0: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부르는 포말하우트라는 이름이 된 거죠.
1: 어, 재밌네. 네. 가을철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0: 네, 맞습니다.
1: 대표단입니다. 네, 2000년대 초반에 이 포말하우트 주변에서 뭔가 숨겨진 무언가가 발견돼서 화제가 됐던 모양입니다.
0: 아, 네. 이 포말하우트가 사실 그 별로 주목받지 못하지만 천문학적으로는 진짜 재미있는 별이거든요. 왜냐면 일단 포말하우트를 우리가 이제 여러 다양한 망원경으로 관측을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구조가 나타났어요. 네. 우리가 이제 밝은 별을 찍을 때 별빛이 너무 압도적으로 밝으면 주변에 뭐 행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먼지 원반 같은 게 있어도 별빛이 다 압도해버리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숨어있는 희미한 구조를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1: 아, 별빛을 없애야죠.
0: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네. 우리가 실제로 예를 들어서 밤에 네. 막 주변 야경을 보고 있는데 내 코앞에 너무 눈부신 가로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로등 끌 수 없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그럼 어떻게 하냐면 손바닥으로 가로등을 싹 가립니다.
1: 어, 그렇죠.
0: 그러면 그 주변에 안 보이던 야경이 보이죠.
1: 예.
0: 마찬가지로 별을 찍을 때에도 네. 별빛만 싹 가릴 수 있는 가림막 같은 거를 망원경 시야 앞에다가 딱 두는 거예요.
1: 어.
0: 그러면 그 별 주변에 숨어있던 무언가가 이제 드러나서 더 선명하게 이제 구조를 볼 수 있고 네.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네. 코로나 그래프라고 합니다.
1: 코로나 그래프요?
0: 네. 오.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이제 그 달이 태양을 가리는 일식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딱 달 몸통으로 태양을 가리는 순간 태양 외곽까지 쫙 뻗어나가는 태양의 대기, 코로나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코로나를 보는 방식의 사진 촬영법이다라고 해서 이걸 코로나 그래프라고 합니다.
1: 네네.
0: 그래서 똑같이 이제 망원경에다가 조그만한 가림막 같은 거 깔아놓고 네. 이제 별빛을 가리는 이제 그런 촬영을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렇게 했더니 놀라운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1: 아, 포말하우트에도 코로나 그래프를 적용한 거예요?
0: 네. 예, 예, 예. 그렇게 했더니 그 사진을 보시면 네. 포말하우트 주변에 아주 아주 거대한 먼지 원반이 나타났어요.
1: 어, 숨겨져 있던.
0: 네. 그래서 이게 약간 그 볼 때마다 전 어떤 느낌이 드냐면 네네.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사우론의 눈.
1: 사우론의 눈?
0: 네. 같은
1: 아,
0: 느낌이
1: 아, 방금 이전 사진, 이전 사진. 저게 사우론의 눈인데.
0: 네.
1: 오.
0: 저기에 가운데 텅 비어 있는 까만 공백이 네. 별을 인공적으로 지운 거고요. 그러니까 별을 이제 나중에 관측을 하고 네. 뭐 코로나 그래프 기법을 쓰던지 아니면 이미지 처리를 해서 별빛을 지워버린 거예요.
1: 네.
0: 뽀샵을 한 거죠.
1: 네.
0: 그랬더니 압도적으로 밝은 별빛에 파묻혀서 네. 안 보이던 주변의 먼지 원반이 나타난 거예요.
1: 저거 그 딱 봐도 엄청 스케일이 큰 것 같은데요?
0: 진짜 거대합니다.
1: 네.
0: 저게 그 먼지 원반의 안쪽 경계가
1: 예.
0: 중심 별에서부터 130 AU 정도 거리에서 출발을 하고요.
1: 예.
0: 이제 그 두께만 해도 한 20, 30 AU 정도가 돼요.
1: 예.
0: 참고로.
1: 아, 참고로.
0: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AU라고 하는 단위는 아. 뭐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태양에서 지구까지 평균 거리가 1 AU입니다.
1: 맞습니다. 예.
0: 이게 킬로미터로 하면 1억 5천만 킬로미터.
1: 1억 5천만 킬로.
0: 그러니까 예.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130배가 될 정도의 거대한 지름으로 저 먼지 원반이 펼쳐져 있다는 거죠.
1: 그러니까 그 안쪽 경계가
0: 네,
1: 그 정도라는 거잖아요.
0: 바깥까지 생각하면 네. 진짜 엄청 거대한.
1: 그러니까 그 원반의 두께도 엄청
0: 네,
1: 두꺼운 거고.
0: 맞습니다. 그래서 저렇게나 두꺼운 먼지 원반이 있다는 거는 아마도 저기에서 행성도 돌고 있고
1: 네.
0: 뭐 행성들이 반죽이 되고 있다거나
1: 네.
0: 뭔가 좀 그런 외계 행성 시스템을 쟤네가 갖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1: 네.
0: 특히나 저 먼지 원반을 이제 정확하게 관측을 해보니까
1: 네.
0: 중심에 별을 두고 완벽하게 대칭적이지 않았어요. 약간 한쪽으로 찌그러진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어떤 미지의 외계 행성 때문에 좀 그 불균형하게 부스러기가 분포하면서 저렇게 틀어진 고리가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1: 저 사진에선 가려놓은 저 중심별 근처에 외계 행성이 하나 있어서
0: 네네.
1: 뭐 중력 같은 작용을
0: 네, 맞습니다.
1: 해서 한쪽으로 치우쳤다 원반이.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상상을
1: 한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영향력을 줄 행성이 정말 있다면 엄청 큰 행성이어야 될 것 같은데.
0: 그렇죠. 네. 목성보다 훨씬 더 질량이 크고 네. 중력이 강한 천체여야 할 거고
1: 네.
0: 그렇다면 물론 행성은 스스로 빛나진 않기 때문에 저 사진에서 바로 보이진 않겠지만 별빛을 받아서 미지근하게 달궈진 모습일 테니까
1: 네.
0: 뭐 예를 들면 뭐 적외선으로 관측하거나
1: 네.
0: 아니면 가시광 정도로 관측했을 때는 보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놀랍게도 네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열심히 끈질기게 관측한 천문학자의 그물에 드디어 그 행성이 걸립니다.
1: 행성이 걸렸어요. 네. 어, 예,
0: 그래서
1: 예.
0: 사진을 분석을 하니까 예. 이게 전 진짜 대단한 발견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1: 어, 예.
0: 저기 보시면 예. 지금 저 사진이 이제 그 포말하우트 주변 먼지 원반의 극히 일부를 줌인한 거예요.
1: 아, 극히 일부를.
0: 네. 예. 그랬더니 2004년에서 2006년 사이에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을 하거든요.
1: 예.
0: 그랬더니 그 2년 사이에 아주 희미한 얼룩 하나가 자리를 바꿨다는 거를 발견한 거예요.
1: 그 이전 사진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죠?
0: 아, 네.
1: 아, 저 사진?
0: 네, 네.
1: 아, 저 사진?
0: 보시면 어. 지금 저 커다란 사우론의 눈 네. 가장자리 한 켠에 네. 지금 네모난 그렇죠. 영역이 하나 있잖아요. 네. 그 작은 영역을 줌인을 하면 어. 이제 저런 작은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저기에서 불과 2년여 사이에 뭔가 작은 얼룩 하나가 자리를 이동했어.
1: 이동했다.
0: 라는 거를 이제 발견한 거죠.
1: 그게 행성일 것이다.
0: 네. 그래서 이거를 처음으로 주장했던 천문학자가 폴 칼라스라고 하는 천문학자인데
1: 예.
0: 이제 이걸 연구해서 2008년에 네. 사이언스 논문으로 발표를 합니다.
1: 와.
0: 그래서 이때부터 포말하우트 주변에는 포말하우트 B라고 하는 외계행성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이렇게 조금씩 정설로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1: 포말하우트 B라고 이름을 붙였군요.
0: 네.
1: 굉장히 화제가 됐겠네요.
0: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계행성을 요즘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발견을 하지만 네. 지금 말씀드린 저런 방식으로 찾는 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행성은 스스로 빛나지 않죠.
1: 네.
0: 중심 별빛에 비해서 아주 아주 어두워요.
1: 네.
0: 그래서 어지간한 행성은 중심 별빛에 파묻혀버리기 그렇겠죠. 때문에 네. 안 보입니다.
1: 네, 네.
0: 근데 그 별 사진을 찍어놓고 네. 별빛을 인공적으로 지우거나 아니면 코로나그래프 기법을 사용해서 처음부터 별빛을 가려놓고 찍거나 해야 겨우겨우 그 주변에 숨어있던 희미한 행성이 보이는 거거든요.
1: 네.
0: 약간 전 이거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네. 우리가 이제 졸업사진 같은 거 찍을 때 이왕이면 잘생긴 친구 바로 옆에 안 서거든요.
1: 안 서죠.
0: 왜냐면 그 친구의 후광에 제 얼굴을 이제 파묻혀버리기 때문에 예, 예. 저는 졸업한 줄도 모르게 돼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이제 그 친구로부터 멀리 도망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후광이 반짝반짝거리는 밝은 별을 처음부터 지워놓고 사진을 찍어야 그 옆에 꼽사리 껴있던 행성이 보이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바로 찍어서 행성의 모습을 찾는 기법을 네. 다이렉트 이미징이라고 합니다.
1: 다이렉트 이미징.
0: 그러니까 좀 재미있게 우리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네. 직직이요, 직직.
1: 직직이네, 진짜.
0: 직접 찍었다는 네. 뜻이거든요.
1: 예.
0: 근데 이런 방식으로 행성을 찾는 건 되게 까다롭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왜냐면 사진을 한 번만 찍어서도 알 수가 없고
1: 예.
0: 여러 번에 수년간 에 걸쳐서 찍어야
1: 네.
0: 그 별 옆에 보이던 얼룩이 배경 천체인지 아니면 진짜 별 주변에 빙글빙글 돌고 있는 그 거기에 붙잡힌 천체인지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럼 이거를 알려면 그 까다로운 다이렉트 이미징 촬영을
1: 다각도에서 봐야
0: 돼요. 수년간 해야 돼요.
1: 수년간.
0: 네. 어떤 경우에는 행성이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주기가 막 10년, 20년 가기도 하거든요.
1: 네.
0: 그러면 만약에 자칫
1: 네.
0: 요걸로 졸업 주제를 정한 대학원생은 졸업 쉽게 못할 겁니다.
1: 그렇죠, 그렇죠. 네.
0: 그래서 진짜
1: 큰 일이 아니구나, 진짜.
0: 정말 경제성이 떨어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1: 예, 예.
0: 어지간하면 이런 방식으로는 요즘엔 잘 안 발견하거든요.
1: 네.
0: 근데 이 까다로운 끈질긴 사냥 끝에 드디어 발견된 포말하우트라고 하는 셀럽별 주변에서 발견된 외계행성이었기 때문에 한동안 굉장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1: 아, 직직으로 이제 외계행성을 포착한 굉장히 드문 사례이기 때문에.
0: 네, 맞습니다.
1: 예. 아까 겨우겨우 보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계행성을 우리가 포착했다고 해도 다이렉트 이미징으로. 약간 예를 들어 지구라고 치면은 뭐 산 부분이 보이고 바다 부분이 보이고 이런 것처럼 식별은 안 되겠네요.
0: 아, 이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네. 그 천문학자들의 실제 관측 사진을 보고 많이 실망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네. 우리가 막 영화 보면 네. 뭐 줌인 쫙 해서 진짜 막 바다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랑 똑같냐면 네. 가끔 첩보 영화 보면 네. 인공위성으로 막 스파이 위성들이 막 범죄자를 막 추적을 해요. 그럼 막 버튼 몇 개 누르면 네. 진짜 코털까지 보입니다.
1: 그 정도의 말도 네. 안 됩니다.
0: 근데 사실 네. 실제 그 첩보기관에 쓰고 있는 영상 보면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잖아요. 네. 그냥 사람의 실루엣 정도가 보이는 거지.
1: 네.
0: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이렉트 이미징으로 촬영을 해도
1: 네.
0: 무슨 행성의 바다와 육지까지 보이진 않고요. 네. 똑같이 작은 얼룩 정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게 네. 이제 그걸 보면 행성이 얼마나 미지근하게 달궈져 있는지 행성의 온도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행성이 얼마나 밝게 빛을 내고 있는지를 통해서 행성의 대략적인 크기나 질량도 파악할 수 있고
1: 예.
0: 또 행성의 스펙트럼을 관측을 하면 추가로 네. 그러면 행성의 하늘에 수증기가 얼마나 있는지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네. 대기의 화학성분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혹시 생명활동도 있지는 않은지까지도 추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만으로 보면 되게 볼품없는 얼룩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천문학적으로는 상당히 가치가 있는
1: 유의미한
0: 관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한 가지 제가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드리면 네. 이 다이렉트 이미징이 그래도 그러니까 까다롭긴 하지만 나름 의미가 있는 관측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좀 과격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존의 다이렉트 이미징은 일단 지상이든 우주망원경이든 이미지를 일단 관측을 하고 나중에 수학적인 이미지 보정을 통해서 뽀샵하듯이 별을 지워버리는 그러니까 후처리 방식을 썼거든요.
1: 네.
0: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 찍을 때부터 우주에다가 아예 커다란 가림막을 펼쳐놓고 네. 우리가 보고 싶은 별을 그냥 가려놓고 찍자.
1: 아까 그 코로나 그래프 그 원리 아니에요?
0: 근데 네. 이제 기존의 코로나 그래프는 네. 망원경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보조 장치예요. 그래서 망원경의 렌즈 앞에다가 동전만한 작은 장치를 가려서 네. 별빛이 더 안 들어오게 하는 장치라면 네. 요즘에 제안하고 있는 방식은 아예 우주 공간에 수 미터 사이즈의 커다란 가림막을 띄워놓고 찍자는 거예요.
1: 수 미터요?
0: 네.
1: 아, 수 미터 정도로도 되겠구나.
0: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스타쉐이드라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별 가리개란 뜻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스타쉐이드라고 하는 뾰족뾰족한 그 해바라기 꽃잎 같은 모양의 커다란 그 가림막이 있어요.
1: 진짜네.
0: 예. 이거를 이제 우주망원경이랑 같이 띄어서
1: 예.
0: 잘 그 자세를 제어하면
1: 예.
0: 같이 편대비행을 하면서 망원경이 이 별을 보고 싶은데
1: 예.
0: 이 별빛에 파묻혀 있는 행성이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스타쉐이드 출동해가지고
1: 예.
0: 딱 코앞에서 별빛만 가려주고 그 주변에 숨어있던 행성이 드러나고
1: 예.
0: 이런 촬영을 이제 실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 아니 근데 출동 이거를... 출동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사진 찍기 위해서 출동을 할 정도의 그
0: 네.
1: 가성비가 되나요?
0: 이제 네. 아직은 물론 아이디어 차원이긴 네. 하고 네.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요.
1: 네.
0: 그래도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꽤나 많은 외계 행성을 더 디테일하게 관측할 수 있을 거예요.
1: 모양을 왜 저렇게 꽃 모양으로 했나요?
0: 아, 너무 중요한 네. 질문인데요. 네. 만약에 그냥 동그란 네. 원형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측하는 건 빛이다 보니까 빛이 그 원형의 가장자리에서 네. 약간 그 간섭 무늬를 일으켜요. 그래서 가끔 그 보면은 사진들 중에 우리 이렇게 동그랗게
1: 네.
0: 물결 퍼지듯이
1: 네.
0: 이렇게 빛이 퍼지는 잔상 같은 게 남거든요.
1: 아, 그런 거 있죠.
0: 근데 네. 그런 게 남으면 정작 별 주변에 숨어있던 행성을 보고 싶었던 건데 그게 가려지니까 그런 간섭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 예.
0: 이제 일부러 뾰족뾰족한 톱니 모양으로 가림막을 만들게 됩니다.
1: 네.
0: 그래야 이제 오히려 깨끗하게
1: 네.
0: 별빛을 가릴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1: 네. 아니 근데 쟤를 출동시킨다고 해도
0: 네.
1: 스타쉐이드를
0: 네, 네.
1: 원하는 위치에다 딱 보내서 떠 있게 할 수 있나요?
0: 아, 네. 사실 그래서 네. 만약에 지상 망원경으로 관측할 때 활용한다고 하면 네. 일종의 인공위성이 되겠죠?
1: 네.
0: 저 가림막도. 그러면 얘가 언제 어느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갈지를 알 수 있으니까
1: 네.
0: 그 타이밍에 맞추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관측을 하는 방법도 가능할 거고요. 아예 우주망원경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면은
1: 네.
0: 사실 그 우주 망원경과 똑같은 궤도를 돌면서
1: 네.
0: 이제 그 앞을 가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주 공간 안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각도를 트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세 제어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정도 방법으로도 충분히 그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1: 네. 아직은 다 이론이고 상상인 건가요?
0: 네.
1: 실제로 성공한 사례는 없는가요?
0: 아직 실제로 저런 커다란 스타쉐이드를 우주에 띄운 적은 없고요.
1: 네.
0: 이제 지상에서 현재 작은 버전으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 조금 재미있는 게
1: 네.
0: 저런 수 미터 사이즈의 가림막을 통째로 올릴 수는 없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저거를 그대로 실을 수 있는 로켓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할 예정이냐면
1: 네.
0: 저거를 접어서
1: 네.
0: 우주 공간에 올라간 다음에 종이 접겠던 거 풀듯이
1: 거기서 편다고요?
0: 네, 펴는 방식을 써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1: 네, 어떻게 펴죠? 네.
0: 뭐 물론 좀 낮은 레벨의 시도이긴 했지만 네. 이미 제임스의 무좀 안경 때부터 아. 접었던 거울을 펼치는
1: 아 그런 거 있어요. 은박지 같이 생긴 거.
0: 맞아요. 네, 그런 맞아요. 시도를 이미 해봤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발전시키면 아마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죠.
1: 저런 발상도 하고 있구나.
0: 네. 예.
1: 자 다시 오늘의 스타인 포말아웃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외계 행성 상상했던 외계 행성이 포착됐다라고 믿음을 주게 된 네. 포말아웃 B를 발견했는데요.
0: 네네.
1: 포말아웃 B를 두고 논란이 발생했다고 하네요.
0: 아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처음에 그 폴 칼라스라고 한 천문학자가 발견하고 목성보다 한 두세 배는 더 무거운 덩치 큰 행성이 있나봐요라고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네. 거의 그냥 행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분위기였거든요.
1: 네.
0: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얘가 정말 행성이라면 중심의 별빛을 받아서 행성 자체가 미지근하게 달궈져 있어야 하니까 가시광 사진에서도 얼룩이 보이고 적외선 사진에서도 꽤나 밝은 얼룩이 보여야 해요.
1: 아, 달궈져 있으면 원래 그래야 돼요.
0: 네. 예. 근데 막상 네. 가시광 이미지에서는 보이는데 네. 적외선 이미지에서는 그 자리에 별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거 혹시 뭐지? 일반적인 행성은 아닌 것 같고
1: 예.
0: 혹시 좀 높은 밀도로 잠깐 뭉쳐있다가 네. 곧 흩어질 예정인 네. 먼지 반죽 덩어리 정도 아닐까?
1: 아,
0: 라고 이제 조금씩 의심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네.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2008년도 넘어서까지 계속 추적을 해봐요.
1: 네.
0: 그 이 행성의 위치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으니까 허블 우주 망원경 같은 걸 동원해서 2004년에서 2014년까지도 계속 관측을 합니다.
1: 네.
0: 근데 관측을 해보니까 네. 뭔가 얼룩이 있긴 하거든요.
1: 네.
0: 그리고 얼룩이 이동하긴 해요.
1: 예.
0: 그러니까 행성 같잖아요.
1: 예.
0: 근데 얼룩 자체가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리고 얼룩이 조금씩 희미해집니다.
1: 아, 얼룩 자체는 커지는데 희미해져요?
0: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어떤 의심을 하게 되냐면 저거 어떤 땅땅하게 뭉쳐있는 목성 같은 행성이라기보다는
1: 행성 아닌 것 같다.
0: 천천히 수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흩어지는 퍼져나가는 먼지구름 파괴 중인 먼지구름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1: 아까 이제 행성이라고 우리가 상상을 했을 때는
0: 네.
1: 행성의 영향을 받아서 찌그러졌을 거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0: 아, 맞습니다.
1: 원반이
0: 네.
1: 그건 어떻게 설명해요?
0: 아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1: 네.
0: 그래서 얘는 그 녀석이 아니었던 것 같고
1: 네.
0: 혹시 아직 우리가 찾지 못한 다른 행성이 어딘가 숨어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재미있는 게
1: 네.
0: 그 얘를 그러니까 포말아웃 B를 네. 행성일 거라고 기대했던 당시
1: 네.
0: 이름까지 지어놓았어요. 왜냐면
1: 이름.
0: 네, 네. 얘가 이제 남쪽 물고기 자리에서 발견된 행성이니까 그 신화 속에 반인 반어 반은 물고기 반은 사람인 신이 있거든요.
1: 네.
0: 그 신의 이름 중에 다곤이라고 있는데
1: 아, 다곤.
0: 다곤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거의 공식 오피셜 외계 행성 목록에 올려놨습니다.
1: 예예예. 아, 예, 예.
0: 근데 이게 관측하면 할수록 행성은 아닌 것 같고 점점 파괴되고 심지어 최근에 가장 최근에 네. 제임스 웹으로 관측했거든요.
1: 네.
0: 제임스 웹으로 또다시 관측을 해보니까
1: 예.
0: 얘가 2004년, 2008년, 2012년에 계속 관측되던 위치가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 지금쯤은 어디 있을 게
1: 패턴대로 가야
0: 네.
1: 되는데
0: 어디 있겠다 싶은 위치가 있겠죠.
1: 네.
0: 거기를 살펴봤어요.
1: 예.
0: 이제 아무것도 안 보여요.
1: 얘 그냥 진짜 먼지네요.
0: 네.
1: 먼지.
0: 그냥 흩어지다가 이제 그냥 하고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다거는 다시 오피셜 외계행성 목록에서
1: 맞아요.
0: 사라졌습니다.
1: 그러네.
0: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포말아웃에서는 아직 외계행성은 없는 것 같아요.
1: 네.
0: 대신에 그 포말아웃을 또 제임스 웹으로 디테일하게 관측을 해보니까 이 먼지 원반이
1: 네.
0: 그냥 하나의 납작한 먼지 원반이 아니라
1: 네.
0: 안쪽이랑 바깥쪽이랑 중간중간에 좀 틈이 벌어진 간격 같은 게 보여요. 안쪽에 작은 고리가 있고 잠깐 틈이 벌어져 있고
1: 네.
0: 바깥에도 두꺼운 고리가 있고 약간 토성고리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1: 예.
0: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1: 예.
0: 틈이 벌어져 있는 그 간격 안에서 보통 새로운 행성이 만들어집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그러니까 납작하게 안쪽에서 바깥까지 쫙 펼쳐져 있던 먼지 원반 속에서 적당한 위치에서 먼지 입자가 뭉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럼 얘네가 점점 덩치를 키우고 자기가 돌고 있는 그 일대를 싸그리 청소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안쪽 고리와 바깥쪽 고리가 벌어져 보이는 틈을 만들게 돼요.
1: 와, 거기서 새로운 행성이 생긴다.
0: 맞습니다.
1: 예.
0: 실제 토성에서도
1: 예.
0: 토성 고리를 보면 이제 간극이라고 해서
1: 네네네.
0: 안쪽 고리 바깥쪽 고리가 중간중간 틈이 벌어져 있거든요. 근데 딱 그 벌어진 틈 속에서 이제 막 반죽되고 있는 어린 위성들이 보여요.
1: 아, 위성이 생겨요?
0: 네. 이제 토성에서는 달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1: 예.
0: 포말아우트 별 주변에서는 아마도 그 틈 속에 애기 행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 그게 이제 새로운 가설로 등장한 네. 겁니까?
0: 그래서 앞서 우리가 행성일 거라고 기대했던 다고는 이제 완전히 탈락됐고 네. 대신 또 제임스 웹으로 관측을 해보니까 네. 예상치 못했던 다른 자리에서 네. 또 다른 얼룩이 등장했어요.
1: 그건 또 행성으로 추정되나요?
0: 이것도 네. 되게 재미있는 게 아마 행성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소행성 정도가 부딪혀서 네. 박살난 현장인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러니까 소행성끼리 부딪히면서 산산조각나 이제 먼지 구름들이 네. 또 한동안 높은 밀도의 잔해 구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아마도 이 포말하우트 주변에서는 네.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덩치 큰 행성이 없을 확률이 높고요. 어... 대신 아직 교통정리가 안 된 거죠. 어... 그러니까 태양계가 아주 어렸을 때 겪었던 과정을 거의 똑같이 겪고 있어요.
1: 그러면 그 포말하우트 별 그쪽은 그 별개는 어린 편인 건가요?
0: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포말하우트가 지금 별 자체 나이가 한 4.4억 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4억 4천만 년 정도 되는데 우리 태양계랑 나이를 비교하면 딱 10분의 1 정도 되거든요.
1: 아, 그럼 설명이 네. 되는 거네요.
0: 그럼 되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아. 있는 거고 네. 별이 이제 막 구워졌고 별 주변에 남아있는 부스러기가 아직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스러기들끼리 한창 충돌하고 부딪히고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1: 자, 마치면서 우주먼지 지웅대 교수가 생각하는 포말하우트 어떤 별입니까?
0: 포말하우트는 겉으로는 외로워 보이지만 네. 사실은 굉장히 주변에 아주 많은 친구들 또 동료들을 두고 있는 굉장히 정신없는 세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고독한 척하고 있는 이 포말하우트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한 문장을 잠깐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사 에번스 마틴이라고 하는 분이 익숙한 별들이라는 책에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네. 이 별의 고독한 빛은 다가오는 가을의 쓸쓸한 기운과 겹쳐 때로는 우리 마음에 잔잔한 우울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아. 네, 이 함께 우리가 또 하필이면 고독의 계절이라고 하는 가을 하늘에 네. 밝게 떠 있는 별이 또 포말하우트이고 네. 하필이면 또 외로운 척하고 있는 별이기 그치. 때문에 네. 나중에 또 조만간 가을이 오게 되면 이 포말하우트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포말하우트처럼 한번 외로운 척 가을을 한번 타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1: 저는 포말하우트 이제 배웠기 때문에 네. 포말하우트를 가을에 보면서 똥폼 잡고 있는 사실 안 외로우면서 네네. 네,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라진 과거와 태어나고 있는 미래 그리고 외로워 보이지만 어쩌면 인싸일 수도 있는 별 포말하우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스타라이트 나이트 함께했습니다. 지웅미 교수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소설 어린 왕자에서 어린 왕자가 살던 소행성에는 유일하게 장미 한 송이가 피어있죠. 나중에 지구에 온 어린 왕자는 그토록 소중했던 장미가 지구의 지천에 깔려있는 걸 보고 현타가 오는데요. 그때 여우가 너의 장미꽃이 소중한 이유는 장미꽃을 위해 드린 시간 때문이야. 이런 명언을 날려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이 로즈데이라고 하죠. 아직 귀가 전이신 분들은 잠깐 시간 들여서 장미 한 송이를 사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사람이 없다고요? 그럼 그냥 발 닫고 잡지사 너튜브나 정주행 하시길 바랍니다. 우주먼지님 너튜브도 봐주시고요.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장미 꿈꾸세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제가 너무너무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정말 죽고 싶다. 막 그런 생각 드는 시간이 있었는데, 뛰어내리는 순간 너무 살고 싶다는 그 수많은 자아가 동시에 나 너무 살고 싶어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라는 일이 내 인생에 처음 접하는 일인데 잘 못한다고 부정당하고, 근데 그 부정이 원동력이 돼서 다른 사람의 소리와 관계없이 내 길만 내 속도로 가게 몰입하게 해주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혜선입니다. 근래에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예쁘다? 그것보다는, 저 사람 자기가 너무 강한 것 같아. 저 사람 자기를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어렸을 때 시간으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저는 저의 시간을 살기 시작한 그 시작은 아무래도 데뷔를 하고 나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나서부터였죠. 인터넷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대중의 얼굴이 알려지면서 우연히 배우가 되었어요. 저한테 배우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저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제 꿈은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제 꿈은 자립하는 거였어요. 제가 독립하는 거. 그러려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면 내가 자립을 할 수 있겠거니, 이런 그런 기회로 봤던 거예요. 배우가 돼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한다면 내가 어쩌면 예술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배우로 됐고, 또 배우로 이렇게 참 감사하게도 성공하는 작품을 만났어요. 그런데 막상 이게 잘 되고 나니까 배우로 공허한 시간이 너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남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남의 삶을, 내가 아닌 삶을. 그러니까 누군가는 배우로 남의 삶을 사는 것이 행운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배우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실은 내가 주체가 아닌 삶을 산다는 것 자체에 그 고뇌가 동시에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배우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기다리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선택받기를,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캐스팅을 당하기를, 그때까지 오매불망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게 희한하게도 역설적으로 이 고립과 그 허무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희망과 낭만이 되어 피어오를 수 있는 시간이 예술을 하는 시간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예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점점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소개를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아실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다섯 편의 단편 영화를 만들었고요. 세 편의 장편 영화를 만들었고요. 광고 감독 또한 20년 차 제작자이자 감독입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제가 배우로만 알고 계셔서 제가 올해부터는 감독 일을 한 거를 비밀리에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은 비밀리에 했다. 20년 동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비밀리에 20년 동안 작곡가 활동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50곡이 넘는 유해지음

0: 그걸 만들었고, 네,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음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 맨땅에 헤딩을 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 제가 배우로 굉장히 잘된 때였거든요. 이때가.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들 말리시는 거예요. 그거 왜 하냐고. 일단은 지금 성공의 그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네가 이것을 계속 집중해서 해야지 왜 다른 일을 하느냐, 왜 그런 시행착오를 겪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저를 많이 말리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배우로서 가장 성공했을 때 내가 가장 잘한 일이 뭔가 생각하면 제가 만든 이 모든 작품들이 다 실패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실패하지 않았다면 제 인생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하거든요. 그 내가 오만한지 모르고 오만하게 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이렇게 좌절만 있구나, 이거를 느끼지 못했을 것 같아요. 깨닫지 못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살면서도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뭐 학문도 학문이지만 인생 공부가 너무 짧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뭘 안다고 영화 감독을 하고, 뭘 안다고 연기를 하고, 너 인생에 대해서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하나, 너 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학부를 꼬박 4년을 다녔고요. 이번에 대학원도 꼬박 다니게 돼서 대학원도 조기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마도 얘기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한 가지 인생을 살지 않고 막 여러 가지 인생을 산 것 같이 사실 느껴지지만 그냥 제 속도로 산 거거든요. 저만의 속도로. 사실 학부를 마흔에 졸업했을 때 이렇게 신입생들이 들어오는데 스무 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첫사랑에 성공했다면 내 아들, 딸과 같이 학교를 다니는 건데 이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그렇게 많이 겪었지만 저는 사실 가장 믿는 건 역설의 힘이에요. 네, 역설의 힘을 믿는데 그중에서도 부정의 힘을 가장 믿습니다. 네, 부정당하는 거. 이게 사람들은 긍정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긍정이 너를 믿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는 사실 긍정적인 조건이 성립됐을 때도 있었지만 그랬고 나를 태어나게 하는 사람들이 나를 부정. 근데 이렇게 사실 생각해 보면 참 제가 그 작품이 하나가 되게 잘 돼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시절에는 그 인기가 많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저 자신을 찬양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잘한 일이 아닌데도 찬양받을 때 저는 사실 굉장한 죄책감을 느꼈거든요. 근데 그 반대로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부정당할 때는 저를 자책했어요. 네. 그런데 거기서 생기는 이 원동력이 뭐냐면 자책하면서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오해했네? 그렇다면 나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어. 난 내 인생을 걸을 거야. 어차피 부정당하는 거.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이렇게 그 부정이 원동력이 돼서 그냥 다른 사람의 소리와 관계없이 내 길만 내 속도로 가게 몰입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꼭 긍정에만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부정의 힘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은 항상 행복과 불행이 동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밝음 안에는 어두움이 있는데 이게 다르지 않고 빛과 그림자가 다르지 않고 그 희망과 불행 이런 것들이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좋다가도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일이 나빠지기도 하고요. 나쁘다고 생각한 일이 좋아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게 좋은 것만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것만은 아닌 거예요. 제가 불교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 뭐 많은 이제 뭐 연사님들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다른 타인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로 옳습니다. 이런 말씀을 저도 많이 들을 때마다 아니 나도 남들하고 비교하고 싶지 않은데 옆에 다 남들인데 어떻게 비교를 안 해. 그렇잖아요. 우리 시스템이 인스타그램 하면 남들 거 자꾸 보이는데 어떻게 비교를 안 해. 밖에 나가면 다 남들하고 친구들 만나도 다 남인데 어떻게 나랑 비교를 안 해. 거울만 봐도 다 다른데. 아니 이게 구조가 내가 남들하고 비교를 안 하려면은 혼자 동굴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생각을 철저하게 비교하라. 이렇게 바꿨거든요. 철저하게 비교해서 그거를 좋은 곳으로 쓰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내 방향성을 새로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부럽고 질투가 나는 어떤 그 감정을 그 열등감을 내 걸로 만들어서 발전시킬 수 있는 힘으로도 작용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인간은 누구나 열등감을 갖고 있고 그런 불안이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그 안 좋은 감정이라는 것 또한 우리한테 굉장한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정의 힘을 굉장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막 아, 정말 죽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 있었는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저 멀리서 막 낙하산이 떨어지는 거예요.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제가 그 스카이다이빙을 하겠다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7명이 헬기에 탔어요. 그 7명이 전부 다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헬기가 떴어요. 그 순간 한 명씩 뛰어내리래요. 근데 나의 그 수많은 자아가 동시에 살고 싶다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살고 싶은 거예요. 뛰어내리는 순간 너무 살고 싶다는 그 수많은 자아가 동시에 나 너무 살고 싶어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뛰어내리는 몇 초 동안 땅에 발을 딛는 순간까지 내가 죽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7명 전부가 껴안으면서 우리 살아 다행이야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가 한마음이 될 때 우리한테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믿는 대로 된다는 것을 정말 믿고 있고 다른 사람 말고 그냥 나 믿어야 되고 나랑 제일 친한 친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의미로 이런 예측 불가능한 미래 속에서 저는 사실 또 부서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 승승장구하다가 또 엎어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꼭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부서진 것 자체로도 새로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새로워요.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 부서진 모습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사실은 죽음 또한 삶의 연장선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다시 말하지만 불교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말이 인생이 낙담하더라도 낙관으로, 의지로 낙관하라는 그런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요. 또 우리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거, 그거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특별할 거라고 생각을 또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쓴 시를 낭독해 드리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냉정입니다. 냉정. 어쩌면 삶을 지탱하는 힘은 긍정에만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삶을 지탱하는 아주 단단한 힘은 부정당하는 것에 있을지도 모르지요. 우리가 어렸던 그 시절 어리다는 이유로 이유 없이 부정당했듯 나의 뿌리가 자신을 부정함으로부터 시작했을지라도 당신을 삐뚤어지게 할지 말지 결정은 타인이 정해주는 것이 아닌 스스로 냉정을 찾는 데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그 공간에서 우리는 뭘 근거로 행동을 선택할까요? 저는 그게 바로 마음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파괴로 쓰지 않고 이해로 바꾸는 연습이고, 그 연습이 반복될 때 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게 태도가 됩니다. 삶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결국 내 마음을 읽는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참 고맙습니다. 양 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추이 박사님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내추럴이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에는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 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 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백세 건강의 동반자, 쥐씨 내추럴. 한국 라이온스 클럽에서 구로 이웃돕기 기금 조성을 위한 골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본 대회는 5월 20일 수요일 오후 1시 클리어뷰 팟 골프 컨트리 클럽에서 샷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오전 11시 30분 BBQ 런치를 시작으로 대회 후 공연과 식사, 시상식이 이어집니다. 이번 골프 대회는 홀인원 캐시 5만 불과 B&B, X5, 항공권, 김치냉장고와 대형 TV, 비대기 등 푸짐한 상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가비는 점심, 저녁, 음료와 150불 상당의 구티백을 포함하여 200불입니다. 의미 있고 즐거운 골프 대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 전화번호 646-771-6616, 646-771-6616번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수입니다. 5월 14일 목요일입니다. 미국의 우리들이 깊이 잠든 동안에 역사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지구의 저 반대쪽으로부터 숨가쁘게 보내오는 소식들, 그래서 그 뉴스에 눈뜨는 아침 우리의 머릿속이 시험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입시생 같기도 합니다. 이럴 것이다, 이래야 할 것이다 라는 정상회담에 대한 추측이 아직도 난무한데, 실제로 논의된 사안들이 드문드문 소셜미디어로 올라오기도 하고 또 대부분의 주요 언론이 일제히 보도를 하는데, 산적한 중요 회담 주제들 중에 먼저 중국이 회담 직전 미국에 툭 던져준 선물은 지난 15개월 동안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발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기 위한 노력도 혹은 보잉산 비행기 수입이나 중국이 지금 공정과점을 70, 80% 갖고 있는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중요한 자원 희토류를 풀겠다는 선물, 이런 정책 변화는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합니다. 우리는 왜 누가 이 중국 방문에 대통령과 동행했나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마치 내가 갈 수도 있었는데 이런 느낌도 듭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마지막 야타라는 느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에서 에어포스 원에 기름을 넣을 때 그때 합류하도록 그렇게 추가 초청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아주 재밌게 들리기도 하는데, 애플, 보잉, 골드만삭스, 마스터카드, 비자, 메타, 테슬라 모두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내리는 뉴욕과 그 일대의 비는 무슨 비인가요? 9시부터 잠깐 내리고 그치겠다라고 하는데, 세상의 모든 아침 시작하면서 가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봄비 재고 방출대 세일이 그런데 오늘 오후부터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오후 1시, 2시 비가 지금 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후 5시부터 퇴근 시간 무렵에 비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온도는 어제와 비슷합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지만 어제는 바람이 정말 많이 불어서 좀 쌀쌀하다. 5월에 초록은 이렇게 무성하게 꽃잎들과 나뭇가지에 잎사귀들을 피워내고 있는데, 정말 어제 좀 춥다는 그런 느낌이 든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쇠고기, 소고기, 뭐 비프 수출하는 미국의 농가들의 걱정을 많이 하게 한, 이건 소이빈 대두와 더불어서 중국이 원래 2025년 3월에 5년 계약을 그냥 연장하는 그것이 보통 해오던 것이었는데 이걸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또 정치적 맥락도 존재했다라고 하는데, 몬타나 주가 미국의 50개 주에서 최대 쇠고기를 많이 수출하고 있는 미국의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몬타나 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 의원 두 명 중에 하나가 스티브 데인즈라는 상원 의원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식 특사로 중국에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발표한 시점에 작년 3월이었는데, 우리 그 5년 계약도 있는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비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중국이 막아버렸던,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어떤 의도도 있었다. 서로 기싸움을 하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소이빈 대두 농가가 기다리고 있는 소식은 지금 아직 안 오고 있는 거죠. 네, 저도 지금 아침에 너무나 많은 업데이트 또 있어서 어젯밤 늦게까지 중국의 그 낮 시간에 벌어지고 있는 그 뉴스와 함께 다시 이걸 업데이트 하느라고 상당히 바쁜 아침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듣도록 하겠고요. 북중미 월드컵 축구 개막식이 다음 달 6월 11일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월드컵 축구에 대해서 진짜 많이 못 듣고 있는 거 아닌가요?
뉴스가 없어서가 아니라 가장 큰 뭐 이유라면은 멕시코와 한조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관심, 최대 관심인 대한민국의 월드컵 축구 대표팀이 멕시코에서 리그를 경기를 모두 하게 되고 거기서 조 1위로 혹시 올라가게 되더라도 또 거기서 한 경기를 더 하고 조 2위로 진출하게 되면 그때서야 미국으로 오는데 미국 동부에 우리는 서부에 서부에서 그 조 2위로 진출하게 될 경우에 다음 경기가 있으니까 32강이 되는 건가요? 네, 올해 본선에 오르게 된 국가들 숫자가 48개국으로 늘어나서 32강 올라가는 것도 그 전에 16강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기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 2위로 올라가게 되는 경우에만 미국으로 또 오게 되는 건데 조 3위는 지금 12개 조에서 한 조에 4팀씩 들어가게 되면 3위 팀들이 다 32강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또 다시 경기를 해서 경기를 하던가요? 아니면 승점 골득실 이런 거던가요? 네. 그중에 아무튼 8개 3위 조 3위 팀만 올라가게 되는 조금 복잡하지만 이제 곧 익숙해지겠지만 아무튼 대한민국이 조 2위로 올라가게 돼야 비로소 미국에서 경기를 하게 된다. 그것도 아무튼 동부가 아닌 서부의 경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기게 되면 휴스턴 텍사스로 오게 되고 점점 동쪽으로 가까이 올까? 그런데 가장 이 중심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8개 경기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Met Life Stadium 올림픽 기간 동안 올림픽이 아니죠. 월드컵 기간 동안에는 이 경기장 이름도 뉴욕 뉴저지 스테디움으로 그렇게 바꿔서 부르게 된다는 FIFA 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이 경기장 이름과 관계없이 너무나 뉴욕에서 가는 이 셔틀버스며 네, 이 기차며 어마어마하게 이 요금이 이게 맞아? 이게 티켓 가격이야?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요금을 뉴욕 주지사, 뉴저지 주지사가 서로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내려주긴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때 미국의 국무부가 또 월드컵 출전국 팬들이 미국에 들어올 경우에 그 일부 나라들의 팬들이 미국 입국하는데 이게 뭐라고 불러야 되죠? 비자 본드라고 그걸 부과를 했다는 것이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돈을 그러니까 시큐리티 디파짓처럼 내고 들어와야 해요. 아파트나 뭐 렌트 들어갈 때 우리 돈 내잖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렇게 집 무브 아웃 하고 났더니 너무 데미지가 많다 그러면 디파짓에서 그거 빼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에 계속 불법으로 오버스테이 하게 될 경우를 그걸 예상을 해서 비자에 대한 시큐리티 디파짓을 그걸 문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를 해놓은 건데 여기 이 그러니까 이 시큐리티 디파짓 본드에 대해 최대 $15,000까지 비자 보증금 이 규정을 일시 중단하겠다라고 어제 국무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또 놀랍니다. 비자 치료, 오버스테이 우려에 대해서 이 보증금 내고 들어라 했던 건 작년에 내려진 결정인데 50개국이 이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비자, 시큐리티 디파짓, 공화당 행정부, 공화당 행정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죠. 공화당 대통령이고 또 지금 다수당이 입법부도 그러니까요. 이민 단속 강화 정책이 여기까지 뻗친 거죠. 이 50개국 중에서 그런데 이번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나라는 5개 나라입니다. 여기 50개국 팬들이 월드컵 보러 티켓 가지고 들어와도 심한 경우에는 $15,000까지 시큐리티 디파짓 내야 미국의 비자가 나온다. 알제리가 이 본선 진출 국가에 들어가 있고요. 카보베르데 케이프 영어로 보면 케이프 베르디 이렇게 보이는데 카보베르데 익숙한 이름이죠. 얼마 전에 한타 바이러스와 관계돼서 이거 우리 이름 듣지 않았나요? 또 아이보리 코스트 코트디부아르라고 부르기도 하죠. 세네갈 또 튀니지 이 나라의 월드컵 경기를 보기 위해서 들어오는 이 나라 출신의 팬들이 많은 보증금을 내고 들어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나 도대체 되길래 그런가? 지난 4월 15일 기준 FIFA PASS 시스템에 그렇게 지금 신속 비자 예약을 선택한 팬들의 숫자를 보니까 뭐 25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들 다섯 개 나라들에 대해서는 팬 대상 비자 보증금 면제하겠다라고 그렇게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월드컵 본선에 진출해 있는 이 다섯 개 나라, 그러니까 50개국에 대해서 이거 돈 내고 들어와라 했는데 다섯 개국 나라의 시민 중에 FIFA에서 공식 티켓을 산 팬들에 대해서는 비자 보증금 안 내도 된다.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네, 지금 다시 확인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팬들이 여기에 가서 지금 많은 댓글을 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행정부가 뭐 사람들이 불법으로 체류하게 되는 이것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야겠다라는 것까지도 이해는 하지만 월드컵이 지금 지향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국제적 화합 아닌가, 그러면 손님을 불러놓고 이렇게 돈 내야지, 보증금 내야지 들어온다. 그러니까 보증금이라는 것은 끝나고 돌아가게 되면 다시 그걸 돌려주는 그런 의미의 돈이니까 뭐 여기다 다 오버스테이 하지 않는 한은 돈을 미국에다가 잃게 된다라는 건 아니다라고 물론 하지만요. 그런데 이 국제적인 화합 메시지와 어긋난다라는 이 비난 속에 지금 이란 IT 출발해서 오는 여행객들 입국 금지한다는 거 계속 이어지고요. 그리고 여기 예외는 물론 선수단 코칭 스태프는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기록 제출 요구 이것도 검토된 바가 있는데 지금 앞으로 한 달 채 안 남은 월드컵 축구 개막까지 어떻게 또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스 요원을 지금 국토안보부에 아직까지도 이 예산이 통과가 지금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아이스 요원을 공항에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그런 아이스 요원도 배치하겠다. 인권단체들은 국제적으로 미국의 이 월드컵에 대한 여행 주의보를 발령을 하고 일제히 지금 비난 성토에 나서 있기는 합니다. 월드컵 트래블 어드바이저리 이런 나라들 이런 상황에서는 못 간다. 혹은 소셜미디어 이렇게 올렸던 사람들은 가면 어려울 수도 있다. 미국의 호텔 관광업계, 미국 호텔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는 최근에 이 보고서를 냈는데요. 비자에 대한 장벽. 그러면 들어올 때 시큐리티 디파짓 많으면 15,000불까지 내야 한다. 물론 다섯 개 본선 진출국에 대해서는 이걸 면제하겠다라는 어제 발표가 있었지만 지정학적인 긴장이 너무나 국제 수요를 크게 억누르고 있다. 월드컵 이거 가는데 이렇게까지 힘든 경우가 있었나. 그래서 실제로 월드컵 기간 동안 호텔 예약률이 초기에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그런 놀랍지 않은 또 보고서의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미국 호텔 숙박협회라고 해야 되겠죠. American Hotel and Lodging Association이 긴 비자 대기 시간 인상된 수수료 불확실한 심사 과정에 대한 걱정으로 사람들이 이게 지금 주저하고 그리고 포기를 하는 경우까지 있다. 지금 미국에 오고 싶어 할 사람이 있는지 그런 사람이 있을까? 상상이 안 된다라는 댓글도 보이고요. 월드컵 대박 날 거다. 호황이다. 이런 예상밖에 큰 수익 기대했다면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또 댓글들이 보입니다.

보상의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의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0: 뉴저지 최대의 비즈니스 잔치 제3회 뉴저지 부동산 앤 비즈니스 박람회가 드디어 열립니다. 5월 16일 토요일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50여 개 대표 업체와 3천 명의 소비자가 만나는 뉴저지 최대 네트워킹 현장. 선물도 역대급입니다. 이번 행사는 메인 스폰서로 뱅크 오브 호프가 함께하며 하이트론 소원, 라플 상품, LG 스타일러부터 어린이 그림 대회와 전문가 부동산 세미나까지 가족 모두를 위한 풍성한 혜택이 쏟아집니다. 특히 이날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K라디오 특별 공개 방송이 현장에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소통하고 즐기고 실질적인 성과까지 만드는 특별한 기회. 5월 16일 뉴저지 부동산 앤 비즈니스 박람회에서 꼭 만나요.
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3: 헬팍 폴킴 시장이 연방보조금으로 홍수 예방공사를 하네요.
4: 폴킴 시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300만 달러를 유치해 각종 인프라 공사를 했고 경찰서를 개혁해 우수경찰서로 인증받게 했습니다.
3: 헬팍을 기분 좋게 변화시킨 폴킴 시장을 다시 한번 기호 1G 폴킴 시장.
4: 시의원은 기호 3H 저스틴 강, 4H 루시 양.
5: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헬리시스 박 시장 존 폴 김입니다. And I approve this message.
6: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개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cale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 NY 또는 문자 호프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7: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대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상황 이렇게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목요일 오전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 중심 인민대회장 Great Hall of the People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는 사진이 또 멋지게 보입니다. 두 정상이 이렇게 악수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이렇게 악수할 때 상대방 팔을 잡아 끄는데 이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약간 뒤로 버티고 서서 그 특별한 황제의 어떤 자세랄까요? 실제로 그렇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좀 약한 나라들의 정상을 만날 때는 마치 옛날에 그 황제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기도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거 뭐 황제는 아니지만 아무튼 딸려 들어가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살짝 버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정상 슈퍼파워의 만남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의장대를 함께 사열하고 미국 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21발의 예포가 티아나먼 스퀘어, 티아나먼 광장에 울려 퍼졌다. 소리가 저절로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런데 이 다음에 인민대회당 안에 들어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의 중요성이 얼마나 이때 더 이 첨예한 그런 전 세계의 그 시선을 받고 있는지를 아는 것처럼 중요성을 강조를 하는 대화를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이 두 나라가 지금 across road 이렇게 길이 겹치는 그런 갈림길 같은 것에 서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안정을 위해서 우리는 협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고 적이 아닌 와 이런 표현을 썼네요. 적이 아니라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담 전까지 그 두 나라 정상 간의 만남과 그로 인해서 이번 회담에 대한 예상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 10월에 한국에서 만났죠. 그때가 이번 회담 전까지의 마지막 만남이었는데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때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세 자릿수 정말 어마어마한 트리플 디지트 태리프스를 중국에 적용하고 있었고 그래서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희토류 수출을 대폭 제한하겠다라고 그렇게 또 맞섰던 대단한 무역 전쟁이 있었던 때입니다. 우리가 전쟁이란 말을 무역에 붙이면서 이란 전쟁 때문에 진짜 전쟁이 이렇게 올 것이다 라고 그때 생각을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누구도 무역 전쟁이라고 말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시 듣게 되는 이 무역 전쟁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일단 하지 말자 이렇게 협상하고 놀러놨던 거 그 유예 1년 유예가 있었구나라고 이제 기억이 나는데 시진핑 주석이 1년간 유예하기로 했고 그러면 그걸 연장할 수 있을까? 이게 아무래도 최대 관심사다 이렇게 우리가 듣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금요일까지 중국에 머물게 되는데 역사적인 중국의 장소를 또 시진핑 주석과 함께 거닐면서 뭐 골프를 치면서 했을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이런 역사적인 장소에서 또 나누게 될 거라고 하는데 대규모 합의의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예상은 됐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에서는 중국이 보잉 항공기, 미국산 농산물, 대두, 쇠고기 등 구매를 확대하는 것 정도의 제한적인 약속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 소이빈에 대한 건 아직 저는 못 듣고 있고요. 쇠고기에 대한 수입은 중국이 5년은 아니지만 3년 정도 다시 그러니까 재개하겠다라는 발표를 회담 전에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듯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이 중동에 갖고 있는 그 영향력. 이란의 외교 장관이 실제로 방문도 했고요. 그래서 중동의 중요한 외교 파트너인 이란을 중국이 설득해 줄 수 있을까?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들어간 이 중동에 대한 이란 전쟁에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연결되고 있는 이 사태에 이 교착 상태를 끝낼 수 있도록 이란을 설득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청을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으로 부탁을 할 것 같지는 않고 어떤 조건으로 제시를 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뭐 지금까지 들린 소식은 큰 결과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미국의 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이걸 완화시켜달라는 그런 조건과 함께 뭔가를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이 관세 인상 추가로 하는 거 이거 하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협상의 의제라고 그러니까 토의할 내용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대만에 대한 문제입니다. 타이완. 이 두 슈퍼파워 간의 전쟁 가능성을 가장 높이는 그 지역이 지금 대만. 대만에 대해서 중국이 강압적으로 군사력을 써서 강제로 뭔가를 하게 되면 그때는 전쟁이 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큰 관심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에 대한 그 미국의 지금 외교 입장은 대만이 독립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는데 그걸 반대한다라고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기를 아마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우리가 예상을 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회담 전의 예상인데 오늘 아침 업데이트 이렇게 와 있습니다. 대규모 환영식 그리고 비공개 회담을 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타이완 question is the most important issue. 그러니까 타이완, 대만에 대한 것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그렇게 처음 이야기를 시작했다. 대만 문제를 제대로 다루면 우리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안정될 것이다. 그렇지 않게 되면 if not, 충돌, 심지어 갈등으로 전체 우리의 관계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담 들어가기 전에 짧게 이렇게 공개 발언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You are a great leader. 정말 훌륭한 리더다. It's an honor to be your friend. 당신의 친구라는 것이 정말 honor, 영광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과거에 또 대통령들을 의식을 항상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더 좋아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진핑 중국 주석은요 훨씬 더 좀 날이 선 그런 말로 이 공개 발언을 했는데 이거 그러니까 강대국 간의 충돌 위험성을 언급하는 뭐 요즘 한 번씩 듣는데 이거 뭐 그렇게 특별한지는 모르겠지만 투키리데스의 함정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표현을 굳이 했어야 하나? 굉장히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특별했다라고 하는데 협력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대립은 서로에게 해가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 파트너가 돼야 한다라는 이 부분이죠. 여기서 경쟁자가 아닌. 그래서 특별히 이 대만에 대한 것을 강조를 했다. 뻐근한 거죠. 그러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문 전까지 우리가 몰랐던 시진핑 대통령이 또 백악관을 담례하는 방문을 할 것이다. 그 날짜가 9월 24일입니다. 9월 24일 시진핑 중국 주석의 네. 대만 문제를 또 다시 한번 다루게 되겠네요. 백악관 방문이 있을 거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백악관이 발표한 이 회담에 대해서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들어가는데 좀 그런 접근성을 확대해달라라는 그래서 실제로 그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나왔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투자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 논의했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만이 이 발표문에서 직접 언급되지는 않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관련해서 양측이 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계속 하는 상태를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했다. 왜 중국이 가서 이란을 설득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거 풀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이란 전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국내 미드텀 중간선거도 있고 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정말 정말 중요한 이슈인데 경기 침체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까지 숫자가 올라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지금 미국의 국내 상황인데
정치적인 부담을 좀 덜고자 했던 뭔가 좀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0: 완벽한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2: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세상의 모든 아출먼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형 킴스 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해온 맨하튼 다이아몬드 지주택에 위치한 킴스 보석 뉴욕 타임스퀘어 가시면 47가 5에비뉴와 6에비뉴 사이 2층 높이에 위치한 한글 간판 보입니다. 재테크형 골드바 그리고 실버바도 킴스가 쌉니다. 이번 주 킴스 보석 세일 상품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탑 칼리지는 점수보다 한 학생의 이야기를 봅니다. 어떤 도전을 했고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The next E는 research, 경시대, 다양한 대회 준비반을 통해 아이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갑니다. 남들과 같은 길이 아닌 우리 아이만의 결과, The next E, 자녀의 다음 무대를 함께 준비합니다. 203-974-3939로 문의하세요. 에스터재단의 헬플라인은 24시간 365일 언제나 연결됩니다. 우리 어두운 마음, 무거운 마음,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전화기 자판의 목소리. 에스터재단의 헬플라인 무료 상담 전화 기다리는 상담원이 꼭 받습니다.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에스터재단의 헬플라인 800-713-9336. 플러싱 유년에 위치한 산수갑산 완식당이 한국관으로 새롭게 바뀌어서 인사드립니다. 오픈 기념 돼지갈비 2+1, 참소주 3불99, 뉴욕 업스테이트 캣스킬 농장에서 직접 가져온 신선한 명이나물과 각종 나물, 그리고 매콤한 낙지볶음, 깊은 맛의 아구찜은 뉴욕 최고를 자부합니다.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제니의 뭉치가 어느덧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5월 11일부터 시작된 그래서 22일까지 4주년 기념 세일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좋은 제품들과 다양한 인기 상품들 특별한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제니의 뭉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만 생각하겠습니다.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제니의 뭉치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0: 이런 자연과 우리들의 마음이 같이 열리고 이 계절에 맞게 살아나는 그런 발음입니다. 그중에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해 온 White Wave 영순 킴 댄스 컴퍼니 현대무용 컨템퍼리 댄스 컴퍼니의 공연이 또 5월에 있습니다. 이 댄스 컴퍼니를 시작하신 김영순 단장님 오늘 전화로 초대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장님.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네.
0: 한 2년 전에 K라디오 청취자들께 목소리를 들려주셨는데 김영순 단장님께서 미국에 처음 이 국제무대에 나도 한번 서고 싶다 해서 실제 댄스 컴퍼니 무용단에 들어가서 활동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굉장히 오래전이죠?
1: 1977년.
0: 네, 1977년에 네. 한국에서.
1: 네. 네. 마사그람 학교 네. 학생 비자를 받고 1977년 3월 1일에 뉴욕에 왔습니다.
0: 네. 77년이니까 내년이 되면 이게 지금 몇 년인 거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처음에 오셨는데 사실 아시아에서 온 이 댄서, 무용수가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뉴욕과 또 세계 무대에 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그 커리어가 네. 처음에 시작되셨나요?
1: 무용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했다고 인터뷰할 때마다 얘기를 하거든요.
0: 네.
1: 엄마가 무용을 하고 싶은 게 꿈이었는데
0: 네.
1: 외할아버지가 반대를 해서 무용을 못하고
0: 네.
1: 그리고 내가 뉴욕에 올 때 김포공항에서 외할머니가 부적을 주면서
0: 네.
1: 이것은 너의 엄마의 꿈이니 너가 이 세상에 나가서 이루어라.
0: 네.
1: 그렇게 말씀해 준 시 기억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화여대 무용과를 정작 학교를 다니면서도
0: 네.
1: 내 마음은 벌써 붕 떠가지고 뉴욕에 왔어요.
0: 네.
1: 그래서 난 졸업하면 뉴욕 현대무용의
0: 네.
1: 마더랜드
0: 네.
1: 뉴욕에 가서 현대무용이니까 프로페셔널 댄서가
0: 네.
1: 되겠다. 라는 게 꿈이었죠.
0: 네. 그래서 1977년에 마사 그라함 스쿨의 초청으로 미국에 뉴욕에 도착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네. 이미 우리 한인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뉴욕에서 활동하던 한국에서 온 대표적인 그 아티스트들이 그렇게 자리하고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1: 네.
0: 어떤 분들이 계셨나요? 무용도 그렇고 다른 미술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티스트 백남준 그러면 1960년대부터 뉴욕에서 활동을 해오셨으니까 자연스럽게 네. 또 연결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1: 아, 네. 뭐 그분은 워낙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시고
0: 네.
1: 개인적으로도 작품을 내가 너무 좋아하고
0: 네.
1: 그래서 거의 20년 후 1996년
0: 네.
1: 7년에 백남준 선생님께서 그 주관을 해서 하신 서울
0: 네.
1: 나이맥라는
0: 네.
1: 그 전시도 하면서
0: 네.
1: 퍼포먼스도 하고 그때 저희 무용단이 백남준 선생님하고 같이 공연을 했어요.
0: 네, 1990년대 그러니까 그 전부터 1970년대 후반에 뉴욕에 오셔서 컨템포러리 댄스 이 현대 무용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는 아티스트가 되면서 그때 이미 뉴욕에 와서 같이 활동하시던 여러 예술 분야의 이분들을

0: 만났을 거라 생각이 들었는데 백남준 아티스트가 그 중에 한 분이셨네요. 그러면 네. 1980년대 후반에 지금의 White Wave 영순 킴 댄스 컴퍼니를 시작하신 거죠?
1: 네, 1988년.
0: 네.
1: 그러니 올해로 38년째입니다.
0: 네. 그동안 많은 그 댄스 컴퍼니들, 무용단들이 뉴욕에 세워지고 또 그리고 사라지고 그런 몇십 네. 년 동안의 일이 있었는데 White Wave라는 이름을 선택하신 그 동기부터 또 이 김영순이라는 이 댄서가 뉴욕에서 이렇게 확고하게 현대 무용을 자리 잡게 한 그 사실은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1: 그 저희 무용단 이름 White Wave는
0: 네.
1: White는 우리나라의 심볼리컬 색깔이죠.
0: 백이민족이니까.
1: 하얀색.
0: 네.
1: White.
0: 네.
1: 그리고 wave는 한류의 물결.
0: 네.
1: wave. 그러니까 white wave. Korean wave가
0: 네.
1: 세계적으로 용소 숨친다.
0: 네.
1: 그러한 의미로 우리 무용단을 만들었는데.
0: 네.
1: 제가 또 가끔 인터뷰를 하면서.
0: 네.
1: 요즘 그야말로 뭐 K-pop.
0: 네.
1: 뭐, K-food and K-films 네. 모든 것들이 정말 글로벌리 익스팬드를 하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런데 제가 한류의
0: 네.
1: Korean Wave의 파이니어라고
0: 처음에
1: 얘기를 합니다.
0: 맞아요. 이거 1988년에 Contemporary Dance Company White Wave 영춘 킴 Dance Company 만드실 때 그 이름을 하얀색 우리 민족의 색깔 White 그다음에 물결 네. White Wave니까 한류가 맞네요. 그때 이미 그걸
1: 네.
0: 비전으로 보셨던 것 같습니다. 네.
1: 네.
0: 그 이후로 컨템포러리 뉴욕의 현대 무용의 White Wave 영순 킴 댄스 컴퍼니가 1990년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백남준 아티스트와 함께 이렇게 작품을 하는 그 컬래버레이션도 하셨지만 이 시대 1990년 2000년대에 더 확고하게 뉴욕의 대표적인 그 댄스 컴퍼니 플랫폼으로 성장을 했다라는 평을 듣고 있는데요. 그게 2001년에 덤보 우리가 지금 덤보 그래서 관광객들이 더 잘 아는 이 덤보의 이 댄스 페스티벌을 또 시작하시게 되면서 그런 네. 평을 들으신 거죠?
1: 아 제가 덤보에 2001년부터
0: 네.
1: 거의 1년에 걸쳐서 스튜디오 겸 백석의 극장을 만들었어요.
0: 네.
1: 그래서 그곳에서 그 덤보 댄스 페스티벌을 시작을 2001년부터 해서 올해로
0: 네.
1: 25주년이 됩니다.
0: 네.
1: 2020년
0: 네.
1: 우리가 그 저기
0: 코로나 그 팬데믹 때문에
1: 네. 코로나 때문에 한 해 공연을 못 해서 올해가 25th anniversary.
0: 네. 25주년 기념 덤보 White Dance 영순 캠 댄스 컴퍼니가 White Wave, 예, 이렇게 이제 덤보에서 댄스 페스티벌을 시작하신 그 무대를 통해서 전 세계의 무용 댄서들이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이 되어 왔다. 덤보 댄스 페스티벌이.
1: 네, 그렇죠.
0: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번에 이제 5월에 5월 21일부터 4일 동안 올리는 작품도 잠시 후에 우리가 자세히 듣겠지만 컨템포러리 댄스 컴퍼니가 많이 일어나고 또 사라지고 하는데 중심이 되는 미국 뉴욕의 아트 씬에서의 페이트런들, 도너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1: 네, 정말로 제가 그 오늘에 있기까지 그야말로 뉴욕에서 한인으로서 무용단, 현대무용단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게
0: 네.
1: 정말 힘든 일인데 존 라이언 같은 분은 내 인생에서 가장 감사하게 느끼고 있는 오늘의 있기까지
0: 네.
1: 지속적으로 도와주신 페이트런이 있기 때문에
0: 네.
1: 저희 무용단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0: 네.
1: 존 라이언뿐만 아니라
0: 네. 뭐
1: 루도 셰이퍼, 마크 크로스비
0: 네.
1: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는데
0: 네.
1: 그 중에서 가장
0: 네.
1: 저에게 도와주신 분이 존 라이언입니다.
0: 네. 제가 인터뷰 준비하면서 좀 찾아보니까 이분이 그 덤보 댄스 페스티벌 시작하실 때 이렇게 도네이션 해주신 분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1: 아, 네. 극장을 만들고 네. 완전히 새롭게 레노베이션 거의 1년에 걸쳤는데
0: 네.
1: 나는 계획을 뭐 한 3, 4개월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0: 네.
1: 뭐 계속적으로 up and going.
0: 네.
1: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는 제가 발레 클래스를 아침 10시부터 항상
0: 네.
1: 클래스를 내 무용을 위해서 봤는데
0: 네.
1: 그날은 가지를 않고 세인트 존스 디바인 거기 교회를 가가지고
0: 네.
1: 앉아서 기도하고 메디테이트하고
0: 네.
1: 정말 뭐 공사가 완전히 스탑 됐으니까
0: 네.
1: 그런데 이제 존 라이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존 라이언이 Are you crying?
0: 네.
1: 지금 울고 있냐고.
0: 네.
1: 그래서 내가 지금 울고 있다고 그러니까 네. What's the matter?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0: 네.
1: 그랬더니 그 다음 날로 5만 불을 보내줬어요.
0: 네.
1: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또 5만 불을 보내주고
0: 네.
1: 그래서 그 극장 이름을 White Wave John Ryan Theater라고 만들었어요.
0: 네, 그것이 덤보 댄스 페스티벌 전 세계에 뉴욕의 무대에 서고 싶은 무용수들에게 매년 와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됐네요.
1: 네.
0: 이 White Wave 영순 킴 댄스 컴퍼니 정말 의미 있고 우리가 한인으로서 미국의 뉴욕에 살면서 볼 수 없었다면 이번 달 5월 21일부터 22일, 23일 3 days 사흘 동안 매일 공연이 있습니다. 뉴욕 라이브 아츠라는 이름의 이 공간이 그러니까 무용, 이 퍼포먼스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뉴욕에서 대표적인 무대로 손꼽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들었습니다.
1: 네네, 극장이 아주 컨템포러리 댄스로 one 네. of the best theater입니다.
0: 네,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 올리는 직접 안무하신 김영순 단장님의 작품 좀 설명해 주세요.
1: 네, Here Now So Long. 이 작품은 멀티미디어
0: 네.
1: 댄스 작품이거든요.
0: 네.
1: 라이브 음악으로 이번 공연 라이브 음악으로 공연될 거고
0: 네.
1: 그리고 멀티 카메라가 그 무대 전체에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0: 네.
1: 백드랍의 프로젝트 이미지가 함께
0: 네.
1: 이렇게 보여지는 멀티미디어 댄스 디어로 작품인데
0: 네.
1: 사실은 그 Here Now 팀을 가지고
0: 네.
1: 제목을 가지고
0: Here Now
1: 2010년부터 네. 작품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첫 해는 So Long For Now
0: 네.
1: 두 번째 Here Now는 저희가 그 컬럼비아 서클에 있는 Museum of Art and Design 극장에서 네. 공연을 했고요. 그리고 Here Now So Long은 초연을 한국에서 했어요.
0: 네.
1: 2012년에.
0: 네.
1: 그리고 네 번째이자 마지막 작품 Eternal Now는
0: 네.
1: 2014년에 브루클린 아카데미 오브 뮤직
0: 네.
1: 맨 피셔 시어러에서 초연을 했어요.
0: 네.
1: 그런데 그 Eternal Now 작품은 뉴욕 퍼블릭 라이브러리
0: 네.
1: 우리가 거기에서 오프닝 나이트 작품을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0: 네.
1: 에디팅을 해가지고 그 영구 보관이 되어 있어요.
0: 네.
1: 링컨 센터 퍼블릭 라이브러리에.
0: 네.
1: 그런데 이번 작품 Here Now So Long은 다시 리스테이징 제작을 해가지고
0: 네.
1: 12장면 그러니까
0: 네.
1: 12씬으로 연결이 되면서 70분
0: 네.
1: Without Intermission
0: 70분 동안
1: 네. 네, 70분 동안 공연이 되고
0: 네.
1: 여기에 팀은
0: 네.
1: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0: 네.
1: 아직 미지의 영역이에요. 인간인 우리는 과거와 미래에서 비롯된 감정의 소용돌이에 끊임없이 흔들리죠.
0: 네.
1: 이 작품은 바로 지금 이라는 순간을
0: 네.
1: 희망과 가능성의 마음으로 마주하는 것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제가 안무를 하면서
0: 네.
1: 그 전통, 트레디션을 존중하면서
0: 네.
1: 혁신을 포용하는
0: 네.
1: 복창적인 움직임 언어.
0: 네.
1: 그러니까 very creative movement vocabulary
0: 네.
1: 만들어서 충성, 열정, 정신,
0: 네.
1: imagination, passion,
0: 네.
1: spirit.
0: 와우.
1: 이 내면 풍경을
0: 네.
1: 탐구해서 새로운 현대무용 표현으로 만들어낸 안무입니다.
0: 네. 그래서 Here, Now 시리즈의 작품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번에 경험하게 되는 Here, Now, So Long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연 날짜는 5월 21일 목요일 오후 7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이틀 공연은 30분 늦게 시작해서 7시 반에 시작이 됩니다. 장소는 뉴욕 라이브 아트. 웨스트 시포가 7하고 8th Avenue 그 중간에 있는
1: 네,
0: 그렇게
1: 네.
0: 제가 지도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
1: 네. 이번 오프닝 나이트는 아주 특별한 나이시고 이번 제가 Here Now So Long을 뉴욕 라이브에서 공연 준비를 하는 게 버젓이 $120,000가 들어요.
0: 120,000. 12만 불이 들은.
1: 네. 네. 그래서 오프닝 나잇은 펀드레이징 이벤트로
0: 네.
1: 일반 티켓은 45불,
0: 네.
1: 학생 및 시니어들은 35불인데
0: 네.
1: 이날은 오프닝 나잇 페이트런 티켓 100불,
0: 네.
1: 오프닝 나잇 엔젤 티켓 250불.
0: 250.
1: 그 나잇 페이트런과 엔젤 티켓을 산 분들은
0: 네.
1: VIP로 그 공연 후 라비에서
0: 네.
1: 아주 멋진 리셉션에 참가할 수 있고 저와 저는 물론
0: 네.
1: 저희 무용단과
0: 네.
1: 콜라보레이터 팀들과
0: 네.
1: 얘기를 나눌 수가 있고
0: 네.
1: 그리고 텍스 디덕티블 있고
0: 네.
1: 우리가 이 공연이 성공하게 할 수 있는
0: 네.
1: 아주 중요한 펀드레이징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0: 첫날 네 오프닝
1: 많은 나이. 분들이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0: 네
1: 그리고 그 일반 티켓은 우리 한국 관객들을 위해서
0: 네.
1: 20% 디스카운트는
0: 네.
1: 코드가 White Wave 20.
0: 아 White Wave 20.
1: 20.
0: 네, 2020. 네, 그렇게 하면 20%
1: 네, 그리고,
0: 할인 티켓이 되겠습니다.
1: 네. 네, 그리고 40% 그룹 디스카운트 티켓은
0: 네.
1: White Wave
0: 네.
1: 40.
0: 아, 40. 그럼 몇 분이 가면 이건 그룹 디스카운트 티켓의 대상이 되나요?
1: 4명
0: 와.
1: 5 티켓.
0: 네, 4명. 이상 4명부터.
1: 아, 티켓은 저희 무용단 웹사이트.
0: 네.
1: whitewavedance.org
0: 네, whitewavedance.org 에서 들어가시면 네,
1: 네.
0: 여기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1: Dance and Opera 매거진에 난 리뷰에
0: 네.
1: 객석 관객들이
0: 네.
1: 무대에서 한시라도 눈을 떼지 못하게 하고 있던
0: 네.
1: 개미무용가 김영순
0: 네.
1: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0: 뉴욕 라이브 아처에서 이번 달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있습니다. 오늘 White Wave 영춘킴 댄스 컴퍼니의 김영순 단장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우리도 봄에 더 짙어가는 나뭇잎들과 함께 그 춤추는 모습을 바라보며 춤을 춥니다. 김경주였습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고베 주얼그룹 뉴욕 보석쇼. 이번 주 토요일이 마지막 피날레입니다. 진주 목걸이, 랩 다이아몬드, 모이사 나이트, 컬러스톤 등 2000여 점의 화려한 보석을 최고 80% 특별 세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미모 업그레이드 컨셉의 최험령 보석쇼로 한인 여성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더스데이를 놓쳤다면 지금이 오히려 최고의 득템 찬스. 애프터 마더스데이 특별전. 이번 주 토요일까지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노던길 K블링블링 G4 세미장에서 고베 주얼 그룹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일동, 315 브로드에비뉴 페리세지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새로운 시니어 문화의 시작, 이제 원스톱 시니어 문화 교육센터에서 함께하세요. 뉴욕의 시니어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혹시 아직도 시니어 커뮤니티는 보험 회원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는 아닙니다. 원스톱 시니어 문화교육센터가 더욱 새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롱텀 케어 및 장기 요양 간호 보험 회원은 물론 뉴욕에 거주하시는 모든 시니어 분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디모스 연회장에서 문화교육센터 회원들을 위한 특별 축제가 열립니다. 신나는 건강댄스와 노래공연, 라이브밴드, 감성을 나누는 시와 그림 전시, 그리고 당구, 탁구, 장기, 바둑 경연까지 배움도 즐거움도 함께하는 새로운 시니어 문화. 지금 원스톱 시니어 문화교육센터에서 시작하세요. 문의전화 516-701-6113, 516-701-6113. 다녀오신 분들이 입을 모아 말씀하십니다. 역시 고국 여행은 동부관광이 최고다. 올가을 그리운 고국의 단풍과 함께 특별한 세 가지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안동, 경주부터 설악의 가을, 그리고 백두산 천지를 품에 안을 8박 11일 여정. 둘째, 고국 여행과 더불어 미식의 천국, 싱가포르를 더한 오감 만족 8박 12일. 셋째, 수려한 단풍과 온천의 낭만이 있는 오사카, 교토, 나라 8박 11일 코스까지. 28인승 최신형 프리미엄 버스에 안락함은 기본, 최고급 호텔은 물론이고요. 일반 식사보다 4배나 업그레이드된 한우구이와 해물 특식, 가이세끼 요리까지 정성껏 대접합니다. 왜 항상 동부관광이 가장 먼저 마감되는지 이번에 직접 경험해보세요. 5월 22일까지 예약 시 200불 디스카운트를 해드립니다. 예약 서두르세요. 1-718-939-1000번 동부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오늘은 5월 14일 목요일입니다. 5월 14일은 사실 꽤 특별한 날인데요. 딱 53년 전 오늘 미국이 처음으로 우주 정거장을 하늘로 쏘아 올렸거든요. 바로 스카이랩입니다. 1973년 아폴로 달 탐사 직후에 나사가 이제 우주에서 살아보자라면서 만든 미국 최초의 우주 정거장이에요. 그런데 발사 직후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호막이 떨어져 나가고 태양 전지판도 망가지고 누가 봐도 실패 같은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수리를 하고 버텨서 결국 우주비행사 세 팀이 차례로 올라가서 총 270개의 과학실험을 해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도 처음 미국 땅을 밟았을 때 다들 뭔가 하나씩은 어긋나지 않으셨어요? 처음 세운 계획대로 안 되고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서 여기까지 왔네요. 모두 다 대단하십니다. 5월의 아침, 오늘도 자신 있게 투데이 출발합니다.

0: 투데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날씨에 딱 어울리는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영카이가 부르는 블루였는데요. 아주 좀 몽환적이고 감성적인 그런 분위기의 인디 팝 스타일의 곡이죠. 요즘에 그 SNS나 쇼폼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지면서 인기를 얻은 그런 곡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침에 우리 투데이 생각으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살면서 이런 순간이 한 번쯤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우리 청취자들께서 제가 알기로는 마음이 너무 넓으시고 다들 착한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뭐 주위에 있는 가족들은 물론이고 친구라든지 아니면 일하는 동료라든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잘해주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 잘해줬는데 뭔가 이상하다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좀 믿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혹시 있으셨나요? 그런데 또 의심을 하자니까요. 내가 너무 좀 예민한 것 같고 또 착한 분들은 미안해지잖아요.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그 자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자니 좀 불안하고 또 의심을 하자니 미안한 그 사이, 그 중간 어딘가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사람을 믿는다는 게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무조건 이렇게 사람을 잘 믿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맞고 그게 좋다는 거죠. 좋은데 그렇게 이렇게 해보시다 보면은 나중에 내가 뒤통수를 맞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게 되시는데 우리가 진짜 힘든 거는 뭐 뒤통수를 맞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그게 아니라 그 혹시 내가 이 사람한테 배신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 순간 당하기 전에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을 때부터 그런 의심이 더 힘든 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대하다 보면은 상대방의 말 한마디가 자꾸만 우리 머릿속에서 재생이 되고요. 그 표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오고 가는 대화나 아니면 문자 이런 것에도 굉장히 좀 의미를 붙이기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그 관계가 나를 좀 갉아먹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좀 믿어줘야 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믿음에도 사실 유통기한이 있대요. 어떤 분의 이야기인데 무조건 그냥 오래 믿어주는 게 미덕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한번 어떤 사람에게 이제 한두 번 실망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 미안하다고 하는지 아니면 뭐 그거 갖고 그래요.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지 거기서 이미 많은 것이 보인다고 합니다. 변명은 하는데 혹은 인정은 하는데 변화가 계속 없으면 그것은 믿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나를 참아달라라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반면에 아무도 안 믿는다. 난 아무도 안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마 어떤 일이 있으셨겠죠. 한번 누군가에게 뭐 크게 대이고 나서 먼저 마음을 닫아버리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정말 큰 배신을 당해서 그때부터는 도저히 마음 문이 안 열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이 나쁜 거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받은 상처 그것 때문에 나머지 모든 관계들을 잃어버리시는 것도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이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죠. 의심하면서 내 옆에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깔끔하게 거리를 두는 게 나를 더 지키는 일일 수 있고요. 반대로 확신이 없어도 한번 그냥 믿어봐 주는 게 어쩌면 나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경계가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없고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죠.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그 기준이 상대방이 아니라 나여야 한다는 것. 이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좀 마음에 걸리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그 주위에도 약간 그런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너무 애쓰지는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내가 좀 가장 편한 길로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착하셔서 그래요, 다들. 네, 관계라는 게 쉽지 않지만 좀 돌아보면서 좀 차분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또 시간을 낭비하면 그거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평생 투데이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있죠? 소개해드릴게요.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 정장 최초입니다. 50% 할인하고요.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하고 있습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의 남성복 매장은요,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을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그리고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데이케어, 718-799-0133.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에 새롭게 오픈한 K카페 테라스, 향긋한 커피와 다양한 음료, 매일 아침 들어오는 가나안 제과의 신선한 빵, 맛있는 김밥과 샌드위치, 정성 가득한 도시락까지 각종 행사와 모임을 위한 단체 케이터링 주문 환영합니다. 푸짐하고 맛있게 준비해드려요. 저녁 5시부터는 모든 빵이 30% 할인, 아침 6시 반부터 9시까지 영업합니다.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 K카페 테라스로 오세요. 단체 주문 전화는 347-767-8181. 오늘 점심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마시고요.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 그리고 팁도 없어요.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유재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 유니온에 위치한 산수갑산 원식당이 한국관으로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오픈 기념으로 돼지갈비 2+1, 참소주는 3불 99, 캐스킬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명이나물과 각종 나물, 매콤한 낙지볶음과 깊은 맛의 아구찜은 뉴욕 최고를 자부합니다. 옆 건물 발레파킹하면 1시간에 2불입니다. 새롭게 단장한 한국관에서 정갈한 한식의 맛을 즐겨보세요. 917-445-1165. 노화를 늦추는 것을 넘어 되돌리는 시대죠.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몸의 소통이 열리면 줄기세포도 깨어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함께할 사업 파트너 모십니다.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써니김 코치. 917-656-7717. 917-656-7717. 깊은 불맛과 변함없는 정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투데이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27 파운드당 9불99, 파 5단 1불99, 올해 만다린 선물 박스 17불99, 화성 농협 수양미 39불99, 앵거스 LA 갈비 파운드당 17불99. 기분 좋아지는 달달함. 국민과자 브랜드 오리온제과 모음전을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2: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0: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2: 펠리세이즈 파크의 새로운 내일 드디어 시작됩니다. 현 시의원으로서 행정개혁

0: 순환 절차가 아닌 우리 타운을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저 민석준이 법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 주민이 중심이 되는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1: 1H 원유봉 크리스틴 원윤 시의원 후보, 2H 제이슨 줄리아노 시의원 후보와 함께 강력한 팀을 구성한 2G 민석준 시장 후보. 주민과 상인이 모두 존중받는 팰리세이즈 파크. 이제는 실천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팰리세이즈 파크의 변화, 민석준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2G 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 민석준 시의원.
2: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1: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2: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1: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2: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1: 866-568-2.

윤하의 목소리로 들은 기다리다 들으셨습니다. 카톡을 또 보내주셨어요. 우리 백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투데이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흐립니다. 오후에는 비 소식도 있고요. 우산 준비하시고요. 벌써 목요일인데 하루하루가 멈출 수 없는 시간이고 세월이고 추억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메시지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미연님도 들어오셨어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공감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네, 이 거리 두는 게 쉽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시간을 좀 갖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로를 위해서요. 여러분께 또 중요한 정보를 한 가지 드릴게요. 요즘에 뭐 많이들 뉴스에서도 보고 그렇게 기사를 통해서도 접할 텐데 여보세요? IRS입니다.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죠. 전화 한 통에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질 수도 있다. 어우,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습니다. 그 항상 매년 대비를 해보면 그 보이스 피싱 증가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의 돈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최근에 또 뉴욕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전화사기 피해가 부쩍 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수법 역시 예전이랑 굉장히 달라졌다는 거죠. 요즘은 인공지능 시대이다 보니까 AI가 목소리를 흉내내고 우리 자녀들의 목소리까지도 복사해서 전화를 거는 그런 일들도 있는 거죠. 실제로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신 수법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IRS를 사칭하는 거죠. IRS입니다. 세금 체납이 확인됐습니다. 지금 당장 납부하지 않으면 오늘 체포영장이 발부됩니다. 이런 식으로 영어나 한국어로 이렇게 걸려오는 거죠. 링크를 누르면은 뭐 IRS 로고까지 붙은 가짜 사이트가 연결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이민자 커뮤니티를 많이 노리고 있는데 뭐 영어가 완벽하지 않거나 이 세금에 관한 시스템 이런 것들 낯선 분들은 이 뭐 체포, 뭐 영장 이런 단어 하나에 아주 패닉 상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팩트 하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RS는 절대로 이렇게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처음 연락은 무조건 우편으로 하겠죠. 전화를 이렇게 걸었다? 그것은 100%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대응하지 마시고 일단 끊고 irs.gov에 직접 접속을 하시거나 전화를 거시거나 확인을 해보십시오. 링크 클릭은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민국과 비자를 사칭하는 거죠. 실제 수법들이 있어요. USCIS입니다 하면서 비자 서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처리하지 않으면 추방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런 듣기만 해도 좀 무시무시한 그러면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소셜 넘버를 묻거나 그 올해 들어서 2026년 들어서 이런 사칭 사기 경보가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해요. 이런 수법은 정말 치명적이죠. 뭐 혹여라도 영주권을 진행 중이거나 뭔가 어떤 비자들을 신청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굉장히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으시잖아요. 그런 공포심을 정확히 노리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국도 공식 연락을 이렇게 전화로 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수수료 얘기를 하거나 뭐 소셜 넘버, 개인정보들을 요구한다? 이건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USCIS.gov 이 주소로 들어가셔서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의심스러우면 또 이민 법률 무료 상담해 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다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그 AI 목소리 복제인데요.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그 자녀들의 뭐 SNS라든가 이런 어디서 정보를 찾아서 목소리를 이렇게 딱 추출해서 인공지능 AI로 완벽하게 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엄마 나 사고 났어요. 지금 돈 좀 보내주세요. 막 이런 목소리. 우리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면 뭐 그때부터는 정신이 없잖아요. 피해자의 거의 뭐 77%가 금전 손실을 입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모님들의 그 마음을 노리는 가장 무서운 수법이기도 합니다. 아주 정교해서 정신 차리고 듣지 않으면 뭐 당황해서 그냥 바로 돈을 보내거나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추천드리는 게 가족 간의 비밀 코드워드를 하나 정해두는 거죠. 암호요. 어떤 단어를 하나 우리 가족끼리만 알고 있는 비밀 암호 같은 거를 정하셔서 아무리 이런 전화가 와도
그 단어를 말해보라고 해서 말을 못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기의 가능성이 많은 거죠. 가족들끼리 뭐 가족끼리만 아는 그런 비밀 단어 하나 정해두는 거, 엉뚱한 단어여도 좋습니다. 그런 것들 위급한 상황에 이 단어 서로 묻고 답을 못하면 그냥 끊고 직접 자녀들에게 전화해보는 것 중요하죠. 이런 사기꾼들이 쓰는 무기는 하나예요. 그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죠. 체포, 뭐 추방, 자녀의 뭐 사고 이런 무서운 단어들을 막 던지면서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무섭다, 뭔가 그러면 일단 끊으세요. IRS도 USCIS도 경찰도 이 진짜라면 다시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반드시. 바로 끊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가족들이랑 한번 그 단어도 하나 정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실제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아, 이런 일 당하면 절대 안 되죠. 무서운 세상이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좀 점검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24불 99, 하트 딸기 팩당 금토 1 월 한정 판매 7불 99, 한국산 무청 시래기 박스당 14불 99, 파 4번들당 1불 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등심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5불 99, 항정살 파운드당 7불 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 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7: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6: 북유럽?
7: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드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6: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8: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9: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0: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9: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번 5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0: 비즈니스를 만나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단 한 번의 기회로 좋은 제품을 특별가로 판매하고 거기에 통큰 선물까지 준비한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와이저 리빙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와이저 리빙에서 5년이 넘도록 방송에서 소개했던 전 제품을 아주 특별한 특별가로 준비했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와이저 리빙 다니엘 박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0: 네, 요즘 5월이라 그런지 더 바쁘시죠?
1: 네, 맞아요. 지금 가정의 달 또 맞이해서 저희가 네. 그동안 4년간
0: 네.
1: 가장 사랑받고 핫한 제품으로
0: 네.
1: 저희가 선정해서 정말 이제껏 없었던
0: 네.
1: 특별가에 또 선물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서 가정의 달이 참 좋은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오늘 그러면은 그동안 사실 이제 와이저 리빙에서 소개해 주신 제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이미 검증이 된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인기들을 누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은 거의 대부분 정가 판매를 계속 해오셨잖아요.
1: 네, 그 많은 요청이 있었는데도
0: 네.
1: 저희가 정가 판매 원칙을 꼭 지키면서 이렇게 판매를 해왔는데
0: 네.
1: 오늘은 정말

0: 시간이 없어서 다 소개는 못하지만 네.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어떤 제품들을 또 추가로 이제 할인하는지 예 그렇게 그 상담 드릴 수 있는데
1: 네.
0: 세 가지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방송에서 공개할 수 없는 시크릿 혜택
1: 네.
0: 추가 할인까지 준비했고요.
1: 네.
0: 그리고 오늘 전화 주셔서 주문하시는 분들은 배송비 다 무료로 해드리고
1: 와.
0: 그리고 무이자 할부까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1: 아 너무 좋네요. 지금 이 방송 들으시고 혹시 전화하시는 분들은 진짜 행운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뭐 선물도 좀 주시고 하셨지만 지금 말씀 들어보니 오늘은 정말 처음인 것들이 많은데요. 엄청난 특별가, 폭탄 선물, 그리고 무이자 할부까지 주어집니다. 오늘 배송비도 무료고요. 얼른 전화를 하시려고 이제 준비하실 것 같습니다.
0: 네, 네. 특이한 것은 이제 이 저희가 소개할 건강과 뷰티에 관련된 모든 제품이
1: 네.
0: 정말 까다롭다는 한국 식약처랑 미국 FDA에서 의료기기로 상당히 허가되어서
1: 네.
0: 안전과 효능에서 검증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FDA 그리고 식약처 이것을 인증받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 많이들 아실 텐데 그것만 들어도 일단 신뢰가 되고요. 제품이 참 많이 있지만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계속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도 오늘 좀 하나하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제일 먼저 바디닥터의 제품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1: 네.
0: 쓰신 분들은 정말 이 시대 최고의 의료기기라고 당당하게 또 말씀해 주세요.
1: 네.
0: 바로 자동 케겔 운동 요실금 치료기입니다.
1: 그렇죠.
0: 네, 나이가 들면서 이제 누구나 할 것 없이 속근육이 느슨해지면서 찾아오는 것이 요실금.
1: 네.
0: 또 남성분들은 전립선 비대로 인한 방광 증세.
1: 그렇죠.
0: 이런 증상엔 케겔 운동이 좋다는 거 누구나 다 아시죠? 이렇게 항문을 쪼였다가
1: 네.
0: 하시는 그 관략근 운동.
1: 맞아요.
0: 하지만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이 케겔 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1: 맞습니다.
0: 예, 근데 이 케겔 운동이 방석처럼 생겨서
1: 네.
0: 그냥 의자에 놓고 앉아만 계시면 그 어렵다는 케겔 운동을 30분 동안 무려 210회나 자동으로 시켜줍니다.
1: 자동으로요?
0: 네, 여기에 내 의지나 노력 전혀 상관없고요.
1: 네.
0: 원리가 강력한 EMS 저주파 펄스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1: 네.
0: 앉는 순간 골반 근육을 엄청나게 수축하고
1: 네.
0: 이완시키고 두들겨주고 마사지하고 완화시켜줍니다.
1: 네.
0: 이 동작을 30분 동안 반복시켜주기 때문에
1: 네.
0: 내 노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속근육 그리고 골반 근육, 코어 근육을 확실하게 효과적으로
1: 네.
0: 단련시켜주기 때문에 노화로 인해 느슨해진 그 속근육을 단련시켜주면서 요실금이라든가 전립선이 치료가 되고요.
1: 네.
0: 그리고 아주 심한 변비, 즉방입니다.
1: 오, 그렇죠.
0: 네, 바로 그냥 치료가 되고 그리고 치질도
1: 네.
0: 치질로 또 고통받는 분들, 뭐 수술 단계까지 가신 분들도
1: 네.
0: 치료가 또 되고요.
1: 네.
0: 또 사용하신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이 골반과 허리에 있는 그 코어 근육의 발달로
1: 네.
0: 아주 심한 자골신경통.
1: 아, 그렇군요.
0: 예, 바로 없으십니다.
1: 네.
0: 네, 이거는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다리가 굉장히 저리고.
1: 그렇죠.
0: 밤에 쥐도 많이 나고.
1: 맞아요.
0: 그리고 또 이렇게 골반 쪽에 막 통증이 있는데. 이거 사용하면서
1: 네.
0: 그러한 자골신경통, 허리 통증, 다리 저림이 모두 다 사라졌기 때문에
1: 네.
0: 마라톤 동호회라든가 사이클 동호회 이런 그 동호회 계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고
1: 네.
0: 이런 증상에서 호전돼서 소개를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1: 그렇군요.
0: 네,
1: 네.
0: 사용하신 분들은 한결같이 300% 막 만족하신다고 하면서
1: 네.
0: 그냥 하루 종일 끌어안고 사신다고 하십니다.
1: 그렇군요. 코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0: 네.
1: 네.
0: 또 워낙에 이게 그런 근육을 수축 이완시켜주기 때문에.
1: 네.
0: 성기능도 되게 좋아지고. 그리고 처진 엉덩이가 힙업돼서.
1: 네.
0: 프립이 되는 그런 엄청난 효능까지 가져다 줍니다.
1: 그렇군요. 와, 효능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제가 듣기로는 또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하고 발표해서 지금까지 왔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0: 네, 케겔 운동은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1: 그렇죠.
0: 하버드 대학에서
1: 네.
0: 그 의대에서 연구하고 발표해서 지금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1: 네.
0: 의사들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이 바디닥터 사용하시고 나서 아, 나 정말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하신 분들 많지만 한 분의 목소리만 좀 들어볼까요?
0: 네.
1: 네.
2: 솔직히 분수 물소리만 나도 오줌을 싸요. 전에는 진짜 오줌을 그냥 쌌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도 옆에서 놀랄 정도로 기침을 해도 화장실을 갈 수 있을까지도 못했었어요. 정말 집 앞이

0: 화장실인데 거기를 가지를 못하고 그냥 바지에 흐르는 거지. 요즘 안에 정말 기침 안도 오줌이 안 나와요. 아, 이거 진짜예요. 지금까지 네. 기침을 해도 안 나와요.
1: 네, 아주 생생한 그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이런 분들이 그렇죠. 꽤 많이 계시는군요.
2: 네, 이분은 8시간 서서 일을 하시는 주방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네. 그 화장실에 계속 이제 못 가면서 요실금이 생겼는데 네. 너무 심했지만 2주 딱 사용하고 나서 그 요실금이 멈춰서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1: 네.
2: 저희한테 전화 주셔서 방송국까지 친히 오셔서 간증해 주신 케이스입니다.
1: 그렇군요. 그럴만도 하네요, 진짜. 네.
2: 네.
1: 네, 이렇게 한국에서도 한 7년 뭐 꾸준히 판매를 해오면서 매년 브랜드 대상을 휩쓸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그러면 이 자동 케겔 운동 요실금 이 기계 오늘 이것도 세일가 있나요?
2: 저희가 이제껏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런 판매가로 오늘은
1: 네.
2: 저희가 큰 마음 먹고 드리려고 하는데
1: 네.
2: 이 자동 케겔 운동기 바디닥터를 검색해보시면 한국에서 300만 원 이상 판매되는 거 바로 확인되십니다.
1: 그렇죠.
2: 네, 이게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있는데요.
1: 네.
2: 그래서 현재 미주 판매가가 2,500불인데
1: 네.
2: 오늘 가정의 달 맞이해서
1: 네.
2: 또 부모님께 선물하시라고
1: 네.
2: 무려 700불 대폭 할인해서 1,799불 파격적인 가격을 또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1: 네, 이거 앞자리가 지금 1로 바뀌면서 이거 지금 가장 세일가 이 폭이 큰 것 같은데요, 이번에?
2: 네, 저희가 단 한 번도 2,000불 이하로 내려가서 판매했던 적이 없었는데
1: 그러네요.
2: 오늘만큼은 저희가 크게 준비했기 때문에 1,799불 이 가격 놓치지 네. 않기를 바랍니다.
1: 아,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정말 가장 큰 세일폭입니다. 여러분, 1,799불로 주신다고 하는데 전화번호 묻는 분들 위해서 제가 한번 본사번호부터 알려드릴게요. 562-529-5343 그리고 213-831-5855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 계속되는 가격이 아니잖아요, 대표님.
2: 네, 오늘 같은 기회는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1: 네.
2: 이 가정에 다 지나면 바로 정상가로
1: 그러니까요.
2: 판매가 된다는 것
1: 네.
2: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1: 맞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의 정말 아주 핫한 게 있습니다. 이 뱃살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데 허리 인지를 줄여주고 뱃살을 빼주는 EMS 허리 벨트도 소개해 주세요.
2: 네, 이게 바디닥터의 또 하나의 그 야심작인데요.
1: 네.
2: 뱃살을 빼고 허리 인치를 줄여주는 EMS 허리벨트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
1: 네.
2: 많은 분들이 아니 그동안 뭐 10년, 30년 갖고 있었던 뱃살이 빠지겠냐고
1: 그렇죠.
2: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 네.
2: 그분들이 오셔서 배에다 이 벨트를 딱 차고 2분 정도만 사용하시면 바로 구매해 가세요.
1: 아, 뭔가 이 느낌이 오나 보죠?
2: 정도가 아닙니다.
1: 네.
2: 이게 그냥 그 확신을 주는데
1: 이야.
2: 여기에는 저주파 파장대를 이용해서
1: 네.
2: 분당 7,500번 이상 강력한 자극을 분당 예 복부에 전달시켜줍니다.
1: 1분에. 와,
2: 1분에,
1: 대단하네요.
2: 1분에요.
1: 네네.
2: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 뱃살에 1분 동안 7,500번 강력하게 자극을 준다면
1: 네.
2: 이게 뱃살에 배에 기름이 분해되고
1: 네.
2: 배출되면서 뱃살이 빠지는 것 아마 본인이 확신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요.
1: 그렇죠.
2: 이 복부 운동의 효과가 엄청나게 부스팅되고
1: 네.
2: 배에 탄력 있는 근육을 만들어주기 시작합니다.
1: 네.
2: 여기에는 그냥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1: 네.
2: 과학적 임상을 갖춰서 저희가 데이터의 근거에서 말씀드리면
1: 네.
2: 벨트를 차고 20분만 운동하시면
1: 네.
2: 6시간 운동한 효과와 동일합니다.
1: 아, 그렇군요.
2: 네, 이게 미국 생활이 너무 바쁘잖아요.
1: 그렇죠. 6시간 못하죠. 네.
2: 네, 근데 그냥 벨트 차고 동네 한 바퀴 도신다든가
1: 네.
2: 아니면 뭐 기기에 올라가서 그냥 걷는다든가 이렇게 20분 정도만 운동하시면
1: 네.
2: 6시간 운동하는 효과가 동의돼서
1: 네.
2: 그 다음날 일어나면 아마 100개의 잇몸을 느끼게 한 것 같이 배에 뻐근함이 주어집니다.
1: 그렇군요.
2: 네, 굉장히 기본적인 뻐근함이죠.
1: 그렇죠. 운동하고 나서 느끼는 그 뻐근함.
2: 네.
1: 네.
2: 그리고 한국 그 대학교에서 인상을 보면
1: 네.
2: 허리 벨트를 차고 12주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운동할 때
1: 네.
2: 임상에 참가한 전원이
1: 네.
2: 평균 허리 둘레가 6cm
1: 오.
2: 약 2인치 정도 감소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1: 12주 했는데 그렇군요.
2: 네, 이건 임상에서 드러났기 때문에요.
1: 네.
2: 단순히 뱃살을 빼주는 것이 아니라
1: 네.
2: 배에 운동을 시켜줘서 근육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1: 네.
2: 내장 지방은 줄어들고 균형 잡힌 몸매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1: 네.
2: 배가 살짝 나온 분도 배가 엄청 나온 분들도 이 EMS 허리벨트를 너무 좋아하셔서 지금 제 주위에 정말
1: 네.
2: 1인치, 2인치에 도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1: 아, 많죠. 맞습니다. 이 뱃살은 사실 뭐 보기도 그렇지만 이 여러 가지 성인병의 질환의 어떤 주범이기도 하고 반드시 이거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2: 맞아요.
1: 네네. 오늘 이것도 그러면 좀 특별가가 있으면 한번 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나요?
2: 네, 저희가 이전에 없었던 특별가 준비했는데요.
1: 네.
2: 미주 판매가가 이 EMS 허리벨트는 1,500불인데요.
1: 네.
2: 여기에서 저희가 700불 대폭 할인해서 799불 이 특별가를 모시겠습니다.
1: 와, 이거 뭐 거의 반값으로 해주시는데 대단합니다. 이것도 오늘 799불로 구입하실 수가 있군요.
2: 네, 아마 그동안 방송 들으셨던 분들은
1: 네.
2: 이런 가격 처음이라고
1: 그렇죠.
2: 바로 아실 거예요.
1: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바디닥터 하면 또 한 가지 좀 소개해 드릴 게 있습니다. 그 차세대 암 치료 디바이스인데요. 이건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2: 네, 사실 이 제품을 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제품이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1: 네.
2: 고주파 RF 리페어 취급한다고 했더니 주위에서 깜짝 놀라시면서 저 그 제품 안다고
1: 네.
2: 너무들 좋아하세요. 그래서
1: 그랬군요.
2: 어떻게 아셨냐 했더니 한국 SNS나 또 피부 관리샵에서 사용하는 걸 계속 아셔서
1: 아, 네.
2: 이거 구매하고 싶은데 한국에서 너무 비싸고
1: 그렇죠.
2: 또 미국에 혹시 들어오지 않나 싶었는데
1: 네.
2: 저희가 소개하고 나서 깜짝 놀라시고
1: 네.
2: 이번에 이 제품을 새롭게 소개하면서 런칭 스페셜 가격 말씀드렸더니
1: 네.
2: 정말 깜짝 놀라세요.
1: 아, 그래서 그래요?
2: 바로 구매하셨습니다.
1: 와, 그렇군요. 그럼 저희도 좀 기대해 네. 볼게요.
2: 보통은 피부과나 전문 관리샵에서 사용하는 이 고주파 바디닥터 RF 리페어를
1: 네.
2: 이제 집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고주파에 의해서 심부열로 피부 속 깊은 조직 혹은 근육 그 피하지방 중에서 섭씨 40에서 50도까지 온도를 올려줍니다.
1: 네.
2: 그러면서 사용할 때 땀이 흐를 정도로 네, 몸속 온도가 올라가는데
1: 네.
2: 그렇게 되면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혈류량이 촉진되면서
1: 네.
2: 신진대사가 매우 증가됩니다.
1: 네.
2: 그리고 모세혈관의 그 혈류량이 평상시보다 4~5배 정도 증가되기 때문에
1: 네.
2: 혈액 속에 있는 산소와 영양이 증가가 되고 항체와 백혈구 공급이 증가가 되고
1: 네.
2: 그리고 혈관 확장으로 그 림프 순환 촉진이 됩니다.
1: 아,
2: 그리고
1: 그렇군요.
2: 림프의 노폐물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1: 네.
2: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듯이 1도만 올라가도
1: 아, 그럼요.
2: 면역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1: 맞아요.
2: 이 심부열로 인해서
1: 네.
2: 네. 40에서 50도 올라가면서
1: 네.
2: 이제 암세포를 이렇게 자연사 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1: 네.
2: 네, 여기에는 고주파 RF 리페어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두 개의 RF LED 디바이스가 같이 나옵니다. 한 세트로.
1: 세트로요? 네.
2: 네네. 그래서 총 세 가지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1: 네.
2: 얼굴에 사용하는 LED 그리고 몸에 사용하는 RF LED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1: 네.
2: 얼굴에 사용하시면 콜라겐을 꽉꽉 채워주기 때문에
1: 네.
2: 피부 탄력, 리프팅, 잔주름,
1: 아, 네.
2: 뭐 피부결 개선,
1: 네.
2: 뭐 노화로 인해 얇아지고 늘어진 피부를 수축해주기 때문에
1: 네.
2: 처진 피부를 리프팅하는 최고 효과가 있고요.
1: 오, 그렇게도 사용하고요.
2: 네, 또 이제 몸에 사용하면 뱃살이나 팔뚝살, 허벅지 이중턱에 사용하면서
1: 네.
2: 1, 2회 사용해도 충분히
1: 예,
2: 사용 전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1: 타이어트나 네.
2: 디톡스의 최고입니다.
1: 그렇군요.
2: 사용하신 분도 정말 300% 만족하세요.
1: 야,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결정만 하시면 될 텐데 이 제품이 특히 런칭 기념으로 이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에도 없을 것 같은 이런 엄청난 세일가를 오늘 주십니다. 그렇죠?
2: 네, 저희가 이제 한국 그 본사 바디닥터와 저희와 이제 협업을 해서
1: 네.
2: 이 고주파 RF 리페어가 처음 미국에 런칭하기 때문에 왜 처음은 런칭하냐면 이번에 FDA에서 정식으로
1: 네.
2: 의료기기로 허가가 됐습니다.
1: 아, 그랬군요.
2: 네. 그래서 현재 이 제품을 서치해보면 한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513만 원
1: 네.
2: 판매되고 있고 미주 공식 판매가도 5,000불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1: 네.
2: 네, 저희가 30분에게만
1: 네.
2: 선착 중 30분에게만
1: 네.
2: 첫 런칭 기념으로 저희가
1: 50%
2: 디스카운트해서
1: 네.
2: 3,500불로 드립니다.
1: 30분에게만 50% 디스카운트 해주신다고요?
2: 네. 이 제품을 그동안 이제 SNS나 이제 페이북과 쪽에서 계속 그 팔로우 하셨던 분들이
1: 네.
2: 이거를 구매하고 싶었었는데 이게 한국 가격이 이제 500만 원이 넘으니까
1: 그렇죠.
2: 좀 계속 주저하다가
1: 네.
2: 저희가 2,500불 할인해서 2,500불에 50% 디스카운트 된 가격으로 드리는 거니까
1: 네.
2: 이번에 깜짝 놀라시면서
1: 진짜 그러네요.
2: 약간 공동구매 같이 해주셨어요. 몇
1: 아, 네. 그래요.
2: 네. 그동안 팔로우 하셨던 분들은 다 아세요.
1: 아 좋습니다. 반값 이거 쉽지 않죠. 2,500불로 오늘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562-529-5343 213831 5855번입니다. 우리 조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울세라 리프팅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좀 더 네. 알려주실래요?
2: 네. 아 이거는 손전등 등 같이 생겨가지고 너무 가볍고 쓰기 편한데요.
1: 네.
2: 저희가 울세라 리프팅을 가정해서 2분, 3분 안에 해드립니다라고 했더니
1: 네.
2: 여성분들도 되게 많이 찾아오셨고
1: 네.
2: 그리고 피부과 전문 관리샵 원장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1: 그렇군요.
2: 울세라 리프팅은 너무 고통스럽게
1: 네.
2: 한 시간을 받아야 되는데
1: 맞아요.
2: 근데 2분 정도 딱 하시고 나서
1: 네.
2: 원장님들이 깜짝 놀라셨어요.
1: 오.
2: 그리고 엄청 많이 구매해 가셨습니다.
1: 그랬군요.
2: 저 여기에는 강력한 리프팅이 되는 원리가 있는데요.
1: 네.
2: 미세전류라는 마이크로커런이라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1: 네.
2: 미세한 적은 양의 피부를 전류를 피부 속으로 또 몸 안으로 넣어주면서
1: 네.
2: 손상된 신경과 조직이 빠르게 회복되고
1: 네.
2: 근육과 세포 활동을 촉진해서 빠른 회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1: 네.
2: 짧은 시간 안에 리프팅과 얼굴 슬림, 그러니까 얼굴 크신 분, 얼굴
1: 그렇죠.
2: 부은 분들이 그냥 조금 그 저희가 보태서 말씀드리면
1: 네.
2: 반쪽 됐다는 그 말씀드립니다.
1: 그렇군요. 와, 네, 대단합니다.
2: 슬림해지고 촉수해지고
1: 네.
2: 팔자 주름, 눈밑 주름, 입술 주름, 목 주름 아프지 않고 고통스러운
1: 네.
2: 레이저가 아닌 미세전류로 빠르고 강력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탱탱하고 탄력 있는 피부 바를 경험하십니다.
1: 그렇습니다. 네, 마무리를 좀 하면서 우리 사실 그 탈모인의 희소식 헤어붐도 이번에 특별가에 포함되나요?
2: 네, 저희가 그동안 꾸준히 소개했던 헤어붐도
1: 네.
2: 저희가 2,500불 판매했던 거 저희가 1,000불 깎아서 1,500불 이 가격으로 준비했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2: 네, 저희가 다년간 꾸준히 개인용
1: 네.
2: 의료기기도 소개해왔는데 저희가 아무리 좋아도
1: 네.
2: 인증이 없거나 또 임상이 없으면
1: 그렇죠.
2: 검증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1: 네.
2: 저희가 소개해드린 또 갖고 있는 제품들은 당당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제품으로
1: 네.
2: 까다로운 그런 임상과 또 식약처 FDA, 미국 FDA에서 의료기기로
1: 그렇죠.
2: 인정됐기 때문에 효과와
1: 네.
2: 안전에서 철저한 검증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맞습니다.
2: 5월 가정의 달 맞이해서
1: 네.
2: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로 감사의 표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1: 너무 좋습니다. 전화 주실 분들은요. 본사 562-529-5343, 562-529-5343번이고요. 그리고 213-831-5855. 213-831-5855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되겠습니다. 상담도 받고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정말 이런 기회가 없네요. 여러 가지 제품 특별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주십시오. 항상 감사드립니다. 좋은 또 유익한 시간 만들어주셔서요.
2: 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네.
1: 네. 많은 분들 또 필요하신 것 있으면 이런 좋은 기회에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투데이도 인사드려야 할 시간이 다 되었네요.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내일 또 유익한 이야기 많이 가지고 여러분 곁으로 돌아올게요. 저는 투데이 우진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0: 스튜디오 게시판입니다.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추이 박사님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내추럴이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통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에는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 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한국 라이온스 클럽에서 구로 이웃돕기 기금 조성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본 대회는 5월 20일 수요일 오후 1시 클리어뷰 팟 골프 컨트리 클럽에서 샷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오전 11시 30분 BBQ 런치를 시작으로 대회 후 공연과 식사, 시상식이 이어집니다. 이번 골프 대회는 홀인원 캐시 5만 불과 B&B, X5, 항공권, 김치 냉장고와 대형 TV, 비대기 등 푸짐한 상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가비는 점심, 저녁, 음료와 150불 상당의 구티백을 포함하여 200불입니다. 의미 있고 즐거운 골프 대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 전화번호 646-771-6616, 646-771-6616번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0: 홈페이지에 이제 매일 아침 11시 하나하나 챙겨보자고요. 라디오 생활백수 안녕하세요. 저는 라생백 김소영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 그리고 마더스데이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가슴으로 듣는 얘기를 준비해볼까 하거든요. 건강 얘기기도 한데 사실은 우리 어머니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라디오 생활백서의 키워드는 어머니는 괜찮은 게 아니라 참는 거예요. 내 말이 그 말이었잖아 하실 분들 꽤 계실 텐데요. 그리고 지금 한번 체크해보세요. 내가 참고 있는 거 뭔지. 에? 화장실? 내가 참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를 해보다 보면 결국은 그 참는다는 게 배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오늘 이렇게 말랑말랑한 얘기로 생활의 지혜를 배우나 하셨던 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늘 함께해 주실 게스트는 미주 한인 최초 양한방 통합의학박사고요. 수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서 만성질환 그리고 기능회복 분야를 연구해 주셨는데 최근에는 그 통합의학발전 공로로 캐런바스 LA 시장으로부터 미국 통합의학 분야 선구자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샌디 주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전 안 계신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네. 반갑습니다.
1: 저는 지금 유튜브 창으로 김선현 씨 얼굴 좀 잠깐 보고 있습니다. 그 이쁜 얼굴 잘 보입니다.
0: 감사합니다. 큼직하죠?
1: 이게 아니, 저는 네. 지난번에 처음으로 저희 네. 그 대표님과 함께 뉴욕에 있는 우리 K-Radio를 방문하고
0: 맞아요.
1: 네.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0: 아하. 네.
1: 네, 대표님이며 회장님이며 너무 네. 따뜻하시고 또 우리 진행자분들이 다 하나씩 그렇게 미인이시고 네 방송을 너무 정말 네. 집중력에 저는 놀랬습니다.
0: 네, 아니 근데 이게 라디오라고 거짓말하시면 안 되죠. 진행자가 이쁘다.
1: 아니요, 저는 김소연 씨 보면서 그 옛날에 그 KBS 아침마다 이금희 씨.
0: 아, 네네.
1: 예, 그런 많은 말씀을 많이 들으시지 않으세요?
0: 그런 얘기는 진짜 좀 들었어요. 김금이, 막 그렇죠? 이렇게. 네네.
1: 아, 예, 그러셨군요. 예, 네. 그러니까요. 네.
0: 어쨌든.
1: 오늘 네. 지금 처음으로 또 우리 그 김소연, 씨의 라디오 세상 백서.
0: 라디오 생활 백서. 네.
1: 아, 생활 백서. 네. 네네. 생활 백서. 예, 너무 좋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0: 야, 이렇게 정다울 수가 없습니다.
1: 아마 사실 저희는 캘리포니아의 LA 네. 근처에 있는
0: 네.
1: 건강식품 회사인데 GC Natural입니다.
0: GC Natural. 네.
1: 네, GC는 G는 green,
0: 네.
1: C는 clean이란 뜻이 있고 청정
0: 네.
1: 지역이란 뜻이 담겨 있죠.
0: 네.
1: GC, green, 네. clean, 그리고 또 하나 green care,
0: 네.
1: tree 자연.
0: 네.
1: 예, 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GC 내추럴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잠깐 말씀드리면
0: 지금 진짜 그게 궁금했거든요.
1: 너무 궁금하시죠.
0: 네. 네.
1: 과학 한방 건강식품의 산두 주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순자연의 힘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증상 개선 및 관리하기 위해서 창립된 회사고요.
0: 네.
1: 이 방송 들으신 분 중에도 아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은 샌디
0: 네.
1: 추이 박사 하면은 여기 LA 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0: 네. 유명하시더라고요.
1: 네, 저는 이제 질병 전문의로 잠자는 뇌세포를 깨운다는 신법으로 해서 중풍 후유증,
0: 네.
1: 그리고 불면증, 우울증, 그리고 치매 이런
0: 네.
1: 뇌신경계 환자를 저는 많이 치료해 왔고 그렇게 실제 그 치료하면서 많은 분들 안타까운 사연을 보게 되면서
0: 네.
1: 본격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별거 아닌데 그거를 단추 하나를 잘못 끼워가지고 심각하게
0: 네.
1: 고생하는 걸 보고. 본격적으로 GC 내추럴이라는 이런 회사를 시작해서 발전하게 된 회사입니다.
0: 네, 과학 한방 선구자 역할을 해내고 있는 GC 내추럴을 이끌어오는 샌디 최이 박사님이신데, 아까 앞서 말씀하시기를 아 실제로 진짜 요걸 알면 좋은데 모르는 환자분 케이스를 보면서 그게 속상해서 이제 GC 내추럴이라는 기업을 이끌고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으셨을까요?
1: 실제로 우리가 네. 고혈압, 당뇨, 고혈증 있으신 분들이 네. 그 합병증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도 많이 봤고요.
0: 네.
1: 또 호흡기에 관해서는 또 병원 약을 썼는데도 잘 안 낫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0: 있죠, 있죠. 네.
1: 네, 그래서 제가 과학 한 방이란 뭔가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거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이 궁금하실 텐데
0: 네.
1: 제가 천천히 네. 지금 제가 회사 소개하고 저에 대한 소개를 잠깐 말씀드렸으니까
0: 네.
1: 오늘 주제로 들어가서
0: 네.
1: 말하자면은 이게 약이 이야기도 중요한데
0: 네.
1: 어머니 날, 5월에는 또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0: 네.
1: 좀 이런 따뜻한 얘기를 좀 같이 하면서 GC 내추럴 제품들 좀 소개해서 우리 동부에 계시는 우리 한인분 여러분들한테
0: 네.
1: 더 건강하게 안 아프게 덜 아프게 사는 게 우리 모든 어머님들이 소망입니다.
0: 안 아프게 덜 아프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GC 내추럴의 샌디 최이 박사님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어머니 얘기를 좀 해보자 하셨거든요.
1: 네, 맞습니다. 네. 왜냐면
0: 네.
1: 어머니들은 쉽게 하는 말이 나는 괜찮아.
0: 아유, 맞아요. 진짜 그렇죠?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러세요.
1: 맞아요.
0: 네.
1: 사실은 그게 괜찮은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0: 맞아요. 예.
1: 예, 자녀들이 걱정할까봐 아프셔도
0: 네.
1: 말씀을 잘 안 하시죠.
0: 맞아요.
1: 허리가 아파도 좀 뻐근해. 이렇게만 하시고.
0: 네.
1: 설거지 하기 힘들어도, 아, 무릎이 좀 아픈데, 뭐, 나이 들면은 그냥 그렇지 뭐.
0: 아, 그렇지 뭐. 그러시죠. 예.
1: 네, 맞아요. 그리고 어지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아유 잠깐 쉬면 괜찮을 거야.
0: 네.
1: 예,
0: 네,
1: 손발이 막 저리고 힘들어도 아유 나이 들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나 보네. 이렇게 해서 합리화를 하면서 자녀들을 네. 안심시키고 본인은 실제로 괜찮은 게 아니라 참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맞아요. 제가 앞서서 참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배려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식들을 향한 따뜻한 맞아요. 배려이자 사랑이고 근데 또 이거를 또 자식들이 딱 알아봐주면 좋은데 잘 모른단 말이죠.
1: 맞아요.
0: 네.
1: 요즘에는 100세 시대고 100세 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0: 네.
1: 그래서 만약에 자녀분이 70대 됐다.
0: 네.
1: 65세 넘었어요.
0: 네.
1: 그러면 아 우리 어머님도 이렇게 나처럼 아팠겠구나. 지금 우리 어머니 좀 어떤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0: 네.
1: 조금 더 젊으신 분들은 안 늙어봤잖아요.
0: 그렇죠. 안 늙어봤지.
1: 그러니까는 네. 그 아픈 거를
0: 네.
1: 그 서러움을 네. 그렇게 잘 헤아리가 힘들어요. 사실은.
0: 네.
1: 그래서 저는 실제 임상에서 많은 환자들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참 많았고
0: 네.
1: 사연들을 아까 지금 처음에 물어보셨잖아요.
0: 네. 맞아요.
1: 어떤 일이 있었냐.
0: 네.
1: 제가 나중에 하나하나씩 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0: 네.
1: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울컥해서 방송할 수가 없어요.
0: 어떡해요. 아유 참.
1: 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가장 많이 듣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0: 네.
1: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0: 아, 예.
1: 그렇죠.
0: 왜 미리미리 체크하냐죠. 이런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1: 예, 네.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 자녀분들이 진짜 무너지잖아요. 그죠?
0: 네.
1: 예, 내가 왜 몰랐을까? 왜 그냥 넘겼을까? 뭐 이렇게
0: 네.
1: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저는 그리고 이 중에 지금 자녀분들도 계실 거고
0: 네.
1: 또 우리 어머님들 계시고 또 다음 달에는 또
0: 아버지가
1: 있어요.
0: 맞아요. 네.
1: 예, 아버님들도 살짝 앞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아버님도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네.
1: 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0: 네.
1: 괜찮은 게 아니라 참고 계시는 겁니다. 네. 참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지금 박사님 말씀도 해주셨지만 우리 어머님들의 바람도 그런 거거든요. 진짜 뭐 안 아프고 덜 아프게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을 텐데 오늘 어머님들께 진짜 도움이 될 만한 따뜻한 이야기들. 지금 뭐 박사님하고 말씀하는 지 한 10분 됐는데 막 그 얘기가 듣고 싶고요. 그리고 그 마음이 말씀 속에서 느껴지네요.
1: 네. 실제로 네. 우리 어머님들이 네. 가장 듣고 싶은 말씀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안 아프고 덜 아프게 사는 게 어떤 건가.
0: 네네.
1: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 왜 그럴까. 비시내추럴 제품을 드셔보신 분들은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첫 번째, 효과가 네. 빠르다.
0: 예.
1: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강제품하고는 너무 다르다.
0: 네.
1: 달라도 너무 다르다.
0: 네.
1: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0: 잠깐 여기까지. 자, 효과가 네. 빠르다. 달라도 너무 네. 다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네. 하시는데 대체 네. 여기에다 뭘 넣는지,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요거는 저희가 광고를 네. 듣고 와서 잠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1: 네네.
0: 자, 오늘 라디오 생활백서에서는 주시 내추럴의 네, 미주 최초 한인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입니다. 샌디 최희 박사님과 함께 주시 내추럴의 모든 제품들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미리 공개할게요. 이따 방송 듣고 아유 나 어디가 안 좋은데 문의하실 분들 문의 전화입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라디오 생활백서는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을 포함한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해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또 하나의 번호 718-886-3353 오늘 점심 고민된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홍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홍각 718-352-5600 참! 점심 결정하셨어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 질렸다면 노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도 엎지롱.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4: 펠팍 폴킴 시장이 연방보조금으로 홍수 예방공사를 하네요.
2: 홀킴 시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300만 달러를 유치해 각종 인프라 공사를 했고 경찰서를 개혁해 우수경찰서로 인증받게 했습니다.
4: 펠팍을 기분 좋게 변화시킨 홀킴 시장을 다시 한번 기호 1G 홀킴 시장.
2: 시의원은 기호 3H 저스틴 강, 4H 루시 양.
5: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헬레시스 박 시장 종폴 김입니다. And I approve this message.
6: 요즘 여행 다들 비슷비슷하지 않아?
7: 그래서 나는 남미로 간다. 프론투어 코스타리카 5박 6일 럭셔리 힐링 여행. 천연온천 호텔 2박 열대우림 액티비티까지. 이게 바로 완벽한 힐링 코스지.
6: 코스타리카? 완전 재충전 여행이네. 근데 남미 하면 페루가 빠질 수 없잖아.
7: 맞아. 페루 7일과 8일 완전 일주야. 마추픽추, 무지개산, 소금광산, 쿠스코, 리마까지 한 번에 볼 수 있어.
6: 우와, 남미를 통째로 돌 수 있네.
7: 게다가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투어까지 한 번에 예약 가능해. 이번 겨울 남미가 나를 부른다.
6: 201-778-4000번 718-928-3333.
8: 여행은 역시 프론투어.
9: 한국 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10: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9: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 소독팀이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 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 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 소독.
11: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이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12: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의 일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3: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0: 생활 백성. 지금 여러분께는 여서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 백성 함께하고 계십니다. 효과가 빠르다, 다른 제품들과 다르다, 요게까지만 듣고 제가 잠깐만요 해서 아마 기다리시는 분들 꽤 많으실 텐데, 자, 왜 그런 말들이 나오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박사님?
1: 네, 우선
0: 네,
1: DC 내추럴의 제품들은 과학한약 제품이기 때문에
0: 네,
1: 그러면 이 과학한약이 뭔지
0: 네,
1: 예를 들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드리자면
0: 네,
1: 감기 걸렸을 때 병원 약은 바이러스와 염증을 치료합니다.
0: 네, 맞아요.
1: 그 역할은 현대 의학에 정말 중요한 거죠. 반드시 해야 되고
0: 네,
1: 그래야 중증으로 안 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은 더 쉽게 회복이 또 잘 안 됩니다. 감기는 낫는데 뭐 치료해도 일주일이고 안 치료해도 7일이다 이런 말은 있는데 요거는 젊은 친구들 건강한 사람한테 해당되는데
0: 네,
1: 이전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있으셔서 연로하시고 또 면역이 약하신 분들은 감기 한 병 걸려도 쉽게 회복이 잘 안 돼요.
0: 맞아요.
1: 그런데 대부분 이런 말들도 하시거든요. 감기는 낫는데 그 기침하고 가래가 오래가서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0: 제가 그렇잖아요. 목을 쓰는 일을 해서 그런지 감기가 잘 안 걸리는데 한 번 걸리면 좀 오래 가는 데다가 끝나고 나도 기침 가래가 한참 가더라고요.
1: 그렇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0: 네네.
1: 특히 코비드 이후에 모든 분들이 기관지 다 좀 손상이 돼 있어요.
0: 네,
1: 사실은.
0: 맞아요.
1: 그래서 롱 코비드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를 잘 들여다보면은요.
0: 네,
1: 잘 안 낫는 이유는 감기는 낫지만 감기로 걸리게 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로 인해서 손상된 기관지 점막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0: 네.
1: 예, 그래서 병원 약은 급한 불을 끄는 역할을 하는데 매우 중요하지만 손상된 기관지 점막, 또 가래를 몰아내는 기능, 폐의 미세순환 등등 이거는 다 우리 호흡기에서 해야 되는 역할인데 이게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침하고
0: 네,
1: 가래는 지속적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DC 내추럴의 스리몰이라는
0: 네,
1: 제품이 있는데 이거를 상담하시고 복용 방법이 중요합니다.
0: 네,
1: 저희가 상담할 때 좀 이렇게 증상 있으시면요, 15에서 20알, 근데 그게 환으로 아주 녹달보다 더 작은 환인데
0: 네,
1: 15에서 20알씩 하루에 3번 드세요. 그러면요
0: 네,
1: 한 2-3일이면은 확실하게 차도가 있습니다.
0: 신기하다.
1: 난 건 아니지만.
0: 네, 네.
1: 그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고객들이 하신 말씀을 뭐냐면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는 기침 가래 천식에는 비몰이가 사랑몰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0: 네. 시몰이가 제가 잘 못 들었어요.
1: 네, 시몰이가 사랑몰이다.
0: 사랑몰이? 시몰이가 네, 사랑몰이다 이렇게 되는군요.
1: 네, 예예. 예. 그래서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0: 네,
1: 사랑약은 불을 끄는 역할을 했고 시몰이는
0: 네,
1: 화재로 망가진 집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0: 네,
1: 말하자면 보수공사와 같은 역할을 해서 다시 거주할 환경을 만들어준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처방약은 활활 타버린 이 집에 불을 꺼버리는 그런 역할이라면 이제 망가진 거 싹 다 고쳐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건 시몰이가 한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병원약보다 더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나 봐요.
1: 맞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는
0: 네,
1: 시몰이가 병원약보다 더 좋다 이게 아니고
0: 네,
1: 병원약이 하는 일과
0: 네,
1: DC 내추럴에서 과학한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 제품 역할이 달라요.
0: 네.
1: 그래서 1 플러스 1 각기로 2, 2 아니라
0: 네,
1: 2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나타냈다. 그 회복하는 역할을 했다.
0: 네,
1: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네. GC 내추럴 제품들이 일반 건강식품하고도 또 다르다 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1: 네네. 그러면 이유가
0: 네.
1: 가장 큰 차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0: 네.
1: 큰 차이는 첫 번째는요, 효과가 굉장히 다릅니다.
0: 네.
1: 예, 많은 분들이 똑같이 하는 말씀이고요.
0: 네.
1: 두 번째는 국내 재구매율이 95%입니다.
0: 재구매율이 95%요?
1: 예, 예. 그리고 세 번째는요,
0: 네.
1: 중요한 거는 모방하기 어렵습니다.
0: 아, 사실 네. 건강제품 뭐 하나 유행하면은 여기저기 막 나오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그러면 뒤돌아가서
0: 네.
1: 효과가 빠르다. 얼마나 빠르냐. 예를 하나 들어서
0: 네.
1: 너희 빛이 내추럴의 이상 건강에 또 좋은, 아까는 제가 호흡기에 좋은 감기 후에 남아있는 만성 기침 가래 약을 먹어도 잘 안 낫는 경우에는 시몰이가 좋습니다라고 소개해 드렸는데
0: 네, 시몰이
1: 하는 분들이 예, 80% 넘는 분들이 만성 위장병을 그 위장병을 갖고 있어요.
0: 아, 네.
1: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에버디아라는 제품이 있어요.
0: 네.
1: 어떨 때 좋은가? 속이 쓰리고 아플 때.
0: 네.
1: 술을 많이 마시고 약을 많이 드시잖아요.
0: 네.
1: 또 위산 과다. 또 위 안에 보면 헐어 있어요.
0: 네.
1: 위궤양이라고 그러거든요.
0: 네.
1: 이 염으로 인해서 이런 상처가 빨리 회복되는데 정말 속이 쓰리고 꼬이고 힘들 때요.
0: 네.
1: 요거를 한 포를 따뜻한 물에 타서 과일 형태로 심겼어요.
0: 네.
1: 우리 어머님들 말씀하시는 다방커피 모양으로 생겼다고 그러거든요.
0: 네.
1: 예.
0: 따뜻한
1: 물에.
0: 네.
1: 네, 네. 타서
0: 네.
1: 마시잖아요. 맛도 좋아요.
0: 오,
1: 따뜻한데.
0: 네. 네.
1: 3분, 5분이면요, 위가 편안해져요.
0: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궁금하네요.
1: 그래서, 고객들 하는 말이,
0: 네.
1: 아, 박사님, 무슨 방송에서 10분이라 하더만, 뭐, 3분이니까 허리 펴지던데요? 이거를요, 오경 즉시 편안해진다고 하세요.
0: 네.
1: 이렇게, 이것도 고객들이 알려준 광고 멘트입니다.
0: 아, 네. 왜 10분이라 그러셨어요? 곧바로 좋아지는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1: 네.
0: 네.
1: 어떤 분은 이렇게 막 꼬여가지고, 점심을 밥을 안 먹고, 저녁에 과하게 먹었어요.
0: 네.
1: 그래서 갑자기 위가 뒤틀리면서, 위 정년이 왔어요.
0: 아, 네.
1: 그래서, 일단은 들은 얘기 있어서 에버디아를 털어먹고 응급실을 갑니다.
0: 네.
1: 가는 도중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0: 아,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0: 와.
1: 네.
0: 진짜 네, 빠르네요.
1: 그래서 재구매율이 저희 모든 제품이 그렇습니다. 재구매율이 95%인데요.
0: 네.
1: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예요. 왜가 이렇게 다를까? 바로 저희가 다른 회사에서 잘 모방 못하고
0: 네.
1: 한다는 이유를 말씀드린다면은
0: 네.
1: 저희는 그 양한방 통합 이학 기반으로 해서 전통 이학의 그 경험상으로 나온 그 이론을
0: 네.
1: 현대 이학과 결합해서 실제 임상에서 환자들에게 사용해서 그 과학적으로 나온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나온 제품들이에요.
0: 네.
1: 그래서 저희가 직접 포뮬레이팅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모방을 잘 못해요.
0: 아, 네.
1: 그래서 여기저기에 아, 좋다 하면은 너도 나도 하는 이런 제품 판매하는 회사들 많은데
0: 네.
1: 저는 그게 다 많이 달라요.
0: 네.
1: 직접 하고 또 과학 한약이다 보니 옛날 방식 그대로 그냥 경험상으로 쓰는 한약과는 좀 다르고요.
0: 네.
1: 그건 전통 한약이죠.
0: 네.
1: 현대 과학과 임상 데이터 기반. 그리고 성분과 함량,
0: 네.
1: 그 작용하는 양리학 기준, 그 표준화되는 이런 제품이 되다 보니까 사실 만들기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0: 아무나 따라 못하는 거네요.
1: 예, 맞습니다.
0: 네. 자, 현대의학 그 방식 그대로 사용을 해도 어떤 부분은 일부 치료가 되겠지만 이후에 우리 몸을 다시 보호해주는 데는 또 우리 전통 한방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두 개를 통합해가지고 과학 한약이라는 걸 만들어내셨고 그냥 만들고 끝이 아니라 이걸 임상 실험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분석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따라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사용해보신 분들이 아이고 왜 이렇게 효과가 빨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 구매율이 95%까지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1: 맞습니다.
0: 네.
1: 그리고 실제로 그 에보리아 같은 경우에는
0: 네.
1: 매 6개월 한 번씩 예시용자에서 몇 년 동안 고생하셨던 분들도
0: 네.
1: 6개월만 에보리아를 딱 드시고 이 메신을 해보니까 완전히 낫습니다. 우와. 이런 분들 임상에서 눈이 보이고요.
0: 네.
1: 네. 그래서 사랑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0: 네. 자, 여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주시 내추럴의 모든 제품 아니고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주시 내추럴의 모든 제품은 메디케어 OTC 카드로도 구매 가능하고요. 일단은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어서 한번 구경해 보세요. gcnatural.net입니다. gcnatural.net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gcnatural. 자, 중요한 문의 전화번호 714-870-7582. 박사님, 이게 치료가 빨리 돼서 7582라고요?
1: 맞습니다.
0: 네. 714-870-7582. 자, 잠시 후에 계속해서 샌디 최희 박사님과 얘기 나눌게요.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뉴저지 최대의 비즈니스 잔치 제3회 뉴저지 부동산 앤 비즈니스 박람회가 드디어 열립니다. 5월 16일 토요일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50여 개 대표 업체와 3천 명의 소비자가 만나는 뉴저지 최대의 네트워킹 현장. 선물도 역대급입니다. 이번 행사는 메인 스폰서로 뱅크 오브 호프가 함께하며 하이트론 소원, 라플 상품, LG 스타일러부터 어린이 그림 대회와 전문가 부동산 세미나까지 가족 모두를 위한 풍성한 혜택이 쏟아집니다. 특히 이날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K라디오 특별 공개 방송이 현장에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소통하고 즐기고 실질적인 성과까지 만드는 특별한 기회. 5월 16일 뉴저지 부동산 앤 비즈니스 박람회에서 꼭 만나요.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o.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2: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삼성전자

0: 밀러디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0: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번 5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0: 세월백석.
1: 라디오 세월백석 오늘은 미주 최초 한인 양한방 통합 의학 박사이신 샌디 추이 박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서 감기는 잘 나은 것 같은데 기침 가래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호흡기 건강은 시몰이가 사랑몰이다 해주셨어요. 시몰이. 그리고 이어서 커피 한 잔도 마음 편히, 사실 속이 아주 위염 있고 이러신 분들은 못 마시잖아요. 근데 커피 대신 속 편안하게 에보디아 드세요 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박사님.
2: 네네.
1: 우리 빨리빨리 또 다른 제품들도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2: 네네. 사실 많은 분들이 친숙할 수도 있는데 모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쪽에 네. LA 쪽 동네는 네. 이거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하거든요.
1: 네.
2: 경당했습니다.
1: 네. 뉴욕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2: 뼈 부러진.
1: 네. 네.
2: 뼈 부러진 네. 사슴이 뜯어먹고 다시 뛰었다는 신비의 약초 홍화페로라는 관절과 허리를 이렇게 불편으로 고생하는 분들께 그렇게 좋을 수

0: 네. 물론 빠른 분들은요, 하루 만에 그 효과를 느낍니다.
1: 네.
0: 근데 보통 2, 3일이면 그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1: 네.
0: 중요한 거는
1: 네.
0: 관절에 좋다는 제품들이요. 위장 부담이 굉장히 커요.
1: 네.
0: 예, 소염 진통제 같은 거는 속이 막 도른 애들이 아프다 이래서 못 먹겠다 하는 분들 계시고
1: 네.
0: 물론 소염 진통제를 오래 드시게 되면은 콩팥이나 심혈관계에 이렇게 오는 불편이 있어서 오히려 몸에 해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부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관절에 좋다는 영양제들이요. 소화가 잘 안 되고 흡수가 안 됩니다.
1: 네.
0: 그런데 홍화피로라는 빈속에 드셔도 위장의 부담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1: 오, 신기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0: 네.
1: 이 효과가 네. 좋으려면 그리고, 왠지 독할 것 같은데.
0: 네,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장점이 아까도 흰오리는 환으로 돼 있고 네. 에보디아는 다방커피 모양으로
1: 네.
0: 우리 타서 드시는 거 있고 요거는 캡슐 형태인데
1: 네.
0: 이 제품 형태 자체가 우리 몸에서 어떤 질병은 어떤 형태를 먹는 게 우리 몸에 더 이롭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1: 네.
0: 이렇게 그 형태로 다 본 겁니다.
1: 네. 홍화페로라는 네. 캡슐 형태를 띄고 있고 이게 저까지 가서 이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네요. 위장까지 가서.
0: 그렇죠.
1: 네.
0: 맞아요. 강한 진통을 억누른 이런 제품이 아니고요.
1: 네.
0: 그렇지만 만성 관절통, 우리가 뭐 허리, 무릎, 손목 마디마디,
1: 네.
0: 또 목 디스크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컨디션 오래 하시는 분,
1: 네.
0: 오래 서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빠른 분들은 한동이면 사도가 있다고 합니다.
1: 와, 신기하다.
0: 네, 네. 그런 관절 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단순한 혈액순환만 돼서 되는 게 아닙니다. 관절은 관절순환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1: 네.
0: 만성 관절염에 생성 관절염, 날들염 누구나 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고혈압, 당뇨는 누구나 다 걸리는 건 아니지만
1: 네.
0: 생성 관절염은요. 날들면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누구나 다 오게 돼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관리에는 직업입니다. 홍화페로라.
1: 네.
0: 오늘도 끝까지 들으시면 제가 또 좋은 혜택도 해드리니까
1: 네.
0: 네,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 안 그래도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제품들은 네. 아, 나한테 딱인데 이거 가격이 궁금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잠시 후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0: 네.
1: 혜택이 있다 하셨고요. 홍화페로라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관절이나 뭐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빠르면 하루 만에 아니면 뭐 이상을 안에 효과를 보신다 말씀해주셨고요. 다음 제품을 또 한번 만나볼까요?
0: 네. 뭐니 해도 건강한 혈액과
1: 네.
0: 혈관이 중요한데 우리가 병이 걸리기 쉽게 된 거는 사실 나이 들면서 피 자체가
1: 네.
0: 건강하지 못하게 나와서입니다.
1: 네.
0: 65세 넘으면요. 우리 자체가 피 자체가 반 이상은 병든 혈액세포를 만들어진다고 연구 결과 나와 있어서
1: 네.
0: 오늘 시간 관계상 혈액 전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1: 네.
0: 일단 합병증을 우리 관리하는 게 아주 급한 문제입니다. 네, 처방약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위험 수치를 조절하고
1: 네.
0: 심장 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데 매우 중요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 내피 손상과 미세순환 저하돼서 누적되면서 인체에서 중요한 장기인 눈, 아이, 심장, 키드니, 신장, heart, 뇌, brain 같은 장기의 부담이 쌓이면서 합병증으로 이어집니다.
1: 네.
0: 이럴 때 CSP 골드는 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냐면은
1: 네.
0: 혈관이 병이 들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 생각하는 그냥 피를 맑게 혈관 청소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1: 네.
0: 그 개념으로는 이거를 합병증으로 막기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상되고 이렇게 혈관 환경이 나빠져서 미세순환과 장기 손상이 이어지는 이런 걸 막으려면은 혈관 건강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1: 네.
0: 쉽게 말씀드리면
1: 네.
0: 처방약은 불이 난 집에 큰 불을 끄는 역할을 하고 더 번지지 않게 처방관 역할이라고 하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혈전 위험을 조절해서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이런 큰 위험을 막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불을 꺼져서도 집 안에 레모델링 우리가 또 해야 된다고 아침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 네네.
0: 그래야 우리 다시 망가진 집을

0: 회복시켜서 거주 환경을 돌린다. 말하자면 네. 손상된 혈관 환경과 미세순환 건강을 관리해서 뇌, 눈, 심장, 간, 콩팥 같은 장기 건강을 유지해서서
1: 네.
0: 그 회복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많은 분들이 식품약을 먹고 있는데 혈당약도 먹어서 조절을 되는데
1: 그쵸?
0: 그러면 왜 합병증이 오냐고 이거를 물어봐요.
1: 네. 맞네.
0: 네. 네, 그렇죠.
1: 네.
0: 이게 바로 뭐냐면 혈압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뇨약은 더 안정시키고 더 심하지 않게끔 해주지만 그러지만 이미 손상된 그 혈관이 손상돼서 생기는 장기 기능이 손상된 거 기능이 약해진 거에는 회복에는 굉장히 이제 한계가 있어서
1: 네.
0: 이게 만성 질환을 이어지면서 숫자만으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미세순환 저하가 생기고 만성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수치가 조절되어 있어도 이 부담이 계속 쌓이면서 생기는 합병증을 시간 문제지 또 오게 돼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약을 먹고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1: 네.
0: 혈관과 장기가 얼마나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이것이 합병증 예방 관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1: 네. 나는 혈압약을 네. 먹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라 혈관이나 장기 관련해서 이거 건강을 내가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CSDP 골드가 이제 제품명인데 제품명이 조금 어렵네요. 저한테는.
0: 예. 네, 그 CSDP가
1: 네.
0: C 자체가 뭐냐면 Cerebral. 그래서 우리 브레인이란 뜻이에요. 뇌란 뜻이.
1: 네.
0: 그리고 카디오, 신장, 그 시스템에 우리가 매일 먹는 베리픽션이란 뜻이에요. 거기에서
1: 네.
0: 으뜸, 골드라고 붙였죠. 요거를 자세하게 저희가 또 시간, 충족할 때도 설명드리고,
1: 네.
0: 일단 CSDP 골드는 내 몸에서 건강한 피를 만들어주고, 저희는
1: 네.
0: 젊고 건강한 피를 만들어주고, 건강한 혈관을, 손상된 혈관을 복구해준다. 건강한 혈액과 혈관을 유지해주는 영양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0: 네.
1: 건강한 혈액과 혈관을 관리해주는 CSDP 골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이제 약 10분 정도 남았거든요.
0: 네네.
1: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로. 네.
0: 지금 건강한 혈액 혈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1: 네.
0: 처방약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방약은 반드시 필수인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해서 합병증 안 가도록 막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1: 네.
0: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1: 네.
0: 그리고 장기들이 건강하게 유지해주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 날이니까
1: 네.
0: 5월에
1: 네.
0: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어머님들이 끝까지 안심줄 넣지 않고
1: 네.
0: 머리 똑똑하고
1: 아, 네.
0: 이거를 누구나 다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1: 제일 많이 걱정들하세요. 네.
0: 예, 맞아요. 사실은 요즘에 굉장히 핫한 제품이 있는데
1: 네.
0: 영 브레인 바디. 아까도 전에 광고 나갔는데요.
1: 네.
0: 뇌 손상을 막아야 기억력 회복시키고 인지 능력을 향상하면서 실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네.
0: 저희가 2023년 12월에 출시한 제품이 영 브레인 바디인데 여기에는 제가 사실 그 살짝 말씀드리면
1: 네.
0: 스탠포드대 교수이고 뇌신경 연구 전문이고 치매 연구로 인해서 노벨상 수상 받으신 토마스 슈더프 박사님 계시는데 이분한테 2023년 12월에 ILDS 포럼에서 제가 직접 이분한테 그 감사패 공로상을 전달하면서 소통 많이 합니다.
1: 네.
0: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치매는 우리 인류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고 인류에서는 가장 잔혹한 일이다.
1: 네.
0: 현대 의학으로만은 이전에서는 지금 한계가 있어서 양한방 통합적인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1: 네.
0: 그동안 제가 주로 뇌졸중 치매 환자를 치료해오면서 또 이제 과학가들하고 소통하면서 연구 진행하고 같이 출시한 게 영 브레인 바디입니다.
1: 영 브레인 바디?
0: 네.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드시고 효과를 보셨고요.
1: 네.
0: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40대든 30대든 20대든 미리미리 챙겨 드시는 게 좋고요. 일찍이 치매를 발병하는요, 24살부터 진행되는 분들 계십니다.
1: 네.
0: 네.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니죠.
1: 맞습니다.
0: 여기에는 중요한 그 아르바인사포닌이라는 그 성분이 있어서 건강한 뇌혈관을 유지해주면서 뇌의 신진대사를 잘 도와줘서 기억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1: 네. 아니, 진짜로 요즘 어르신들 만나면 제일 무서운 병이 뭐, 암 이런 큰 병 아니고 치매 걸릴까봐 난 그게 제일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0: 맞아요. 근데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조금 이게 좀 나빠져야 알거든요.
1: 네네.
0: 예를 들면요, 혼자 말이 늘어나요.
1: 오, 예.
0: 예, 어떤 경우는 자녀가 집에 갔는데 엄마가 냉장고에다 대고 말했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막 말하고 있어서
1: 네.
0: 온 줄 알았대요. 근데 보니까 냉장고 대고 말하더라고요.
1: 아우, 속상해.
0: 엄마가.
1: 네네.
0: 그래서 따님이 그 자리에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주저앉았다고 그랬는데 같은 말을 또 반복하게 하고요.
1: 운전
0: 자주 잊어버리고 네. 이거는 그렇지만은 키 있잖아요. 키.
1: 네. 열쇠.
0: 키를 어디다 뒀는데 못 찾는다. 요거까지는 받을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런데 이 키를 보고 이거는 뭐하는 물건이야 라고 모르면 이게 심각한 거겠죠.
1: 네.
0: 네. 와. 그래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0: 영 브레인 바디를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1: 네.
0: 네. 그리고 또 수면 문제. 치매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원인 수면이 꼽힙니다. 우울증도
1: 네.
0: 있지만 잠을 푹 잘 수 있도록 DC 내출에 대해서 소개해 줄 수 있는 제품은 나이트 에이드라는 제품이에요.
1: 네.
0: 이전에 수면제는 잠만 자게 하죠.
1: 네.
0: 그런데 나이트 에이드는요, 수면 중에 몸 전체 시스템을 다시 리스타트하는 이런 상태를 만들어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 네.
0: 또 수면제 급할 때는 드셔야 되지만 오래 드실 수 없는 게 단점이고요.
1: 네.
0: 그리고 또 영양제로서는 멜라토닌 같은 이런 제품도 있는데
1: 맞아요.
0: 또 네. 상담하다 보면은 아침에 졸리거나 리듬 변화를 느끼고 그래서 따라오는 이런 또 불편함도 있는데 나이트 에이드를 한번 드셔보시면 정말 얼마나 좋은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지금 이제 쭉 네. 제품들을 만나봤는데 제일 궁금한 이야기 지금 많은 분들 기다리고 네. 계실 것 같아요. 가정에 대한 네. 특별 혜택 이제 한번 공개해 볼까요?
0: 네. 아까 쭉 설명해 드린 제품들을요. 오늘은 저희가 한정만 사셔도 25% 할인을 제가 도와드리고요.
1: 네.
0: 그리고 두 병을 사시면 한 병을 더 드리고요.
1: 네.
0: 세 병을 사시면
1: 네.
0: 3병을 더 드리는 제품마다 조금 다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고요.
1: 네.
0: 그래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어떤 제품은 3+3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렇게 또 설명드릴 수 있고요.
1: 네.
0: 사실 뉴욕 플러시 있는 한인 약국에서도 저희 제품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거기에 가서도 저희 제품을 만나볼 수가 있고 전화 상담 원하시면은 아까 말씀하신 714-870-7581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전문가 상담을 도와드려서 구매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가정의 달 특집으로 앞서 이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어머니는 괜찮은 게 아니라 참고 계신 거다. 그러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제품들 소개해 주셨는데 아마 방송을 들으면서 아우 엄마 생각나네. 엄마가 진짜 필요할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가정의 달 맞아서 스페셜 딱 한 병을 구입해도 오늘 25% 할인해 주시겠다 하셨고 물론 제품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사시면 하나를 더 주는 제품도 있고 세 개를 사서 세 개를 더 받으니까 이건 거의 뭐 50% 할인이네요.
0: 맞습니다.
1: 네. 이런 특별 프로모션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GC 내추럴의 모든 제품 이거 말고 더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요. 웹사이트 gcnatural.net 그리고 문의 전화는 714-870-7582. 저는요.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제가 전화번호를 놓쳤어요. 그러셨어요. 김명숙님 오셨네요. 번호 알려드릴게요. 방송 듣고 전화하신다 그러면 스페셜 뭐 이렇게 좀 있을까요? 대표님? 박사님?
0: 그럼요.
1: 네.
0: 네네네. 네, 뉴욕의 K라디오 듣고 전화합니다 라면은 정답게 최대한 가능한 선물로 해서 좋은 혜택을 해드릴 겁니다.
1: 아, 이건 없던 건데 그냥 하나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추가했는데. 자, GC 내추럴의 샌디 체이 박사님이시고요. 김명숙님 잘 들으셨어요. 문의 전화는 714-870-7582번입니다. 제가 방송 마치고 카톡으로도 답장을 드릴 테고요. 미주 최초 한인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이신 샌디 추이 박사님과 함께 오늘 처음으로 라디오 생활백서에서 만나봤습니다. 우린 이제 다음 또 뵙는 거죠?
0: 예, 그럼요.
1: 네. 지금 많은 분들에게 이제 끝으로 오늘 첫 방송 함께 하셨는데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0: 네. 뉴욕 동부에 계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저는 난치병 전문의라기보다는 건강 100세에 안 아프고 덜 아프게 사는 방법, 그리고 약을 적게 먹어도 건강한 세상을 꿈을 꾸는 닥터 샌디트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아,
1: 네, 박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 사실은 이게 전화 연결된 방송이어서 좀 호흡을 이렇게 맞추기가 좀 힘든데 어떻게 지난번에 뵙기도 했고 또 워낙 말씀을 따뜻하게 해주시니까 귀 기울이게 되네요. 김명숙님께서 항상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LA에서는 이미 소문이 낸 GC 내추럴의 제품들을 만나봤습니다. 사실 하나하나 더 빨리 막 이렇게 많이 소개하고 싶은 마음에 조금 서둘렀는데요. 더 궁금한 이야기들은 직접 상담 전화를 통해서 얘기 나누실 수 있겠습니다. GC 내추럴의 모든 제품 메디케어 OTC 카드로 구입하실 수 있고요. 문의 전화 714-870-7582 7582 치료 빨리빨리 758입니다. 카카오톡 상담 가능합니다. GC 내추럴을 검색해 주시고요. 웹사이트 gcnatural.net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샌디 추이 박사님과 함께 양한방 통합의학을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GC 내추럴의 제품들을 만나봤습니다. 라디오 생활백서 전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11시 돌아올게요.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고베 주얼그룹 뉴욕 보석쇼. 이번 주 토요일이 마지막 피날레입니다. 진주 목걸이, 랩 다이아몬드, 몰사나이트, 클러스톤 등 2000여 점의 화려한 보석을 최고 80% 특별 세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미모 업그레이드 컨셉의 최험령 보석쇼로 한인 여성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더스데이를 놓쳤다면 지금이 오히려 최고의 득템 찬스. 애프터 마더스데이 특별전. 이번 주 토요일까지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노던길 K블링블링 G4 세미장에서 고베 주얼그룹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팰리세이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새로운 시니어 문화의 시작, 이제 원스톱 시니어 문화 교육센터에서 함께하세요. 뉴욕의 시니어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혹시 아직도 시니어 커뮤니티는 보험 회원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는 아닙니다. 원스톱 시니어 문화 교육센터가 더욱 새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롱텀 케어 및 장기 요양 간호 보험 회원은 물론 뉴욕에 거주하시는 모든 시니어 분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디모스 연회장에서 문화교육센터 회원들을 위한 특별 축제가 열립니다. 신나는 건강 댄스와 노래 공연, 라이브 밴드, 감성을 나누는 시와 그림 전시, 그리고 당구, 탁구, 장기, 바둑 경연까지 배움도 즐거움도 함께하는 새로운 시니어 문화. 지금 원스톱 시니어 문화교육센터에서 시작하세요. 문의전화 516-701-6113, 516-701-6113. 다녀오신 분들이 입을 모아 말씀하십니다. 역시 고급 여행은 동부관광이 최고다. 올가을 그리운 고국의 단풍과 함께 특별한 세 가지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안동, 경주부터 설악의 가을, 그리고 백두산 천지를 품에 안을 8박 11일 여정. 둘째, 고국 여행과 더불어 미식의 천국, 싱가포르를 더한 오감 만족 8박 12일. 셋째, 수려한 단풍과 온천의 낭만이 있는 오사카, 교토, 나라 8박 11일 코스까지. 28인승 최신형 프리미엄 버스의 안락함은 기본, 최고급 호텔은 물론이고요. 일반 식사보다 4배나 업그레이드된 한우구이와 해물 특식, 가이세키 요리까지 정성껏 대접합니다. 왜 항상 동부관광이 가장 먼저 마감되는지 이번에 직접 경험해보세요. 5월 22일까지 예약 시 200불 디스카운트를 해드립니다. 예약 서두르세요. 1-718-939-1000번 동부관광.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연령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부터 공식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도 오늘 등록을 마쳤는데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폭로로 시작된 31년 전 정원호 후보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주진우 의원이 피해자라 주장하는 인물의 음성 녹취를 근거로 공세를 펼치자 정원호 후보 측도 1995년 10월 당시 폭행을 주도한 인물은 따로 있다면서 또 다른 당사자인 김석영 전 양천구청장 비서실장의 메시지를 공개하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잠시 일부 승부사들에서 오늘의 주요 정치 현안들 함께 짚어보죠.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 인천 연수갑에 출마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만나고요. 본방 외에는 유튜브 현장 방송 블루라커룸이 이어집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말은 총알이 되고 논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된다. 최강 정치 승부사들이 펼치는 비튀기는 정치 토론. 승부사들.
1: 예, 박정희 한판 승부 매주 목요일 정치평론계 최강 승부사 내부를 만나는 시간이죠. 자, 바로 만나겠습니다. 승부사들. 먼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어서오세요.
3: 안녕하세요.
1: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도 함께 합니다.
4: 안녕하세요.
1: 자, 그리고 강세영 변호사님과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세요.
1: 야, 그 댓글에 서정욱 변호사님의 방송 스케줄 월화수목금 어디 나오는지 막 쓰시는 분이 있어요. 팬이 많네요, 우리 서 변호사님.
5: 전 못 느낍니다.
1: 아니, 방송이 늘는 것 같으면서 안 느끼네. 이거 다 받아야지, 왜 또 솔직하게. 우리 강성희 변호사님 내에도 인지도가 늘었다 많이 느끼시죠? 하판승부 7년 이후에. 네,
5: 알아보는 분들이 가끔 있고요. 뭐 부모님하고 식당 같이 갔다가 뭐 사장님이 알아보셔가지고 서비스 주시고 이런 일도 간혹 생기고. 모든 게 다 한판승부.
1: 이런 게 일상인 윤석 대변인은 이런 조건이 보시고 뭐, 어떠세요?
6: 아니, 야, 일상이라뇨. 네. 부럽습니다, 저는. 두 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 겸손해. 우리 강성필 대변인도 겸손이 여전히 힘드시죠?
3: 아, 저는 항상 겸손하고요. 예. 막상 보면, 접네? 이러는 거예요.
1: 강성필 대변인한테?
3: 네, 저한테.
1: 오, 그렇군요. 네. 좋아요. 오늘도 젊게 방송해 주세요. 자, 6.3 지방선거 이제 20일 남았고 후보 등록 공식 시작됐습니다. 오늘 정원호 후보, 오세훈 후보 둘 다 후보 등록을 마쳤는데요. 자, 오세훈 후보가 오늘 서울시청 앞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영상을 짧게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7: 이번 선거를 통해 서울이 앞으로 미래로 전진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오늘부터 저희 이 호소가 시민 여러분 가슴속 깊이 닿을 때까지 뼈를 갈아넘는 심정으로 혼신을 다해 뛰겠습니다.
1: 예, 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대국민 호소까지 했습니다. 현재 이제 여론조사 그러면 지지율 격차가 좀 붙고 있다라고 또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일종의 견제 심리가 작용한 것이냐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윤석 대변인부터 말씀해 주시죠.
6: 네, 최근에 좀 여론조사 두 분의 격차가 네. 줄어드는 결과가 좀 나오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역시 선거가 다가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선거 전략 차원에서 생각을 좀 해보면 예. 정원호 후보가 그동안의 여론조사상의 우위를 너무 믿고 좀 수수방관한 그런 차원의 전략을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민이 오세훈 시장에 대한 평가는 하기가 쉽지만 정원호 후보에 대해서 뭐 알려진 게 없어서 피상적으로만 알고 계셨잖아요.
1: 매력. 그렇죠. 후보에 대한 매력 자체가.
6: 네,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 칭찬했다. 성동구청장 3세대 요 정도인데 점점 이 지나고 보면서 뭔가 말실수도 좀 나오고 예? 본인의 색깔을 못 드러내니까 조금씩 이제 평가 영역에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거가 많이 남았고 이런 수세적인 선거 운동으로는 정말 잘못하다간 중간에 따라잡힐 수도 있다. 이런 경각심을 갖고 선거 임하시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예, 이제 민주당?
8: 맞습니다. 이제 사실 정원호 후보가 도전자거든요.
1: 그렇죠.
8: 근데 이제 저희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워낙에 좋고, 예. 또 저희가 많은 지표에서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방선거 때와 다르게,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가 좀 주목을 많이 그동안 못 받았어요. 부산 북값,
1: 그렇죠.
8: 평택,
1: 대구.
8: 대구. 이 정도 하면 이제 보통의 이제 정치 프로그램이 싹 끝나거든요. 거의 다 소화할 수가 없어요.
1: 아이템을 외워 이제 아이템을. 네.
8: 그렇기
1: 외워.
8: 때문에 네. 이 서울시장 선거가 뭐를 예. 좀 해보려고 하더라도 뭐 쫓아가는 사람이나 쫓기는 사람이나 이게 주목을 못 받았는데
1: 맞아요.
8: 이게 이제 점점 이제 주목이 다시 되고 있는 이유가 예? 격차가 줄어들었다. 어. 이건 사실이다.
1: 어허.
8: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 오세훈 후보의 그 지지율은 많이 오르지 않았다. 거의 횡보다.
1: 어.
8: 하지만 정원호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격차가 줄어든 면이 있다.
1: 어.
8: 그러면 그 원인은 뭐냐? 이게 이제 도전자처럼 좀 파이팅이 있어야 되는데
1: 아하.
8: 오세훈 10년의 실정에 대해서 오목조목 지적해주고 예.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1: 예.
8: 이게 자칫 조금 지키기 진짜 몸조심 좀 이랬던 것이고
1: 수세적이니까 아.
8: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뭐 저번에 칸쿤부터 해가지고
1: 그렇죠.
8: 뭐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슨 뭐 폭행 사건까지
1: 예.
8: 이게 이제 가랑비에 옷이 젖고 있어서
1: 아하.
8: 이제는 캠프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모두를 전환했다.
1: 아하.
8: 그래서 저희도 이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겠다. 인정사정 안 본다.
1: 아, 강성필 대변인 인정사정 안 봅니까?
8: 아, 저는 이제 캠프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1: 알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4: 저는 여론조사의 추세가 중요하거든요.
1: 예.
4: 정원호 지지하는 게 이거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1: 칼날까지 됐어요?
4: 떨어지는 칼날이 추락하는 게 날개가 없어요. 그에 반해서 오세훈 시장은 계속 올라가는 불기둥이야. 올라가는 불기둥. 그렇잖아요.
1: 불기둥. 아이, 주식 표현이에요. 아 불기둥 칼날.
4: 올라가요? 주식이 유행이니까.
1: 야, 불기둥이면
4: 원래 떨어지는 칼날 잡고 가 아니에요. 추세를 뭐 그래 우리 21선 뭐 61선 이런 게 있잖아요.
1: 예.
4: 지금 이 추세가요. 고담하게 그 골든 크로스가 우리 입장에서
1: 아.
4: 저쪽은 데드 크로스죠.
1: 아.
4: 되지 않는 거리 보이고 앞으로도 계속 악재는 들어올 거고
1: 정원호
4: 여기 그 부동산이에요.
1: 아.
4: 결국 이 서울은요 네. 공소 취소 뭐 정원호 도덕성 문제도 있지만
1: 예.
4: 부동산이에요. 결국 이 오세훈 이깁니다.
1: 아 지금 서 변호사님의 불기둥 발언에 불기둥을 맞은 표정을 하고 있는 강소영 변호사님.
5: 야, 마치 이제 주식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차트만 보고
1: 아.
5: 흐름을 잃는 듯한 제가 보기에는
1: 아. 예,
5: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1: 예.
5: 아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격차가 좁혀지는 거는 원래 어떤 선거든지 간에 오랜 기간 1등하던 사람들은 선거가 임박할수록 점점 격차가 좁혀지죠. 경쟁심리가
1: 예.
5: 생기기
1: 예.
5: 때문에. 예. 그리고 서울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이제 민주당 견제 심리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저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1: 예.
5: 문제는 이제 정원호 후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1: 예.
5: 그 1등을 오래 하던 후보들이 흔히 빠지는 좀 함정 같은 게 지키기만 예. 하면 되기 때문에
1: 아하.
5: 굳이 일일이 해명하지 마라. 말려들지 말자. 아하. 네거티브에 대응하다가 쟁점이 옮겨 붙는다.
1: 아하.
5: 가만히 있어라.
1: 예.
5: 토론도 하지 말자.
1: 아하.
5: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격차가 매우 벌어졌을 때 저는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고
1: 20%가 벌어졌을 때
5: 네, 이렇게 좁혀지기 시작했을 때 그 전략을 계속 고수해버리면
1: 그렇죠.
5: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어서
1: 아하.
5: 캠프에 계신 분들이 지금 너무 들떠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또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벌써 당선된 것처럼 그 캠프가 선거운동 캠프가 아니고 향후 이제 한자리에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거 아니냐
1: 아하.
5: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미 당선을 너무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다.
1: 아.
5: 지금부터는 토론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이시고
1: 아하.
5: 토론을 받아들여야 이게 쟁점이 네거티브 쟁점이 아니라 이때까지 오세훈 시장의 실정이 부각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시정을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5: 그러니까 지금 뭐 오세훈 시장은 과자 그 질소 봉지 과자 봉지 뜯던 질소 빠진 것처럼 이제 뭔가 거품이 빠졌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1: 예.
5: 거꾸로 정원호 후보는 당신은 먹다 남은 과자다. 이미 예전에 뜯은 과자 봉지다. 익숙해졌다. 이런 식으로 맞대응하려면 토론해야죠. 피하면 안 됩니다.
1: 심지어 오세훈 후보는 저희 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한판 승부해서 하자라고 이제 막 공세적으로 나왔는데 심지어 최근에는 그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해도 되니까 함께 하자라고 정원호도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한판 승부해서 두 분이 오시면 잘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오늘 그 유승민 전 대표가 오세훈 시장을 만나서 함께 그 지지 선언하면서 함께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장면을 제가 기자회견을 봤는데 원래 오세훈 후보가 기다리다가 계단으로 가가지고 유승민 후보가 유승민 전 대표가 내려오는 걸 계단에서 잡아가지고 모셔오는 장면까지 이게 막 중계가 됐어요.
6: 그러니까 엄청난 영접을 하셨군요.
1: 그러니까 엄청난 영접을 해서 천군만마다 하면서 이건 예. 어떤 영향이 있을지.
6: 저는 오세훈 시장이 선거 전략상
1: 예.
6: 방향을 잘 잡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 예.
6: 이 상태에서 예. 오세훈 후보가 보수 후보라는 거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1: 그러니까.
6: 그러면 이제 정원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1: 아하.
6: 보수에서 조금 멀지만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들에게 아하. 호소하는 전략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9: 예.
6: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희 당 구성원 중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상징적 존재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두 분이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9: 서변호사님은?
4: 저도 이제 오세훈 캠프 사람들한테 계속 예. 유승민 영입해라. 여러 분이 제안했고요.
9: 보수의 전략가 서정훈 변호사의 조언이 근데, 드디어 먹혔군요.
4: 근데요, 저는 뭐 유승민 의원이 예. 장동혁의 뭐 대체자이보다는 보완제.
9: 보완제.
4: 오히려 정통 우파 쪽으로는 장동 역할이 필요해요. 또 저 같은 사람도. 제가 진짜 광화문에 있는 사람들 투표해야 된다. 오세훈 찍어야 된다. 미우도.
9: 예.
4: 오세훈 비판하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우파 쪽에서는.
9: 아, 그래요?
4: 그래도 정치는 차악을 선택해야 된다.
9: 아.
4: 최악이 정원호다. 그럼 이게 오션 찍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계속 설득하고 있고요.
9: 예.
4: 그 다음에 중도 쪽으로는 유승민 의원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9: 아.
4: 따라서 이제 그 장동혁 대표나 저는 예. 우쪽으로,
9: 아.
4: 그 다음에 유승민은 중도 쪽으로
9: 아하.
4: 이렇게 하면요.
9: 예.
4: 아주 서로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겁니다.
9: 두 분이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으시고.
6: 처리 과정은 조금 다른데 답은 똑같네요.
9: 네, 그 두 분이 서울대에요,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답을 잘 맞추시는 분이었고, 두 분이 서울대 갔는데. 자, 우리 민주당 어떻게 듣고 계세요, 지금? 유승민 전 대표의 모습.
8: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뭐, 장동혁 대표라든지,
9: 예.
8: 구구 이미지가 나시는 분들보다는 유승민 예. 전 원내대표, 전 의원이 옆에 서 있는 게 낫긴 하겠죠. 근데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최근에 들어 너무 이미지가 많이 소모됐어요.
9: 아, 그런가요?
8: 그러니까 뭐 상임선대위원장 뭐 나온다든가 뭐 경기지사 나온다든가 어디 출마를 한다든가 근데 결국에는 출마를 하지 않은 이유가
9: 예.
8: 한간에서는 딸과 관련된 성사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추측이 있었는데
9: 예.
8: 결국 본인이 그 무엇도 하질 않으니까 아 그런가 보구나라고 이어졌고
9: 예.
8: 또 결국에는 이제 이게 오랜만에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뭐 등장하니까
9: 예.
8: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에서 힘들 때마다 비대위원장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을 생각하듯이 너무 이제 신선도가 좀 떨어진 것이 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아무리 유승민 전 의원이 뭐 와서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서정호 변호사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서울 선거에서는
9: 예.
8: 부동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9: 예.
8: 2025년 2월에 오세훈 시장 어땠습니까?
9: 어허.
8: 토지 거래를 해제했다가
9: 예.
8: 시가 폭등하니까 놀래가지고 바로 철회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정비사업 단축하겠다. 신속통합기획인가? 신통기획?
9: 예.
8: 그것이 원래 이제 정비사업이 13년 정도 걸리거든요.
9: 예.
8: 그리고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서울의 후보지가 224곳이 있거든요.
9: 예.
8: 딱 두 군데 했어요.
9: 어허.
8: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정비사업 인허가도 5년 동안 70%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부동산 가지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할 말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9: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이 그 중앙선대위 체제로 갑니다. 여기서 장동혁 원탑 체제인데 선대위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국민무시심판 공소취소저지 국민선대위. 자, 이런 건데 우리 강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5: 뭐 지금 이제 소구력이 있는 이슈 하나가 잡힌 거죠.
9: 예.
5: 공소취소 그 자체가 제가 예. 그 이슈는 제가 봐도 저희 진영에는 타격이 있는 이슈였던 것 같고요.
9: 아하.
5: 그러니까 보수를 결집시킬 수 있는
9: 아.
5: 그리고 집에서 그냥 국민의힘을 외면하고 투표를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9: 예.
5: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었던 계기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합니다.
9: 예.
5: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카드로 이제 잡으신 것 같긴 한데.
9: 아.
5: 근데 그 장동혁 대표 홀로 이제 선대위원장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뭐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아무도 응하지 않으니까 마지못해서 이제 홀로 된 모습이어서 그걸 또 뭐 약간 포장하시기는 뭐 여러 사정들 때문에 뭐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 뭐 그런 명분을
9: 예.
5: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9: 예.
5: 본질은 장동혁 대표와 함께 했다가는
9: 예.
5: 선거 패배의 책임을 같이 질 수가 있고
9: 아하.
5: 그러니까 선거 이후에 새 판이 짜여질 때 나는 새로운 줄에 기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9: 아하.
5: 좀 거리를 두는 것 같다. 그래서 장동혁 체제 입장에서는 선거가 승패를 떠나가지고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는 타격이 있는 모습이다. 이건 그렇게 평가합니다.
9: 네, 우리 서 변호사님.
4: 저는 이제 이름을 잘 지은 게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은요. 유일하게 국민 위에 있고 법 위에 있는 사람이야. 법 위에 있는 유일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법 앞에 있어야 되거든요. 법에 예. 평등이 돼. 그런데
9: 예.
4: 본인 공소 취소하겠다? 이거 법 위에 있는 거예요.
9: 이재명 대통령이 취소하겠다 한 말은 없습니다.
5: 그러니까.
9: 예.
4: 말리지도 않았죠.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는데 시기와 절차만 나중에 더 수렴해라 했죠.
9: 예.
4: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본인은 법 위에 있는 거다. 이걸 저지해야 된다는 거 첫째.
9: 예. 예.
4: 그다음에 국민을 뭐 X를 무시하는 거예요.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모든 게 그래요. 인사도요.
9: 예.
4: 본인 캠프 출신이나 본인 동기들 막 열몇 명을 고위직에 지금 마음대로 임명해버려. 윤 대통령이 이랬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9: 이광도
4: 한 명, 동기 임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인사, 돈독이, 경제, 세금 폭탄 보세요. 지금 하이닉스 삼성에 착시에 속으면 안 돼요. 지금 자영업자들, 청년들 죽을 지경입니다. 중소기업들. 근데도 이게 세금 폭탄만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정책이 오만합니까? 이런 게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게 교만한 권력을 심판하자. 그래서 공소를 저지하자.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저는 아주 이게 이름
9: 잘
4: 정말 잘 지었다. 이러봅니다.
8: 근데
9: 민주당이
8: 국민 무시 심판 뭐 좋습니다. 야당이 뭐 주로 많이 꺼내는 뭐 그런 카드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면 당 대표 장동혁 대표부터가 조금 메시지를 좀 바꿔야 되는데 이분 얼마 전에 외신 기자 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무슨 불법 비상금이 뭐가 잘못됐냐? 그리고 뭐 계엄이나 이것들이 국민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모르겠다. 이게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서 국민을 무시한다고 하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공소시효와 관련해가지고도 이거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대통령은 내용과 시기와 그 관련해가지고도 청와대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만 멈추라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공소시효라고 하는데 물론 그러고 싶겠죠. 하지만 저희는 이 검찰들의 잘못된 조작 기소에 대해서 먼저 처벌하는 게 순서입니다.
9: 예.
8: 그 다음은 저절로 풀릴 거예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호도하시면 안 되고.
9: 예.
8: 방금 마지막으로 이제 세금 폭탄 얘기하셨잖아요.
9: 예. 폭탄이 많아요?
8: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해보세요. 뭐 그냥 세금 폭탄이라고 뭐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지 말고.
9: 예.
8: 뭘 어쨌는데 뭘 폭탄처럼 올렸다. 뭐 폭탄이라고 말할 정도면 최소 뭐 한 10% 20% 막 이렇게 올려야 되잖아요. 뭐를 올린 거고 무슨 폭탄인 거예요?
9: 폭탄이.
4: 서울이 공시가매도요.
8: 네.
4: 몇십 프로씩 올라가 세금이 다 보유세매도 올랐을 거예요. 공시가가 20, 30% 지금 강남 집값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양도세도 장특공득이 논의했잖아요. 그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도 많은 거고요. 그러기 직장인들 있죠. 이게 누진세인데 옛날 몇십 년 전에 그대로 해나니까 직장인들도 월급이 세금이 엄청 늘었어요. 왜 연봉이 오르는데 옛날에 1억 5천 뭐 기준이 있잖아요. 이게 옛날 그대로예요. 그럼 좀 직장인들도 줄여줘야 되잖아요.
9: 예?
4: 이런 것도 문제고 좀 세금이 심각하죠.
8: 그래 이제 장특공 관련해가지고 12억 이하의 그 이상의 집이기 때문에
9: 예?
8: 얼마나 많은 서울 시민들이 그와 관련해서 불만을 갈지 모르겠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공시지가요? 이것은 조정을 한 거지 세금을 올린 건 아니잖아요. 그거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9: 예, 우리 유적 때문에 듣고만 계셔서
6: 저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일단 이제 세금 관련 네. 좌표 현실화 안 하는 네, 부분은 네. 누대 걸친 정권에서 안 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재명 정권에서 빨리 해주기를 바란다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저희 이제 선대위 이름에 대해서
9: 길어요.
6: 길고 뭐 좋습니다.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좀 예. 적확하냐의 문제는 있어요.
9: 예.
6: 총선이나 대선이 아니니까
9: 예.
6: 더 좀 좋게 할 수 있었다면 공소취소 저지와 관련된 인사가 그래도 공동선대위원장에 한 분 정도 계셨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조금 더 확실해지잖아요.
9: 메시지가.
6: 예, 근데 예. 지금 뭐 영입한 분들은 거의 다 교수분들.
9: 예, 경제학 교수님.
6: 예, 그래서 예. 공소취소 저지와 관련된 선대위 인사가 누구냐에 대한
9: 어허.
6: 답이 좀 궁색하지 않느냐. 아, 이런 정도 생각합니다.
9: 예, 자, 이런 건데 이제 서울시 장 선거에 여당의 이제 막재가 있는데 이제 김재섭 의원의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정원호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 논란 1995년 10월 31년 전이죠. 과연 이제서 이제 오늘도 주진우 의원이 피의자의 녹취록이다 해서 공개를 했고 또 맞대응해서 또 민주당에서도 아주 또 다른 당사자의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아니다 사실 아니다. 또 서로 공방이 있긴 합니다. 강 변호사님은 좀 말씀 주시죠.
10: 네, 이건 문제 제기 과정과 모든 것에서 심각한 문제가 좀 보입니다.
9: 아,
10: 제가 주진우 의원이 페이스북에 업로드한 양천구 의회
9: 예.
10: 속기록을 근거로
9: 예.
10: 지금 이제 여성과의 외박을 요구하다가 그게 거절당해서 싸움이 발생해가지고
9: 예.
10: 구청장 비서와 국회의원 비서가 몸싸움을 벌인 사건으로
9: 예.
10: 규정을 했던데
9: 예.
10: 그 근거로 속기록을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올리셨어요. 밑줄도
9: 예.
10: 끄으면서.
9: 예.
10: 근데 그 속기록을 근거로 주장하시는 패널들의 주장들을 좀 보니까 그런 여성 문제 때문에 싸움이 발생한 것 때문에 한 구의원이 구청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더니
9: 예.
10: 구청장이 군말 없이 죄송하다고 하더라.
9: 예.
10: 그러니까 이건 구청장이 인정한 거다. 지금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방송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9: 예.
10: 여러 군데에서.
9: 예.
10: 근데 제가 그래서 양천구의 홈페이지에 와가지고 그 당시 속기록을 열어봤어요.
9: 오.
10: 1995년 10월에
9: 예.
10: 뭐 시청자분들도 누군지 홈페이지 가시면 다 열어보실 수 있습니다.
9: 예.
10: 중약이라고 돼 있는 거에 뭐가 있는지 제가 되게 궁금해가지고 봤더니
9: 예.
10: 그 그분 질의 말고 다른 의원들도 여러분들이 타박을 했어요. 구청장에게. 아하. 근데 타박하는 사실관계가 달라요.
9: 아하.
10: 왜 술을 먹고 싸우느냐, 공무원들끼리. 아하. 이건 기강회의다. 아하. 라는 정도로만 질의를 다 해요.
9: 예.
10: 그래서 구의원들 아무도 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아하. 듣고 있어요. 그 구청장도 그냥 듣고 있고.
9: 예.
10: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그 장행인이라는 분이 예. 이제 그 새로운 사실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성 관련된 걸로.
9: 예. 예.
10: 그랬더니 장례가 막 소란해집니다.
9: 아아.
10: 소란해지고 문제제기 하는 사람도 있고 이의제기 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9: 예.
10: 그분 질의가 끝나니까 하도 시끄럽고 막 싸움이 발생하니까 의장이 정회를 시켜버려요.
9: 예.
10: 20분 정회하고 그다음에 다시 열어서 다른 의원이 또 질의하고
9: 아하.
10: 한참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다음에 마지막에 부총장이
9: 예.
10: 모든 걸 다 듣고 나서 아 여하튼 이 기강회의 문제는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9: 예, 예.
10: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 문제를 바로 인정하는 것처럼 지금 호도하고 있어요. 구청장이.
9: 아,
10: 그게 아닙니다. 그 사이에 아주 많은 질의와 토론이 있었고
9: 아하.
10: 그 후에 구청장이 답변한 거를 의도적으로 중약이라고 확 삭제를 해버리고
9: 아하.
10: 곧바로 구청장이 인정한 것처럼 상당히 문제가 있고
9: 아하.
10: 녹취록 부분도 제가 살펴보니까 일단 1번은 30년 전 녹취가 아니에요.
9: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녹취.
10: 그렇죠. 예. 지금 와서 나온 얘기인 거고요. 그다음에
9: 찾아서 물어본 거겠죠. 그죠?
10: 네. 그리고 네. 녹취 내용이 신빙성이 있으려면 그들이 지금 주장하는 사실관계 여성 문제 때문에 싸웠다.
9: 아.
10: 외박을 요구하다가 몸싸움을 일으켰다라는 예. 녹취가 나와야 됩니다.
9: 아.
10: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나온 녹취는. 5.18이라는 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9: 사과받지 못했다.
10: 네. 사과받지 못했는데 네, 이거지
9: 예.
10: 지금 핵심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외박을 요구하다 거절당했다라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에요. 녹취록이.
9: 아. 예.
10: 그래서 그리고 녹취록이 지금 와서 녹음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면 당연히 왜곡될 수도 있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종합해보면
9: 예.
10: 판결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9: 예.
10: 판결문에는 분명히 정치적 견해가 달라가지고 싸웠다고 돼 있습니다.
9: 예, 예.
10: 그러면 그 싸움 당사자 조사를 다 한 거거든요. 양측 조사를 다 한 거예요. 경찰에서는.
9: 예, 경찰에서도.
10: 피의자 신문, 예. 참고인 신문 다 해가지고 판사님이 판결을 그렇게 썼는데
9: 예.
10: 이걸 다 무시하고 속기록 때문에 이 판결을 엎을 수 있다고 주장하려면
9: 예.
10: 더 많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매우 아. 부족해 보입니다.
9: 아유, 강성희 변호사가 열심히 취재를 하셨네. 민주당으로서는 흐뭇하게 들으셨습니까?
8: 뭐 이제 하나만 처먹는 하자면
9: 아, 하나만 아 부족한 하나
8: 사과받지 못했다라고 그분이 녹취록
9: 예,
8: 나오거든요.
9: 예.
8: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사과받을 기분도 아니었다 그래요.
9: 아
8: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변호사님 두 분이나 계시지만 사건이 일어났어요. 폭행 사건. 그럼 제일 먼저 누구부터 진술 조서 받습니까? 피해자부터 받아요.
9: 피해자.
8: 피해자가 받아서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해서 가해자 오라고 해가지고 너 때렸어 어떻게 했어 이거 하는 거예요.
9: 그렇죠.
8: 그래서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계속 복잡해지는 거지만
9: 예.
8: 서로 간에 진술이 맞기 때문에 재판 넘어가서 이렇게 나온 거고 그게 다 서로 간에 인정한 거잖아요.
9: 예, 예.
8: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너무나도 과도하게 의혹이 앞섰다 그렇게 봐요.
9: 자 우리 서 변호사님이 또
4: 제가 여기 예. 저도 세 가지 지적하면요.
9: 예.
4: 자 첫째 그 경찰 그 신모 그다음에 두 명이 그 홍모
9: 그때 맞았던 사람들.
4: 예.
9: 예.
4: 경찰은 이게 5.18 토론하다가 경찰 때렸습니까?
9: 말리는 과정에서 아마
4: 제 말은 경찰하고도 예. 왜 때렸냐고요. 그 5.18 토론하다가 열받아서 때렸으면
9: 예.
4: 경찰하고 5.18 토론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9: 예.
4: 경찰은 왜 때렸냐 말이에요. 이거는 술이 떡이 된 거예요. 힘이 만취한 거예요. 만취. 제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 첫째 그럼 경찰은 왜 때렸냐고 제가 묻고요.
9: 예.
4: 두 번째 테이블이 다르잖아요.
9: 분명 예.
4: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끼리는 토론하다가 정치계는 싸울 수 있죠. 그런데 술이 이미 만취했고 다른 이런 다른 테이블에 있는 사람인데 정치 5.18 토론할 일이 뭐 있어요? 술에 만취한 사람하고 5.18이 잘 됐니 못 됐니 토론하겠습니까? 판결문도 5.18이 없어요. 그러나 대충 판결문 동기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유무죄가 중요하잖아요. 따라서 그냥 정치 결례라고 돼 있지
9: 예.
4: 5.18은 저는 터무니없는 왜 5.18 때문에 내가 때렸으면 정의의 사도처럼 5.18은 뭐 진보 진영이 대단히 좋은 거니까
9: 예.
4: 5.18을 가지고 장사해 문 거죠. 그게 저는 두 번째다 이렇게 보고요.
9: 예.
4: 그리고 또 지금 하나 더 제일 중요한 게요.
9: 뭐가 중요해요?
4: 이 정도면 징계가 나오거든요.
9: 아, 그
4: 형이 처벌되니까 공무원이잖아.
9: 예.
4: 비례 징계가 됐을 거라고.
9: 아.
4: 그런데 판결문과 징계 결정문은 영구 보존한 게 있습니다.
9: 예.
4: 그런데 징계할 때는 동기가 제일 중요해.
9: 예.
4: 왜 때렸는지, 왜 싸웠는지, 뭐 때문인지 동기가 상세히 적어요.
9: 예.
4: 이걸 공개해라 이거. 그때 제가 듣기로는
9: 예.
4: 비서실장과 둘 다 이게 면직 당할 정도 이 정도면 잘리거든요. 직장이 잘린다고.
9: 예.
4: 그럼 이게 우리도 징계할 때 이유를 적잖아.
9: 예.
4: 그 동기나
9: 예.
4: 이걸 이렇게 빨리 정원으로 공개해라. 징계 결정문을 예. 이렇게 촉구합니다.
9: 대구 한 1번 얘기할게요. 대구 어떻습니까?
10: 대구 오랜만에
9: 추경호 대구 보초 발음 갑니다.
10: 오랜만에 제가 예. 민심청취 성공했습니다.
9: 민심청취
10: 예, 오랜만에
9: 예.
10: 택시 가시다가 어떤 아저씨가 방송을 틀고 계시길래
9: 예.
10: 제가 요런 표정으로 이제 앉아 있다가 우와 뭐 이런 식으로 쉬임새만 넣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기사님이 이제 장동혁 대표 관련된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사님이 아이고 쪼매만 잘하면 잘 되겠구만 진짜 이러시는 거예요.
9: 아 장동혁 대표
10: 어떤 의미일까 저게.
9: 아 쪼매만 잘하면
10: 뭐 누가 쪼매만 더 장동혁이 정동혁이 뭐 하면 되는데요. 아니 지가 물러나는 척이라도 좀 하고 한동훈이 품는 척만 해도 되잖아. 척이 어렵나.
8: 당신 변호사도 이상이 설 자리가 없다고.
9: 아, 그니까.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승부사들 고맙습니다.
8: 감사합니다.
10: 감사합니다. 네.

0: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에 새롭게 오픈한 K카페 테라스. 향긋한 커피와 다양한 음료, 매일 아침 들어오는 가나안 제과의 신선한 빵, 맛있는 김밥과 샌드위치, 정성 가득한 도시락까지 각종 행사와 모임을 위한 단체 케이터링 주문 환영합니다. 푸짐하고 맛있게 준비해드립니다. 저녁 5시부터는 모든 빵이 30% 할인.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 K카페 테라스로 오세요. 단체 주문 및 문의 전화는 347-767-8181.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이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24불 99. 하트 딸기 팩당 금토 1 월 한정 판매 7불 99. 한국산 무청 시래기 박스당 14불 99. 하 4번들당 1불 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등심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5불 99. 항정살 파운드당 7불 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 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제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0: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0: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번 5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4: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애. 매실 파운드당 9불 99, 파 5단 1불 99, 오리 만다린 선물 박스 17불 99, 화성 농협 수양미 39불 99, 앵거스 LA 갈비 파운드당 17불 99. 기분 좋아지는 달달함, 국민과자 브랜드 오리온제과 모음전을 한남 최애에서 만나보세요.
6: 헬팍 폴킴 시장이 연방보조금으로 홍수 예방공사를 하네요.
7: 폴킴 시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300만 달러를 유치해 각종 인프라 공사를 했고 경찰서를 개혁해 우수경찰서로 인증받게 했습니다.
6: 헬팍을 기분 좋게 변화시킨 폴킴 시장을 다시 한번 기호 1G 폴킴 시장.
7: 시의원은 기호 3H 저스틴 강, 4H 루시 양.
8: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헬리시스 박시장 존 폴 김입니다. And I approve this message.

0: 예, CBS 박정희 한판 승부 2부를 열었습니다. 자,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요, 인천 연수 가회에서 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를 스튜디오에서 만나겠습니다. 후원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지난 3월에 나오셨었는데. 예. 두 달 좀 지나서 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예, 후보로서 또 이제 공천되는 과정도 있었고, 미국도 다녀오시고. 네네. 예, 이제 유권자들 많이 만나고 계시죠?
1: 그렇습니다.
0: 예, 현장에서 어떤 말씀 많이 들으십니까?
1: 다들 대부분 뭐 환영해주는 분위기여서 좀 힘이 납니다. 사실 피곤한 일정인데 사실 이렇게 막 밤에 가끔씩 좀 뭐 인사도 드리고 또 뭐 단체들 만나고 그럴 때 분위기가 좀 썰렁하면 더 막 피로하고 힘들어지는데
0: 아 그렇죠. 네,
1: 다 격려해주시고 환영해주고 지지 의사를 표시해주니까 이게 버티는 것 같습니다.
0: 예. 사실 이제 계양을이 원래 지역구셨다가 네네. 이제 연수갑은 이제 처음 출마하시는 것이고
1: 네.
0: 이 캠프 이름은 경청 캠프입니다.
1: 네네.
0: 예. 그래도 인천시장도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인지도 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평가를 받고 계시던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만나보시면
1: 뭐 대부분 알아보시는 뿐만 아니라 계양구에서 살았던 분도 있고 저한테 표창장 받았다는 분, 내 딸이 시장님 시절에 뭘 상장 받았다, 자금 받았다부터 인연들이 많더라고요.
0: 예예.
1: 예. 또 시청 공무원들도 많이 사시고 퇴직 공무원들.
0: 그렇군요.
1: 퇴직 공무원 모임도 한번 했습니다.
0: 사실 근데 연수갑이 또 국민의힘의 황우여 전 의원도 많이 가서 했던 곳이기 때문에 보수세가 강한 곳이기도 한데.
1: 네네.
0: 아, 연수갑에 또 우리 후보님 어떠한 공약을 갖고 계십니까? 수원 사업이 있다고 하던데.
1: 네, 연수, 모두로 마찬가지로 다 교통과 주택 문제인데.
0: 예.
1: 일단 주택은 18군데가 재개발, 재건축 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을 정도로 노후화돼 있어요, 막.
0: 아하.
1: 네, 전체 아파트가 꽤 많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용적률이 최대 그 민원 사항입니다.
0: 예.
1: 용적률이 보통 연수가 280% 정도 돼 있는데.
0: 예.
1: 350% 정도 해달라, 300% 이상 이런 민원이 많고 그래야 이제 조합원들 부담이 줄어드니까
0: 예.
1: 그 절차 문제하고 이제 보통은 박찬대 의원 때 많이 진행이 돼 있어서 GTX B 노선이 이제 송도 국제 도시의 인천대 여기에서부터 공사가 착공이 됐는데
0: 예.
1: 청학역이 만들어지기로 이제 확정이 됐어요.
0: 예, 예.
1: 청학역에 복합 환승 센터를 만드는 문제하고.
0: 아하.
1: KTX가 이제 송도역까지 올해 말에 개통이 되는데 이것을 인천국제공항까지 연결하는 공약을 제가 지금 제시하고 있고.
0: 예.
1: 지어서 도시철도 2호선을 주안에서부터 송도까지 이제 연결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 중에 예. 제일 중요한 걸 제가 제2경인선을 만드는 것을 제시하고 있고요.
0: 예.
1: 이제 교통이고 또 하나의 수원 사업은 이제 송도 유원지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그 중고 자동차 매매 시장을 대체 부지를 찾는 것. 그 다음에 부영 건설이 가지고 있는 30만 평이 넘는 땅, 테마파크 개발 예정 부지인데 이것을 실행하는 것. 이런 현안들이 남아 있습니다.
0: 할 일 굉장히 많으신데요?
1: 제가 이선 시장 때부터 고민해왔던 주제들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0: 예, 예. 그러니까 인천 시장도 하셨기 때문에 현안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많이 알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예.
0: 자, 그 이제 국민의힘의 박종진 후보가 공천이 됐는데
1: 네.
0: 만나셨습니까?
1: 예, 예. 오늘도 후보 등록할 때 만났습니다.
0: 아, 어떤 말씀 나누셨습니까?
1: 뭐 그분이 저한테 뭐 깍듯하게 형님이라 그러면서
0: 예, 네거티브 안
1: 하겠다. 네거티브 안 하고 뭐
0: 고소를 하지 마세요.
1: 안 하겠습니다.
0: 네.
1: 뭐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0: 원래는 그런 것들이 좀 후보들끼리 그런 게 좀 염두에 듭니까? 어떤 사람
1: 상황... 아니 좀 너무 막 지나치게 하는 경우가 있죠. 후보들마다 정도의 차이도 있는데.
0: 예, 예. 근데 이제 보수 후보가 이제 정승인 후보가 원래 이 지역에서 한 세 번 나오셨다가
1: 네네네. 네.
0: 이제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개혁신당 후보로 출마를 했다고 하죠.
1: 네, 요건을 후보 등록을 했다 그럽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뭐랄까요? 후보님 입장에서 좀 더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1: 글쎄요, 뭐 그런 게 상관없이 전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인천 연수갑에 출마 열심히 이제 뛰고 계시고. 자, 이런 가운데 후보님이 이제 인천 연수갑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0: 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번에 뭐 안산시장, 천영민 시장도 해달라고 해서 하기로 했고.
0: 그러면 본회장 하시면 한 번쯤 꼭 가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장.
0: 아, 네. 굉장히 바쁘나지 방송도 하시고. 조국혁신당 황명필 후보와 이제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가 오늘 단일화 선언을 네, 했습니다.
1: 네.
0: 또 우리 후보님께서 후원회장이기도 하시니까 또 관심있게 울산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1: 네.
0: 또 결국 또 진보당과의 단일화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1: 거의 합의된 거 아닙니까?
0: 진보당까지도요?
1: 아, 뭐, 서로 이제, 여론조사 서로 합의 원칙.
0: 아, 그렇군요.
1: 뭐 합의됐던 이야기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1: 체크해봐야지.
0: 아,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사실상 합의를 했다.
1: 네,
0: 아, 이 정도 보도가 나오게 했는데.
1: 네, 그렇습니다.
0: 근데
1: 네.
0: 과정이 남았고, 이제 결과가 누구를
1: 그렇습니다.
0: 낼 것이냐. 네, 이렇게 남아있네요.
1: 그것도 아주 진짜지고 너무 환영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왜냐하면 황명필 후보는 좀 지지도가 약하잖아요. 한
0: 예.
1: 1% 미만.
0: 예, 조국신 후보로서.
1: 예. 예. 근데 여기는 이제 김종은 후보는 15%의 확실한 실체가 있는 보니까 여기 단일화가 중요하죠.
0: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1: 잘 될 거로 봅니다. 두 분이 예. 워낙 좋은 분들이고 상호 간에 예. 신뢰가 있어서.
0: 아하, 그렇군요. 예. 울산에 근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김상호 후보가 너무 좀 외롭게 싸우고 있다.
1: 그렇습니다.
0: 어떤 당 지도부의 관심이 좀 적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소영길 전 대표님이 계시지만 현 지도부의 관심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1: 네.
0: 진짜 어떻게 느끼십니까?
1: 외롭게 싸우고 있습니다.
0: 아, 외롭게 싸우는 거 맞다. 그렇고 당시도
1: 김영남 후보도 그렇고 둘 다 외롭게 하고 있죠.
0: 김영남 후보가 외롭습니까?
1: 외롭죠, 거기도.
0: 김영남 후보는 지금 후원회장인 정청래 현 당대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롭습니까?
1: 근데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제 토요일 날 3시에 개소식을 하는데 정청래 대표께서도 오실 것 같고 많은 이제 당의 힘이 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우리 대표님도 가시죠?
1: 네, 그렇습니다.
0: 가셔서 어떤 말씀 주실 겁니까?
1: 잘 격려해야죠.
0: 근데 뭐랄까요? 이제 이 김영남 후보가 민주당 후보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좀 뭐랄까 이렇게 한 마음으로 돕는 분위기가 없었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1: 그렇죠.
0: 이 부분은 왜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1: 뭐 조국 대표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뭐 때문에 그렇겠죠.
0: 예. 단일화 얘기도 있는데
1: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건 차치하고 이게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 자체가 소선거구제의 승자 독식 제도다 보니까 참 어려워요. 사실
0: 그러니까.
1: 중대 선거구라 그러면 이제 여러 명이 동시 당선될 수 있으니까 되는데 뭐 한 표 차라도 이긴 사람이 모든 걸 가지고 나머지는 사표가 돼버리는
0: 그러니까.
1: 이 구조가 문제여서
0: 예.
1: 여러 가지 비례대표를 높여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아니면 중대선거구제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는 결선투표제를 도입을 해야 이런 억지 춘향식의 합당 단일화 논의가 없어진다 이거죠.
0: 근데 우리 후보님이 이제 김영남 후보를 향해서 이수신 장군과 이재명 대통령을 생각하면 버텨라 이렇게 응원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또 조 후보가 누가 외적이고 누가 원균이냐 선 넘은 네거티브다 또 이렇게 반응하시더군요.
1: 네, 그건 좀 지나친 것이고요. 그건 이제 누구를 상대로 내가 지적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힘들 때.
0: 아, 스스로 다잡는 메시지로.
1: 내가 힘들 때 이렇게 그걸 생각하면서 이겨나왔다. 이순신 장군이 충분한 도움을 못 받았잖아요.
0: 예, 특히, 12척의 배.
1: 특히 선조로부터
0: 예.
1: 아주 선조가 그 외군의 이간기에 속아가지고 부산포를 공격이라 그러는데 안 했다고 해서 아무튼 잡아들인 거잖아요.
0: 예, 예.
1: 그러니까 원균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예요, 선조의. 이수실 잡아주니까 억지로 춘향으로 부산포 공격했다가 칠창년 전투에서 다 패배한 거 아닙니까?
0: 예.
1: 전사였죠.
0: 원균
1: 장군도 대보면 선조의 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지적한 게 아니라 스스로 그 충분한 신뢰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외롭게 싸우고 있는
0: 예.
1: 그것을 이겨낼 때 이순신 장군의 그 외로움을 이겨낸 자세를 배우자 이런 저의 은유적인 표현이죠. 이거 가지고 이렇게 누구를 지적했다기보다는.
0: 그러니까 김영남 후보만 이제 이순신 장군의 마음을 가져가는
1: 그렇죠,
0: 얘기고.
1: 그렇죠. 그 뜻이었습니다.
0: 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외적이다, 원군이다.
1: 그렇죠.
0: 예. 이거 지칭한 것이 아니고.
1: 지금 아니고 내가 어려울 때 그렇게 해놨다 그런 거잖아요.
0: 예.
1: 지금 여기 평택의 상황을 지적해서 쓴 글이 아니에요. 보면
0: 예.
1: 내가 힘들 때 이걸 생각하면서 이겼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이겼으니 파이팅. 힘내라 이런 또 그 페북에다 댓글 다는 건데 페북이 혼자 외롭게 되고 있는 사진이 있어서 그런 응원한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0: 예, 응원의 의미 너무 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겠다
1: 그렇습니다.
0: 이런 말씀인데 자 이제 우리 대표님이 이제 공천 결정 가서 미국도 다녀오시고 방미도 네, 하시고 네.

0: 굉장히 그 미국의 중요한 관계자도 만나고 오신 다음에 또 이제 오늘 이제 인터뷰에서 보면 당대표 출마까지도 좀 열어놓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또 여러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8월 전당대회 나가실 겁니까?
1: 아니 뭐 그 언론에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답을 좀 곤혹스러운데 예. 제가 일관된 답변의 내용은
0: 예.
1: 아니 모든 정치라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열어놓는다는 것인데
0: 예.
1: 일단 억지 춘향으로 제가 무슨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진정한 당원들과 국민들의 정말 분명한 요구가 있다면 고려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0: 예, 예.
1: 있고.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저는 이제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되는 거자 제가 국회에 들어오겠다 한 만큼
0: 예.
1: 이재명 대통령도 한번 만나 뵙고 어제 국정에 어떤 부분이 송영길에 필요한 것인지 어허. 상의도 드려보고
0: 예, 예.
1: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0: 오늘 아침 말씀하신 건 당선이 되면 네. 대통령을 만나서 당에서의 역할 혹은 정부에서에 대한 역할을 그렇죠. 고민을 나누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당에서만 역할뿐만 아니라
1: 네.
0: 정부에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누실 계획이다 말씀하셨죠.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좀 주목됐어요. 정부에서의 역할.
1: 네.
0: 당대표도 하셨고
1: 네.
0: 이번에 대신 6선이잖아요.
1: 네.
0: 그러면 6선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정부에서의 역할이란 국무총리인데요. 아닙니까?
1: 아니면 장관도 더
0: 장관도 할 수 있고. 아, 예. 그러니까 여러 정부의 역할도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부분이
1: 아니 그건 제가 염두에 둔 게 아니라 대통령님의 어떤 구상이 계실 거니까
0: 아.
1: 그거 같이 들어봐야죠.
0: 아, 대통령과의 말씀을 나누시겠다?
1: 아, 예.
0: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당선되시면 이란부터 챙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 건가요?
1: 아니, 당장 그 가족들이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지금 우리 26척의 배가 호르무즈에 갇힌 지 예, 지금 그렇죠. 두 달이 넘어가고 있고 한 네. 160분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0: 예.
1: HMM 그 배도 한 5척 있다 그러는데
0: 예.
1: 제가 노조위원장하고
0: 아.
1: 수시로 통화를 하고 있는데
0: 예, 예.
1: 지금 음식은 어떻게 제공되고 있으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0: 예, 예.
1: 진짜 이게 너무 저도 항상 그 가족의 심정을 느끼게 되는데 당장 마음 같으면 이란으로 그냥 그 호르몬 대회에 날아가고 싶을 정도의 마음입니다.
0: 그러세요.
1: 아, 가서 위로라도 해주고
0: 아.
1: 어떤 상황인지 지금 뭐 물이나 식사나 이건 제대로 보급되고 있는 것인지.
0: 예.
1: 그런 것도 챙겨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이란 대사도 만나보고.
0: 예.
1: 제가 2021년도인가 외통위원장 때.
0: 예.
1: 그 부산에 이 배가 한번 납포된 적이 있어요.
0: 예, 예.
1: 이란에. 기억나시죠?
0: 예, 예.
1: 한 달 이상 억류됐는데 그걸
0: 예.
1: 제가 풀어내는데
0: 아하.
1: 이란 혁명 수비대장 출신 줄루리라고 그 이란 국회 그 외교안보위원장이었어요. 저하고 두 번이나 화상 통화를 하고
0: 예.
1: 그걸 풀어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근데 의원이 되시면 그런 문제도 실제로 풀어낼 수 있는 길과 방법에 대해서
1: 그렇습니다.
0: 연구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1: 그러면 당장 우리 서민들 그 지금 기름 나프타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우리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0: 예.
1: 이 나프타 오일을 러시아로부터 우회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도 지금 찾아보고 있고요.
0: 예.
1: 당장 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고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0: 근데 지금 우리 선박이 공격받은 게 네. 사실로 드러난 상황이고
1: 그렇습니다.
0: 이게 이제 어떤 공격이냐
1: 네.
0: 자네에 대해 분석을 하고 있고 이게
1: 그렇습니다.
0: 미사일이냐 뭐 또 뭐 드론이냐 여러 가지 해석이 네. 나오고 있고
1: 그렇습니다.
0: 이게 또 사실이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1: 네.
0: 막 또 이렇게 또 보수 쪽에서 주장하시는 그렇죠. 분이 있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의원이 되시고 난 다음에 이 대응은 어떻게 만약 지금이라도 어떤 네.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1: 아니, 이란 정부로부터 진상을 요구하고
0: 예.
1: 무엇인지 이란 정부가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공격했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0: 예.
1: 그건 뭐 자기들이 통제되지 않은 민병대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란이 정상적 지금 정부 통제 기능이 작동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0: 예.
1: 그러니까 이런 때는 외교라는 게 전략적 모성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들은 예로 제가
0: 예.
1: 그저께 지노비에프 러시아 대사를 만났는데
0: 예.
1: 그 대사가 윤석열 정부 때 폴란드를 통해서 155mm 포탄 거의 100만 발을 우크라이나에 준 것을 알고 있다.
0: 예.
1: 그러나 그것을 자기들이 공개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다. 이유는 한러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으로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예.
1: 외교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0: 아하.
1: 알지만 공개하지 않고
0: 아하.
1: 정시로 규정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그래야 파탄을 막는 거잖아요.
0: 예.
1: 그럼 이란하고 그럼 이란도 공격했어. 그럼 우리가 이란을 일단 군함을 파견해서 전쟁을 할 겁니까? 앞으로 그러면 그 우리가 석유나 이런 도입에 이런 호르무즈에 대한 안전보장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애들처럼 막 뭐 이란에 대해서 적대 어떻게란 말이지 지금. 근데 이제 또 이란이 예.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걸 지금 자기들이 확인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0: 예.
1: 여러분 뭐를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0: 예. 그 단호함과 절제 두 가지 안에서 예. 이제 해야 되는데 또 일각에서는 아, 우리 배가 공격당했는데 단호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가
1: 예, 단호하게 있어서. 어떻게? 단호하게 해야죠. 우리가 예. 진상을 요구하고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한 단호하게 요구해야죠.
0: 예.
1: 당연히.
0: 근데 더 알아볼 것이 있고 신중하게 그렇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렇죠. 부분이군요. 예. 자, 이제 우리 그 후보님이 이제 당선된 이후에 뭐 전당대회까지도 염두에 두실 수 있다는 상황 하에서 보면 지금 이제 지방선거 전체적으로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 거기 안에는 네. 사실은 이 공소 취소 특검이 지목되기도 합니다. 네. 이제 공소 취소라는 이제 야당의 주장이고 네.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조작 기소에 대한 특검법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1: 하여튼 그 문제는 뭐 안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예. 선거 끝나고 나서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예. 잘 살펴볼게요.
0: 이제 국회에 들어가셔야 됩니까? 예. 그래도 지금 우리도 좀 아시
1: 뭐 지금 예. 진행하는 것도 없잖아요. 다 유보시켰던 거 아니에요?
0: 예, 뭐 예. 시기와 예. 절차. 그 내용에 대한 검토까지도 후보님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1: 저 잘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예. 윤석열 때의 검사는 거의 범죄 정권 수준이었다라고 아~ 생각합니다. 완전히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서 조작했고 저도 그 피해자 아닙니까?
0: 예.
1: 329일을 구속돼 있다가 나와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반성하지 않습니다.
0: 예.
1: 이 검찰 스스로 자기 시정을 한 거 보셨습니까? 무죄 판결이 나면 견해가 법원하고 달랐을 뿐이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0: 예.
1: 나는 이들에게 스스로의 자기 반성을 할 그런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0: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공소처분법도 생기는 것이고, 검찰들 자체도.
1: 그 문제는 지금 예. 이번 지방선거 쟁점이 되지 않도록 다 유보를 했으니까.
0: 예. 예.
1: 끝나고 나서 제가 국회에 가서 보겠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후보님도 미국에 다녀오신 후에 이제 행보를 하시고 하시지만 이제 장동혁 당대표도 같은 시기에 미국에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후보님과 동선 여러 가지 또 성과를 두고 비교가 많이 됐었습니다만 이 장동혁 당대표가 최근에 뭐랄까요? 그 원탑 선대위라고 얘기를 하면서 장동혁 대표의 얼굴로 사실상 이번 선대위를 꾸리고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께서는?
1: 정말 후한무치한 것이고 이분이 괜히 저랑 같은 방밀정이 겹친 바람에 예. 제가 방밀정 내용이 많이 언론에 보도돼서 제 주변 사람들이 장동혁 밥 사줘라 그래서 국회 들어가면 밥 사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아, 미국서는 못 사준 밥을 그러니까, 한국에서 예. 사주
1: 덕분에 제 활동이 많이
0: 알려졌죠.
1: 알려졌으니까 예. 저는 개인 비용으로 이코노미 타고
0: 예.
1: 비공식적으로 다녀왔는데 사실 예. 다 몰랐던 일이잖아요.
0: 사실 그러면 그 의원님께서는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개인이 다 일정 다 짜셨던 겁니까 그러면?
1: 그렇죠. 저 다 개인 비용으로 비서 한 명 데리고 둘이 갔다 온 거죠.
0: 아,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실제로 만나신 분을 보면
1: 네.
0: 굉장히 미국에서 중요한 인사도 많이 만나셨고
1: 네.
0: 사실 제일 야당 대표가 만났던 사람과 비교했을 때 뭐 차관보냐 차관보 비서실장이었냐 뭐 이런 여러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오히려 이제 현재 지금 의원도 아니시고 현 대표도 아니신데 불구하고 오히려 더 내용이 알찼잖아요 사실은.
1: 네네.
0: 왜 그랬다고 판단하십니까?
1: 아니 제가 그래도 그동안 유통위원장 오선을 하면서 예. 싸운 인간관계가 있는 것이죠.
0: 예. 예.
1: 그리고 또 미래의 가치를 또 판단했으니까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0: 예. 그렇군요.
1: 예.
0: 예. 그런 면에서
1: 예. 특히 이제 털시계보도 정무국장을 만나서 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E&D 정책 그 북미 간의 어떤 교섭의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많이 피력을 했고 많은 좋은 생산적 대화를 가졌습니다.
0: 예. 그 향후 한 명에는 어떻게 또 만들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제 11월 중간 선거도 있긴 한데
1: 한명한계
0: 예.
1: 저는 일관되게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0: 예.
1: 이재명 대통령 임기 3년이 겹치는데 이 기간 동안에
0: 예.
1: 북미 관계 돌파구를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북미 관계.
1: 그렇습니다.
0: 아, 그 북미 관계 돌파구로 하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까지도 포함해서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0: 말씀하시는 거죠.
1: 북미 관계가 합의가 돼줘야 우리 남북 관계도 같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0: 예. 근데 이제 북한의 경우는 이제 우리 정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관계에 대해서 어떤 통일에 관한 데서는 전혀 이제 어떠한 논의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하고 파트너 우리 미국만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를 우리 정부가 들어가서 틈이 과연 있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만
1: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 부부가 싸우면서 이혼했는데 예. 싫다는데 계속 보면 스토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단 시간이 필요하죠.
0: 예, 네. 시간이 필요하고 네,
1: 시간이 필요하죠. 네. 그리고 미국과 화해를 하게 되면 미국과 예. 국교가 정서가 되면 즉 양 대사관이 설치될 거 아니겠습니까?
0: 북미 관계 회복을 말씀하시는 네. 거군요.
1: 그렇죠. 그렇게 해서 외부 정보가 들어오면 이제 북한이라는 사회가 국제적 스탠다드 예. 표준에 이제 접근하는 정상적 국가로 전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스포츠 교류도 벌써 하잖아요. 이번에 수원에 지금 옵니다. 예. 그 축구 여자 축구팀.
0: 예예예. 예, 예.
1: 이 여자 축구팀은 제가 인천 시장 때 아.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단을 통해 제가 곤명에서 이렇게 여자 축구 훈련을 지원해 줬어요.
0: 아.
1: 그래서 북한 여자 축구가 이렇게 센 겁니다.
0: 송민 대표님 때문에.
1: 제가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단동에다 축구 공장도 만들었잖아요.
0: 아, 그렇군요.
1: 그게 지금 평양으로 가 있습니다.
0: 예,
1: 그
0: 예.
1: 아. 그 축구 공장을 기초로 한 나리 축구 대회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그게 예. 올해 말에 원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0: 다 자세히 알고 계시네요, 대표님.
1: 예, 네, 그렇습니다.
0: 관련 내용을.
1: 예. 예. 그리고 이제 아시아 탁구 대회를 평양에서 내년 2018년도에 개최합니다. 28년.
0: 예.
1: 28년도에.
0: 예.
1: 그리고 LA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남북 관계가 조금씩 풀려 나갈 것입니다. 국제적 기준으로.
0: 예, 북미 수교까지도 전제로 해서 풀려야 된다 이렇게 예. 말씀하신 걸로 듣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이 또 지난 3월 저희 방송 나오셔가지고 예. 사실 그 뉴스 공장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말씀을 좀 하신 적이 있었어요.
1: 그랬어요?
0: 뉴스가 많이 됐습니다.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저희 방송에 해주신 말씀이. 많이 회자가 돼서 오늘 그래. 김어준 씨가 질문한 게 저희 방송에서 하셨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1: 네. 요청이 와도 안 나오.
0: 예. 안 나갑니다.
1: 안 나갑니다. 안 나고 싶다. 그랬죠.
0: 안 나고 싶다. 아무튼 그런 취지에서 불편하셨어요 하셨는데 출연하셨습니다. 네. 예. 어떠셨어요?
1: 수차례 요청이 와서 내부적으로 이제 고민을 하다가
0: 뉴스공장에 요청이 왔군요.
1: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나가서 이 시청자들과 대화하는 게 중요하니까
0: 예예.
1: 개인적 서운함은 주로 하고
0: 8월 전당대회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사실 예. 지선 이후에 예. 민주당이 선거 결과는 긍정적이죠. 어떤 이슈가 제일 큰 이슈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8월 전당대회는
1: 아이고 지금 뭐 제 선거도 이제 공식 선거도 20일부터 시작되는데
0: 예, 예.
1: 8월 전당대 이야기는 부담스럽고요.
0: 예.
1: 일단 제 기준은
0: 예.
1: 지금 단계에서는 부울경과 대구, 경북의 영남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얻어야 되는데
0: 예.
1: 걱정이 되잖아요.
0: 예.
1: 그래서 저나 정청래 대표님이나 다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원팀으로 이쪽 승리를 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사랑을 하더라도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0: 예.
1: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줘야 되니까 후보자들이나 그 지역에서 원하는 사람들을 보냅시다 이런 이제 조언을 했는데 또 정청래 대표가 많이 수용해 주는 것 같아서
0: 알겠습니다.
1: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0: 자, 이번 일단 지방선거 끝나고
1: 네.
0: 또 바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예.
0: 자, 인천 연수갑이 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본방 마무리하고요.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K-POP, K-POP, 당신의 K-STYLE, K-라디오.

0: 헬기요 게시판입니다. 참 고맙습니다. 양 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추이 박사님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GC내추럴이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DP 골드, 치매 예방에는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 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 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한국 라이온스 클럽에서 구로 이웃돕기 기금 조성을 위한 골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본 대회는 5월 20일 수요일 오후 1시 클리어뷰 팟 골프 컨트리 클럽에서 샷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오전 11시 30분 BBQ 런치를 시작으로 대회 후 공연과 식사, 시상식이 이어집니다. 이번 골프 대회는 홀인원 캐시 5만 불과 B&B X5, 항공권, 김치냉장고와 대형 TV, 비대기 등 푸짐한 상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가비는 점심, 저녁, 음료와 150불 상당의 구티백을 포함하여 200불입니다. 의미 있고 즐거운 골프 대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 전화번호 646-771-6616, 646-771-6616번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무려 목요일이에요.
1: 예.
0: 이성훈입니다.
1: 송영아입니다.
0: 고령화 씨가 가장 좋아한다는 바로 목요일. 그날.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썬데이보다도 더 좋아한다는 목요일입니다.
1: 그럼요, 그럼요.
0: 목요일은 떨즈데이. 굉장히 발음이 굉장히 떨떠름했는데요. 원래는 잘한다는. 아, 공자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1: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0: 하기 시습지면 부력 여로와.
1: 어려워.
0: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퀴즈로 여러분을 고수가 되실 수 있도록 오늘 제가 아주 담금질을 해드릴게요, 오늘.
1: 맞습니다. 퀴즈를 푸시는 게요, 뇌 활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치매 예방에도 직방이라는 거 아시죠?
0: 맞습니다.
1: 네.
0: 직방이라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뭐 이런 거 원고 있으면 막 피해 다녔는데, 피하지 말아요. 자, 맞습니다. 오늘 목요일, 목요일 퀴즈쇼 하는 날이죠. 오늘 5월 둘째 주 주간 베스트 마감일이기도 합니다.
1: 맞습니다. 내일 발표 날이니까
0: 그렇습니다.
1: 오늘 마감이죠.
0: 오늘 마감입니다.
1: 네.
0: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오늘 후회 없는 목요일 한번 달려봐요.
1: 퀴즈 맞히시면 상품 드려요. 그리고 주간 베스트 되셔도 상품 드립니다.
0: 맞습니다.
1: 오늘 1타 쌍피 노리실 수 있는 날입니다.
0: 네, 코피 터지는.
1: 네.
0: 코피 터지는 날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두 탕 뛰실 수 있는.
1: 마지막으로 주간 베스트 사연, 어떤 사연 보내면 되시는지 먼저 설명을 좀 해드려야죠.
0: 그래요?
1: 네. 나중에 설명해드릴까요?
0: 잠깐 노래 듣고 와서 소개해드려도 네. 괜찮을까요?
1: 네.
0: 우주 플리즈.
1: 그러시죠.
0: 자, 바람이 좀 불어서 오늘 선곡한 노래예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제이 래빗입니다.

0: 여러분 계신 곳에 바람 안 보시나요? 여기 바람이 좀 있는데, 네. 태풍이라고 그러죠? 약간 좀 뭐가 올라와서 바람이 지금 많이 불고 있고, 어제 뭐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저희 캐나다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조지턴 브릿지 로어 레벨에, 뭐가 건축물 중에 하나 일부가 바람 때문에 떨어져가지고,
1: 차가 어마어마하게
0: 막혔었어요. 네, 네. 네. 저희 이제 뉴스를 들으신 분들은 또 이제 어떻게든지 우회도 하시고 미리 또 마음의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편안하게 가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네.
1: 오늘도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는 곳으로 한시의 음악대방 문을 열어봤습니다.
0: 갑자기 진행하다가 지금 진행을 말을 막 하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잘못 갔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1: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네. 노래가요. 네. 제가 왜 이렇게 귀에 익숙한가 했더니 김광석님이 부르신 노래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네, 근데 이렇게 신세대 가수가 불러주니까 네. 노래가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새로운 노래처럼 느껴지더라고요.
0: 맞습니다. 이렇게 네. 예전 노래 소위 말하면 저희가 이제 이 방송 자체가 저희가 그
1: 레트로
0: 감성이잖아요.
1: 네,
0: 이 레트로 노래를
1: 있죠?
0: 다시 현대적인 감각으로 부르는 이런 뉴트로를 네. 저희가 다 품고 있는 그런 방송이 되겠습니다.
1: 맞습니다. 그때 그 자리 여러분의 리즈 시절로 모시고 가는 한시의 음악 다방입니다.
0: 오늘 주간 베스트 5월 네. 둘째 주 주제 나의 학창 시절 우리 학교 선생님 별명 네, 지금 속속들이 도착하고 있는데
1: 너무 오늘, 재밌습니다. 읽는 오늘, 것만으로
0: 네, 오늘 마감입니다.
1: 네, 네. 오늘 밤 마감되니까요. 지금 빨리 보내주시고요. 내일 저희 함께 사연도 나눠보고 또 주간베스트 장원도 뽑아주십시오.
0: 네. 뽑아주세요. 네. 그리고 주간베스트가 이번 주 우리 학교 선생님 별명 내일이 한국은 5월 10일 스승의 날이죠.
1: 맞습니다.
0: 그래서 딱 맞춰서 내일 금요일을 스승의 날 특집으로 우리 학교 선생님 별명들을 부르면서 옛 추억으로 우리 학창시절의 추억으로 한번 머리 한번 쪼매볼게요.
1: 아니 네. 저희가 저희 학교가 얼마나 우리 학생들이 독창성이 없었는지 알겠더라고요. 다른 분들 선생님 별명 듣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게 많은 거예요.
0: 맞아요.
1: 아, 정말.
0: 오늘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1: 네.
0: 뭐 미친 게 독사 이렇게 그런 것들도 여러분 추억이 또 담기면 다른 또 사연이 되니까.
1: 그럼요, 그럼요. 네,
0: 저희가 또 소개해드린 별명들도 네. 상관없습니다.
1: 선생님 별명과 함께 그 별명에 얽힌 사연들 함께
0: 간단간단하게
1: 네, 간단간단하게 적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0: 보통 별명들이 학교마다 좀 많이 있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이런 선생님 짧게 몇 개 이렇게 보내주셔도 돼요.
1: 네, 주간 베스트 선정되시면은요, 야엘 50불 상품권 대구로 우송해드립니다. 그리고 월장원이 되시면 받으실 수 있는 H마트 상품권 후보 되세요. 자동으로.
0: 네, 네. 안 보내서 상을 못 받으셔도 늘 네.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사연이 주간베스트 후보에 선정되시면
1: 네.
0: 그 7분은 또 방송을 또 사연이 네. 방송에 또 이렇게 타게 돼서 많은 분들과 나눠지니까요.
1: 네. 또 재미있는 추억이 될 거예요.
0: 네. 좋은 추억이 되실 거예요.
1: 네. K-Radio US 카톡으로 보내주십시오.
0: 우리 베니님께서
1: 네.
0: 소풍 와서 점심으로 쫄면 먹으면서 K라디오 들으며
1: 네.
0: 이 바람 부는 날 쫄면에 뭐가 들어갔나요?
1: 뭔지 안 들어갈까 모르겠어요.
0: 어디서 근데 약간 베리님이 맞춰 기질이 있으셔가지고
1: 네.
0: 이
1: 정도야 뭐 문제없어. 와 쫄면 맛있겠다. 새콤달콤
0: 정말 쫄쫄해지는데 1인분인지 아니면 곱백인지 궁금하네요.
1: 베니님 쫄면 드시면서요 저희 이제 목요 퀴즈쇼 하니까요 꼭
0: 기대해 주시고 예. 참여도 해주세요.
1: 네.

0: 우리 저거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 항상 중저음은 저의 몫이에요. 저의 캐릭터라고요. 중저음. 중저음.
1: 저는 소음을 할게요.
0: 중저음. 자, 오늘 문제는 총 3개고요.
1: 네.
0: 마구마구 맞추시는 분에게는 상품이 쏟아집니다.
1: 맞습니다. 오늘 문제요.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쉬워요. 그런데요. 허 찔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0: 허는 어디예요?
1: 네. 방심하시면 찔리는 곳이 바로 허예요. 네.
0: 허! 아, 그래서 이렇게 딱 사람이 놀라운 얘기를 들으면 허! 이렇게 하는구나. 네, 그렇게 허를 찌르시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보통
1: 네.
0: 제가 용기를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세 문제를 다 맞추시는 분들이 극히 드물어요.
1: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라요.
0: 정말 위험 뮤저지 실망이에요. 그래서 보통 두 문제 정도 맞추시면 거의 우승권에 가거든요.
1: 네.
0: 근데 가끔씩 문제가 좀 어려우면
1: 네.
0: 어떻다고요? 한 문제만 맞춰도 허! 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승을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요. 아, 나 이 문제 모르는데 해도 괜찮습니다.
0: 네.
1: 네, 하나라도 편안하게. 좋아요. 두 개라도 좋아요. 네, 정답 보내주십시오.
0: 네. 자, 오늘 총 세 문제인데요. 첫 번째 퀴즈는 우리 아나운서, 앵커죠. 지금도 앵커고요. 우리 앵커인 우리 영화 씨가
1: 네.
0: 낭낭한 목소리로 여러분께 퀴즈를 미국 생활 퀴즈죠. 미국 생활 퀴즈를
1: 네.
0: 한번 내드리도록 할게요.
1: 여러분
0: 미국 살면서 가장 네, 안 되세요. 네, 네.
1: 여러분 미국 살면서 가장 무서운 곳이 어딜까요?
0: 또 왔네요. 스칼렛. 네. 경찰서 아닌가요?
1: 경찰서 아닙니다.
0: 어딜까요?
1: 바로 치과 되겠습니다.
0: 아, 허! 찔렸네요.
1: 아니 근데 치과 답 아닙니다, 여러분. 치과 네. 답 지금 보내시는 거 아니고요. 이 한국에서는 치과가 뭐 동네 마실 가는 수준으로 자주 들락달락 하시는데요.
0: 의료보험이 굉장히 싸죠.
1: 그러니까요.
0: 5천원이었는데 저희 때 시절에 한 만원에 10,000원이면은
1: 네.
0: 한 달 건강보험료가 돼요.
1: 그러니까요. 네. 근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0: 여기까지요.
1: 네, 할 말 많죠.
0: 네.
1: 그 말 다 하자면 오늘 방송 끝나도 안 되니까요.
0: 네.
1: 네.
0: 이곳에 가서 이제 문제 드릴게요.
1: 네.
0: 충치가 생겨가지고 큰 맘을 먹고 치과를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자 이게 퀴즈입니다. 요걸 씌워야 된다고 하시면서 부르는 가격이 $2,800.
1: 2,800달러. 한국에서 정말 2,800달러면은 얼마예요? 몇 배예요?
0: 굉장하죠. 2,800달러면 350만 원?
1: 야 이거 금리
0: 맞죠?
1: 아니에요? 금리?
0: 맞죠. 35만 원 아니죠? 네네네.
1: 네. 네.
0: 300이니까.
1: 그럼요.
0: 네. 굉장한 금액이에요.
1: 네.
0: 금리도 아닌데. 네. 그래서.
1: 네.
0: 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100달러짜리 임시방편으로.
1: 네.
0: 이거, 의학용으로.
1: 네.
0: 야매라 그러죠. 야매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1: 네.
0: 이 치아 전체를 다, 씌우는 건가요? 네. 문제를 정확히 내주시면.
1: 네. 치아 전체를 덮어 씌우는 이 치료법. 왕관이라는 뜻을 가진
0: 아나운서 맞습니까?
1: 왕관이라는 뜻을 가진 이 영어 단어 무엇일까요?
0: 네, 요거.
1: 네.
0: 왕관이라는 뜻을 가진 왕관. 관이면은 볼관 C. 왕이면 킹 C. 킹C인가? 뭐 아무튼 이게 왕관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인데요.
1: 네.
0: 요거를 그러면... 치아 전체에다가 치우는데 요게 금액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씌우시다 보면
1: 네.
0: 뭐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엄청나게.
1: 아니 그래서 혹시 왕관이라는 이름을 지었나요?
0: 완전 지갑은 폭삭 망하게 돼요.
1: 그러니까요.
0: 이게 맞다 보면. 아니 이게 순식간에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올라왔네요. 깜짝 놀랐어요.
1: 아니 이름도 왕족인데
0: 네.
1: 가격도 왕족입니다.
0: 그리고
1: 네.
0: 성우가 힌트를 좀 드리면
1: 네.
0: 옛날
1: 네.
0: 제가 그 좋아하는 산도라는 과자가 있었거든요.
1: 아하.
0: 그거를 오리지널로 만든 한국의 회사 이름이 또 이거랑 똑같아요.
1: 아 그러네요.
0: 맞죠?
1: 과자 브랜드 이름이네요.
0: 이름이기도 해요.
1: 네.
0: 네, 요...
1: 그리고 또 꼴락꼴락꼴락꼴락
0: 골룸인가요? 뭔가요 지금? 골룸이었나요?
1: 저 맥주 마셨는데요.
0: 아 예전에 이 맥주 브랜드 중에 이게 있었어요.
1: 그러니까요.
0: 이 맥주가 있었어요.
1: 그렇죠.
0: 이거 굉장히 좀 있어 보였습니다. 그때는 그랬다가 요게 네. H사가 이렇게 산 것 같아요. 합병을 했나? 아니면 O사가 합병을 했나? 하여튼 이렇게 이제 멀진 네. 했는데.
1: 아, 저 그리고 이거를 보면은 생각나는 게 또 있어요. 우유. 네. 우유방울 툭 떨어졌을 때 네. 착 하고 올라오는 그 모양이 또 이 모양이잖아요.
0: 아, 진짜 힌트 겁나 많이 줬나?
1: 아, 너무 네. 많이 줬나요?
0: 네. 네. 아무튼 요런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네. 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1: 이번에 음악 문제입니다.
0: 음악 문제. 전주를 들으시고
1: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거예요. 됩니다.
0: 자, 성훈이의 이 못된 심보로 항상 굉장히 짧게 들려드리죠. 원래는 4초 정도 들려드리는데 한번 들려드려볼게요. 이 두 번째 퀴즈. 이 노래의 제목을 맞춰주세요. 이 정도면 알 수 있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게
1: 아유 헷갈려요
0: 자 여기서부터 노래가 나오거든요
1: 야
0: 자 이 노래의 제목을 아니, 맞춰주세요
1: 길게 들려주시기는 했는데요
0: 네
1: 글쎄요 많은 분들이 아실까요?
0: 하여튼 참 퀴즈를 내면요 네. 재밌는 건 정말 이렇게 불평이 많아요
1: 퀴즈 아, 불평이 몰라, 많아요 몰라 모르겠어
0: 아
1: 정답 올라
0: 오리온 아닙니다 아, 오리온 아니에요
1: 아, 아까 과자 브랜드
0: 아 이거 재밌는데 재밌는데 역시, 오리온 아닙니다
1: 역시 오답의 왕자
0: 오답의 마이클 님
1: 네. 네.
0: 자 다시 한번 노래 퀴즈를 들려드릴게요 이 전주의 노래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어디다가 뭔가 지금 동전을 집어넣는 소리예요 다른 마이클님이 또 들어오셨는데요. 어서오세요. 우리 마이클님이 두 분이에요, 지금.
1: 안녕하세요, 마이클님.
0: 안녕하세요, 마이클님. 네. 네. 또 두 번째 정답도 마구마구 올라오고 있습니다.
1: 네.
0: 오늘 문제를 잘못 만들었는데 너무 쉬운가 본데.
1: 그래요? 야, 센스 있으신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0: 오늘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1: 야.
0: 오늘, 진짜 많이 들어오셨어요. 오늘은
1: 저는 이 노래에 힌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0: 영화 씨 오늘은 두 장을 드릴까봐요
1: 아,
0: 많으셔가지고
1: 아 그럴까요?
0: 오늘 두 분을 드릴까봐요 일단 우리 영어로 쓰시는 마이클님
1: 네?
0: 오리온으로 일단 후보에 오르십니다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퀴즈는요
1: 네.
0: 영화 퀴즈인데요
1: 제 퀴즈인가요?
0: 그렇죠 네. 영화를 좋아하시는 영화 퀴즈인데
1: 네.
0: 그 영화의 장면 중에
1: 네.
0: 뭔가 얘기해보세요. 제가 좀 찾아야 될 것
1: 같아요. 아, 네. 1998년도에 개봉한 8월의 크리스마스 한석규 씨가 그리고 또 심은아 씨가 주연을 맡았었죠. 네. 이 노래는 뭐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삶과 이별 또 사랑에 대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0: 아,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아, 그래서 이 나중에 그 사진가를 바라보면서
1: 네.
0: 그 여자 주인공이 탁 사진관 앞에 있을 초원 사진관이죠, 여기가.
1: 그렇죠, 그렇죠.
0: 네, 그 앞에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1: 네.
0: 중간에 이 한석규?
1: 한석규?
0: 한석규. 한석규 씨 이 대사 중에 딸랑딸랑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 들어갈 단어 두 자를 맞춰주시면
1: 네,
0: 됩니다.
1: 네, 숨겨진 대사.
0: 네.
1: 이 단어가 무엇인지 맞춰주십시오.
0: 네, 들려드릴게요.
2: 내 기억 속에 무수한 사진들처럼. 사랑도 언젠가
0: 성훈이 목소리랑 똑같네요
2: 그친다는 것을
0: 죄송합니다
1: 아이 참
0: 자 다시 들려드릴게요
1: 네
0: 중간에 딸랑딸랑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들어갈 단어 두 자를 맞춰주세요
2: 사랑도 언젠가 그친다는 것을 난 알고 있었습니다
0: 사랑도 요걸로 그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 기억 속에 무수한 사진들처럼 사랑도 언젠가 그친다는 것을 난 알고 있었습니다
0: 사랑도 언젠가 요걸로 그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대사였는데요. 한 번 더 들려드릴 테니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목요 퀴즈쇼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 노래 듣고 와서, 여러분.
1: 퀴즈 한 번 더
0: 들려드릴게요. 예.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 퀴즈 참여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로드 스튜어트의 베이비 제인이었고요. 저희 단골 손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요일이에요.

0: 스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에스타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죠. 에스타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0: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과정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1: 240시간 저온 발효로 완성된 야엘 발효 동충하초 사양 공진단. 한 박스 구입하시면 한 박스 추가로 드리고요. 그리고 야엘 사양 공진단은 50%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두 박스 구매하시면 조에 세럼 120불 상당의 화장품을 여러분께 선물로 또 드립니다. 청정 내계부 지역에 영양을 담은 야엘 올리브 오일 스틱. 2개 구매 시 1개를 추가 증정해드립니다.
0: 144시간 천연 옹기 항아리에서 정성으로 완성한 야엘 녹용 경옥고 깊고 진한 전통의 가치 건강과 아름다움의 기준 프리미엄 헬스 앤 뷰티 브랜드 야엘 문의 전화는 718-500-3350 유저지는 201-500-3350번입니다.
1: 프로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할인하고요.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까지 이불과 침구류는 60%까지 할인해드립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노던 208과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을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0: 뜨끈하고 진한 국물이 생각날 때 쾌적한 공간 정갈한 음식 정성껏 우려낸 깊고 진한 국물 한 그릇 한 숟갈 뜨는 순간 고개가 끄덕여지고 친절한 사장님의 한마디에 마음까지 편안해집니다. 209가 노던 블루바드 진짜 국밥의 기준 진상 국밥.
1: 목욕 퀴즈쇼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와서 네, 한 번 더 문제 드릴게요. 잠시만요.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케어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4: 뱅크오프 홈모기지.
5: 뱅크오프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6: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7: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 내가
7: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네, 한시의 음악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욕 퀴즈죠.
1: 네, 첫 번째 퀴즈 다시 한번 문제 드릴게요. 치아 전체를 덮어 씌우는 이 치료법, 왕관이란 뜻을 가진 영어 단어는 무엇일까요?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0: 한국어로도 영어로도 삼음절이에요.
1: 네. 네,
0: 삼음절입니다. 사음절을 보내주신 분이 몇 분 계신데 삼음절이에요.
1: 땡땡땡. 네.
0: 두 번째 퀴즈는 전주 듣고 노래 맞추기인데 요 노래의 제목을 맞춰주세요. 이 노래는 여자 가수의 노래고요. 제목은 세자입니다. 이게 공중전화에 동전을 넣는데 상당히 많이 넣고 있죠. 예전에 시외전화를 걸 때 이렇게 동전을 많이 넣었어야 했었어요. 그거에 연관된 노래입니다. 세자예요, 노래 제목이. 이렇게 끝납니다. 자, 세 번째 퀴즈는 영화 클립이었죠. 우리 어떤 분께서 사랑도 돈 때문에 끝난다고 보내주셨는데 진짜 이게 정답이 돈이 맞는지 다시 한번
1: 정답하고 있을 뻔했잖아요.
2: 네, 네. 네. 내 기억 속에 무수한 사진들처럼 사랑도 언젠가 꼭 그친다는 것을 난 알고 있었습니다.
0: 사랑도 언젠가 이것 때문에 그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정답은 돈 이렇게 보내셨어요. 근데 이게
1: 네.
0: 정답인 것 같다. 난 왠지
1: 그러니까요,
0: 너무 현실적으로 맞는데 대부분 이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네. 뭐 때문에 싸워요?
1: 아휴, 경제적인 문제로 네, 경제적인 많이 싸우죠.
0: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네. 그다음이 이제 애들
1: 그렇죠.
0: 이런 것 때문에 많이
1: 네,
0: 싸우는데
1: 교육관이 달라서
0: 네. 저희 3부 4부에는 오늘 건강정보 여러분께 나누고요. 정답 계속 보내주세요.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나서 카톡으로 저희가 정답자분께 밑에 연문성과 예. 네, 주소 남기시라고
1: 부탁드린다고 네,
0: 그렇게 저희가 남겨드릴게요. 계속 정답 올려주세요. 저희는 시간 맞추고 돌아오겠습니다. 한시의 음악다방입니다.
3: 최고의 산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아주 기발하신 오답을 보내주신 분도 저희 한시 음악다방에는 아주 소중히 여겨요. 그런 네. 답을.
1: 오늘은 정답 한 분, 오답 한 분 보내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그렇게 네. 할까요? 하여튼 정말 오늘 아직까지는 오리온이 1등입니다. 돈도 재밌었어요. 돈.
1: 두 분 박빙이십니다.
0: 네, 박빙입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 합니다. 팰리사이즈 파크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레오니아 454 브로드 에비뉴에서 더 따뜻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 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문의 전화는 201-947-5757번입니다.
0: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제니 앤 뭉치가 어느덧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4주년 기념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좋은 제품과 다양한 인기 상품들을 아주 특별한 세일 혜택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바로 지금 이 시간. 자, 제니 앤 뭉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만 생각하겠습니다. 제니의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1: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제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718-308-6400 917-543-8111번입니다.
0: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에 새롭게 오픈한 K카페테라스. 향긋한 커피와 다양한 음료, 매일 아침 들어오는 가나안 제과의 신선한 빵, 그리고 11가지 종류의 맛있는 김밥과 샌드위치, 정성 가득한 도시락까지. 각종 행사와 모임을 위한 단체 캐터링도 주문 환영입니다. 아주 푸짐하고 맛있게 준비해드릴게요. 저녁 5시부터는 모든 빵이 30% 할인됩니다. 아침 6시 30분 일찍부터 밤 9시까지 영업하고요.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 K카페테라스로 오세요. 단체 주문 및 문의 전화는 347-767-8181번입니다. 여러분의 정답이 속속 도착하고 있는 목요일 퀴즈쇼. 이제 저희는 건강정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3: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장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유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56.
4: 최대의 비즈니스 잔치 제3회 뉴저지 부동산 앤 비즈니스 박람회가 드디어 열립니다. 5월 16일 토요일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50여 개 대표 업체와 3천 명의 소비자가 만나는 뉴저지 최대의 네트워킹 현장. 선물도 역대급입니다. 이번 행사는 메인 스폰서로 뱅크 오브 호프가 함께하며 하이트론 소원, 라플 상품, LG 스타일러부터 어린이 그림 대회와 전문가 부동산 세미나까지 가족 모두를 위한 풍성한 혜택이 쏟아집니다. 특히 이날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K라디오 특별 공개 방송이 현장에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소통하고 즐기고 실질적인 성과까지 만드는 특별한 기회. 5월 16일 뉴저지 부동산 앤 비즈니스 박람회에서 꼭 만나요.
3: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5: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3: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5: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3: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5: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3: 866-566-9191, 866-566-9191.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6: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3: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번 5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후코이단 한 가지로 25년간 판매해온 달인이네요. 강산이 세 번 반하도록 온 오리지널 후코이단 전문기업이죠. 바로 우미노 슈츠코 후코이단에서 창사 25주년을 맞아 프로

0: 얼마 며칠 안 남았죠.
1: 내일이에요.
0: 네. 그래도 혹시라도 다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그렇죠. 저희가 조금이라도 여유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0: 아, 네네. 지금 스코이단 지금 프로모션 하는데 이거 이제 조금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는 게 가격으로 세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선물을 무료로 증정해 드리는 프로모션 행사입니다.
2: 네.
0: 그래서 네 캡슐 타입의 후코이단 3병 이상을 구매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효소 영양제인 에센셜 뉴트리션 150알 거의 두 달분을 선물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후코이단 캡슐 타입 7병 이상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에센셜 뉴트리션 두 배로 300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4개월분이죠. 그리고 캡슐 타입 후코이단 8병 이상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우미노시즈 후코이단 드링크 아주 굉장히 인기 있는 타입인데요.
2: 네.
0: 이 드링크 후코이단을 한 300%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야.
0: 그리고 캡슐 24병 이상 후코이단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후코이단 캡슐 한 병과 그리고 에센셜 150알 모두 드리는 그런 프로모션을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손과 발저림에 좋은 휴대용 마사지 링, 골드, 그 다음에 실버색 이렇게 커플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지금 바로 전화해도 돼요?
0: 네, 그렇습니다.
2: 너무 아주 선물이 풍성한데요.
1: 풍성합니다. 네.
2: 역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오늘 소개해 주시는 이 선물로 증정하는 에센셜 뉴트리션이죠? 이름부터가 맞습니다. 뭔가 이 핵심적인 영양소만 좀 담았을 것 같은데 이 에센셜 뉴트리션, 이 어떤 제품이에요?
0: 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딱 한마디로 스마트한 올인원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네네.
0: 이게 의학 박사님께서 사실 그 아프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영양을 제대로 챙겨서 빨리 회복하실까
2: 그렇죠.
0: 고민하신 그때 만드신 고안한된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종합 비타민 수준이 아니고요.
1: 네.
0: 비타민 미네랄은 기본이고요.
1: 네.
0: 근육과 뼈를 복원시켜주는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고요.
2: 네.
0: 여기에 흡수를 신진대사를 통해서 우리 몸에 골고루 영양소가 공급되도록 흡수를 도와주는 효소까지 한 병에 모두 담았습니다.
1: 왜 올인원 영양제라고 말씀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네, 비타민에 아미노산에 효소까지. 이거 하나면 딱 챙기면은 다른 거는 안 챙겨 먹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맞습니다. 이 제품 먹으면은 효소 같은 거는 따로 챙겨 드시지 않아도 되나요?
0: 맞습니다. 그 에센셜 뉴트리션에 들어있는 효소는요.
1: 네.
0: 저희만의 특별 비결인데요. 그 세계적인 과일 회사 돌사 아시죠?
1: 알죠.
2: 유명하죠.
0: 네네. 저희가 이 돌사와 독점 계약을 맺어서 거기서 가져오는 녹색 바나나, 그러니까 노란 바나나가 되기 전에
2: 네.
0: 파란 바나나에서 추출한 효소입니다. 근데 이 효소가 우리 몸속 대사를 원활하게 이렇게 돌려주는 윤활유 역할을 하거든요.
2: 네.
0: 사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섭취를 해도 이 몸에서 이게 흡수가 되지 않고 활용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다 헛수고이잖아요.
1: 그렇죠. 그냥 배출이 돼버리죠.
0: 그렇죠. 그런데 이 효소인 바나파인의 역할이 그 영양소들을 몸속 구석구석으로 잘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이 에센셜 뉴트리션 제품은 기초가 되는 영양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리 간 건강과 해독작용에 직접 간접적으로도 매우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2: 예.
0: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도와주고 피로회복이나 또 면역이나 그리고 에너지 레벨 상승을 빠르게 느끼실 수 있도록 우미노시즈코 후코이단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야, 이게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1: 그러니까요.
2: 효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꼭 섭취해야 되는 필수 아미노산도 들어있고요. 와.
0: 네, 맞습니다. 아미노산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 네.
0: 이게 체내에서는 합성이 되지 않아요.
2: 아,
0: 그래서 반드시 체외. 예예. 밖에서만 이렇게 그거를 공급을 받아야만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이 아미노산인데요. 정말 중요한 게 우리 몸의 기둥인
1: 네.
0: 근육과 뼈를 만드는 재료이거든요. 이 아미노산.
2: 아 그렇군요. 네.
0: 그래서 사실은 아프신 분들은 이 아미노산을 무조건 드셔야 합니다.
1: 네.
0: 왜냐하면은 아프신 분들은 아무래도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다 보니까
1: 그쵸.
0: 또 그리고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먼저 근육과 뼈가 약해지거든요.
2: 아,
0: 그래서 예예. 그래서 사실 그리고 또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또 건강하신 분들도
2: 네.
0: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육이 많이 빠진다.
2: 그렇죠.
0: 또 뼈가 약해진다.
2: 그렇죠.
0: 뭐 이렇게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2: 네.
0: 그래서 이 에센셜 뉴트리션을 드신 분들이 제일

0: 여러모로 효과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일어날 때 항상 좀 힘들었는데 네.
1: 아이고
0: 일어날 때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 그리고 네. 좀 무릎이 조금 튼튼해진 것 같다. 걷는 게 조금 더 괜찮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게 바로 이 아미노산이 그 근력을 받쳐주기 네.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에센셜 뉴트리션 안에는 미네랄도 들어있습니다.
2: 미네랄이요? 네. 근데 미네랄 중에서도 제가 듣기로 이 셀레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이 셀레늄은 항산화 효과가 비타민 E보다 훨씬 높다고 들었거든요.
0: 네, 맞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비타민 E보다 항산화 효과가 이 셀레늄이 무려 1,800배나 높아요.
2: 네, 1,800배요?
0: 네, 그러니까 비타민 E보다 셀레늄에 그 들어있는 항산화가 작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네. 네, 사실 이 항산화 효과라는 건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을 늙고 병들게 하는 게 바로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속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2: 네.
0: 예,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 뭐라 그랬죠?
2: 배기가스 같은?
0: 예, 맞아요. 네. 그런 거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2: 네.
0: 거예요.
2: 네.
0: 그런데 이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효과를 항산화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2: 예.
0: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 몸속에서 세포를 늙게 하고 병들게 하는 그런 활성산소를 이게 청소해주는 청소부가 바로 이 항산화 효과를 하는 건데 그게 셀레늄이라는 거예요.
1: 아, 좋은 일을 하네요.
0: 네,
1: 진짜.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셀레늄은 면역력을 또 높여주고 각성성 건강에도 필수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비타민 A, B, C, D, E까지 모두 들어있습니다. 이 에센셜 뉴트리션 하나에.
2: 네.
0: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종합 비타민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단순한 종합 비타민이 아니라 면역 지원, 간 건강, 활력 증진, 또 근육과 뼈를 동시에 챙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다기능성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이야, 이야. 이야기를 이제 매니저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픈 분들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도 미리 챙기면 좋지 않을까
2: 그러니까요.
1: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민호 씨 쪽 가면은 뭐 뭐니 해도 역시 후코이단.
2: 후코이단이죠.
1: 네. 후코이단이랑 에센셜 뉴트리션이랑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혹은 요거를 같이 먹어도 되는 건가요?
0: 네,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후코이단하고 에센셜은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런데
1: 네.
0: 후코이단은 우리 몸속에서 이 바이러스나 나쁜 세포나 암세포랑 싸우는 공격수, 최전방에서 싸우는 공격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 아, 네, 손흥민이군요. 네네.
0: 그렇죠. 그런데 에센셜 뉴트리션은 우리 몸의 기초 체력을 다져주는 수비스 역할.
1: 아, 중요하죠.
0: 네. 그래서 둘이 같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겠죠.
1: 네.
0: 그래서 이제 특별히 큰 병을 치르고 회복 중인 분들은 사실 잘못 드셔서 체력도 떨어지는데 이때 후코이단이랑 에센셜 뉴트리션을 함께 드시면 훨씬 더 치료도 수월하게 잘 예, 견뎌시면서 잘 회복이 되실 뿐만 아니라
2: 네.
0: 또 기운도 나고 에너지도 나니까 굉장히 좋은 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2: 함께
0: 복용해도 됩니다.
2: 네. 네. 네.
1: 이게 공격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2: 그렇죠.
1: 수비도 잘해야 되는데.
2: 맞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렇군요.
2: 네. 네. 근데 저희가 이 우미노 시즈쿠가 벌써 25년이나 되는 회사잖아요.
1: 대단합니다.
2: 네. 네. 이렇게 한 분야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믿을 수 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닐까 싶어요.
0: 맞습니다. 저희는 온리 후코이란 하나로 지금 25년. 그 임상실험 3년까지 합하면 28년입니다.
2: 네.
0: 그래서
2: 네.
0: 저희는 오직 이 후코이란 하나로 품질에 오직 품질과 효능과 안전성 하나로 승부를 저희가 걸어왔는데요.
1: 그러네요.
0: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후코이란은 청정 오키나와산 모주쿠 후코이란과 전라남도 한국 완도산인 미역에서 추출하는 메카부 후코이란 이 두 가지 후코이란을 믹스했고요. 거기에 면역력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버섯 중에서 유일하게 독성이 없는 아가리쿠스 버섯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최상의 황금 비율로 가지고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2: 네.
0: 예, 그건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25년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것들은 드셔보신 분들이 본인들이 효과를 보시고 가족이나 친구분들이나 주위의 지인분들에게 소개를 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25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다면 또 이게 청취자분들께서 들으실 때 본인이 나와서 본인 회사 제품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혹시 이 자파인증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2: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이제 방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 본인들이 나오셔서 본인 회사가 제일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중요한 거는 제3자. 그렇죠. 제3자 공인기관에서 과연 검증을 받았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죠? 그런데 이 좌파 인증을 말씀하셨는데 이 좌파는 일본에서 건강식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증해주는 가장 권위 있고 까다로운 인증기관입니다. 네. 이거는 원료, 뭐 그다음에 원산지, 품질, 성분, 함량, 효능, 안전성, 제조, 공정까지 다 합격해야 주는 아주 굉장히 까다로운 검증기관이고요.
1: 네.
0: 예, 그런데 저희가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국에서 판매되는 후코이단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2: 네.
0: 그 후코이단 중에서 이렇게 JHFA 좌파 인증 마크가 있는 건 저희 우미노시즈 국고회관이 하나입니다. 유일합니다.
2: 네.
0: 그래서 이 JHFA 좌파 마크만 확인하셔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시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야,
2: 그러면 이렇게 좋은 좌파 인증을 받은 그 우미노시즈쿠. 네, 우미노시즈쿠의 그 1년에 단 두 번뿐인 에센셜 뉴트리션 프로모션. 이번에 혜택 정말 대단하다고 들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0: 네, 저희가 정말 공들여 준비했고요. 지금 며칠 안 남았죠? 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필요한
1: 여유를 주시겠다고. 네.
0: 네, 저희가 여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이 원래는 이 에센셜 뉴트리션은 후코에단을 사시는 고객분들한테 저희가 서비스 차원에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1: 네. 네,
0: 그런데 지금 프로모션 기간에는 후코에단이 아니라 나는 에센셜 뉴트리션만 사고 싶다라고
2: 네.
0: 구매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또 실제로 많고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는 지금 에센셜 뉴트리션만 따로 구매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이번에 특별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분량이 150알인데
2: 네.
0: 거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55불에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1: 55불이요? 55불이요? 두 달
0: 네.
1: 만에? 와.
0: 네네. 네.
1: 프리미엄 영양제치고는 가격이 정말 너무 착하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혹시 많이 네. 사면은 더 이렇게 되나요?
2: 저렴해지나요?
0: 조금, 예. 그렇지만 저희가 네. 이번에는 프로모션이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전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1: 네.
0: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많이 사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1: 네.
0: 세 팩을 사시면 팩당 45불.
2: 네.
0: 두 달 분량 45불. 여섯 팩 이상을 사시면 두 달 분량을 저희가 한 팩당 40불까지 내려가는 그런 혜택을 드립니다. 네. 네. 네.
1: 저 전화번호는 866-566-9191, 구원구원이라고 하죠.
2: 네.
1: 866-566-9191으로 일단 전화를 오늘 주셔서
2: 그렇죠.
1: 내가 요런 제품들이 필요한데 당장 어떻게 갈 거나 알 수가 없으니까 홀드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네. 지금 방금 에센셜 뉴트리션 프로모션 소개해 주셨는데요. 또 후코이단 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프로모션도 소개를 좀 해주세요.
0: 네. 아까도 제일 처음에 저희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2: 네네.
0: 후코이단 캡슐 3병 이상 구매하시면
2: 네.
0: 에센셜 뉴트리션 효소 영양제를 저희가 150알을 드리고 두 달분을
2: 네.
0: 그리고 캡슐 후코이단 7병 이상을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에센셜 뉴트리션 300알 거의 네 달분을 선물로 드리고요. 캡슐 18병 이상의 후코이단을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오미노시즈 후코이단 드링크 300브러치를 드립니다. 그리고 후코이단 캡슐 24병 이상 구매하시면 저희가 후코이단 캡슐 한 병 그리고 에센셜 150알 모두 드리는 행사이고요.
1: 네.
0: 여기에 제품 구매의 수량이나 제품 종류와는 상관없이 어떤 것이든 구매하시든 간에
2: 네.
0: 저희가 또 휴대용 마사지 링, 골드, 실버색 이렇게 커플링으로 저희가 마사지 링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1: 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인사를 나누기 전에 마지막으로 혹시 이 무료 샘플 같은 거 미리 좀 먹어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0: 그렇습니다. 아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저희 코리안 파트에서만 이 프로모션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
0: 저희 회사가 굉장히 큰 글로벌 회사여서 각 나라 파트가 다 있는데요.
1: 네.
0: 이 지금은 한국어 파트에서만 이 프로모션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한국어 상담센터인 866 866-566-9191.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866-566-9191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후쿠오카 제품과 비교해 보시라고 후쿠오카 제품과 샘플과 책자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야, 무료로 샘플 받아보실 수 있고 책자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866-566-9191으로 오늘 궁금하신 분들 많이 전화 주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나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우미호시 특구의 크리스티 매니저님과 함께 했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2: 1800-566-9191입니다.
1: 감사드립니다, 매니저님.
2: 감사드려요. 네, 감...

0: 자, BTS가 월드컵 결승전, 이 다다음 달에 있죠. 7월 19일 날 있을, 요 뉴저지에서 있을 그, 제7 구장에서 있을 그 월드컵 결승전에
1: 하프타임쇼에 맡게 됐죠. 예,
0: 맡게 됐습니다. 네. 축하하는 마음으로 좀 곡을 준비해서 유니버스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1: 네. 그래도 네네. 저희 목요 퀴즈쇼 정답은 소개를 해드려야죠. 네, 가기 전에.
0: 자, 첫 번째 퀴즈의 1번 정답은
1: 크라운이었습니다.
0: 크라운이었습니다.
1: 왕관을 예, 의미하는
0: 크라운. 맥주도 있었고
1: 과자 브랜드도 있었고,
0: 브랜드도 있었고요.
1: 네. 자, 또 두 번째 저희가 퀴즈. 전주를 들려드렸던 노래의 제목은 바로
0: 휴전화를 걸 때 필요한 바로 김혜림의
1: 디디디였습니다.
0: 아, 그리고 세 번째 영화
1: 대사에 땡땡땡에 네. 들어가는 단어는 바로 네.
0: 추억이었습니다. 추억이 정답이었습니다.
1: 네.
0: 아, 돈 아쉽네요. 자, 저희는 내일 주말이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금요일 오후에 다시
1: 기분 좋게 인사드릴게요.
0: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저희가 따로 카톡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이성훈이었습니다.
1: 성녀였습니다.

0: ラジオ。
1: K-Radio 게시판입니다.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고베 주얼그룹 뉴욕 보석쇼. 이번 주 토요일이 마지막 피날레입니다. 진주 목걸이, 랩 다이아몬드, 몰사나이트, 컬러스톤 등 2000여 점의 화려한 보석을 최고 80% 특별 세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미모 업그레이드 컨셉의 최험령 보석쇼로 한인 여성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더스데이를 놓쳤다면 지금이 오히려 최고의 득템 찬스. 애프터 마더스데이 특별전. 이번 주 토요일까지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노던길 K 블링블링 G4 세미장에서 고베 주얼그룹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 에비뉴 펠리세지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새로운 시니어 문화의 시작. 이제 원스톱 시니어 문화 교육센터에서 함께하세요. 뉴욕의 시니어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혹시 아직도 시니어 커뮤니티는 보험 회원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는 아닙니다. 원스톱 시니어 문화교육센터가 더욱 새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롱텀 케어 및 장기 요양 간호 보험 회원은 물론 뉴욕에 거주하시는 모든 시니어분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디모스 연회장에서 문화교육센터 회원들을 위한 특별 축제가 열립니다. 신나는 건강댄스와 노래공연, 라이브밴드, 감성을 나누는 시와 그림 전시, 그리고 당구, 탁구, 장기, 바둑 경연까지 배움도 즐거움도 함께하는 새로운 시니어 문화. 지금 원스톱 시니어 문화교육센터에서 시작하세요. 문의전화 516-701-6113 516-701-6113. 다녀오신 분들이 입을 모아 말씀하십니다. 역시 고국 여행은 동부관광이 최고다. 올가을 그리운 고국의 단풍과 함께 특별한 세 가지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안동, 경주부터 설악의 가을, 그리고 백두산 천지를 품에 안을 8박 11일 여정. 둘째, 고국 여행과 더불어 미식의 천국, 싱가포르를 더한 오감 만족 8박 12일. 셋째, 수려한 단풍과 온천의 낭만이 있는 오사카, 교토, 나라 8박 11일 코스까지. 28인승 최신형 프리미엄 버스의 안락함은 기본, 최고급 호텔은 물론이고요. 일반 식사보다 4배나 업그레이드된 한우구이와 해물 특식, 가이세키 요리까지 정성껏 대접합니다. 왜 항상 동부관광이 가장 먼저 마감되는지 이번에 직접 경험해보세요. 5월 22일까지 예약 시 200불 디스카운트를 해드립니다. 예약 서두르세요. 1-718-939-1000번 동부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시의 비타민 김전입니다. 어제 롱아일랜드 쪽에서 갑자기 엄청난 강풍이 몰아쳐서 다들 당황하셨죠. 간판이 흔들리고 나무들도 막 춤을 추고 이거 영화 시작인가 싶을 정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뉴저지로 오는 교통이 대란이었습니다. 두세 시간 걸리는 트래픽으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밤부터는 비가 촉촉하게 내리기 시작하더니 지금도 하늘이 잔뜩 흐려있죠. 오늘 하루 종일 비 소식이 있다는데요. 참 5월 날씨답습니다. 맑았다 흐렸다 갑자기 바람이 불었다. 딱 그 썸 타는 사람 마음 같아요. 좋아하나 싶으면 차가워지고 끝났나 싶으면 또 연락이 오는 그런 느낌. 그런 가운데 벌써 메모리얼 데이 연휴 카운트다운도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집에서 푹 쉬는 스테이와 베케이션의 콜라보, 스테이케이션이다 아니면 로드트립 떠난다. 벌써부터 마음만은 어디든 출발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한국은 또 그런가 하면 스승날이기도 해요. 군사부일체, 이 말이 참 요즘엔 여러 이유들로 안타깝기만 하고, 요즘엔 김영란법 때문에 선생님께 작은 선물 하나 드리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죠. 선생님께 최고의 선물은 하루 조용히 학원 안 가는 것. 유치원 안 가기, 어린이집 안 가기, 학교 땡땡이 치기. 선생님들 지금 속으로 그거 괜찮은데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도요, 우리는 마음속에 잊지 못하는 선생님 한 분씩 담아두고 있는 세대죠. 음악과 공감 토크쇼 후세 비타민 목요일 시동도 살짝 걸어볼게요. 부릉부릉.

여러분의 귀를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주파수를 2시에 고정. 네,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이야기로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김지연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 중입니다. 자, 오늘도 어떻게? 소리 질러. 자, 혼자 듣기 아까운 이 텐션 지금 바로 저랑 친구 맺어 볼게요. 지금 휴대폰을 꺼내서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를 키세요. 자,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를 클릭. 자, 아이디로 추가가 보실 거예요. 거기를 클릭. 자, 그랬더니 커서가 껌뻑껌뻑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K-Radio US라고 치시는 거예요. K-R-A-D-I-O-U-S 검색. 자, 그랬더니 K-Radio 카톡 창이 짠 하고 떠요. 그러면 친구 추가 꼭 눌러주시고요. 인사 남겨주세요. 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Live라고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웃고 리듬 타고 함께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즘 참 이게 맞나 싶은 뉴스들이 많습니다. 속이 상해요. 자, 내일이 한국은 스승의 날이잖아요. 그 교육청에서 학생들은 케이크를 먹어도 선생님은 같이 먹으면 안 된다라는 청탁금지법 안내문이 올렸다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아이들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준비한 이 케이크를 정작 선생님은 못 드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케이크 한 조각 나누는 게 정말 청탁이냐? 아, 그러면은 스승의 날 의미가 무엇이냐? 하고 많이 당황하실 거예요. 자, 근데 또 팩트 체크를 해보면요, 현행 김영란법 기준상 담임교사나 과목 선생님은 학생 평가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이 금액과 상관없이 선물이나 음식 제공 자체가 원칙적으로는 제공 제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는 맞는 해석이라는 거죠. 아유, 참 아이러니합니다. 부정과 촌지를 막기 위해 만든 법인데 어느 순간은 이 감사와 정까지 너무 조심해야 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그런 속상한 느낌입니다. 예전에 스승의 날 하면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또 편지도 쓰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그 선생님들이 계셨잖아요. 그 교탁 위에 몰래 초콜릿 하나 올려두었던 기억들 다들 있으시죠? 물론 시대가 바뀌면서 투명성과 공정성은 정말 중요해졌지만 또 한편으론 우리가 사람 사이의 따뜻함까지 너무 규정으로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씁쓸한 생각이

0: 10월 14일 벌써 내일이 금요일이네요.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어요. 자, 오늘도 변함없이 2시의 비타민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터하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 에스터하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지아반 소셜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데이케어.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 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 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 품목은 최대 75%까지,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깊어지는 주름, 흐려지는 피부, 회복이 아니라 다시 설계합니다. 야엘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제 자연의 힘으로 다시 깨우십시오. 이스라엘 사막의 생명력에서 영감을 받은 바이오 성분과 천연 원료를 발효한 과학, 방부제 없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하는 야엘 골드 3종 세트. 스페셜 프로모션으로 조회 3종 구매 시 320불 이상 특별 선물 증정. 당신의 사랑과 건강을 함께 선물하십시오. 건강과 아름다움의 기준 프리미엄 헬스 앤 뷰티 브랜드 야엘. 718-500-3350, 201-500-3350. 유니온에 위치한 삼수갑상 원식당이 한국관으로 새롭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픈 기념 돼지갈비가 2+1, 참소주가 3불 99. 캐스킬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명이나물과 각종 나물. 매콤한 낙지볶음과 깊은 맛의 아구찜은 뉴욕 최고를 자부합니다. 옆 건물 발렛 파킹 시 1시간 2불. 문의 및 예약번호입니다. 917-445-1165. 새롭게 단장한 한국관에서 정갈한 한식의 맛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24불 99. 하트 딸기 팩당 금토 1 월 한정 판매 7불 99. 한국산 무청 시래기 박스당 14불 99. 파 4번 도장 1불 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등심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5불 99. 항정살 파운드당 7불 99. 양념 LA 갈비 파운드당 16불 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3: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2: 유럽?
3: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2: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0: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의 일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아주 수려한 외모의 트로트 가수죠. 손태진 불러요. 꽃.

그리고 오늘 한국 포털 사이트 보시는 분들은 아마 오 오늘이 그런 날? 실시간 검색어였어요. 기사 제목들이 오늘도 로즈데이 로즈데이. 5월 14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꽃을 선물하는 날. 아유 한국분들 기념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무슨 날 무슨 날 참 많죠. 오늘 뭐 뉴욕이나 뉴저지 길거리 지나다니시면서 차로 운전 중에 바깥을 보실 때도 장미꽃 한아름 들고 다니는 미국 분들 보셨을까요?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로즈데이라는 게 사실 미국 기념일도 아니고 세계 공통 기념일도 아니라 이 한국 분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감성데이 문화거든요. 예전에 미국의 어느 꽃집 청년이 시작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는 카더라 통신이 있긴 있어요. 근데 실제 미국인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몰라요. 근데 또 한국 사람들은 참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빼빼로데이, 블랙데이, 화이트데이, 짜장면데이 엄청나게 많아요. 달력에 의미 하나 붙이고 괜히 핑계 삼아 마음을 표현하고 어찌 보면 또 기업 마케팅 같기도 하지만 또 어찌 보면 메마른 일상 속에서 우리 오늘만큼은 웃자. 우리 오늘만큼은 어색하지 않게 마음을 좀 표현해보자 하는 아주 귀여운 문화 같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살다 보면 이 마음을 표현할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고맙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괜시리 민망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날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이 결국은 한 번쯤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이런 의미 아닐까도 싶어요. 근데 저는요 진짜 멋있는 건 날짜보다 이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가 전혀 예상 못했을 때 이거 오다 주셨어. 아예 그런 거 좀 이제 그만하고요. 네 생각해서 넣어주려고 샀지.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툭 츤데레 꽃 한 송이 건네는 거. 그거 오히려 더 오래 기억에 남거든요. 특히 5월은 더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어버이날이 지나고 또 한국 스승의 날이 다가오고 또 날씨까지 괜히 사람 감정을 건드리는 이런 날. 또 오늘도 하루 종일 흐린 하늘에 비까지 내리니까 괜히 지나간 사람들 또 고마웠던 사람들 그렇게 생각나는 그런 감성 터치하는 날 같기도 해요. 내일이 한국의 스승의 날. 예전에는 뭐 선생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했었잖아요. 조선시대에는 스승님 그림자도 예의를 갖춰 피해서 지나갔다고 할 정도로 이 스승에 대한 존경이 굉장히 뜨었죠. 근데도 웃긴 건 그 시절 훈장님들도 지금 선생님들 못지않게 굉장히 또 인간적이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졸고 있는 학생 깨우려고 엉뚱한 방법을 쓰기도 하시고 또 공부 안 하는 학생 부모님 몰래 찾아가서 고민 상담도 해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시대는 달라도요 학생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똑같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요즘 선생님들은 또 얼마나 힘드십니까? 예전처럼 무조건 권위만 내세우는 시대도 못 되고 그렇다고 모든 책임은 또 선생님 몫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요즘은 선생님께 최고의 선물은 정말로 조용한 교실이라는 농담도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농담 안에도 사실 존중의 마음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촌지나 부담스러운 선물보다도 선생님 덕분에 저 잘 컸어요 선생님. 이 말 한마디가 어쩌면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2시의 비타민에서는요 그림자도 밟지 않던 조선시대 호랑이 선생님부터 쌤 하고 친근하게 부르는 요즘 선생님까지 우리가 몰랐던 스승과 제자의 반전 역사 이야기 유쾌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과연 조선시대 훈장님들의 숨겨진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곳 먼 땅 미국에 살고 있어도 한국 사람이니까 또 우리 또 어릴 때 그런 선생님에 대한 스승의 날에 대한 추억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기억되는 선생님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음악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기억에 남아요. 어떤 일화가 또 있었는지 나눠주시면은 함께 또 청취자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음악 선생님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했었어요. 아, 정말 특별한 분이었어요. 맞아, 우리 학창 시절에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던 그런 선생님들이 한 분씩 꼭 계셨었죠. 아, 연락도 못 드리고 건강하실 거라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참 죄송하네요.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은 마음까지도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시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위원님은요. 예, 우리 위원님께서는 굉장히 이 요리에 지금 한껏 이렇게 재미가 붙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원래 음식을 좀 이렇게 주부 11단의 그 손끝, 손맛이 있으신 분일 수도 있겠고요. 오늘은 또 뭐 돈가스를 도전을 하신다는데 늘 이렇게 뭐 놀리식인가요? 아, 우리 미연님도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 기억이 나신다고. 역시 여자분이신데 엄청 엄했어요. 아, 사랑의 매를 들었던 그런 선생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그때는 손바닥 맞고 막 그런 얼차례 많았잖아요. 지금은 뭐 상상할 수도 없죠. 참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또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 나눠주고 싶으신 내용들 많이 올려주시고요.

분들이 참 많은 달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맘때면요, 가슴 한구석에 떠오르는 이름이 바로 스승님이죠. 선생님. 옛날엔 정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는데 요즘 뭐 학교나 학원가에서는 다들 편하게 어떻게 불러요? 쌤! 아니 쌤! 쌤. 맞아, 시대가 변하고

0: 신분을 숨기고 도망친 노비가 훈장 노릇을 하다가 걸린 우픈 기록도 있습니다. 게다가 월급을 쌀이나 땔감으로 겨우 받았으니 늘 배가 고프셨겠죠. 그래서 옛날 설화를 보면요. 서당 아이들이 꿀단지에 숨겨놓고 혼자 먹는 그 훈장님을 골탕 먹이는 유쾌한 이야기, 그런 그림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선생님 골탕 먹이는 재미는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당 하면은 무시무시한 그 회초리가 또 백미죠. 가느다란 휙휙 소리가 나는.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말을 안 들으면 훈장님이 야, 산에 가서 네가 맞을 회초리를 직접 베어오너라 라고 시켰답니다. 제자가 산에 올라가서 직접 나뭇가지를 꺾으면서 내가 왜 공부를 안 했을까 하고 스스로 반성하게 만드는 조선식 멘탈 케어이자 자아성찰의 시간이었던 거죠. 요즘 뉴욕이나 뉴저지 현지 학교에서 그랬다간 아우, 한국도 그렇고 학부모님 전화오고 난리가 날 텐데 참 낭만적이면서도 무서운 참 교육이었죠. 하지만 사제지간의 속 깊은 정만큼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조선의 대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진으로 유배를 갔을 때 14살짜리 시골 소년 황상이 찾아와서 머뭇머뭇거리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1: 선생님, 저는 머리도 둔하고 꽉 막혔고 답답해서 공부를 못합니다.
0: 그때 정약용 선생님이 제자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얘야, 머리가 좋은 애들은 똑똑한 척하느라 그를 대충대충일지만 너처럼 둔한 아이는 파고들면 그 구멍이 정말 넓고 깊어지는 법이란다. 부지런히만 하려무나.
0: 나의 따뜻한 한마디에 감동한 제자. 평생 스승을 모시는 최고의 학자가 되었습니다. 천재들만 살아남는 요즘 세상에 우리의 약점을 장점으로 봐주던 스승의 따뜻한 시선이 참으로 그리워지는 일화죠. 조선시대에는 책 한 권을 다 떼면은 책시시라는 성대한 파티를 열고 책시시 어렵네요. 우리는 책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학부모님들이 그 훈장님께 지혜가 꽉 차라는 뜻으로 속이 꽉 찬 송편을 빚어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여러 규정 때문에 카네이션 한 송이 작은 케이크 하나, 이렇게 작은 선물 하나도 서로 눈치를 보게 된 현실이 조금 씁쓸하기만 합니다.

예쁜 언니 같은 분이셨어요. 탬버린을 정말 잘 치셨던 선생님. 음악 선생님 맞죠? 그때는 피아노. 또 그 풍금이라 그러죠. 우리 때는 피아노였는데 조금 더 연배가 있으신 우리 인생 선배님들께서는 학교에 풍금이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또 탬버린을 또 잘 치셨군요. 그리고 영어 선생님이 어머나 yesterday를 한 시간 안에 가사를 싹 다 외워라 이렇게 지령을 내리셨던 아마 청취자님께서는 제가 단언컨대 지금까지도 yesterday를 100% 완벽하게 외우실 거예요. 맞죠? 맞아요. 그런 기억은 정말 생생하고 희한하게 그 영어 선생님들 그 단원을 한 단락을 한 단원을 한꺼번에 통째로 외우게 하신 그런 선생님들 계셨어요. 그거를 저도 지금도 외워요. 그때는 선생님의 그런 어떤 카리스마가 강력했죠. 제가 그래서 그랬죠. 그럼 그 yesterday를 전화 연결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못 불러요 해주시네요. 언제든지 기다릴게요. 도전! 도전해주세요.

0: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 합니다. 플리세이지팍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레오니아 454 브로드 에비뉴에서 더 따뜻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 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201-947-5757.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제니앤 뭉치가 어느덧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5월 11일부터 시작됐죠. 22일까지 4주년 기념 세일 실시하고 있어요. 반려동물을 위한 좋은 제품들과 다양한 인기 상품들을 특별한 혜택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니앤 뭉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니앤 뭉치는요,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네, 고민이에요. 점심, 저녁. 그렇게 고민이 되신다면요, 이제부터는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 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219-01 노던 블루바드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재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 노화를 늦추는 것을 넘어 되돌리는 시대.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몸의 소통이 열리면 줄기세포도 깨어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함께할 사업 파트너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917-656-7717, 917-656-7717,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써니킴 코치.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매실 파운드당 9불 99, 파 5단 1불 99, 오리 만다린 선물 박스 17불 99, 화성 농협 수양미 39불 99, 앵거스 LA 갈비 파운드당 17불 99. 기분 좋아지는 달달함. 국민과자 브랜드 오리온제과 모음전을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0: 아프리카 속담 중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엿한 사회인으로 건강하게 제 몫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건 우리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또 학창시절 스쳐 지나간 수많은 인생의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잔소리 그리고 따뜻한 시선이 우리를 함께 키워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5월에는요, 지혜를 가르쳐주는 세상의 모든 스승님들에게 꼭 거창한 선물이 아니더라도 마음을 담은 따뜻한 문자 한 통이나 전화 한 통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는 스승님, 선생님, 재미있는 에피소드 보내주신 분들께 H마트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자, 내일이 벌써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2시에 비타민 오프닝 퀴즈가 기다리고 있죠. 많이들 준비해 주시고요. 벌써 내일이 금요일이에요. 오늘 목요일 2시에 비타민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2시에 비타민 김시연이었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참 고맙습니다. 양 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추이 박사님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내추럴이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통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에는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 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한국 라이온스 클럽에서 구로 이웃돕기 기금 조성을 위한 골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본 대회는 5월 20일 수요일 오후 1시 클리어뷰 팟 골프 컨트리 클럽에서 샷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오전 11시 30분 BBQ 런치를 시작으로 대회 후 공연과 식사, 시상식이 이어집니다. 이번 골프 대회는 홀인원 캐시 5만 불과 B&B X5, 항공권, 김치냉장고와 대형 TV, 비대기 등 푸짐한 상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가비는 점심, 저녁, 음료와 150불 상당의 구티백을 포함하여 200불입니다. 의미 있고 즐거운 골프 대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 전화번호 646-771-6616, 646-771-6616번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세실을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연인들이 서로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장미를 주고받는 날, 바로 오늘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는 로즈데이라고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연인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연인들이 서로에게 사랑의 표현으로 장미꽃을 선물하며 사랑을 확인하는 비공식 기념일인 거죠. 커플뿐만 아니라 소중한 사람에게 장미를 건네며 애정을 전하는 날로 자리 잡았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아, 이렇게 방송을 해놓고 이 집에 들어가는 길에 장미를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는 목요일 오후입니다. 4월과 5월이 오릅니다. 장미,

0: 일명 로즈데이라고 하는 5월 14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인에게 장미꽃을 선물하며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로즈데이 유래는 미국에서 꽃집을 운영하던 마크 휴즈라는 남성이 사랑하는 연인에게 가게 안에 있던 모든 장미꽃을 바치면서 사랑을 고백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아유 그 사람은 왜 또 장미꽃을 다 사서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감성이 좀 없는 건가요? 사실 5월은 무슨 날이 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로즈데이까지 아이 부부들이야 뭐 그렇다 퉁치지만 연인들은 누군 받고 누군 못 받고 하면 아유 열받죠. 솔직히. 혹시 요즘 부부관계에 서운해지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집에 들어가시는 길에 슬쩍 장미 한 송이 서로에게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물어보니까요. 남성들도 꽃 받으면 기분 좋다고 하던데. 근데 이 장미도 색깔별로 꽃말 있는 거 아시죠? 하얀색은 결백과 비밀, 그리고 또 핑크색은 감동과 맹세, 보라색은 영원이라는 뜻이고요. 또 노랑색은 질투와 부정, 또 빨간색은 열정적인 사랑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파란색은 기적과 희망을 뜻한다고 합니다. 오, 장미가 파란색도 있었나요? 아직까지 장미 파란색은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또 이 장미 한 송이는 오직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라는 의미를 뜻하고요. 22송이는 둘만의 사랑, 30송이는 성숙한 사랑, 또 꽉 찬 사랑을 뜻하고 44송이는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 어순으로 따질 때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낸 것 같아요. 이 카톡 문구도 나와 있더라고요. 뭐 아직 준비가 안 되셨다면 카톡 문구라도 한번 오늘 날려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아니 카톡 문구가 좀 재미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로즈데이 너에게 장미꽃처럼 사랑 가득한 하루가 되길 바랄게. 또 장미처럼 예쁘고 사랑스러운 하루 보내. 너에게 붉은 장미 한 송이 사랑 가득 전해. 또 너는 내 마음 한가운데 피어난 장미야. 또 사랑을 담아 장미꽃 한 송이 보낼게요 하면서 뭐 이모티콘 찾아서 보내면 되겠죠. 또 장미처럼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너에게 로즈데이에 너와의 소중한 인연이 더 빛나길. 장미꽃처럼 예쁜 너에게 행복 가득 전해요. 또 사랑도 우정도 꽃피는 로즈데이 보내. 마지막으로 뭐 내 마음에 늘 피어있는 장미 고마워요. 뭐 여러 가지 카톡 내용이 많더라고요. 뭐 장미꽃까지는 아니더라도 문구 하나 정도는 날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2026년 5월 14일 목요일입니다. 듣고 싶은 음악이나 좋은 글 또는 사연 있으시면 카톡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고요. 생일이나 기념일 맞으신 분들 알려주시면 또 라라랜드에서 준비한 상품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알면 쓸데있는 전문가 이야기 옴니화재의 강거운 대표 나오셔서 보험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지요? 엘리코3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3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교통사고 나시면 바로 전화주세요.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코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립니다. 옴니화재의 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탕도
1: 703-354-1950 703-354-1950
3: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4: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3: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4: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3: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4: 866-566-9191, 866-566-9191.
5: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6: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지난달 말 전 세계에서 가장 더운 도시 상위 50곳이 모두 인도 한 국가에 집중되는 기이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공기질 모니터링 플랫폼이 집계한 데이터를 인용해 특정 날짜에 세계 최고 기온 도시 50곳이 단일 국가에서 모두 나온 것은 현대 기상 관측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정상적인 4월이 아니라며 데이터에 기반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순위는 낮 최고 기온과 밤 최저 기온을 포함한 24시간, 기온, 추위와 또 강수량, 바람, 습도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해 산출됐는데 지난달 27일 기준 명단에 오른 인도 도시 50곳의 평균 최고 기온은 113도, 섭씨 44.7도에 육박했습니다. 가장 뜨거웠던 곳은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의 반다시라고 하는데요. 아열대성 기후로 평소에도 혹독한 여름을 보내는 이곳은 지난달 27일 최고 기온이 115도, 섭씨 46.2도까지 치솟으며 당일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날 반다의 최저 기온조차 새벽 시간대가 95도, 섭씨 34.7도에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기후학자이자 날씨 역사학자인 막시밀리아노는 지난달 하순 인도를 덮친 폭염은 역대 4월 중 가장 가혹한 수준이었다며 수십, 수백 개의 4월 기온 기록이 갈아치워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도의 폭염이 갈수록 빨라지고 강력해지고 있으며 이는 기후위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고 지적을 하면서 특히 올해의 폭염은 이란전쟁의 여파로 석유 공급이 줄어든 가운데 발생을 해 더욱 치명적입니다. 냉방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연료 부족으로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전망도 어둡습니다. 인도 기상청은 엘니뇨의 영향으로 올해 몬순, 다시 말해 우기 시즌 강우량이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보했는데 이는 농업 생산량 감소와 식수 부족으로 이어져 인도 경제와 의료 보건 체제에 막대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말 인도 중부와 동부 여러 주에서 기온과 습도를 합산한 열 지수가 섭씨 50도에서 최고 60도까지 치솟을 위험이 크다며 이는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한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2050년경 인도의 폭염이 건강한 인간의 생존 한계선을 넘었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무시무시한 기온과는 별도로 현재 오늘 DMB 지역의 날씨는 다소 습하고 선득선득 서늘한 날씨도 보이고 있지만 역시 차 안에 있으면은요 이 창문 밖으로 들어오는 햇살 때문에 좀 덥기는 합니다. 어느새 구름이 조금씩 밀려들고 있네요. 지금부터는 부분적으로 흐린 가운데 현재 낮 최고 기온이 60도, 섭씨 16도에 그쳤습니다. 곳에 따라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으나 눈에 띄게 내리지는 않겠고요. 자외선 지수는 6으로 약간 높은 편이며 바람은 북서풍으로 10에서 20마일 불고 있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49도, 섭씨 9도로 구름은 많이 끼는 하늘 보이면서 더욱 어두운 밤이 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날씨가 확실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햇볕은 다시 비추고 습도는 낮게 유지되며 출근길, 점심시간, 퇴근길 모두 쾌적한 날씨 속에서 편안하게 한 주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간혹 바람이 강하게 불 수도 있겠네요. 주말은 남서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환도로와 주변 교외 지역 대부분에서 기온이 80도 초중반까지 상승하겠고요. 하루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습도는 약간 높아지겠지만 5월 중순임을 감안한다면 여전히 쾌적한 수준일 겁니다. 토요일에는 최고 기온 기록 경신, 아유 낮아 보이지만요. 그래도 덜러스 공항의 최고 기온 기록인 90도 근처까지는 갈 것 같다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습니다. 일요일은 초여름처럼 더욱 따뜻한 날씨 예상되고 있고요. 최고 기온은 80도 중반에서 후반, 섭씨로는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로 일부 지역에서는 90도 가까이 될 가능성도 있겠다고 합니다. 습도는 점차 높아지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에 구름이 간간히 지나가겠고요. 늦은 오후에 소나기나 천둥, 번개 칠 가능성도 있지만 폭우가 쏟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습도가 높아지고 최고 기온이 96도, 섭씨 36도까지 오르는 매우 더운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수요일부터 약 일주일간 계속되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다음 주는 계속되는 비 소식이 있으니까 야외 활동 계획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14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57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BG요,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장미 한 송이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평화가 부릅니다. 장미.

0: 알아두면 숨어있는 전문가 이야기 알쓸 전문. 매주 목요일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전문 지식을 알려주고 계시는 옴니화재의 강고은 대표님,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네. 이 시간 준비하시면서 공부도 나름대로 하셔야겠어요. 물론 뭐
1: 그럼요.
0: 워낙에
1: 항상 공부해야 합니다.
0: 예. 그 에이전트들도 이렇게 에듀케이션 이렇게 하죠.
1: 네, 저희가 전체 미링에 같이 트레이닝도 하고요. 네. 또 새로 오시는 분은 저희만의 또 교재가 있어요.
0: 아.
1: 옴니에서 만든.
0: 예예.
1: 그 교재를 통해서 처음에 다 같이 트레이닝을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근데 이 보험이라는 것이 그냥 한번 정해 놓으면 그냥 그게 아니라 해마다 막 바뀌고, 물론 보험료 올라가는 것 뭐 저희가 이미 이제 다 알지만
1: 네.
0: 그래도 이 법이나 룰이 바뀌더라고요.
1: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미디어나 신문 등을 통해서 네네. 인지하고 이런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0: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 고객들에게도 좀 알려줄 그런 의무가 있지
1: 맞아요.
0: 않나요?
1: 그래서 저희 옴니화재에서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뉴스레러가 나가고 있습니다.
0: 와.
1: 네, 그래서 제가 쓰는 칼럼도 같이 뉴스레러에 포함해서 나가고 있어요.
0: 옴니가 달리 옴니가 아니군요.
1: 또 저한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공부를 계속하면서 업데이트를 하고
0: 네네.
1: 그렇게 해야 또 우리 손님들한테도 도움이 되니까.
0: 아, 맞습니다. 우리 강건우 대표님은 얼굴 표정을 보니까 꽃가루 알러지는 없으신 것 같아요.
1: 아직까지는 미국 이민 생활에 아직 생기지 않은 것 같아요.
0: 와, 그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1: 맞아요. 근데 많죠, 요즘에.
0: 어마어마합니다. 네. 어마어마해요. 제가 글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시간에 얘기를 했나? 제가 아는 분은요, 이 꽃가루 알러지가 얼마나 심하냐면 이 하얀 눈동자 있죠? 이게 까만 눈동자 바깥으로 나와요.
1: 아, 진짜요?
0: 그럼 그게 괴물 같아 보이지 않겠어요? 그 정도로 심하신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눈을 아예 뜰 수가 없어서 그 3월 말이나 4월 초만 되면 그냥 LA로 가시거나 한국을 들어가시는 분도 있어요.
1: 그것도 럭셔리한 또 삶이네요.
0: 그렇죠. 그분은 그동안 와서 너무 고생을 하고 나름대로 지금은 이제 안정된
1: 네.
0: 그게 자리를 잡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1: 맞아요.
0: 더군다나 또 야외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꽃가루 알레르기가 심하신 분들
1: 맞아요. 요즘이 가장 심할 때인 것 같아요.
0: 와, 지금 뭐 최고치를 찍고 있는 것 같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그런가요? 이 세차장에 가면요, 줄이 거의 한 시간 이상을 기다려요.
1: 또 오늘 같은 날 날씨 좋은데 예, 예. 이렇게 뿌옇게 꽃가루가 앉아 있으면 또 세차장 찾으시죠.
0: 그리고 갔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 샤워 안 하면요, 그 머리에 묻은 그 꽃가루가 이불에부터 붙더라니까요.
1: 아, 꼭 샤워하셔야겠어요.
0: 진짜 꼭 샤워하셔야 됩니다.
1: 네.
0: 그런데 이 워낙에 줄이 길다 보니까 이렇게 기다리다가 앞에 조금 가고 또 기다리고 조금 가고 이러다가 거기서 가볍게 일어나는 접촉사고도 있지만 또 워낙에 이게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세차장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이 사건들이 많더라니까요.
1: 그렇죠.
0: 예예. 우리 한국 분들 중에 또 세차업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1: 요즘 많죠.
0: 예예. 예. 네. 아주 크게 비즈니스 크게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자 그런 분들 위해서 물론 내가 세차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세차를 하러 갔을 때 본의 아니게 사고로가 났어요. 이것도 어떻게 클레임이 가능한가요?
1: 그럼요. 보통 비즈니스를 하시게 되면 비즈니스 보험을 가입하시잖아요.
0: 네네.
1: 근데 이렇게 세차장 예를 들어 메케닉샵,
0: 네.
1: 뭐 바디샵, 이런 세탁소 이런 곳들은 저희가 보통 보험에서 케어, 커스터디 앤 컨트롤이라고 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보험이 적용되는 시점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객이 차량에서 내리거나
0: 네.
1: 세차장 측이 차량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순간 사실 그 차량은 제 손이 아니라 세차장 업주 관리 소재 통제 아래 놓이게 되거든요.
0: 그렇죠. 그렇게 되면.
1: 그래서 그거를 CCC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중요한 시점에는 일반 비즈니스 보험에서 주시는 커버리지보다
0: 네.
1: 남의 재산에 발생하는 손해를 커버하는 경우에 대한 커버리지가 있으셔야 돼요.
0: 아, 그러면 주로 이제 그러니까 세차장 주인분들에게 해당하는 보험이네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제 그 차를 세차장에 맡겼잖아요.
0: 네네.
1: 그러면 세차장 프로퍼리 안에 남의 재산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예, 예.
1: 그럴 때 어떤 데미지가 났거나 네. 어떤 소송이 걸리면 거기에 관해 커버되는 커버리지.
0: 아, 근데 큰 사고는 아니겠지만 그 자잘한 미묘한 사고가 은근히 많을 것 같아요.
1: 그럼요.
0: 예.
1: 그리고 요즘에는 세차장 가시면 제가 운전을 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세차장에 직원들이 운전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0: 있죠.
1: 그래서 예. 일들이 많이 생겨요.
0: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그 CCC라든가 뭐 이런 보험 종류가 그 세차장 주인분들에게 해당하는 건데 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1: 네, 손님의 차가 네. 내 가라지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0: 어떻게 보면?
1: 네, 카워시를 네. 하시려면 그 안에 들어가셔야 그쵸, 그쵸. 되니까. 그래서 이 커버리지를 가라지 키퍼라고 해요.
0: 아, 말 그대로? 네,
1: 그래서 보통 비즈니스 보험에 플러스 가라지 키퍼 옵션을 넣으셔야 되는 거죠.
0: 아.
1: 그래서 이게 어떤 걸 커버하냐면 네. 법적 책임,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될 때만 보상하는 그냥 가장 일반적인 옵션이에요.
0: 아, 그게 기본 베이직이 되겠네요.
1: 그렇죠. 두 번째는 뭐 기상이변이라든가 네. 사업주 과실이 없는 사고까지도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하는 그런 커버리지가 들어가 있고.
0: 뭐, 그럼 예를 들면 허리케인이 와서 뭐 지붕이 무너졌다든가.
1: 뭐 그럴 확률은 그 순간에 거의 없겠지만 그럴 때 커버될 수 있는.
0: 아,
1: 이거는 사업주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사실.
0: 그렇죠. 예, 너무
1: 천재지변에 관련한 거니까. 그럴 때 커버되는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0: 네.
1: 또는 책임 소재와 상관없이 보상하되 고객이 가진 내 차.
0: 네.
1: 쉽게 말해서 내 차가 가진 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만 지급할 수 있는.
0: 그거는 우리가 그 처음에 배웠던 엄브렐라하고는 좀 다른
1: 거죠.
0: 네. 있네요. 가끔 그 새 차 내가 몰고 들어갈 때 그 뉴트럴로 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잘 모르시는 분들 아니면 차 안에서 솔직히 그 잠깐 사이에도 딴짓하다 그걸 건드려갖고 드라이브로 놓고 이 사고 나는 경우가 덜어 있더라고요.
1: 네네.
0: 그럼 그런 것도 커버가 가능한가요?
1: 네. 그게 제가 마지막 말한 부분이에요.
0: 아~
1: 그러니까 고객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0: 그렇죠. 사실은 고객 잘못이죠.
1: 하지만 그 사업주가 가진 프로퍼리 안에 차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0: 네.
1: 그 개인분이 그 자동차 주인의 가지고 계신 커버리지보다
0: 네. 만약에 이게 더 오버가 됐을 경우
1: 오버가 될 경우 이 비즈니스 보험에 있는 가라지 키퍼가 킥킨할 수 있어요.
0: 오, 그 너무 좋은 보험인데요. 네. 그런 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밖에 써놨으면 좋겠어.
1: 아, 근데 이런 일이 없으셔야죠.
0: 사실 없어요.
1: 왜냐면 사실 자동차 데미지만 있으면 그냥 이렇게 보험으로 커버리지를 드리면 되는데
0: 네.
1: 사람이 다칠 확률이 많아요.
0: 아, 위험하잖아요.
1: 앞에서 카워시 하고 나오시면 또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서 있거든요.
0: 잽싸게 붙어요.
1: 네.
0: 그때 좀 위험하네요.
1: 그럴 때
0: 예.
1: 아까 말씀하신
0: 대로
1: 된다면 네. 사람이 다칠 확률이 많기 때문에
0: 그거
1: 정말 크게
0: 조심하셔야
1: 사고 날 확률이 많습니다.
0: 알고 나니까 너무 재밌는데요?
1: 재밌는 부분 많아요.
0: 글쎄 말이에요.
1: 계속 공부하시고 배우셔야 돼요.
0: 아니 우리 에이전트 분들만 공부하실 게 아니라 우리 고객 여러분들
1: 네.
0: 네, 많은 분들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1: 계속 인풋 하셔야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매주 나와주셔야 돼요.
1: 저야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죠.
0: 자, 우리가 미처 뭐 이런 거 보험이 되겠어? 라고 하는 것까지도 보험이 커버가 되는 경우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건 얼마 전에 알은 건데 우리가 그 특히 여성분들 반지.
1: 오, 주얼리.
0: 예, 근데 이거 다이아 다 하나씩은 갖고 계신데 아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요거 잊어버리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큰 거야 뭐 보험을 든다선 치지만 아유 뭐 이런 것까지 보험을 들어.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하면서 안 드셨다가 낭패 보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1: 네.
0: 근데 그것도 보험이 된다면서요?
1: 네, 가지고 계신 집보험에다가
0: 네.
1: 그 다이아몬드 증서 있잖아요. 그런
0: 네.
1: 것들을 스케줄 해놓으시면 혹시나 집 안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잃어버리셔도 커버될 수 있습니다.
0: 이렇게 러시 안 돼도?
1: 그러나 상관없이 그냥 증서를
0: 예, 예.
1: 스케줄 해놓으시면 돼요.
0: 오, 아 요새 코스코 가니까 싼 것들도 많더라고요.
1: 아, 몇 개 사오시지 그러셨어요.
0: 마음을. 자, 우리 그러면요, 요 우리 다음 시간에 그 주얼리와 관계돼서 한번 보고 알아볼까요?
1: 아, 좋겠네요.
0: 너무
1: 네.
0: 또 5월은 또 어버이달이기도 하고, 아 이거를 지난 시간에 썼어야 되는데.
1: 아, 또 아버님들이 또 이런 거 5월달에 들으시고 다음번에 네. 또 하나 선물로 준비하시고 보험에 애드까지 하시는 그런 센스
0: 사랑받으실 겁니다.
1: 네.
0: 자, 보다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옴니보험 전화번호 주세요.
1: 네, 메릴랜드는 410-465-2700, 버지니아는 703-642-2225.
0: 메릴랜드입니다. 410-465-2700, 버지니아는 703-642-22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인 최대 규모 보험 회사입니다. 기업이죠. 옴니화재의 강건 대표님이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기대하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말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만다린 100당 3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스페셜 세일 9불 99, 진가 사골곰탕 박스당 9불 99, 통통배 더 맛있는 자반 이면수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2: 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잡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의 차량을 막아세워 검거했는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최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는 음악을 크게 틀고 자율주행 모드로 테슬라 차량을 몬 곳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하네요. 술을 자셨으면 곱게 가시지. 테슬라 자율주행 믿고 차 안에서 깝죽거리다가 이 난리를 아주 그냥 죽겠는가 보네. 한국 사람들 너무 잘 되는 꼴 못 보는디. 아니 누가 그 꼬라지 보고 그냥 가겄습니까? 신고 당연히요지. 꼬시다잉. 연인관계를 악용해 가짜 임신소동을 벌이고 천여만을 편취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사기와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가 된 20대 여성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사회봉사 40시간도 함께 명령받았다고 합니다. 20대 이 여성은 지난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간 당시 남자친구를 상대로 임신 진료비와 낙태 수술비 등 명목으로 총 1,039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범행 1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남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연인관계로 발전했으며 교제 직후에는 성관계를 갖자마자 콘돔에 구멍이 난 것 같으니 병원에 가야 한다며 임신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친이 돈을 주지 않으려 하자 임신 중절 수술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치료비를 내놓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까지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뢰관계에서 연인을 상대로 공갈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수법과 경위를 볼 때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된다고 했다고 하네요. 이 가시네 몸땡이로 돈 벌어먹고 사느라 니도 힘들겠지만서도 이 코롬코롬 살다 당중에 니 아들도 너 같은 거에 당원인께 이참에 정신 차렸으면 좋겠네. 니 언니도 너 낳았다고 미역국 자셨을 거 아니오. 아이 근디 진짜로 임신이 됐다면 말이오. 차, 그 좁은 구멍을 삐집 뚫고 나온 정자가 어찌게 생겨 먹었는지. 아니 난 왜 이것이 궁금이야.
1: 남편이 버리지 않고 방치한 고물차의 번호판 숫자로 복권을 샀던 미국의 한 할머니가 복권 당첨 행운을 안았다는 소식입니다. 메릴랜드주 세인트 메리스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는 한 여성이 최근 픽5 복권 1등에 당첨이 돼 5만 달러의 상금을 받게 됐다고 하는데요. 당첨의 1등 공신은 집 앞마당에 오랫도록 방치된 남편의 낡은 차량이었습니다. 남편이 처분을 거부해 마당에 눈에 가시가 된 고물차를 보던 여성은 번호판의 다섯 자리 숫자가 독특하다는 점에 착안을 해 복권을 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메릴랜드 복권국은 보도 자료를 통해 제보자가 어느 날 흉물스러운 고물차를 바라보다가 이 상황을 역이용해 돈이라도 벌어보자는 마음으로 해당 번호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의료계 종사자이자 할머니인 이 여성은 동일한 번호 조합으로 1년 넘게 꾸준히 복권을 구매한 끝에 10만 분의 1이라는 희박한 확률을 뚫고 당첨의 기쁨을 누리게 됐는데 1달러를 걸고 5자리 숫자를 정확히 맞춰야 하는 이 복권의 당첨금 수령 소식에 현지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은 당첨금 사용 계획에 대해 우선 밀린 공과금 등 고지서를 납부하고 남은 돈은 모두 손주들을 위해 아낌없이 쓰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고 하네요.
0: 공과금 밀린 정도면 참 어렵게 사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아이고 5만 달러면 그냥 빈집에 황소 들어왔겠는데 부럽네요. 어찌게 지도 왼수 같은 남편 생일로 복권을 좀 사봐.

0: 속의 정치인과 설전을 벌여 눈길을 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음바페는 축구선수이지만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발언권이 있는 시민이라며 구구와 같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내 나라에 어떤 결과가 닥치게 될지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구구 정당인 국민연합에 대한 우려와 경계를 드러낸 것인데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가운데 국민연합의 정당 지지율은 현재까지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 국민연합은 그동안 이민자와 관련해 국경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습니다. 카메룬 출신 아버지와 알제리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민자 후손인 음바페는 축구선수는 그냥 뛰고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맞서 싸워야 한다. 축구선수지만 무엇보다 시민이라고 강조했는데 이에 국민연합의 당대표는 SNS를 통해 파리 연고 프로 축구단인 PSG에서 음바페가 떠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다. 바로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 리그에서 우승하는 것이다 라고 받아쳤습니다. PSG에서 뛰던 음바페가 2024년 6월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이후 PSG가 챔피언스 시리즈에서 우승한 것을 두고 비꼰 것인데요. 국민연합 당대변인은 음바페가 프랑스 축구대표팀 주장으로서 수백만 명의 유권자를 포함해 프랑스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며 정치 활동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편 음바페는 A매치 88경기에서 무려 48골을 넣은 선수로 다음 달 열리는 2026년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에 나설 게 유력한 간판 공격수라고 하네요.
1: 터진 입인디 무엇이게 입 다물라고요? 집 갖고 지가 야근다는디 무엇이 문제요? 이? 아니 무엇이게 나하고 이념이 다르다고 여서 너는 틀리고 죄다 빨갱이로 몰아붙이냐고 말이요? 빨갱이는 다 싫어야. 빨갱이 지들도 지들 싫디야. 그러고 지는요? 빨간색 알러지까장 있는 사람이오. 이 색깔도 알러지가 있는 건 지구상에 나 하나뿐일겨. 이놈은 빨간색만 보면 제...

0: 영국의 한 20대 여성이 면봉으로 귀를 청소하다 고막이 파열돼 6년 동안 청력을 상실했던 사연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윈스포드에 거주하고 있는 21살의 스카이 반 랜스버그라는 여성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면봉 사용으로 인해 겪었던 끔찍한 투병기를 전했는데, 사건의 시작은 6년 전 그녀가 15세였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샤워를 마친 뒤 왼쪽 귀를 면봉으로 닦아내던 그녀는 실수로 면봉을 너무 깊숙이 밀어넣어 고막에 구멍이 뚫리는 천공사고를 당하게 됐는데, 2분 만에 극심한 통증이 왔고 얼굴 옆면과 목까지 퍼졌다고 회상했습니다. 청력 상실만큼 괴로운 건 이명이었다고 하는데요. 귀 속에서 거대한 철문이 쾅쾅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고통에 시달려야 했으며, 이로 인해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고 균형 감각까지 무너지는 증상을 겪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는 반대쪽 오른쪽 귀마저 면봉으로 관리하다 귀질을 고막 쪽으로 더 깊게 밀어넣는 실수를 범해 결국 양쪽 귀가 모두 들리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 처한 그녀는 공포심에 치료를 미루다 미루다 최근에야 전문가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다행히 정밀검사 결과 고막 천공 부위는 자연 치유된 상태였으며, 미세 흡입술, 마이크로석션을 통해 고막을 막고 있던 귀질을 제거하자 지금은 100% 회복이 됐다고 하는데요. 6년 만에 다시 소리를 듣게 된 그녀는 귀를 치료받고 나서야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알게 됐다며, 이제는 모든 소리가 제대로 들린다고 전하면서, 사람들은 면봉이 귀를 깨끗하게 해준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귀질을 안으로 밀어넣고 외이도를 막고 있다며, 그냥 면봉을 버려라, 그럴 가치가 없다라고 조언을 했다고 하네요. 아니, 지가 잘못 사용해놓고 면봉을 버리라고 야그하면 우치경이? 면봉 장사하는 사람들 굶어 죽으란 말이오? 이? 면봉은 귀 쑤시라고 있는 것이 아니오. 이지가지로 여러모로 쓸 것이 얼마나 많은디. 아니, 니는 우치게 귓구녕만 쑤셨디야? 진짜로 면봉으로 귀 쑤시면 안 되는 거 아시지요? 그냥 겉만 살짝 닦아내셔야 돼요. 일본 집권자민당이 자국국기인 일장기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제화의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국기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치적 의사표현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지 매체에 따르면 자민당은 국기 손괴죄 창설을 논의하는 프로젝트인 간부회의를 열고 일장기를 훼손하는 행위에 벌칙 규정을 두는 방침을 정했다고 하는데, 이번 법안은 일본 총리가 오래전부터 필요성을 주장해온 정책이라고 합니다. 자민당은 이번 정기 국회 내 성립을 목표로 당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하는데, 현재 일본 형법에는 외국 국기나 국장을 모욕할 목적으로 훼손할 경우 처벌하는 외국 국장 손괴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 국기인 일장기를 직접 대상으로 한 별도 처벌 규정은 없다고 하는데요. 이에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자국 국기를 경시하는 법적 공백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인데, 이에 자민당은 새로운 법안의 벌칙 수위를 외국 국장 손괴죄와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을 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한 기물 손괴죄 등을 참고해 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외국 국장 손괴죄는 2년 이하 구금형 또는 20만엔, 약 2,000달러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기 훼손 행위가 정치적 항의나 표현 행위와 연결될 수 있고 일본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입법 과정에서 처벌 범위와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자민당은 개인의 마음이나 정치적 의도 자체는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면서도 국기 훼손을 개인 피해가 아니라 사회적 법익과 관련된 문제로 보고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림이나 영화 작품 속 일장기까지 대상에 포함할지, 훼손 외에 제거, 오선 행위도 포함할지 등이 추가 쟁점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하네요. 헤헤.
1: 놈이 땅 뺏고 억압하고 죽이고 한 너그들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국기 찢는 것이 낫지 않겠어? 왜? 쫄려? 우리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이오. 이 큰게 나중된 자가 크게 된다고 말이오. 케이팝 문화는 좀 오래 갈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우린 너그들처럼은 아니오. 이.
0: 야생곰의 잦은 민가 출몰로 인해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일본에서 동물 퇴출을 위해 개발이 된 늑대 모양의 일명 괴물 늑대 로봇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홋카이도에 있는 한 기계 부품 가공 업체는 최근 밀려드는 늑대 로봇 주문으로 제조 현장이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들어 늑대 로봇에 대한 주문량은 예년보다 3배 이상 늘었으며 현재 제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최소 2개월에서 3개월은 더 기다려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해당 제품은 적외선 센서로 야생동물의 움직임을 감지하면 즉각 작동한다고 하는데요. 눈 부분에 LED 라이트가 붉게 빛나고 공사 현장 소음과 맞먹는 수준으로 늑대 울음소리, 총소리 등 50여 가지의 소리를 내어 곰을 퇴치하는 원리라고 하는데 원래 이 로봇은 지난 2016년 사슴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개발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 전역에서 곰이 마을 내부나 골프장, 공사 현장까지 출몰을 하며 인명 피해가 커지자 수요가 급증한 것인데요. 현재까지 일본 전역에 해당 로봇은 380대 이상 출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농가에서 주문이 들어왔으나 이제는 도심 인근까지 몬스터 울프를 찾는다며 그만큼 곰이 민가로 많이 내려오고 있다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네요.
1: 예전 우리나라 허수에 비하고 좀 비슷하네요. 근데 아이고 이것도 오래오니까 똑똑한 이 까치나 새들이 알아요. 대래 허수 앞이 얻기 위해 앉아있는 새도 있더만. 예. 하여튼 이곳에 차가 녀서 사고 많은 지역엔 마네킹으로 맹근 그 교통경찰관도 서 있었었잖요. 못 모르고 달리다가 진짜 교통경찰이 서 있는 줄 알고 그냥 급브레이크 잡았다가 가짜인 거 알고 열받아갖고 그냥 때려 부순 사람도 많다고더만. 동물들도 낭중엔 가짜인 거 알고 더 열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야.

요새는 반지도 다이아몬드랑 똑같이 나온 것들이 많더만요. 그거 2, 3천불이면 산대요. 알아보세요. 가짜 반지

0: 선풍의 가짜 반지 들려드렸습니다. 노래가 재밌더라고요. 자, 성은경의 라라랜드 1부 순서 여기서 잠시 줄이고요. 또 안내 말씀드리시고 저는 2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라라라 퀴즈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엘리코스리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환경과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또 보험철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이고요.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고 있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2: 아침 식사 중.
1: 이렇게 조용하게?
2: 여기 당신 커피 있어?
1: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2: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1: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2: 한정 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1: 왜 이렇게 조용하지?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2: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투 글로벌 미니스트리가 주최하는 제1기 버지니아 성경중심의 상담치유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성경적 상담, 인지치료와 행동분석, 커뮤니케이션 등 전문 강사진이 함께하는 이번 세미나는 5월 16일 토요일, 22일 금요일, 2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버지니아 비엔나에 위치한 워싱턴 온누리교회에서 열립니다.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가족이나 성도님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내 자신도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성경 중심의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703-307-8453, 703-307-84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워싱턴 가정상담소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 부모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ADHD 데코리드 부모를 위한 필수 가이드를 주제로 아동과 성인의 ADHD에 대한 이해부터 진단, 치료, 그리고 실질적인 양육 전략까지 워싱턴 가정상담소 멘탈 헬스팀의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최 크리스틴 박사와 임상 전문 상담사 이다운 박사가 직접 전해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5월 14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워싱턴 가정상담소 홈페이지 fccgw.org 또는 전화 703-761-2225, 703-761-222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 하이트런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나요 300불로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가격 매칭하는 이번 행사는 5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14일 로즈데이라고 하죠. 목요일 오후입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더라도 당신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꽝꽝꽝 알려주신 우리 애니님. 2부 첫 곡으로 5월에 사랑했고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유, 오늘

잠언 13장 20절 말씀 보내주신 우리 복별님,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유, 100번, 1000번, 10000번 지당한 말씀이죠. 뭐 이런 이야기는 굳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자연히 터득이 되는 그런 지혜인데, 저도 좀 약간 미련한 축에 속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제 주변 정리를 어느 정도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항상 긴장하고 이 살면서 할수록 인간관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걸 진짜 절절히 느끼고 삽니다. 때로는 그냥 이 세상에 나 혼자였으면 할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저를 또 불편해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항상 우리 복별님이 보내주신 뭐 성경 말씀이나 또 기도문 보면서 적어도 하루에 이 시간만큼은 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존귀한 생명을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생명은 값이 없습니다. 지금 사는 이 순간도 값없이 살며 제일 중요한 숨 쉴 수 있는 공기도 모두 거저 얻는 것이지요. 삶의 중요한 것은 모두 거저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공평해요. 그리고 사랑도 나눔도 거저입니다. 거저 주고 받는 사랑 아끼지 마세요. 복별이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셨어요. 모두 모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노래는 또 반전이네요. 클론의 꿍따리 샤바라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윌리안님께서 이민사 계속 연재해주고 계시는데요. 지난번에 어머님 구순잔치 때 카톡을 보내주시면서 이민사까지 이렇게 같이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시간이 조금 빠듯해서 이민사는 화요일 날 들려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민사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1992년 LA 코리아타운 폭동이 일어날 때쯤 해서 LA 폭당을 뒤로 하고 저와 제 아내는 아들을 동부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데려다 놓고 직장에서 준 이사 휴가 10일간을 이용해 LA에서 볼티모어까지 대륙 횡단 운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전근이라 모든 비용, 자동차 마일리지, 식비, 호텔비 등이 다 포함된 대륙 횡단이라 정말 편안하게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이사 여행이 됐었죠. 와, 우리 윌리엄님, 사모님은 너무 남편 잘 만나셨다. 이거 진짜 부러운데요. 저도 올해나 늦어도 내년에 꼭 해볼 계획이거든요. 와, 근데 이거를 미국 오시자마자 하셨으니 이거 굉장한 럭키인데. 아, 갑자기 배가 아파서 읽기가 싫어지네. 예, 농담입니다. 약 3,000마일 정도 운전을 할 예정이었어요. 아내와 전 오랜만에 애 없이 둘이서만 같이 긴 여행길을 떠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 LA에서 출발을 해 프리웨이, LA 쪽에서는 하이웨이라고 하죠. 애리조나 주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볼만한 곳을 찾아서 호텔과 산장에 머물면서 맛집도 찾아다니며 10개 주 정도 돌 예정으로 긴 여정을 떠난 것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 여기까지. 이번엔 너무 짧다. 앞으로 이 대륙 횡단 운전하시면서 여행한 거 시리즈로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다 기억하시죠? 네. 얼마나 좋으셨을까. 이 대륙 횡단 하신 분들 들어서 어디 어디 가라고 이렇게 조언 듣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올해 아니면 올해는 여행 다니지 말래요. 안 좋디야. 그래서 방콕. 그래서 내년쯤에 이 대륙 횡단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걱정이 방송인데 이 여행을 하면서 방송을 하면 어떨까. 하여튼 지금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뭐 도움이 되실 내용이나 또 조언 있으시다면 카톡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신청해 주신 곡 That's okay. 괜찮아도 괜찮아. 디오가 부릅니다.

계속해서 영민님께서 노래만 쏙 두고 가요 하시면서 김태웅의 여자의 일생 신청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미세스밖에서 또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오늘 아침 활짝 웃으며 시작들 하셨나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많이 많이 웃으시고 행복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글까지 보내주셨네요.

0: 혜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낮추어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사람이 높아지려 할수록 세상은 그를 시험한다. 그러나 스스로를 낮춘 자는 그 낮춤 속에서 오히려 깊은 울림을 남긴다. 어느 골목 모퉁이에서 한 석공이 무릎을 꿇고 비석을 다듬고 있었다. 땀방울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묵묵히 돌을 다듬어 마침내 거기에 한 줄의 명문을 새겼다. 그 모습을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보던 정치인이 다가와 물었다. 나도 돌처럼 단단한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다듬고 싶소. 또 돌에 글자를 새기듯 사람의 마음과 역사에 나를 새기고 싶소. 석공은 고개를 들어 짧게 대답했다. 선생님께서도 저처럼 무릎 꿇고 일하신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겸손이란 바로 그 무릎 꿇음의 자세다. 수발처 박사께서도 같은 진리를 본다. 많은 이가 그를 기차역에서 기다렸지만 1등 칸 2등 칸에서는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다 마침내 3등 칸에서 내리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물었다. 아, 박사님 같은 위대한 분이 왜 3등 칸에 타고 오셨습니까? 박사는 웃으며 답을 했다. 4등 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선택한 자리는 단지 기차의 좌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서 있던 삶의 자리였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히려 가장 높은 존경이 피어난다.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스승은 길가에 자갈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놓인 돌이다. 제자가 뜻을 묻자 스승은 차분히 덧붙였다. 길에 놓인 돌을 주우려면 허리를 굽혀야 한다. 진리도 그렇다. 몸을 굽히는 자만이 그것을 얻을 수 있다. 낮추는 것은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 자세가 다른 이의 마음에 흔적을 새기고 역사의 시간 속에 빛을 남긴다. 오만과 독선은 사람을 멀어지게 하지만 겸손과 진실은 마음을 열게 한다. 낮추어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그리고 역사의 존경을.

0: 라라랜드 2부 이 시간도 역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나델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세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L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부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N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2: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3: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2: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3: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2: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3: 866-566-9191, 866-566-9191.

0: Peterson and Associates.
1: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0: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Chad Peterson and Associates이 함께합니다.

노래 다섯 곡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이번 주 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답이라면서 우리 청취자분이 올려주셨는데, 아,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올려주신 그 정답을 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퀴즈 나간 다음에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릴 텐데 그 노래를 들으시면 조금 힌트가 되려나요? 먼저 퀴즈 다섯 곡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라라 퀴즈 첫 번째 곡은 김민종의 하늘 아래서 들려드렸고요. 지금 들으시는 곡은 드라마 올인의 OST죠. 박용화의 처음 그날처럼 들으셨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은 안재욱의 Forever 듣고 계시고요.

이병헌이 나레이션만 발표한 줄 알았더니 노래도 발표를 했더라고요. 지금 들으시는 곡이 바로 그 곡인데요. 이병헌이 부르고 있습니다. 눈물.

이 가수가 누굴까 궁금하시죠? 지창욱입니다. 지창욱이 부르는 지켜줄게 듣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해서 노래 다섯 곡 다 들려드렸습니다. 이 다섯 곡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카톡을 통해 참여해 주시고요. 또 퀴즈 들으시면서 나도 아이디어가 있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퀴즈 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정답자는 물론이고요. 또 퀴즈를 내주시는 분에게도 드리는 상품권.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상품권들이고요. 또 스타벅스에서도 입맛대로 골라 드실 수 있는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퀴즈가 좀 어려우시다면 이 곡이 도움이 될까요? 아주 깊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환이 부릅니다. 인생.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일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2: 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바람이 제법 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언제 불었냐는 듯이 멈추고요. 문 밖에는 기뚜람이 불고. 오늘의 끝곡이 되겠습니다. 김범룡이 부릅니다. 바람.

0: 헌던에서 우리 미셸님께서 마지막으로 신청해 주신 곡 들으시면서 라라랜드 문을 닫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카톡에 올려주신 한 분 한 분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라라랜드가 됐으면 합니다.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이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네, 옴니화재 함께하고 계셨고요. 엘리코3는 물론이고요. 에난델 센터빌 세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1: K-ON의 부동산이 보인다.
2: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벽에다 액자를 걸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혹시 한국에서 액자를 걸었던 기억도 나시나요? 제 기억에는 벽에다 벽지가 발라져 있고 그 안에는 아주 단단한 시멘트나 벽돌이 있기 때문에 요령도 있어야 하고 힘도 있어야 대못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은 정반대죠. 힘껏 내리쳤다가는 못이 쑥 박혀버리는 것을 넘어서 벽에 구멍이 뚫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드라이월로 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이월은 강하게 프레스한 석고를 두꺼운 종이 두 장으로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못을 박을 때 표면은 종이가 있고 다음에 석고 가루가 부슬부슬 부서져 나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택은 이 드라이월을 인테리어 벽과 천장에 사용합니다. 시트락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시트락은 드라이월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회사의 브랜드 이름입니다. 드라이월의 사이즈는 가장 커먼한 사이즈가 4x8입니다. 성인 한 명이 두 팔 벌려 키보다 높게 들고 가야 하는 크기죠. 두께는 하프 인치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8분의 5 사이즈도 사용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못을 박으면 안에 석고 가루가 나오기 때문에 매끈한 못보다는 스크류를 사용해서 시공을 합니다. 참고로 1970년대 말까지 사용되어진 에스베스토스 파이버 월이 있습니다. 발암 물질이 함유되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드라이월은 석고, 에스베스토는 석면입니다. 석고는 우리가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할 때 치료를 위해 쓰던 깁스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반면에 석면은 섬유상의 광물질이기 때문에 부서지는 게 아니고 찢어지는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자 이야기를 계속해 볼까요? 드라이월은 스터드를 세워서 붙이게 되는데요. 못이나 스크류를 박다 보면 어떤 부분은 힘없이 쑥 들어가고 어떤 부분은 딱딱한 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벽을 만들기 위해서 일정 간격으로 세워놓은 나무를 스터드라고 합니다. 보통 2x4 사이즈를 쓰고 2x6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탈 스터드도 있는데 메탈은 주로 커머셜 공사에 쓰입니다. TV 같은 무거운 것을 벽에 달기 위해서 스터드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두드려 보시는데 스터드는 보통 16인치의 간격을 두고 세워져 있습니다. 스터드 넓이의 정가운데서 다음 스터드의 정가운데가 16인치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 개의 스터드만 찾으면 다음 스터드는 찾기가 쉬워집니다. 아주 간혹 24인치인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16인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주택 내부 벽은 대부분 석고판, 드라이월입니다. 벽에 무엇을 걸어야 한다면 앵커를 사용하시거나 스크류를 사용하시고 무거운 것을 달아야 한다면 스터드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스터드의 간격은 16인치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부동산 에이전트를 인터뷰하실 때는 집을 사고 파는 것은 기본이고 집의 속속들이 건축과 관리까지 알고 있는 전문인을 고용하시기를 반드시 권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CCM 노아의 여호수아의 노래 들으셨어요. 오늘 함께 나눈 여호수아 24장 15절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이었고요. 오늘 이 짤막한 이 말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 어딘가에 이 멋지게 글 써서 우리 집 가훈이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성경 말씀이 탁 멋지게 액자에 들어있었고 우리 집의 가훈은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가훈이 갑자기 떠오르는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자,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며 우리의 가정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는 이런 선포가 우리의 가정에 모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봤습니다.
1: Shout, for I have given you the city.

제리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온 지 벌써 6일.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성 주위를 아무 말 없이 6일 동안 돌기만 했다. 7일이 되는 오늘 마지막으로 그들은 성을 일곱 바퀴를 돌고 모든 지파들은 성 주위에 둘러섰다. 여리고 성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침묵이 흐르고 이제 여호와의 뜻에 따라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명하니 모든 제사장들은 양강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외쳐 가로되 여호와가 이 성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이 악기 소리 뭔가요? 피리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왠지 참 듣기 좋습니다. 소뉴나의 여호수아 또 에이맨의 여호수아 성을 쳤네 앞서 전해드렸어요.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관련된 찬양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에이맨 곡도 오늘은 점점 무더워질 예정이라 벌써 사연에 여름인가요? 하시는 오늘은 정말 기온이 최고로 오른다고 합니다. 이쁜아님도 여름날 인사드려요 라고 하셔서 아니 벌써 여름 쉽네요. 곳곳에 정말 예쁘게 장미꽃이 활짝활짝 피어나는 오늘 로즈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정말 아름답게 피어나는 색색의 장미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아름답게 향기롭게 피어나는 로즈데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조용히 듣고 있어요. 종란씨님 어서 오세요. 조용히 듣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보배진이님도 무진장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하셨습니다. 거의 근무 시간이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축복송 시간에는 잘 못 들어오는데 오늘은 연차 내고 남편과 코엑스에 코바 음향 조명 전시회 가고 있어요. 오! 이어폰으로 방송 들으면서 함께합니다. 7호선 타고 가시는군요. 또 요셉의 꿈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축복송과 더불어 주님께서 주신 감사한 출근길 함께합니다 하셨어요. 이렇게 뭔가 아침 루틴이 있으신 분들 또 오후에 축복송 항상 주파수 맞추고 지역 라디오 방송으로 혹은 조이포유로 들어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밤 12시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자, 그중에 오늘 요셉의 꿈님처럼 아침을 여는 분들께 이 곡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벳 아침 연습실 가는 길이라는 우리 일상에 대한 노래고요. 이동희가 부르는 일상에 대한 노래라는 제목을 가진 곡입니다. 함께 보시죠.

산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는 응원가로 시작했습니다. 아람 아미 파이팅 그리고 시와 그림 아버지의 응원가 들으셨어요. 사랑님께서 자전거 타고 출근하니 아카시아 향이 너무 좋아요. 방송 듣고 오늘도 힘내서 하루를 파이팅 해보려고요. 이 문자에 제가 파이팅을 외쳐드렸습니다. 맞아요. 요즘 아카시아 향기가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는 아카시아 꽃 먹었거든요. 아카시아 꽃

껌, 누, 아카시아 껌이 있었는데, 요즘도 있나요? 잘 모르겠네요. 도니 누나님께서 매일 듣지만 문자는 처음 남겨보는데 반겨주셔서 감사해요 하셨는데 어서 오세요. 파이팅. 손 크게 크게 흔들어 드릴게요. 빨리 달리자님, 오늘은 교회에서 익산으로 노방전도 떠나신 목사님을 비롯한 27분의 순장님 교인분들께 하나님의 따스한 품오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젤라님께서는 오늘은 여유롭게 찬양 들으면서 짝꿍 점심 준비를 하고 계신데 김밥 재료 싸신대요. 김밥 하니까 오늘은 정말 소풍 가고 싶네요. 오후에라도 아 밤에도 요즘 좋아요. 밤에 살짝 산책하시는 분들 안전하게만 하시면은 운동하기도 좋고 자 그런 소소한 행복들을 모두들 만들어 가시길 럭키비키님께서 행복 써주셔서 아이빅밴드 지선의 행복 준비했고요. 마커스 워십의 워십리더 한부영 씨가 부른 앨범의 행복이란 이런 곡이 있어서 이어갑니다. 또 제이어스, 멜로망스 김민석 씨가 너무 목소리가 좋으시잖아요. 이렇게 CCM으로도 참여하셨는데 시편 139편도 이어서 신청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천국교회의 시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사회에서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고 싶은 친구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친구교회 담임이신 빈상석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가 또 간단하게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걸쳐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초기 또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다 좋았던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던 그 사건으로 해서 그 부부가 심판받아서 즉각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역전이 되어서 교회를 더 세우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들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게 되고 병을 고치게 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자,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막 이제 교회를 칭찬하게 되고 사람들이 막 모이게 되는 겁니다. 자, 요 사건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 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무슨 내용입니까? 간단하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는 겁니다. 자 이미 앞에서 우리가 본 바대로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서 이틀간 옥에 갇혀진 적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굳이 말하면 1차 투옥이라고 말하면은 뭐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옥에 가두어졌으니까 이걸 1차 투옥이라고 말을 한다면은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옥에 갇힌 2차 투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차이는 뭐냐면은 1차 투옥 때는 베드로와 요한만 갇혔는데 2차 투옥 때는 사도들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다 모든 사도들 또는 뭐 대부분의 사도들이 다 옥에 갇힌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공통점은 뭔가 하면은 1차 투옥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사두개인들이었죠.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이 실어서 사도개인들이 그 산헤드린 공회에 71명인데 그 중에 중요한 포션, 많은 포션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71명이 되어서 산헤드린 공회 최고 종교 의결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중요한 역할을 가장 파워가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산헤드린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1차 때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한 중요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보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또 사두개인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1차나 2차 투옥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특별한 단어가 나타납니다. 1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들의 마음에 다 시기가 일어나서 라고 말합니다. 1차 투옥 때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2차 투옥 때는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 막 시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시기입니까? 누구에 대한 시기입니까? 그게 바로 요 앞에서 제가 조금 전에 간추려서 요약했던 바로 그 내용 때문에 시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시기입니까? 사도들에 대한 시기. 왜? 사도들이 뭘 했는데? 기적과 이사를 베풀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위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도들을 칭송하고 교회들을 칭송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원래는 자기들에게 와야 될 자기들에게 종교적인 권위와 그 종교적인 권위와 그 카운슬링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전부 다 사도들에게 다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마음속에 시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 사도들이 이 성전에 예루살렘에 오기 전까지는 대제사장과 사도개인들이 지나가면 최고 종교적인 그 권위를 자랑했고 사람들이 다 쳐다봤는데 이제 사도들이 기적과 그 기적을 베풀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사도개인 이런 사람들 그들도 보지도 않고 베드로와 요한 뭐 안드레 이런 사도들을 보니 그 사람들에게 몰려가니 이 대제사장과 사도개인이 시기가 날 수밖에 없죠. 마음 막 시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제사장과 사도개인들 이 사람들도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왜 당신들은 기적을 베풀지 못하고 병 고치지 못하고 왜 당신들은 귀신을 쫓아 못하지
더군다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왜 영적 능력이 없느냐고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근본적으로 대제사장은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친히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을 볼 때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율법은 절대로 부정적인 것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적이 될 때, 율법적이 될 때 그것은 굉장히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죠. 율법적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형식주의고 안에 내용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참된 내용보다는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형식적, 그러니까 율법과 율법적이 되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이 대제사장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율법적이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를 보면은 그 어떤 누구도 율법적인 사람이 기적을 베풀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 고친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적인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 율법적인 대제사장이 한 번도 지금 사도들이 행했던 그 영적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럼 사도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더한 사람들 아닙니까? 사도개인들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누차 살펴본 대로 영적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습니다. 눈에 딱 보이는 것, 손에 만지키는 것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모든 능력들은 영적인 능력이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손에 만지키는 것으로부터 나온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사두개인들은 이런 영적인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런 것들은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율법적인 대제사장이나 세속적인 영적 능력을 전혀 믿지 않는 사도개인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영적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단 말이죠. 귀신을 쫓아내거나 아예 귀신의 존재 자체도 믿지 않습니다. 병고침의 역사도 없었고 기적과 이사도 아예 믿지도 않고 그런 것을 발휘하지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도 못했으니까 대제사장과 사도개인들은 가만히 보니까 사도들에게 막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모이고 자기들은 그런 게 해본 적도 없고 그런 데도 관심도 없는데 사람들이 저쪽으로 다 가니까 당연히 그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이 가득한데 이 대제사장과 사도개인들은 시기가 가득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기가 가득한 대제사장과 사도개인들이 사도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저 사도들이 그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옥에 가두어서 아마 그 다음 단계는 이 사람들을 뭐 쫓아내거나 계속 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죽여버리거나 이제 그런 다음 단계로 넘어갈 요량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시 멈추어서 이 대제사장과 사도개인들에게 있는 시기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시기라는 것은 이 대제사장과 사도개인들에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사람이라면은 시기와 질투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우리들이 성도든 성도가 아니든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가장 보편적인 죄가 두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고 그 중에 하나가 시기와 질투입니다. 근데 이 시기와 질투는요,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가 다 있는 죄이지만은 시기와 질투는요, 굉장히 파괴적이고 이건 반드시 사람을,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내용을 잘 알고 있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인류가 제일 먼저 지은 죄가 뭡니까? 살인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겁니다. 왜 살인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시기 질투였거든요. 자, 여러분 참 그게 묘한 게요.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다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이고 가인의 제사는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가인은 누구에게 화를 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화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따져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왜 내 제사는 거부하고 아벨의 제사를 왜 받아줍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따져야 정상적인데 성경을 보면 가인은 하나님에게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분풀이를 합니까? 아벨에게 분풀이를 한단 말이죠. 왜?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에게 분풀이를 하든지 하나님에게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벨은 아벨의 일만 한 겁니다. 가인도 가인의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판단했단 말이죠. 아벨이 하나님한테 뭐 우리말로 하면 아첨을 해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해 주십시오. 이렇게라도 했다면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고 죽이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바로 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항상 파괴적이고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요셉과 그 형제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특혜를 베풀어서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화가 났죠. 실제로 요셉의 형제들은 누구에게 화를 내야 됩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화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는 요셉이 형들의 잘못된 것을 일러 바치긴 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요셉의 형제들은 그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특혜를 베풀었단 말이죠. 그 특혜의 상징이 뭡니까? 채색옷을 그 요셉에게만 입혔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에게 따져가서 불만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들은 아버지 자식이 아닙니까? 요셉만 아버지 자식입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따져야 되는데 형들은 누구를 미워했습니까? 요셉을 미워했단 말이죠. 가인이 하나님에게 따지지 않고 아벨을 미워했던 것처럼 요셉의 형들도 그 아버지 야곱에게 따지지 않고 그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기가 우리한테 일어나는 똑같은 패턴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시기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게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얼마나 파괴적이십니까? 가인은 결국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시기가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사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사실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그 마음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끼어들고 로벤이 끼어들어서 죽이지는 말자 해서 죽인 것과 똑같은 범죄의 그 정도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긴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입니다. 자, 이 마음속이 이 시기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들어가니 당연히 사도들을 싹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 절차는 죽이거나 쫓아내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옥에 가두어 드리는 것. 아니 이 사도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어떤 나쁜 소리를 한 적이 아닙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저 대제사장들은 율법적이고 저 사두개인들은 영적 능력을 믿지 않는데 그네들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를 증거하고 자기들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를 미워했습니다. 이게 바로 시기가 일어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들은 자유로웠나? 아니, 우리 안에 다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이걸 언제나 우리들은 조심해야 되고 언제나 이 시기와 질투를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겁니다.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는 것은 제발 남과 비교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각자에게 삶의 목적을 주셨고 우리 각자 각자에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늘 사람하고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내가 좀 좋으면 교만하고 내가 좀 나쁘면 내가 좀 나쁘면 우울해지면서 시기가 일어나는 것이. 이게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폴레옹을 비교하면서 부러워하다가 나폴레옹은 나중에 시저를 부러워하고 나폴레옹은

0: 시제를 비교해서 부러워하다가 시제는 알렉산더 대왕을 비교해서 부러워하다가 알렉산더 대왕은 결국은 이 세상에도 존재하지 않는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를 비교하고 부러워해서 시기했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겁니다. 비꼬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시기는요 어디까지 가느냐 끝까지 갑니다. 이 세상이 없는 것조차도 막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장 우리들에게 주신 직분, 사역, 가정 여기에만 감사해도 충분히 되는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은 율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사람은요 감시를 하지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율법적인 사람은 저 사람은 율법을 잘하나 못하나 감시해서 못하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대제사장에는 기본적으로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마음에는 항상 시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사두개인들 보십시오. 사두개인들의 목표는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권력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정치적이었고 친로마적이었습니다. 권력을 지려고. 여러분, 권력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탐욕이 마음속에 있어서 그 탐욕을 끝까지 실현하는 겁니다. 욕망이 가득 찬 권력을 지려고 하는 사람은 욕망이 있죠. 감사가 없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오늘 이 대제사장과 사두 개인들의 마음속에 일어난 시기를 보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심지어 우리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이 시기와 질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늘 시기와 질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저 다른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게 될 때 시기는 일절 싹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요, 아무리 뛰어난 영적 성숙자라 할지라도요, 그 마음에 시기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거기는 파괴적인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이 시간부터 우리 속에 있는 시기를 인식하고 비교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만족과 감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차 투옥 때는 한 이틀 만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협박하고 내보내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봐도 뭐 옥의 그 율법을 뭐 특별히 법을 어긴 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경고하고 내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투옥 때는 훨씬 더 1차 투옥 때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단순히 위협하고 내보낼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시기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시기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절대로 이 사도들을 가볍게 내어줄 상황이 아닙니다. 이때에 주의 사자가, 정확히 말하면 주의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이 본문을 생각하면요, 굉장히 이게 아이러니한 본문입니다. 왜? 자, 이 오늘 이 사도들을 가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천사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천사를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사두개인들이 잡아서 감옥에 넣은 이 사도들을 끌어내어서 풀어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볼 때, 그리고 우리들이 옆으로 볼 때 얼마나 이게 모순입니까? 천사를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는데 그 천사가 나타나서, 사두개인들이 믿지 않는 그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끌어내어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천사의 존재가,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가 사두개인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자기들의 손에 만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영적인 존재 천사가 없는 것입니까?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를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놨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들을 꺼내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는 당연히 믿음의 대상이죠. 우리에게서 하나 중요하게 본 것은요, 오늘 이 본문이 말한 것은 천사가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지만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개인들이 아무리 안 믿으려 그래도 자기들이 아무리 사도들을 잡아넣어도 자기들이 믿지 않는 영적 존재인 천사가 나서서 그들을 풀어버렸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난 천사는 믿음의 대상이기보다는 직접 사실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때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 영적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사두개인들처럼 눈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영적인 존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무리 영적 존재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가 아무리 내가 부활을 보지 못했고 내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고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아, 모이는 신이 어떻게 했느냐, 아무리 우리가 우기고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영적 존재는 존재하는 것으로 사실은 사실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천사가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줌으로 사두개인들이 믿지 않는 영적 존재가 얼마나 허군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거죠. 어쩌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 특별히 주의 사자, 천사를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했던 그 행동을 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 모든 행동을 다 무효화시켜버렸을 때 오늘날 우리가 믿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허무하고 오히려 믿지 않는 마음이 불신앙이 허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존재를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한 사회복지사가 도시 그 빈민에서 사역을 하다가 12살 된 히리안이라는 소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12살이면 한창 이제 사춘기에 들어가는 아주 센서티브한 민감한 이 아이가 소아마비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나는 왜 다리를 못 서냐,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막 왜곡되고 인생에 비틀어지기 고 시작할 시점에 이 사회복지사가 이 히리안을 발견하고 그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를 찾아가서 이 안타까운 사연을 절하면서 당신의 그 놀라운 의술로 이 소년 다리를 좀 고쳐주라. 설득하고 설득해서 긴 수술 끝에 12살 히리안 소년의 다리를 고쳤습니다. 다른 그 또래 학생들처럼 똑같이 걷고 걸어 다닐 수 있고 뛰어 다닐 수 있게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이제 살게 되었죠. 자,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이 사회복지사가 나중에 중년 부인이 되어서 이제 다시 한번 그 마을에 왔을 때 우연히 이 정형외과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 이 정형외과 의사가 너무나 반갑지 않습니까? 아, 막 이런 얘기 어떻게 살았냐면 안부 묻고 참 그때 우리가 함께해서 살려줬던, 다리를 고쳐줬던 희리한 소년은 어떻게 되었어? 라고 이 소년이 이 의사가 물었습니다. 잘 있죠? 당신처럼 좋은 사회복지사가 됐습니까? 과학자가 됐습니까? 아니면 교사가 되었습니까? 사회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 이 사회복지사가 뭐라고 말을 했는지 압니까? 말을 더듬이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은 그 희리한 소년은 어른이 되어서 살면서 지금 사람을 죽인 살인죄로 감옥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복지사가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가 이 소년에게 걸어갈 수 있는 법만 가르쳤지 어디로 걸어가야 되는 삶의 목적은 못 가르쳤다라고 후회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걷는 거 중요하죠. 감옥에서 나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된 이 발로 어디로 가느냐, 목적이 무엇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사회복지사 이 케이스를 낼 때면 차라리 그때 12살 된 이 히리안의 소리를 다리를 안 고쳤더라면은 살인을 했을까요? 살인을 못 안 했을 겁니다. 그 다리를 고쳤는데 이 건강한 다리로 내가 어떻게 살아라, 무엇을 하면서 살아라는 삶의 목적을 가르치지 않았을 때 이 건강한 다리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범죄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들이 옥에서 나오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왜 옥에서 나왔는지 그 목적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도들은 그 목적이 충실하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다시 감옥에 갈 위험이 있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의 목적을 끝까지 감당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많은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이 없어서 자기 삶을 낭비하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렇게 능력이 많고 똑똑하고 좋은 사람들이 왜 삶의 목적이 없어서 하루하루 삶을 낭비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삶의 목적이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야망과 탐욕의 목적으로 똘똘 뭉쳐진 삶의 목적을 위해서 살면서 자기 삶을 낭비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사울을 보십시오. 우리가 한동안 새벽 기도 때 사울을 봤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통해서. 사울에게는 자기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사울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을 끝까지 잡아서 처치해야 되겠다는 사울의 잘못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목적에 헌신하다가 자기 인생을 다 낭비해버렸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사울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삶의 진정한 목적이 얼마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양망과 자기 야망과 욕망과 자기 시기로 이루어진 잘못된 삶의 목적 그거 하나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 모든 인생을 다 낭비하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냥 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모르고 낭비하는 사람들, 때는 그 목적 대신에 자기의 야망과 자기 탐욕이 섞여 있는 목적을 위해서 살면서 낭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통하여서 옥에 갇힌 사도들을 건져주셔서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충실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세상과 악한 세력에, 이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구원의 삶을 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삶의 목적 없이 낭비하는 삶 그거 안 됩니다. 내 야망과 목적으로 야망도 목적의 덩어리인 잘못된 인생의 목적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참된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귀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친구교회 빈상석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그 친구교회는 영혼구원, 제자양육, 선교적 삶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친구교회 예배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9시, 2부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EM 청년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30분이며 주일학교 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수요일 오후 7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5시 30분, 토요일은 오전 6시입니다. 친구교회는 252-00 호레이스 할딩 익스프레스웨이 리들렉 뉴욕 11361에 있으며 전화번호는 718-760-5346번 718-760-5346번입니다. 이상으로 친구교회의 시간을 마칩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 정부가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대만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강제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미중 모두에 해가 될 것이라며 대만 해협 긴장 고조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국이 유가 안정을 위해 풀어놓은 전략 비축유의 약 40%가 해외로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글로벌 원유 공급난이 심화되면서 미국의 비축유까지 해외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 최대 전력망 PJM의 전력 도매 가격이 AI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 영향으로 1분기 76% 급등했습니다. 전력 수요 폭증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자 부담 확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 확대를 위해 해외 채권 시장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외국 기업 사상 최대 규모의 엔화 채권을 발행하며 AI 투자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태평양에서 슈퍼 엘니뇨 조짐이 나타나면서 내년 지구촌이 사상 최고 기온과 극단적 기상 이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염과 홍수, 가뭄 등 이상기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 상원은행위원회가 가상화폐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는 클래러티법을 통과시키며 디지털 자산 제도화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법안은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과 규제기관 권한을 정리해 시장 불확실성 해소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가 대기오염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관련 소송 개입 가능성을 내비치며 지원에 나섰습니다. 시민단체들은 XAI가 무허가 가스 터빈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예일대 의대 입학 과정이 흑인과 히스패닉 지원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차별금지법 위반을 지적하고 시정 합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인종차별은 없었다고 반박하며 입시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금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미 정부가 방출한 전략 비축유 중 절반 가까운 물량이 외국 구매자를 통해 수출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4일 보도했습니다. 전략 비축유 방출은 민간 재고량을 늘려 유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이지만 현재 글로벌 에너지 공급난이 워낙 심각한 탓에 이렇게 풀린 저가 원유가 해외 구매자들의 의욕을 자극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블룸버그는 에너지 리서치 업체 케이플러의 집계를 인용해 시중에 풀린 전략 비축유 가운데 약 1,300만 배럴이 이런 구매 과정을 거쳐 유럽 등지로 수출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물량은 현재까지 시중에 방출된 전략 비축유의 약 40%에 해당합니다. 가장 최근 전략 비축유를 선적한 유조선은 키라카팅고호로 미국 내 4대 동굴 비축지 중 하나인 브라이언 마운드에서 나온 원유 70만 배럴을 실어 나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략 비축유가 수출되는 일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문제는 비율입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도 비축유가 유럽과 아시아로 팔렸지만 당시 수출량은 전체 방출량의 약 10%에 그쳤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를 두고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물류 요지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현재 글로벌 원유 시장이 얼마나 큰 압박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짚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에너지 시장의 경색을 완화하고자 전략 비축유 1억 7,200만 배럴을 방출 기로했습니다. 비축유 방출은 올해 3월에서 8월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현재까지 반출된 물량은 3,130만 배럴로 집계됐습니다. 유가 안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치적 과제입니다. 애초 서민의 연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2기 집권에 성공했는데 올해 2월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유가가 거꾸로 치솟는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전쟁 이후 약 50% 뛰어 갤런당 약 4.5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료 수요가 정점에 달하는 여름철 드라이빙 시즌이 가까워지면서 미 정유사들은 서둘러 원유 재고를 늘려야 할 처지가 됐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은 외부 기업에 원유를 빌려줬다가 이후 현물을 돌려받는 대여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 당국은 현재까지 전략 비축유 1억 3,300만 배럴을 외부에 대여키로 했는데 이 물량의 절반 이상은 독립 에너지 원자재 트레이딩 기업들에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2위 독립 에너지 원자재 트레이딩 기업인 싱가포르의 트라피구라가 3,040만 배럴을 임대하기로 해 전체 약 26%로 가장 비중이 컸습니다. 비톨, 군보르, 머큐리아 등 주요 독립 에너지 원자재 트레이딩 기업을 포함한 기타 업체들이 4,400만 배럴을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정유사 마라톤은 2,200만 배럴, 영국 쉘은 1,800만 배럴, 엑손모빌은 1,400만 배럴을 각각 임대합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민주당 시장 예비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민석준 후보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팰리세이즈 타운 정부가 법과 절차를 무시한 개발공사를 이어가면서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민주당 시장 예비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민석준 후보가 13일 오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정부가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개발 공사를 이어가면서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 후보는 팰팍타운에 제기되고 있는 불법 무허가 듀플렉스 공사 문제는 단순한 민원을 넘어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과 직결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2: 최근 우리 타운에 제기되고 있는 불법 무허가 듀플렉스 공사 문제는 단순한 건축 민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의 안전, 주거 환경, 재산권 그리고 타운 행정의 책임과 직결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1: 이어 주민들은 사전 고지도 없이 주거 환경에 맞지 않는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며 공사로 인한 소음, 주차난, 사생활 침해 문제와 안전 문제가 팰팍 주민들의 일상이 돼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2: 주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의 집 바로 옆에 기존 주거 환경과 맞지 않는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주차난, 사생활 침해, 안전 문제는 주민들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1: 민 후보는 과연 공사가 적법 절차를 거쳐 허가된 것인지 주차, 배수, 소방 및 안전 구조 검토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주민들의 권리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반문했습니다.
2: 무엇보다 주민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과연 해당 공사가 정말 적법하게 허가된 것인지, 두플렉스 건축이 가능한 부지인지, 주차와 배수, 소방, 안전, 구조, 검토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권과 재산권은 누가 지켜주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 이어 펠팍타운 정부에 묻고 싶다며 개발 공사에 있어 공사를 누가 어떤 절차에 따라 허가하고 있는지, 또 주민들의 민원과 피해 호소는 제대로 수렴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2: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한 주민을 대신해 현타운 정부에 묻습니다. 누가 이 공사를 허가했는가? 어떤 기준 절차로 검토했는지, 주민들의 민원과 피해 호소는 제대로 접수되고 조사되었는지, 불법 또는 무허가 사항이 있다면 왜 즉시 조치하지 않았는지.
1: 이어 타운 정부는 개발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적법 절차에 따라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켜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 주민 집 앞에서 벌어지는 문제, 주민 몰래, 주민 설명 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주민을 먼저 보는 행정인지, 개발을 먼저 보는 행정인지, 법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인지.
1: 이어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펠팍 주민은 자신의 이름을 이은희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자택 바로 옆에서 어느 날 갑자기 공사가 시작됐고 불법적으로 넓은 부지를 사용하는 듯 보여 타운 정부에 설계 도면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도면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타운 정부는 어떤 절차로 개발을 허가해주는지, 그리고 개발업자가 마구잡이로 공사를 해도 괜찮은 건지 법적 절차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3: 5가에 사는 페리사이드 팍에 사는 주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61인데 우리 옆집은 269. 소식을 나는 걸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우리의 집보다 굉장히 많이 돌출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땅 위치보다 2피트나 더 높이 올렸어요. 그래서 오프라 신청을 했는데 조닝보드하고 프레밍보드에 통과되는 도면을 달라 했더니만 도면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타운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은 도면이 없는데 집을 짓는다는 거는 난 납득이 안 돼요. 저는 불법이래요. 타운에 도면이 없다고 그러는데도 이 공사가 되는 건지.
1: 헤이레디오 이하입니다.
0: AI 기술이 이제는 단순한 산업 경쟁을 넘어 백신 개발과 교육 격차 해소 같은 공공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미 AI 기업 엔트로픽과 게이츠 재단이 앞으로 4년간 약 2억 달러 규모의 AI 공익기금을 조성해 전 세계 보건 교육 분야 지원에 나섭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4: 엔트로픽과 게이츠 재단이 인공지능 기술 AI를 전 세계 보건, 생명과학, 교육, 경제적 이동성 등 여러 분야에 투입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해당 분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조직들에 4년간 총 2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각각 1억 달러 상당의 자원을 투입합니다. 엔트로픽은 AI 모델인 클로드 이용권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게이츠 재단은 현금 보조금 지급과 프로그램 설계 등 전문 지식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우선 보건과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새로운 백신과 치료법 개발의 속도를 높이는데 AI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소아마비와 자궁경부암, 임신중독증 등 상업적 매력도가 낮아 그간 제약사들의 관심이 낮았던 질환 연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HPV는 매년 35만 명의 사망을 초래하는데 그중에 90%는 중저소득 국가에서 발생합니다. 또 보건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아프리카 등 지역 국가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미국과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인도 등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학습 도구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AI가 소수 언어를 더 잘 이해하고 번역할 수 있도록 데이터 세트를 구축해 언어 장벽을 낮추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경제적 이동성 분야에서는 소규모 농업에 의존해 생계를 꾸려가는 인구 20억 명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 생산성 확대를 지원합니다. 게이츠 재단은 올해 초 오픈 AI와도 5천만 달러 를 들여 아프리카의 진료소 등을 지원하는 공익 협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K 라디오 김소영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영구 통치권을 강조하면서 이란과 적대 세력을 대상으로 한 전쟁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14일 동예루살렘 병합을 기념하는 예루살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란의 테러 정권은 그 어느 때보다 약해졌고 이스라엘 국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급진 이슬람의 모든 위협에 맞서 단호하게 계속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이 지난해 6월과 올 초 이란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해 군사작전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이란은 오늘날 이미 핵폭탄을 보유했을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만이 모든 종교와 민족에게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는 도시라며 예루살렘 사수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유럽에서 성소수자 인권에 가장 보수적인 나라로 꼽히는 폴란드에서 동성 커플이 법적 부부로 처음 인정받았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라파우 트샤스코프스키 바르샤바 시장은 14일 법원 판결에 따라 14일 오전 동성 커플의 혼인증명서 등본을 처음 발급했다며 앞으로는 판결 없이도 동성 결혼을 적극 인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부부로 공식 인정받은 커플은 2018년 독일에서 결혼한 뒤 폴란드에서도 혼인신고를 하려다가 거부당하자 유럽사법재판소에 소송을 냈습니다. 유럽법원은 작년 11월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동성결혼이 적법하게 등록됐다면 다른 회원국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폴란드 최고행정법원도 이 판결에 따라 바르샤바 행정당국에 혼인 등록을 명령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모국 폴란드는 인구 70% 이상이 가톨릭 신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톨릭 보수 성향 탓에 성소수자 권리 보호와 임신 중단 허용 여부가 중요한 정치적인 쟁점입니다. 옛 법과 정의당 정부 시절에는 낙태 규제를 더 강화했다가 병원에서 낙태 시술을 거부당한 임산부 환자가 사망해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일부 중국 관련 선박이 13일 밤부터 호르무즈해협을 통항하기 시작했다고 이란 파르스 통신이 14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 당국의 결정에 따라 13일 밤부터 일부 중국 선박이 호르무즈해협을 통항하기 시작했다며 이란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항해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번 통항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주 이란 대사의 노력의 결과라며 양국 간 깊은 관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중국 선박의 통행이 추진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날에 맞춰 중국에 상당한 호의를 베푼 셈입니다. 미국과의 종전회담이 교착된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중동 전쟁인 만큼 이란은 우방국인 중국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대변 또는 보호해달라고 호소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0: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K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포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코포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타코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2: 당신이 왜 운전을 해? 지금 프린트와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1: 진짜? 푸른 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아는 곳이지?
2: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대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1: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2: 준비는 푸른 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 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3: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4: 하버드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4: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번 5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5: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4: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6: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7: 사장하는 역시 장원 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 반점. 매생이 누룽지 탕도 703-354-1950, 703-354.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을 배석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14일 미국의 대만 정책에 변경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회담한 후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만과 관련한 우리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여러 미 행정부에서 꽤 일관적이었고 지금도 일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중에서 대만에 대한 시 주석의 입장 변경 요구에 일정 부분 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국무장관이 양 정상의 회담 이후 직접 미국의 대만 정책이 그대로임을 확인한 겁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가 주요 의제가 되진 않았다고 다소 모호하게 언급했습니다. 대만과 관련한 무기 판매를 중국과 논의하지 않았다는 건 대만에 대한 미국의 6대 보장에 포함돼 있습니다. 시 주석이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무기 판매를 최소한 연기하라고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의 관점에서는 어떤 강제적 현상 변경도 양국에 나쁠 것이라며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경고도 발신했습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미중이 충돌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전한 상태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반중 홍콩 언론사주 지미 라이의 수감 문제를 거론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은 언제나 그 문제와 다른 두어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며 당연히 우리는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라이가 석방되면 미국으로 갈 수도 있느냐는 질문엔 그가 자유를 얻는 한 어떤 방식에도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라이 수감과 함께 제기했다는 두어 가지 문제에는 중국 최대 지하교회를 이끌다 중국 당국에 체포된 조선족 에즈라 진 목사도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 전 시 주석에게 라이의 수감과 진 목사의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이 군사화해서는 안 된다는데 미중 정상이 공감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의 도움을 요청하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중국 쪽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화와 통행료 시스템을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고 우리 입장 역시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중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좀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의 지원을 요청하는 구도가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의 출구 마련이 절실해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대만 외교부는 루비오 장관의 인터뷰에 대해 그가 중국의 대규모 군사력 확장 목적이 대만만 겨냥한 게 아니며 세계적인 투사 역량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 데에도 주목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또 중국군 항공기 군함이 오늘까지도 끊임없이 대만 해협 주변에서 활동하고 각종 회색지대 전술과 군사적 소란 위협을 하고 있다며 중국이 현재 지역 평화 안정에 중대한 위험임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대만 외교부는 미국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 중시한다고 여러 차례 설명하고 대만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고 다시 언급한 데 대해 린자룽 외교부장이 감사를 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자주방위 능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며 미국 등 모든 자유민주국가와 굳게 협력해 대만 해협과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을 함께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 대사직 공석이 195개 중 115개로 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외교서비스협회 자료를 인용해 이 같은 수치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약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 미 대사직의 공석률이 전례 없는 수준을 기록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4일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외교관 노조인 미 외교서비스협회 자료를 인용해서 전체 195개 대사직 가운데 115곳이 공석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과거 정부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트럼프 일기 행정부 같은 시기 공성률은 24%였으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 2기였던 2015년에는 6.5%에 그쳤습니다. 지역별로는 아프리카 51개국 가운데 37개국이 미 대사가 없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이라크 등 중동 주요국 대사직도 비어 있습니다. 전쟁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도 정식 대사가 임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한 미 대사 역시 1년 넘게 비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미셸 스틸 후보자는 오는 20일 상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백의 원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느린 지명 속도와 의회의 인준 지연이 꼽힙니다. 지난해 12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경력 외교관 출신 대사 약 30명을 본국으로 복귀시킨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습니다. 베테랑 외교관들은 정식 대사 없이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될 경우 현지 영향력이나 무게감, 정부 고위층에 대한 접근권이 낮아 위기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사 공석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고 있으며 외교 정책 역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브 위코프, 제러드 큐슈너 등 측근들을 특사 형태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 번에 여러 지역 현안을 동시에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당국자들의 설명입니다. 위코프와 큐슈너는 이란 협상과 우크라이나 전 문제를 모두 이끌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정부가 현재 미 우선주의 외교정책 의제를 추진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경력대사 배치를 위한 위원회도 재정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원에서 인준을 기다리고 있는 대사 지명자는 20명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4: 펠리세이즈 파크의 새로운 내일, 드디어 시작됩니다. 현 시의원으로서 행정개혁과 재정 투명성을 앞장서 외쳐온 민석준 후보. 드디어 2026년 펠리세이즈 파크 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5: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출마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우리 타운을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저 민석준이 법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 주민이 중심이 되는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4: 원유봉, 크리스틴, 원윤, 현 시의원, 제이슨 줄리아노 후보와 함께 강력한 팀을 구성한 민석준 시장 후보. 주민과 상인이 모두 존중받는 펠리세이즈 파크. 이제는 실천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펠리세이즈 파크의 변화, 민석준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 민석준 시의원.
6: 최고의 산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7: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8: 전화하세요. 201-346-3800.
9: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10: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 NY 또는 문자 호프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전반적으로 구름이 조금 껴있지만 대체로 무난한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69도, 섭씨 21도, 최저기온 55도, 섭씨 13도까지 내려가며 비교적 선선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한층 더 밝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늘이 맑게 개면서 야외 활동하기 좋은 전형적인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79도, 섭씨 26도, 최저기온 66도, 섭씨 19도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약간 지나가지만 대체로 흐림과 맑음이 섞인 안정적인 하늘이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72도, 섭씨 22도, 최저기온 53도, 섭씨 12도로 시작해 일교차가 조금 느껴지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본격적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며 야외 활동하기에 매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5도, 섭씨 30도, 최저기온 66도, 섭씨 19도로 전망됩니다. 전반적으로 미 동부 지역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구름이 걷히고 기온도 점차 오르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15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춤에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3: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4: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4: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외국 기업 사상 최대 규모의 엔화 채권을 발행하며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 투자 자금 조달 전선이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와 로이터 통신이 15일 보도했습니다. 알파벳은 이날 5,765억 엔 규모의 엔화 표시 채권 발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외국 기업의 엔화 채권 발행으로는 2019년 버크셔 해서웨이의 4,300억 엔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3년물부터 40년물까지 7개 만기로 발행됐으며 미주호 증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가 공동 주관사를 맡았습니다. 알파벳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해외 부채가 전혀 없었지만 최근 수개월간 유로화, 스위스 프랑화, 파운드화, 캐나다 달러화 채권을 잇따라 발행해 400억 달러 이상을 조달했습니다. 올해 설비 투자 규모는 최대 1,9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같은 글로벌 차입은 AI 투자 경쟁으로 현금 흐름 부담이 커진 빅테크들이 월가를 넘어 새로운 자금 조달 창구를 적극 개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마존 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플랫폼 등 미국 4대 하이퍼스케일러가 올해 7,250억 달러 규모의 AI 투자를 감행하면서 이들 기업의 잉여 현금 흐름은 최근 10여 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해외 통화 부채는 현재 이들 하이퍼스케일러의 전체 차입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JP모건의 존 서비디아 글로벌 투자등급 파이낸싱 공동대표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제 모든 통화 옵션을 탐색하고 있다며 해외 통화 차입이 미국 시장을 두드리는 간격을 늘리고 희소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내 AI 채권 발행이 본물을 이루면서 투자자 수요가 소진되자 낮은 정책금리에 스위스 프랑, 유로나 호주 달러, 싱가포르 달러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알파벳에 이어 스위스 시장에서 28억 스위스 프랑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알파벳은 2월 영국에서 100년 만기 스털링 채권도 발행한 바 있습니다. 바클레이스의 스콧슐트 글로벌 투자등급 채권 신디케이트 공동대표는 AI는 장기 인프라이기 때문에 장기물 발행이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릴랜드 한인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미주 한인의 날 재정 법안이 주의회를 최종 통과하며 공식 법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1월 13일은 메릴랜드 주정부가 공식 선포하는 기념일로 지정돼 1903년 하와이 이민으로 시작된 한인 이민 역사와 한인사회의 공헌이 주 역사 속에 공식적으로 남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1: 메릴랜드 한인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미주 한인의 날 재정법안이 주의회를 최종 통과하며 공식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1월 13일은 메릴랜드 주정부가 공식 선포하는 공식 기념일로 지정돼 미주 한인 이민 역사와 한인 사회의 공헌을 기리는 날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웨스모 메릴랜드 주지사는 12일 클라렌스 램과 케이티 헤스터 주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상원법안 세넷표 627호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매년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지정하고 메릴랜드 주지사가 이를 해마다 공식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날 열린 서명식에는 램과 KT 상원의원을 비롯해 문인석 총영사, 박충기 주행정법원장, 수잔리 주 국무장관을 비롯해 지역 주요 한인 단체장들과 법안 통과를 지지해온 한인 인사들이 참석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또한 린다 한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 미동부 연합회장, 소한 한 메릴랜드 한인회장, 김영아 몽고메리 카운티 한인회장, 박로사 워싱턴 한인재단 이사장, 마리오장 메릴랜드 카그로 회장, 조지영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사무총장 등 메릴랜드와 워싱턴 지역 주요 한인사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 법안의 통과는 한인사회와 메릴랜드 주 상하원 의원들이 함께 이뤄낸 초당적

0: 아일랜드 의회 내에서 한인 이민 역사와 커뮤니티 기여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밑거름이 됐고 결국 SB 627호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메릴랜드 주지사들은 2005년부터 매년 미주 한인의 날을 선포해왔으며 전임 레리 호건 주지사 역시 영부인 유미 호건 여사의 권유로 기념일 선포에 동참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열린 주의회 상원본회의 제3독회 표결에서는 찬성 136표, 반대 1표라는 압도적인 지지 속에 최종 통과됐습니다. 하원에서는 코트니 왓슨 하원의원이 관련 법안 HB 770호를 발의했으며 마크 장과 차오 하원의원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법안 추진에 힘이 실렸습니다. 다만 그동안은 상징적인 선언 차원에 머물렀지만 이번 SB 627호 통과를 통해 미주 한인의 날은 법적 효력을 갖춘 공식 기념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램 상원의원은 서명식에서 이번 법안은 한인 사회의 역사와 공헌을 미래 세대에 공식적으로 남기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동료 의원들과 한인 커뮤니티 지도자들 그리고 박충기 법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1월 13일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미주 한인 이민 역사의 출발적으로 기록되는 날입니다. 1903년 1월 13일 100여 명의 조선인 이민 선조들이 최초의 공식 이민선인 갤리코를 타고 하와이 호놀룰루 항에 도착하면서 미주 한인 이민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사탕수수 농장 계약 노동자로 낯선 땅에 첫발을 내리던 이들은 언어와 차별, 가난과 고된 노동 속에서도 공동체를 일구고 삶을 개척했으며 조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데에도 헌신했습니다. 메릴랜드가 매년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공식 지정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민 선조들의 희생과 도전, 그리고 미주 한인 사회가 이룩해온 역사와 공헌을 주 정부 차원에서 영구적으로 기리고 기억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인 사회 지도자들은 이번 법제화가 단순한 기념일 제정을 넘어 한인 이민 선조들의 희생과 도전, 그리고 오늘날 한인 사회의 성취를 다음 세대에 공식적으로 계승하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903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시작된 한인 이민의 발자취가 123년이 지난 오늘 메릴랜드 주정부의 공식 기록으로 남게 되면서 미주 한인 사회의 역사와 정체성 또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됐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의 9년 만에 중국 방문을 수행한 관료와 슈퍼스타급 기업인들이 베이징 인민대회당 공식 행사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행동과 이색적인 모습으로 포착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주요 인사들의 행동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가운데 중국 방문을 수행한 고위급 관료와 슈퍼스타급 기업인들이 예상 외의 모습으로 공식 행사장 곳곳에서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해 환영 행사를 거행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몸을 360도 회전하면서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글로벌 정세 혼란 속에 세계 두 대국의 수장이 반년 만에 처음 만나는 자리이자 의장 대 사열 등 엄숙한 분위기가 지배적인 행사장에서 머스크 CEO의 호기심이 가득해 보이는 모습이 눈에 띈 겁니다. 네티즌들은 머스크 CEO가 국빈 방문에서 관광객이 된 것 같다는 등 유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머스크 CEO는 이날 인민대회당에 자신의 어린 아들을 대동해 주변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6살로 알려진 그의 아들 X는 중국풍 상의에 호랑이 얼굴 모양의 중국 전통 가방을 들고 등장했습니다. 머스크 CEO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함께한 국빈 만찬장에서 레이쥔, 샤오미 CEO 등과 셀카를 찍는 모습, 팀 쿡 애플 CEO와 대화하는 모습 등이 잇따라 공개돼 화제를 이어갔습니다. 화제가 된 또 다른 이는 방중 전부터 중국 정부의 제재 문제로 주목을 받았던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입니다. 루비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에 배석하면서 인민대회당 회담장 천정을 고개를 들고 쳐다보는 장면이 외신 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고 싱가포르 중국어 매체인 연합조보가 보도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회담장 천장을 가리키는가 하면 무언가를 말하면서 이른바 엄지척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건축물에 관심을 보이는 듯한 그의 모습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0: 확산했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등장하자마자 단연 취재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애초 방중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그는 알래스카에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1에 막판 합류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젠슨 황 CEO가 14일 인민대회당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상회담은 잘 진행됐다며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놀라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중단에는 중국에 대한 H200 칩 판매를 기다리고 있는 엔비디아나 상하이에 공장을 운영 중인 테슬라만이 아니라 애플, 블랙록 등 세계 유수의 기업 수장들이 함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환영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릴 때 까치가 갑자기 날아들었다는 점도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과 중국 등에서는 까치는 반가운 손님을 의미하는 길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만찬장에서 건배를 한 뒤 와인을 한 모금 입에 대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시 주석에 대한 존중을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1: 미 법무부는 14일 예일대학교 의과대학이 흑인과 히스패닉 지원자들에게 유리한 입학 관행을 편향적으로 적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예일대 의대가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다양성 정책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대학 측과 자발적 시정 합의를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법무부는 성명에서 예일대가 입학 사정에서 의도적으로 인종에 기반한 차별을 했다며 일반적으로 흑인 및 히스패닉 지원자들이 백인이나 아시아계 지원자들에 비해 일관되게 낮은 학업 성적으로 합격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예일대가 지원자의 인종을 판단하기 위해 대리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2023년 연방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3년 전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의 인종고려 입학 프로그램 등 소수 인종 입학 우대 정책인 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예일대 의대가 적용해온 종합평가 방식을 공정하지 않은 우회 입시책으로 간주했습니다. 법무부는 예일대가 직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지원자의 인종을 파악하고 활용하기 위해 종합평가를 사용하고 있다며 그 후 면접을 진행해 입학 담당위원회가 지원자의 인종과 민족을 알 수 있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일대는 성명을 통해 선발된 의대 학생들이 뛰어난 학업 성취도와 개인적 헌신을 보여주고 있다며 엄격한 입학 절차를 신뢰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예일대는 이전에도 입시에서 그 어떤 인종이나 민족 집단도 차별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 대학의 다양성 목표를 반실력주의이자 백인과 남성 같은 집단에 대한 차별로 규정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러한 정책을 폐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여러 차례 내렸고 대학 측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주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 의대의 입시 관행 또한 흑인 히스패닉에게 편향됐다고 발표했고 이 의대는 실력에 기반하며 각 지원자에 대한 엄격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입시를 진행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뉴욕 더 브롱스 지역에서 5세 여아가 길거리 총격에 휘말려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용의자 3명의 모습이 담긴 감시카메라 영상을 공개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13일 뉴욕시 더 브롱스 길 한복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5세 여아가 총격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사건 현장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며 용의자 3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13일 오후 5시 25분경 더 브롱스 롱우드 지역 서던 블로버드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충격으로 인근 상점 유리문이 깨졌으며 사건 현장 인근에 어머니와 함께 있던 5세 여아의 귀 부위를 총탄이 스치며 부상을 입었습니다. 수사당국은 총상을 입은 5세 아동 표적이 아니었지만 다른 인물을 겨냥한 총격 과정에서 인근에 있던 여아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 아동은 인근 할렘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인근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주인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즈니스를 열고 생계를 꾸려가야 한다는 것을 몸소 보이기 위해 계속 장사를 하고 있다며 자신 역시 5살 난 손주를 둔 할아버지로서 이번 비극적인 사건이 남의 일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3: out here trying to let my businesses know that it's still okay to open. You know, it is a tragic thing, and I'm taking that very personal because I am the grandfather of a five-year-old. So that hits kind of close to home.
2: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는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3명이 포착됐습니다. 사건 당시 첫 번째 용의자는 짙은 피부색의 검은색 상의를 착용한 채 갈색 백팩을 메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검은색 상의와 하의, 검은색 백팩을 착용했으며 세 번째 용의자는 흰색 로고가 있는 검은 상의에 회색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다른 그룹과 다툼으로 총격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인근에 설치된 CCTV를 토대로 사건 발생 원인과 추가 공범 여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체포된 인물은 없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태평양에서 형성 중인 슈퍼 엘니뇨의 영향으로 내년 지구촌이 역대 최고 기온과 기상이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가 제기됐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14일 미 국립해양대기국과 유럽중기예보센터 등의 전망을 인용해 올 가을 강력한 엘니뇨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현재 태평양 일부 지역의 해수면 온도는 이미 섭씨 0.5도 이상 상승한 상태입니다. 특히 최근 수주간 열대 태평양의 수온 상승 속도는 이례적으로 빠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의 수치 예보 모델 중 절반 이상도 올 가을 태평양 특정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2.5도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일부 예측에서는 상승폭이 3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최고 기록인 1877년의 2.7도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1877년의 강력한 엘니뇨는 약 18개월 동안 이어졌고 아시아와 브라질, 아프리카 전역에 극심한 가뭄과 대기근을 초래해 수백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재 형성되고 있는 강력한 엘니뇨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영국 레딩 대학의 리즈 스티븐스 교수는 이번 엘니뇨가 매우 강한 수준으로 발달할 경우 내년 세계 기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에서 2024년 엘니뇨 이후 지구촌은 역대 가장 더운 해를 경험했습니다. 엘니뇨는 지역별로 극단적 기상현상도 유발합니다. 북부 페루와 남부 에콰도르, 동아프리카 등에서는 홍수 가능성이 커지고 호주와 인도네시아, 남미 북부 지역에서는 가뭄과 산불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기상이변은 농업 생산량 감소와 세계 식량 공급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티븐스 교수는 이미 빈곤 상태에 놓인 인구가 늘어난 상황에서 엘니뇨로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해 농작물 생산량까지 감소하면 식료품 가격은 더욱 상승하게 된다며 인도주의적 위기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0: 공개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 에비뉴 팰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고베 주얼그룹 뉴욕 보석쇼. 이번 주 토요일이 마지막 피날레입니다. 진주 목걸이, 랩 다이아몬드, 몰사나이트, 컬러스톤 등 2000여 점의 화려한 보석을 최고 80% 특별 세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미모 업그레이드 컨셉의 체험형 보석쇼로 한인 여성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더스데이를 놓쳤다면 지금이 오히려 최고의 득템 찬스. 애프터 마더스데이 특별전. 이번 주 토요일까지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노던길 K블링블링 G4 세매장에서 고베 주얼 그룹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천정산삼의 파격 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산삼에서 파격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 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 정부가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대만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강제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미중 모두의 해가 될 것이라며 대만 해협 긴장 고조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국이 유가 안정을 위해 풀어놓은 전략 비축유의 약 40%가 해외로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글로벌 원유 공급난이 심화되면서 미국의 비축유까지 해외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 최대 전력망 PJM의 전력 도매 가격이 AI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 영향으로 1분기 76% 급등했습니다. 전력 수요 폭증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자 부담 확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 확대를 위해 해외 채권 시장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외국 기업 사상 최대 규모의 엔화 채권을 발행하며 AI 투자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태평양에서 슈퍼 엘니뇨 조짐이 나타나면서 내년 지구촌이 사상 최고 기온과 극단적 기상 이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염과 홍수, 가뭄 등 이상 기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가 가상화폐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는 클래러티법을 통과시키며 디지털 자산 제도화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법안은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과 규제기관 권한을 정리해 시장 불확실성 해소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가 대기오염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관련 소송 개입 가능성을 내비치며 지원에 나섰습니다. 시민단체들은 XAI가 무허가 가스 터빈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예일대 의대 입학 과정이 흑인과 히스패닉 지원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차별금지법 위반을 지적하고 시정 합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인종차별은 없었다고 반박하며 입시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항이나 카페,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반쯤 열린 노트북을 들고 다녀야 했던 개발자들의 고충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오픈 AI는 인공지능 코딩 도구인 코덱스를 스마트폰에서도 쓸 수 있도록 챗GPT 모바일 앱에 탑재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개발자들은 그간 코덱스 앱을 사용하려면 상시 전원이 켜져 있는 컴퓨터의 원격으로 접속하거나 노트북을 켠 채로 휴대해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개발자들은 코덱스의 작업이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다른 일을 할 때도 노트북을 살짝 열어 전원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 같은 개발자들의 모습은 일종의 밈처럼 퍼지기도 했습니다. 오픈 AI도 복사기와 차량 조수석, 해변, 세탁기 위, 화장실 변기 위 등에 반쯤 열린 노트북이 놓여있는 사진을 공식 X 계정에 올리며 이 같은 밈 확산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오픈 AI는 X를 통해 노트북에서 잠시 떨어져 보라, 코덱스는 휴대전화에서 계속 사용하라, 코덱스 작업 환경이 호주머니에 들어간다라며 재치있게 코덱스의 스마트폰에 탑재를 알렸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코덱스를 이용하면 파일과 인증정보, 권한 설정 등은 노트북에 유지되고 터미널 출력과 테스트 결과, 코드 변경 내역 등이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에 전송된다고 오픈 AI는 설명했습니다. 또 원격 보안 접속 기능도 추가돼 그간 노트북으로만 접속할 수 있었던 회사 서버 내 코덱스에도 스마트폰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오픈 AI는 데스크탑에서 작업을 시작하고 스마트폰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어느 한 기기에 묶이지 않고 작업을 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챗GPT 앱의 코덱스 기능은 일단 애플 맥 컴퓨터 사용자에게 우선 제공되고 향후 윈도 사용자에게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는 애플 iOS와 안드로이드 OS를 모두 지원합니다. 뉴욕 롱아일랜드 레일로드가 노사 협상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이번 주말부터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노조는 MTA를 상대로 향후 4년간 14.5%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뉴욕 롱아일랜드 주민들의 주요 통근수단인 롱아일랜드 레일로드가 노사 협상 난항으로 파업 위기에 놓였습니다. LIRR 노조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새 임금 계약을 앞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합의에 실패할 경우 오는 16일 토요일 자정을 기점으로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LIRR 기관사들과 신호 담당자, 승무원 등 약 3,500명을 대표하는 5개 노조는 향후 4년 동안 14.5%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MTA는 이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 인상안과 함께 $3,000의 일시금 지급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노조 측은 일회성 보너스는 임금 인상을 대체할 수 없다며 MTA의 제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14일 목요일 성명을 통해 MTA가 진지한 임금 제안을 하지 않는다면 LIRR 노조는 48시간 이내로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노조는 MTA 협상 책임자가 임금 인상안과 보너스 일시 지급의 차이를 비유하면서 빨간 아이스크림과 노란 아이스크림의 차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당황스럽다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MTA 측은 여전히 협상을 통한 타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적인 파업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비상수송 계획도 마련한 상태입니다. MTA에 따르면 파업이 현실화되면 LIRR 열차 운행은 사실상 전면 중단됩니다. 이에 따라 셔틀버스가 런컨코마역과 헌팅턴역에서 퀸즈 179가 지하철역까지 운행되며 승객들은 이후 F라인을 통해 맨해튼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햄스테드 레이크 스테이트 파크 인근에서도 셔틀버스가 운영되며 승객들은 하워드비치 JFK 공항역에서 A라인으로 환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약 30만 명에 달하는 통근객들이 이용하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운행이 멈출 경우 극심한 교통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TA는 노조 측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내년 최대 8%의 지하철, 버스, 열차 서비스 운임 인상으로 이어지거나 서비스 축소, 인력 감축에 나서야만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MTA는 서비스 요금 인상 없이도 임금 인상에 나설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마지막 파업은 지난 1994년에 발생했으며 당시 이틀간 열차 운행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번 주말 LIRR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약 32년 만의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을 상대로 비밀리에 군사공격을 감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14일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전현직 미 당국자 3명을 인용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의 무차별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각각 이란 모처를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나라가 이번 전쟁 국면에서 직접 이란을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이번 공격은 이란에 대한 사전 예고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는 사실상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를 직접적인 교전국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그간 이란의 공격에 맞선 방어 조치만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번 보복 공격을 기점으로 양국이 전쟁의 전면에 나서게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미국과 긴밀한 군사적 관계를 유지하며 안보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은 걸프국에 만류를 뿌리치고 지난 2월 28일 대이란 공습을 단행했으며 이후 이란과 인접한 사우디 등 걸프국가들은 무차별적인 보복 공습에 노출됐습니다. 더불어 중동 지역에서 안전한 비즈니스 관광 허브를 자처해온 이들 국가의 경제 모델도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위험 분석 컨설팅 회사인 유라시아 그룹의 피라스 막사드 중동 북아프리카 담당 이사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이란과 자체적인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향후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하더라도 중동 지역에서 이란의 공격에 따른 실질적인 위협을 제거할 순 없으며 영내 당사자들은 직접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을 거란 의미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양국 정부의 군사 행동이 트럼프 행정부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사우디가 지난 3월 말 이란 내 목표물에 대해 보복 공습을 감행했다고 보도했으며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랍에미리트가 지난달 이란 남부 연안 나반섬의 정유시설을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0: 한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앞으로 재외동포들이 한국 내 은행 업무를 대리인에게 맡길 때 국제 우편으로 위임장을 보내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은행과 함께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 위임장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인데요. 이 서비스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거래를 위해서 재외공간에서 인증받은 금융 위임장을 전자문서로 전환해 지정한 은행에 온라인으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위임장을 국제우편으로 보내야 해서 처리까지 수주가 걸리는 경우도 있었으며 분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우편 절차 없이 즉시 국내 금융 업무 처리가 가능도록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 위임장 서비스가 추진됩니다. 이번 서비스에는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 우리은행, 부산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총 8개 금융기관이 우선 참여하며 향후에 참여기관은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가정상담소에서는 성인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과 직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2026 여름학기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재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어 회화,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 기본 컴퓨터 교육 등 실생활과 직장 환경에 활용 가능한 영어 및 디지털 기술 교육으로 구성됐으며 뉴욕 가정상담소 경제자립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917-887-9173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 DC 지역에서는 올봄 그리고 여름에 다양한 취업 박람회와 무료 또는 저비용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먼저 버지니아에서는 지역 고용센터인 버지니아 커리어웍스에서 정기적인 취업 박람회 또 이력서 작성, 인터뷰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IT, 의료, 행정, 정부기관, 협력업체, 채용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프로그램은 온라인 참여도 가능합니다. 특히 영어가 익숙지 않은 이민자를 위한 ESL 영어 교육 프로그램도 연결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의 경우에는 몽고메리 컬리지와 지역 커뮤니티 센터들을 중심으로 성인 영어 교육 과정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초 회화부터 직장 영어, 시민권 인터뷰 준비반까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공공도서관과 성인교육기관에서도 무료 영어 수업과 컴퓨터 교육, 취업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특히 시니어와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과정도 늘고 있는데요. 취업 박람회에 참석할 때는 이력서를 여러 장 준비하시고 간단한 자기소개도 연습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일부 기관은 한국어 상담 연결도 가능해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커리어웍스 그리고 공공도서관 등 공식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톡톡이었습니다.
1: K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2: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애
1: 배추박스 22불 99, 그레이 호박 파운드당 99센트, 매실 파운드당 8불 99,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3불 99. 지금 가장 신선한 제철 식재료로 매일의 식탁을 더 건강하게 한남 체인에서 만나보세요.
3: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0: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포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치매.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과학적인 예방이 필요할 때입니다. 3,123명의 대규모 임상실험으로 증명된 놀라운 변화. 뇌혈류와 인지기능을 깨우는 TNS 아론사포닌의 힘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건강한 기억력의 완성,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레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24불 99, 씨없는 수박개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6불 99, 만다린 100당 3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스페셜 세일 9불 99, 진가 사골곰탕 박스당 9불 99, 통통배 더 맛있는 자반 이면수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다음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기업 XAI가 발전소를 불법으로 가동해 대기 오염을 일으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머스크 편들기에 나섰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4일 전미 유색인종 지위향상협회 등이 XAI 계열사 MGX테크를 상대로 제기한 대기 오염물질 배출 관련 소송을 두고 법무부가 직접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애덤 구스타프 법무부 부차관보는 13일 오후 미시시피주 북부 지방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고 인류 번영과 경쟁력,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국의 글로벌 AI 지배력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게 미국의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의 판결이나 명령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개입할 기회를 찾고 있다며 이 소송 사안에 대해 검토할 여유 시간을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해당 소송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업인 XAI에 불리하게 결론이 날 경우 정부가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미 유색인종 지위향상협회에 따르면 XAI와 자회사 MGX테크는 미시시피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무허가 가스터빈 27대를 설치했습니다. 이 터빈은 이동식 장치 위에 설치돼 건강 및 오염 관련 연방법 법망을 우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주로 흑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연간 1,700톤의 스모그 유발 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미 유색인종 지위향상협회는 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지만 XAI는 오히려 발전기를 추가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XAI는 이달 6일 기준 이동식 가스 터빈 수를 50대까지 늘렸습니다. 미 정치권과 안보 커뮤니티에서 캐시 파텔 FBI 국장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USS 애리조나 메모리얼 인근 해역에서 스노클링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추모 공간의 상징성을 훼손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미 정치권과 안보 커뮤니티에서 캐시 파텔 FBI 국장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USS 애리조나 메모리얼 인근 해역에서 스노클링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추모 공간의 상징성을 훼손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됐습니다. 최근 잦은 과음과 결근 의혹으로 구설에 올랐던 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이번에는 진주만 추모지에서 스노클링을 즐겼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AP 통신은 14일 파텔 FBI 국장이 지난해 8월 하와이주를 방문했을 당시 미군 함정 애리조나함 인근에서 이른바 VIP 스노클링을 즐긴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애리조나함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1년 12월 7일 일본군의 진주만 공습으로 침몰한 전함으로 1,000명이 넘는 수병과 해병이 승선한 채 순식간에 침몰해 이들의 유해가 선체 안에 그대로 안장된 추모지입니다. 이 함정 주변에서 일반인의 스노클링과 다이빙은 금지되어 있으며 해양 고고학자들이 선박 상태를 확인하거나 애리조나함 생존자 유해를 안치하기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다이빙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이래로 해군 등은 애리조나함 기념관 관리자와 군 관계자 등이 해당 장소에서 수영하는 것을 묵인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군은 파텔 국장의 스노클링이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현재부터 1993년까지 거슬러 확인해본 결과 파텔 국장을 제외하고 FBI 국장이 이곳에서 스노클링을 즐긴 경우는 없었다고 AP통신이 확인했습니다. 핵 엘버트 쓴 해병대 참전용사는 교회에서 총각 파티를 여는 것과 같다며 그곳은 신성한 지역이고 엄숙하게 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파텔 국장은 당시 호주와 뉴질랜드를 공식 방문하러 가는 길에 하와이에 방문했으며 귀국길에도 하와이에서 이틀을 보내고 라스베이거스로 돌아갔습니다. FBI는 이 당시 방문이 위유성이 아니며 FBI 호놀룰루 지부 사찰 및 현지법 집행기관과의 만남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 파텔 국장이 정부 자산을 활용해 개인 여가 활동을 즐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파텔 국장은 여자친구인 컨트리 가수 알렉시스 윌킨과 데이트하려고 FBI의 공용 제트기를 부적절하게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또 워싱턴 DC와 라스베이거스의 클럽에서 만취 상태로 자주 목격되고 이 때문에 아침 회의가 미뤄지는 등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스캇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4일 미국의 이란 선박 봉쇄로 인해 이란의 원유 저장시설이 이미 가득 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경제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일간 이란 최대 원유 수출 터미널인 하르그섬에서 원유 선적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선박들이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는 만큼 해상 저장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란은 결국 원유 생산을 중단하기 시작할 것이다. 위성 사진을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운 정부 업체 윈드워드는 이날 파나맥스급 유조선 한 척이 하르그섬에서 원유를 선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7일 이후 하르그섬에서 확인된 첫 원유 선적 사례라고 설명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이 선박이 하르그섬 동쪽 터미널의 접안에 있는 모습을 포착했으며 이와 별도로 인근 대기구역의 위치 신호를 끈 이른바 그림자 선단 유조선 약 20척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파나맥스급 유조선은 대략 40에서 55만 배럴의 원유를 선적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중동산 원유 공급 차질에 대응해 미 에너지 구입을 늘리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알래스카에서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을 늘릴 계획이라며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하면 알래스카는 중국이 에너지를 수입하기에 적절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보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 중동 의존도에서 벗어나 공급원을 다양화할 것이며 그 대안으로 미국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릴랜드주와 대한민국 간의 협력 관계가 경제 외교 전반으로 확대되며 양측의 우호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문인석 총영사는 지난 12일 웨스모어 메릴랜드 주지사와 주요 주정부 인사들을 만나 양측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2: 메릴랜드주와 대한민국 간의 협력 관계가 경제 외교 전반으로 확대되며 양측의 우호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문인석 총영사는 지난 12일 웨스모어 메릴랜드 주지사와 주요 주정부 인사들을 만나 양측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빌 퍼거슨 메릴랜드주 상원의장, 수잔 리 주 국무장관, 아루나 밀러 주 부지사, 박춘기 메릴랜드 행정법원장, 그리고 조슬린 페냐멜니 하원의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양측은 특히 한국과 메릴랜드 간의 경제 통상 협력과 지속적인 파트너십 유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 발전의 중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웨스모어 주지사는 한국과 메릴랜드 간 관계가 양 지역 모두의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며 자신의 방한무역 사절단 활동과 이후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메릴랜드 투자 사례를 언급하며 협력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날 만남에서는 메릴랜드를 상징하는 꽃인 블랙 아이드 수잔을 소재로 한 예술 작품이 주지사로부터 문인석 총영사에게 전달됐습니다. 이번 작품은 로서장 예술가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로서장은 서울 출신으로 메릴랜드로 건너와 메릴랜드 예술대학 Maryland Institute College of Arts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주예술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현재는 동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한국계 미국인 예술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서장은 지난해 CBS를 통해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섬주민 유산의 달 AAPI Heritage Month 특집으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이번 만남은 한국과 메릴랜드 간의 지속적인 협력과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향후 경제, 문화, 교육 분야로의 교류 확대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전반적으로 구름이 조금 끼어있지만 대체로 무난한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69도, 섭씨 21도, 최저기온 55도, 섭씨 13도까지 내려가며 비교적 선선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한층 더 밝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늘이 맑게 개면서 야외 활동하기 좋은 전형적인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79도, 섭씨 26도, 최저기온 66도, 섭씨 19도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약간 지나가지만 대체로 흐림과 맑음이 섞인 안정적인 하늘이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72도, 섭씨 22도, 최저기온 53도, 섭씨 12도로 시작해 일교차가 조금 느껴지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본격적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며 야외 활동하기에 매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5도, 섭씨 30도, 최저기온 66도, 섭씨 19도로 전망됩니다. 전반적으로 미 동부 지역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구름이 걷히고 기온도 점차 오르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15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5: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4: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6: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7: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셀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8: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7: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8: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 문의 516-486

0: 안녕하십니까? 새 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시라고요?
1: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0: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1: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2: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은행권의 반대로 난항을 겪던 가상화폐 규제 체계 법안이 상원은행위원회를 통과하며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미 상원은행위원회는 14일 디지털 자산 시장 클래러티법을 공화당 의원 전원에 민주당 의원 2명 찬성으로 승인하고 법안을 상원본회의로 넘겼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클래러티법은 가상화폐 토큰의 법적 성격을 증권 상품 등으로 분류하고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관할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이 최종 제정되면 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기관 투자가 자금 유입 확대와 디지털 자산 시장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등 업계는 스테이블코인 보상지급 허용을 강하게 요구했고 미국 은행가 협회는 예금 잠식 우려를 들어 관련 조항 삭제를 요구하며 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의 막판 로비를 벌였습니다. 가상화폐 업계는 2024년 선거에서 친가상화폐 후보 지원에 1억 1,900만 달러 이상을 쏟아부으며 입법 압박을 이어왔습니다.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 2명은 작은 세탁 방지 조항 강화, 정치인의 가상화폐 영리 행위 금지 등이 보완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반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본회의 통과에는 60표가 필요합니다. 하원은 이미 법안을 통과시킨 상태입니다. 양원 조율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최종 발효됩니다. 예측 시장에서는 클래러티법의 연내 통과 가능성을 7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소란맘단의 뉴욕시장이 세계적인 헤지펀드 시타델의 CEO 켄 그리핀과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리핀 측은 맘단의 시장이 자신의 2억 3,800만 달러 상당의 펜트하우스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영상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한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맘다니가 뉴욕시를 위해 막대한 세금을 내고 있는 기업가들과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3: 최근 소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시다첼 CEO인 켄 그리핀과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뉴욕 재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맘다니 시장이 중재자를 통해 그리핀과의 대화를 추진했지만 그리핀 측이 아직 시장과 직접 대화할 의사가 없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갈등의 발단은 맘다니 시장이 약 한 달 전인 4월 15일 택스데이를 맞아 공개한 영상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맘다니 시장은 맨해튼에 위치한 켄 그리핀의 초고가 펜트하우스 주소까지 보여주면서 뉴욕의 부유층 세금 구조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해당 주택은 약 2억 3,800만 달러, 한화로 약 3,4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이후 그리핀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핀은 시장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저격했으며 대중 앞에서 자신을 악마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집주소까지 공개하면서 가족과 자신은 신변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다텔의 사업 확장을 뉴욕이 아니라 마이애미 중심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4: We will add far more jobs in Miami over the next decade as an immediate and direct consequence of the mayor's poor decision here.
3: Partnership for New York City 대표인 스티븐 플롭은 공개적인 사과 없이 비공개로 대화를 요청한다면 켄 그리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응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리핀은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뉴욕시에 납부했으며 수억 달러를 기부해온 인물인데 졸지에 마치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지목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맘다니 시장은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5: No, I saw Ken Griffin yesterday and hasn't happened. And look, if you're Ken Griffin, right, and you were singled out and vilified as if you'd done something wrong. And the reality is that you donate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to philanthropy, let alone paying billions of dollars in taxes. Somebody wants to have a private conversation without a public apology or public recognition that that was a mistake. You probably wouldn't want to have that conversation either.
3: 한편 맘다니 시장은 최근 들어 재계에 대한 발언 수위를 다소 낮추고 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12일 예산 발표 기자회견에서 모든 뉴요커들이 성공하길 원하며 켄 그리핀 같은 CEO들도 그 비전에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뉴욕 경제를 강화하길 바란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뉴욕에 남고 또 뉴욕으로 오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맘다니 시장은 여전히 뉴욕의 세금 체계가 초부유층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왜 그리핀의 펜트하우스를 언급했냐는 질문에 해당 주택이 미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이었기 때문이라며 초고가 부동산에 대한 별도 과세, 삐다테르 세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6: That home when it was purchased was the most expensive hom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e wanted to make very clear that this applies to a very select group of properties.
3: 뉴욕 시장의 부유층 세금 문제를 언급하면서 그 여파는 정치권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뉴욕시는 그리핀 같은 거물급 납세자들을 한번 잃어버리면 회복하기 어렵다며 시장이 뉴욕시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막대한 세금을 내는 기업가들을 존중하고 직접 만나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7: When you lose people like that, it's sort of not recoverable. You got to meet them, you have to have dinner with them, you have to convince them not to leave.
3: 맘다니 시장은 최근 블랙스톤 CEO와도 회동하는 등 뉴욕 재계와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임 4개월이 넘도록 경제개발 책임자를 아직도 임명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장의 경제 정의 중심의 정책 기조에 대한 기업계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2: 미 최대 규모 전력망 운영사의 전력 가격이 데이터센터의 폭발적인 수요로 인해 지난 1분기 76% 급등했습니다. PJM 인터커넥션이 관리하는 미 13개 주 전력망의 도매 전력 총 비용은 지난 1분기 메가와트 시당 평균 136.53달러를 기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모니터링 애널리틱스의 보고서를 인용해 14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분기에 77.78달러에 비해 훨씬 비싸진 가격입니다. 이 같은 가격 급등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엄청난 수요 증가로 전기 요금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수의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규모의 에너지가 필요하며 이는 또한 미국의 노후화되고 있는 전력망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두 차례의 PJM 전기 용량 경매에 포함된 데이터센터 부하로 인해 소비자 부담이 138억 달러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데이터센터 부하와 관련된 문제가 적시에 해결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가격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PJM은 뉴저지주에서 일리노이주에 이르는 미 동부 지역의 6,700만 명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데이터센터들이 밀집돼 있습니다. PJM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정치인과 소비자, 다른 전력회사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최대 전력회사인 코메드는 이날 고객 전기요금 상승의 원인으로 PJM 전력망의 공급 비용 급등을 지목했습니다.

0: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포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1: 이치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24불 99, 하트 딸기 팩당 금토 1, 월 한정 판매 7불 99, 한국산 무청 시래기 박스당 14불 99, 파 4번들당 1불 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등심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5불 99, 항정살 파운드당 7불 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 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0: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것 좀 없을까?
1: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0: 북유럽?
1: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0: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2: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레 골드 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만다린 100당 3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스페셜 세일 9불 99, 진가 사골곰탕 박스당 9불 99, 통통배 더 맛있는 자반 이면수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안녕하세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인뉴입니다. 오늘은 5월 14일자 뉴욕타임스에서 가져온 아주 긴박한 국제정세 소식을 다뤄보려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 좋은 친구라며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시각, 물밑에서는 스파이전과 사이버 공격이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기사 제목은 Spies, Sanctions, Cyber Attacks, China and the US Clash Behind the Scenes. 즉, 스파이, 제재, 사이버 공격, 마크에서 충돌하는 중미 관계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교적 화려함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 주요 문장으로 함께 살펴봅니다. 'Avoid unnecessary confrontations with China, large or small, that could interfere with Mr. Trump's effort at rapprochement.' 트럼프 대통령의 화해 노력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크고 작은 대중국 충돌을 피하라. 여기서 rapprochement은 화해 혹은 국가 간의 관계 개선을 뜻하는 아주 격조 있는 단어입니다. 프랑스어에서 유래했는데요. 하지만 기사는 이 단어가 무색하게도 마크에서는 치열한 대결이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onfrontation은 대결이나 충돌을 의미하는데요. 화해를 뜻하는 rapprochement와 대조를 이루면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It is not clear why there has been such a sudden deluge of China measures. 왜 이토록 갑작스럽게 대중국 조치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Deluge는 원래 대홍수나 폭우를 뜻합니다. 여기서는 홍수처럼 쏟아지는 중국에 대한 제재 조치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네요. 단순히 몇 개의 조치가 아니라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또한 measure는 흔히 측정이라는 뜻이지만 이 기사에서는 정부가 취하는 대책이나 조치라는 정치 용어로 쓰였습니다. Senior officials may be seizing a perceived opportunity to highlight tensions with China over Iran, cybersecurit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고위 관리들은 이란,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을 둘러싼 중국과의 긴장 관계를 부각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Seizing은 꽉 잡다 혹은 기회를 포착하다라는 뜻이고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낚아채는 역동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perceived는 인식된 혹은 감지된이라는 뜻인데요. 관리들이 지금이야말로 중국의 위협을 대통령에게 알릴 적기라고 판단했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Foreign entities principally based in China are engaged in deliberate industrial scale campaigns to distill frontier AI systems. 주로 중국에 기반을 둔 외국 단체들이 최첨단 AI 시스템을 추출하기 위해 의도적이고 산업적인 규모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distill이라는 단어에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원래 증류주를 만들 때 추출하다라는 뜻이지만 IT 문맥에서는 거대 AI 모델의 핵심 기술을 뽑아내어 복제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또한 deliberate는 의도적인 혹은 계획적인이란 뜻으로 중국의 기술 탈취가 우연이 아닌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The surge in action followed months of U.S. officials downplaying the rivalry. 이러한 조치의 급증은 미 당국자들이 지난 몇 달간 양국의 경쟁 관계를 경시해 온 뒤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Surge는 파도가 굽이치다 혹은 급증하다라는 뜻이죠. 잠잠하다가 갑자기 치솟는 모양새를 말합니다. 반대로 downplay는 중요성을 경시하다 혹은 낮게 평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관계 회복을 위해 갈등을 일부러 못 본 척 낮춰 불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수준, surge로 폭발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기애애한 미중 정상회담 뉴스 이면에서 벌어지는고 있는 미중 양국의 치열한 총성 없는 전쟁을 살펴봤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든 사람 사이의 관계든 겉모습이 전부는 아닐 때가 많죠. 그럼에도 평화롭기 위해서는 만나고 화합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익뉴 여기서 마칩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에 배석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14일 미국의 대만 정책에 변경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회담한 후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만과 관련한 우리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여러 미 행정부에서 꽤 일관적이었고 지금도 일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중에서 대만에 대한 시 주석의 입장 변경 요구에 일정 부분 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국무장관이 양 정상의 회담 이후 직접 미국의 대만 정책이 그대로임을 확인한 겁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가 주요 의제가 되진 않았다고 다소 모호하게 언급했습니다. 대만과 관련한 무기 판매를 중국과 논의하지 않았다는 건 대만에 대한 미국의 6대 보장에 포함돼 있습니다. 시 주석이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무기 판매를 최소한 연기하라고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의 관점에서는 어떤 강제적 현상 변경도 양국에 나쁠 것이라며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경고도 발신했습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미중이 충돌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전한 상태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반중 홍콩 언론사주 지미 라이의 수감 문제를 거론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은 언제나 그 문제와 다른 두어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며 당연히 우리는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라이가 석방되면 미국으로 갈 수도 있느냐는 질문엔 그가 자유를 얻는 한 어떤 방식에도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라이 수감과 함께 제기했다는 두어 가지 문제에는 중국 최대 지하교회를 이끌다 중국 당국에 체포된 조선족 에즈라 진 목사도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 전 시 주석에게 라이의 수감과 진 목사의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이 군사화해서는 안 된다는데 미중 정상이 공감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의 도움을 요청하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중국 쪽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화와 통행료 시스템을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고 우리 입장 역시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중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좀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의 지원을 요청하는 구도가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의 출구 마련이 절실해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대만 외교부는 루비오 장관의 인터뷰에 대해 그가 중국의 대규모 군사력 확장 목적이 대만만 겨냥한 게 아니며 세계적인 투사 역량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 데에도 주목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또 중국군 항공기 군함이 오늘까지도 끊임없이 대만 해협 주변에서 활동하고 각종 회색지대 전술과 군사적 소란 위협을 하고 있다며 중국이 현재 지역 평화 안정에 중대한 위험임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대만 외교부는 미국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 중시한다고 여러 차례 설명하고 대만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고 다시 언급한 데 대해 린자룽 외교부장이 감사를 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자주방위 능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며 미국 등 모든 자유민주국가와 굳게 협력해 대만 해협과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을 함께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월 15일 금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진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국 라이온스 클럽에서 프로 이웃돕기 기금 조성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본 대회는 5월 20일 수요일 오후 1시 클리어뷰 팍 골프 컨트리 클럽에서 샷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오전 11시 30분 BBQ 런치를 시작으로 대회 후 공연과 식사, 시상식이 이어집니다. 이번 골프대회는 홀인원 캐시 5만 불과 B&B, X5, 항공권, 김치냉장고와 대형 TV, 비대기 등 푸짐한 상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가비는 점심, 저녁, 음료와 150불 상당의 구티백을 포함하여 200불입니다. 의미 있고 즐거운 골프대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 전화번호 646-771-6616, 646-771-6616번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가정의 달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체어와 120리터 김치 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 의료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여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가격 매칭하는 이번 행사는 5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혜 굿모닝 워싱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5일 금요일 굿모닝 워싱턴의 김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날이지만 막상 이날이 되면 학창시절 선생님 한두 분 정도는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 때는 사실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매일 학교에서 만나고 수업 듣고 혼나기도 하고 네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이제 오히려 그런 관계를 다시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죠. 특히 뭐 회사에 갔는데 직장 상사가 선생님처럼 느껴진다. 그러면 네, 직장 생활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걸 수도 네, 있고요. 아, 네, 하여튼 특히 이제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단순히 공부를 가르쳐준 것 이상으로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진로 고민을 들어주셨던 분도 있고 말 한마디로 자신감을 심어줬던 분도 있고 반대로 굉장히 엄격해서 당시에는 무서웠지만 지나고 보니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교육 환경도 네, 예전과 많이 달라졌죠. 교실 분위기도 바뀌었고 학생과 교사의 관계도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 많습니다. 또 학부모, 학교, 사회 전체가 교육에 기대하는 역할도 훨씬 다양해졌죠. 그런 만큼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고민과 부담도 예전보다 커졌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군가의 인생 방향에 영향을 주는 직업 중 하나가 교사라는 점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학창시절 기억나는 선생님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감사했던 순간이나 재밌었던 추억들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해 진행하는 굿모닝 워싱턴 델리 스파이스의 학창시절 추억 노래 고백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워싱턴 1부 김은혜 뉴스톡 로컬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소식, 날씨 관련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바람은 좀 불어도 맑고 어제보다는 확실히 따뜻한 금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씨 72도, 섭씨 22도로 실외 온도와 실내 온도가 비슷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됩니다. 토요일에는 기온이 80도대까지 오르고 일요일에는 최고 기온이 90도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다음 주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습도도 약간 높아지면서 기온이 90도대를 훅 치솟을 예정입니다. 이어서 상세 예보입니다. 오늘은 부분적으로 맑거나 대체로 맑고 습도가 낮으며 70도 초반에서 중반에 매우 쾌적한 최고 기온을 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서쪽에서 시속 20마일까지 불어오는 돌풍이 몇 차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자정 이후 저녁에 낀 높은 구름이 걷히면서 비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저기온은 50도 근처에서 50도 중반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온이 상승해서 최고기온은 80도 초반에서 중반까지 오를 전망이며 일부 지역은 80도 후반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늦은 오후까지 맑은 날을 보일 것 같습니다만 내일 저녁부터 구름이 점차 늘어납니다. 이후 새벽 시간대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약간 있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최저기온은 60도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부분적으로 구름이 끼고 오후 시간대에 천둥, 번개 및 소나기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비가 올 확률은 낮습니다. 최고기온은 화씨 80도 초반 중반에서 90도 전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밤부터는 습도가 다소 높아지며 대부분 지역은 최저기온이 화씨 60도대, 도심 지역은 70도대 가까이까지 올라갑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90도대의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 습도도 굉장히 높고 매일 오후와 저녁에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중 한두 차례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수요일 한랜 정선이 접근함에 따라 이 3일 중 수요일에 가장 강한 뇌우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슬슬 여름이 올랑말랑 하는 것 같네요. 네. 또 올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지 기대도 되고 우려도 됩니다만, 네. 잘 좀 견딜 수 있는, 네. 그런 여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번 7월 4일 워싱턴 DC의 독립기념일 불꽃놀이가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연계된 단체인 프리덤 250 측은 올해 내셔널몰 행사에서 세계 기록을 완전히 깨뜨리는 수준의 불꽃놀이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세계 기록은 지난 2016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세운 약 80만 9천 발 규모의 불꽃놀이인데 올해 DC 행사 주최 측은 이를 넘어서는 수준의 폭죽을 발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워싱턴 DC의 일반적인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는 보통 17에서 20분 정도 진행되며 최근 몇 년 동안 사용된 불꽃 수는 약 1만에서 2만 발 수준이었습니다. 만약 올해 계획이 실제로 실행이 된다면 규모 자체가 기존 행사와는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커지는 셈입니다. 행사 관계자인 레이첼 라이스너 대변인은 세계에서 가장 멋진 불꽃놀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만 실제 사용 발수, 공연 시간, 총 비용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무부는 지난 2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올해 내셔널몰 불꽃놀이는 평년보다 거의 20배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규모가 커지는 만큼 보안도 대폭 강화되는데 워싱턴 DC 부시장실은 올해 독립기념일 행사가 국가특별안보행사로 지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취임식, 국정연설, 주요 정상 방문처럼 테러 가능성이나 대규모 위협 가능성이 있는 행사에 부여되는 최고 수준의 보안 등급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4일 워싱턴 DC에는 대규모 연방, 주, 지역 경찰 병력과 장비가 투입될 예정이고 보안 총괄은 비밀 경호국이 맡게 됩니다. 비밀 경호국 측은 행사의 상징성, 규모, 참석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연방정부 차원의 추가 보안 자원이 대거 동원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7월 4일 워싱턴 DC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또 250주년을 맞아서 또 크게 한다고 하니까 한번 가봐야 되나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갔을 때가 2019년이었나 그랬는데 그때도 특별한 뭐 독립기념일 행사는 아니었지만 네, 그래도
그때 사람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아, 다음부터는 굳이 뭐 와야 되나 싶기도 했고 그리고 그때 약간 저기압이어서 그랬는지 이제 폭죽을 터뜨리는데 이제 연기가 나잖아요. 연기가 이게 안 거치고 땅바닥이 가라앉아가지고 네 그때 폭죽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이쯤 봤으면 됐다. 다음에는 굳이 안 가도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 올해는 또 이렇게 역대 최대 규모 막 네, 세계 기록 갱신 이런 얘기 나오니까 한 번쯤 가보는 게 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소식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발생했던 학습 손실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워싱턴 DC 학생들의 성과가 미국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하버드대, 다트머스대, 스탠퍼드대가 공동 운영하는 교육 연구 프로젝트 Education Scorecard에 따르면 워싱턴 DC는 팬데믹 이후 학업 성장률 부문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수학과 읽기 부문에서 모두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워싱턴 DC 공립학교의 루이스 페레비 교육감은 이런 성과의 배경으로 크게 세 가지 전략을 꼽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수 교사 확보와 유지입니다. 페레비 교육감은 좋은 교사들을 계속 학교에 남게 하는데 많은 투자를 했다며 추가 자격증 취득 지원, 대학 강의 수강 지원, 수업 코칭 등 교사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고강도 튜터링으로 학습이 뒤처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그룹 수업과 1:1 맞춤형 보충 수업을 제공해 왔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학교 측은 학생별 필요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수업 자료와 교육 컨텐츠 개선이 있는데 워싱턴 DC 교사들이 수업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정, 그 다음에 보완해서 학생들에게 더 효과적인 학습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페레비 교육감은 증거 기반 접근법에 올바른 투자를 했고 그것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이런 성과 뒤에는 팬데믹 시기 연방정부가 지원한 대규모 교육 예산도 큰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는데 문제는 해당 연방 지원금이 대부분 종료됐다는 점입니다. 보고서는 앞으로 DC 교육당국이 남은 학교 개선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해 학업 회복세를 유지할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출석률 관련 지표에서도 일부 개선이 나타났는데 만성결석은 학교 학년 전체 수업의 10% 이상을 결석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는데 워싱턴 DC 학교의 만성결석률은 2022년 46% 이상에서 2025년 40%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만성결석률은 약 10%포인트 높은 수준이어서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교 복귀와 출석 안정화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소식 버지니아로 가보겠습니다. 에비게일 스펜버그 버지니아 주지사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 교섭권 확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노동계와 민주당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펜버거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번 법안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노조를 조직하고 임금, 근무 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2020년 법이 지방정부가 선택적으로 단체 교섭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던 데서 더 나아가 사실상 버지니아 전역에서 공공노동자들의 단체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려 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스콧 서로벨 상원 원내대표와 캐시 트렌 하원 의원은 스펜버거 주지사가 당초 법안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스펜버거 주지사는 지난 2월 리치먼드에서 열린 서비스직 근로자 집회에도 참석해 법안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주지사는 이후 법안 내용을 대폭 수정하는 수정안을 요구했는데 이에 소로벨 의원은 이를 사실상 완전히 새로운 법안 수준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스펜버거 주지사가 요구했던 수정안은 법 시행 시점을 2030년까지 늦추고 단체 교습 운영 권한을 주정부위원회에 넘기며 우선적으로 주정부 직원과 일부 공공부문 근로자만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지방정부로 확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버지니아 의회는 지난 4월 특별회기에서 이 수정안을 거부했고 결국 스펜버거 주지사는 최종적으로 법안 전체의 거부권을 이번에 행사했습니다. 스펜버거 주지사는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 지방정부들이 기존 예산 일정과 행정 절차를 고려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유연성이 필요했다. 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소방관 노조는 주지사의 행동을 명백한 배신이라고 비판하며 현재도 대부분의 공공안전 인력들이 교섭권이 없어 안전인력 확충이나 근무 환경 개선 요구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단체 교습이 단순 임금 인상 문제가 아니라 화재, 응급 상황 대응 인력 확보,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공공 서비스 품질 향상과도 연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해당 법안이 지방정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공화당의 테리 길고 하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은 결국 지방세를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해당 법안에는 지방정부가 재정 여력이 부족할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공화당과 일부 지방정부는 여전히 비용 증가를 우려했습니다. 한편 노동단체들은 스팬버거 주지사의 태도를 오웰적, 오웰리언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 전까지는 법안 지지 의사를 보이다가 결국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입니다. 이번 논란은 민주당 내부 균열로도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스팬버거와 함께 민주당 주 전역 선거 티켓으로 당선된 가잘라 하시미 부지사는 이날 공개적으로 법안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시미 부지사는 버지니아 노동자들은 공정한 임금과 노동 보호, 의사결정 과정 참여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고 현재 스팸버거 주지사 측은 거부권 이후 추가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또 조용하다가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사건이 좀 터지네요. 다음 소식은 페어팩스 카운티 이제 학부모들 우려 사항이 있다 이런 소식인데. 페어팩스 카운티 학부모들 사이에서 학생들이 학교가 지급하는 랩탑 컴퓨터로 부적절한 게임과 컨텐츠에 접근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특히 일부 학생들이 Five Nights at Epstein's라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게임은 성범죄자로 알려진 제프리 엡스틴의 개인 섬에서 탈출하는 설정의 게임으로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학교 내 디지털 기기 제한을 우회해서 접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단체인 FCPS 소속 에린 다이얼은 몇 년 전 자신의 아들이 학교가 지급한 기기 사용 기록을 확인하던 중에 히스토리 튜럴라는 이름의 웹사이트를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름이 히스토리 튜럴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역사 과목 보충 사이트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 접속을 해보니까 이제 게임 사이트였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는 현재 수업 중 스크린 사용 시간 제한, 학생 1인당 기기 지급 정책 재검토, 학교 내 컨텐츠 차단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이얼은 특히 학생들이 구글 드라이브 공유 폴더를 통해 게임, 불법 복제 영화, TV 시리즈 전체 시즌 등을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부 학생들은 개인 지메일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거나 프록시 사이트를 이용해서 학교의 차단 시스템을 우회하고 있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 맥건 더스트는 학생들이 그런 게임에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우려스럽다며 학교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 게임은 도박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학부모 단체 측은 주장하고 있는데 이어 페어팩스 공립학교 당국은 단일 차단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층적 컨텐츠 관리 방식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컨텐츠 필터링, 교실 디지털 모니터링 도구, 학부모 확인 시스템, 사이버 보안 감시, 학교 차원의 개입 등을 병행하고 있다고 추가를 했고요. 또 최근 프록시 사이트 차단 속도를 크게 높였으며 새 우회 사이트 발견 시 매일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문제가 된 Five Nights at Epstein's 게임에 대해서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청이 이미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고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역시 차단했다고 설명했으며 라우든 카운티도 학생 기기에서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학부모들은 특히 교사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이얼은 교사들은 원래 학생들의 전자기기 감시 역할을 하려고 교사가 된 게 아니다 라면서도 수업 중 학생들이 게임을 하는 상황은 학교가 더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로컬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래 청춘 연가 잠시 들으시고 계속해서 미국 소식 전해드릴게요.

넬의 청춘연가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소식 전해드릴게요. 마이클 뱅스 국경순찰대 대장이 결국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위기들아 초강경 반이민 정책을 집행해온 고위 당국자들이 최근 몇 달 사이에 잇따라 사퇴하고 있는데 작년 1월부터 국경순찰대 이끌어온 마이클 뱅스 대장도 결국 사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뱅스 대장의 지휘하에 국경순찰대는 국경지역에서 불법 이민자들의 유입을 차단하는 본연의 임무를 넘어서 국내에서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며 공격적으로 불법 체류자 단속에 나섰습니다. 한 국경순찰대 요원은 지난 1월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한 간호사 알렉스 프레티가 단속 요원들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불법 이민자 단속 주무부처인 국토안보부를 이끌던 크리스티 놈 전 장관이 지난 3월 사실상의 경질 형식으로 물러났고 1월 미네소타주에서의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을 논란 속에 지휘했던 그레고리 보비노 대장도 3월 말에 은퇴를 했습니다. 아울러 이민자 대규모 추방 정책 집행에 앞장서온 토드 라이언스 이민세관단속국 아이스 국장 집무대행도 이달 말 사직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은 그의 2024년 대선 승리의 중요한 원동력이었고 집권 2기 첫 해인 작년까지만 해도 불법 이민자 유입 급감이라는 성과와 함께 어느 정도 국민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미네소타에서 불법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미국인 두 명이 단속 요원들의 총격에 사망한 사건 등을 계기로 성과 위주의 공격적 단속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그 와중에 반이민 정책을 상징하던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물러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편 뱅스 대장은 사임 발표를 통해 그저 떠나야 할 시간이 됐다며 나는 국경순찰대를 올바른 기로에 올려놓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예일대 의대 흑인 및 히스패닉계 학생 입학에 유리 이런 판결을 발표를 했는데 법무부는 어제 예일대학교 의과대학이 흑인과 히스패닉 지원자들에게 유리한 입학 관행을 편향적으로 적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예일대 의대가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양성 정책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대학 측과 자발적 시정 합의를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법무부는 성명에서 예일대가 입학 사정에서 의도적으로 인종에 기반한 차별을 했다며 일반적으로 흑인 및 히스패닉 지원자들이 백인이나 아시아계 지원자들에 비해서 일관되게 낮은 학업 성적으로 합격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예일대가 지원자의 인종을 판단하기 위해 대리지표를 활용함으로써 2023년 연방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3년 전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 인종 고려 입학 프로그램 등 소수 인종 입학 우대의 정책인 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고 트럼프 행정부도 예일대 의대가 적용해온 종합평가 방식을 공정하지 않은 우회 입시책으로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예일대가 직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지원자의 인종을 파악하고 활용하기 위해 종합평가를 사용하고 있다며 그 후 면접을 진행해서 입학 담당위원회가 지원자의 인종과 민족을 알 수 있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일대는 성명을 통해 선발된 의대 학생들이 뛰어난 학업 성취도와 개인적 헌신을 보여주고 있다며 엄격한 입학 절차를 신뢰한다고 반박하며 이전에도 입시에서 그 어떤 인종이나 민족 집단도 차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학의 다양성 목표를 반실력주의이자 백인과 남성 같은 집단에 대한 차별로 규정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러한 정책을 폐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여러 차례 내렸고 대학 측과 갈등도 빚어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주 UCLA 의대의 입시 관행 또한 흑인과 히스패닉계에 특히 편향됐다고 발표했고 UCLA의 의대는 실력에 기반하며 각 지원자에 대한 엄격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입시를 진행한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네, 이거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이게 성적 객관적으로 정말 객관적으로 성적만 따져서 보면은 이제 백인계와 우리 동양계에서 합격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흑인계와 히스패닉계는 아무래도 좀 평균 성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 이제 백인과 동양계만 이제 입학만 되고 흑인들이랑 히스패닉은 계속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affirmative action 이러니까 특종 인종들을 좀 우대해서 이제 뽑는 그런 그 결정을 내린 바가 있었는데 이게 또 위헌이다. 이게 또
차별이다. 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지금 또 폐지가 됐고, 그 상황에서 이제 예일대가, 네, 겉으로는 뭐 공정하게 뽑았다 하면서도 결국은, 네, 인종을 알게 돼서 그거를 또 바탕으로 어느 정도, 네, 결정을 내렸다. 이런 식으로 법무부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물론 저희 동양계 입장에서는 참 이게 억울하죠. 네, 아무리 성적이 더 좋아도 결국은 이런, 네, 그런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교육에 기회를 좀 박탈당하게 되고, 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계속 너무 백인과 동양계만, 네, 이런 식으로 대학, 특히, 또 의대 같은데, 네, 계속 진학을 하고, 그 다음에 흑인과 히스패닉계에는 좀 이게 계속 안 된다, 네, 그런 식으로, 자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라고 할 경우에는, 네, 요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네, 또 그런 생각도 들고, 네, 하여튼 참, 이게 다인종 국가가 좋은 점도 있으면서도, 네, 참, 이런 단점도, 단점이라기보다는 약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FBI의 파텔 국장. 또 관련 소식인데 파텔 국장이 이번에는 하와이 진주만 추모지에서 스노클링을 했다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최근 잦은 과음과 결근 의혹으로 구설에 올랐던 캐시 파텔 FBI 국장이 이번에는 하와이 진주만 침몰 전함 추모지에서 스노클링을 즐겼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파텔 FBI 국장은 지난해 8월 하와이주 방문 당시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1년 12월 7일 일본군의 진주만 공습으로 침몰한 전함 애리조나함 인근에서 이른바 VIP 스노클링을 즐겼습니다. 애리조나함은 당시 1000명이 넘는 수병과 해병이 승선한 채 순식간에 침몰해서 이들의 유해가 선체 안에 그대로 안장된 추모지로도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함 주변에서 일반인의 스노클링과 다이빙은 금지되어 있으며 해양고고학자들이 선박 상태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애리조나함 생존자 유해를 안치하기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다이빙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 이래로 해군 등은 애리조나함 기념관 관리자와 군 관계자 등이 해당 장소에 수영하는 것을 묵인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군은 파텔 국장의 스노클링이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현재부터 93년까지 거슬러 확인한 결과 파텔 국장을 제외하고 FBI 국장이 여기서 스노클링을 즐긴 경우는 없었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FBI 국장, 전임 국장들이 좀 나이가 좀 많아서 수영을 안 한 거일 수도 있는데, 네. 하여튼 FBI 국장들까지만 함장했을 때는 아직까지 93년 이후로는 네. 여기서 스노클링을 한 FBI 국장은 없었다. 네, 그게 팩트인 것 같고요. 파텔 국장은 또 당시 호주와 뉴질랜드를 공식 방문하러 가는 길에 중간에 하와이에 들렀고 귀국길에도 또 하와이에서 이틀을 보내고 그 다음에 라스베이거스로 돌아갔는데 FBI는 이 당시 방문이 외유성이 아니고 FBI 호놀룰루 지부 시찰 그 다음에 현지 법 집행기관의 기관과의 만남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논란은 파텔 국장이 정부 자산을 활용해서 개인 여가 활동을 즐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 파텔 국장은 지난해 10월에도 여자친구인 컨트리 가수 알렉시스 윌킨과 데이트를 위해서 FBI의 공용 제트기를 부적절하게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또 워싱턴 DC와 라스베이거스의 클럽에서 만취 상태로 자주 목격되고 이 때문에 아침 회의가 미뤄지는 등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이게 조용할만하면은 또 네, 캐시 파텔 국장 얘기가 또 한 번씩 나오고 네, 그래도 참 재밌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네. 다음 소식은 AI 로봇 관련 소식인데 한 AI 로봇 스타트업 기업이 자사 휴머노이드 로봇의 소포 분류 작업을 30시간 넘게 생중계하고 있어서 화제입니다. AI 로봇 스타트업 기업 피규어 AI의 CEO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인간과 같은 수준의 업무 수행 능력을 발휘하며 8시간 교대 근무를 완수하는 헬릭스2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을 지켜보세요 라는 글과 함께 유튜브 생중계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 속 로봇은 AI 시스템 헬릭스2를 기반으로 자율작동하며 예정된 8시간을 훌쩍 넘겨 36시간 넘게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로봇은 물류창 것처럼 보이는 공간에서 소포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서 물품이 나오면 바코드를 감지해서 물품이 컨베이어 벨트 방향을 향하도록 뒤집어 주고 있습니다. 또 바코드 인식이 잘 되도록 손으로 꾹 눌러주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로봇은 물품이 겹치거나 위치가 어긋나면 동작을 멈추고 한참이 지나서야 다시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물품을 꺼내다 말고 한참 멈춰서 꺼내다 말고 멈춰가지고 한동안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저도 이거 봤는데, 물론 36시간 동안 계속 일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장점이기는 한데 아직 사람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느려요. 네. 그리고 좀 뭔가 답답하고 보고 있으면, 네. 자, 이게 되게 차근차근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그냥 후딱후딱 이거를, 네, 분류해도 시원찬을 판국에, 예. 그리고 그렇게 후딱후딱 해도 될 것 같은 일인데 굉장히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예, 좀 느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에드콕 CEO는 여러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면서 로봇이 문제를 감지하면 스스로 진단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다른 로봇이 교대한다. 이 모든 과정에 인간의 개입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규어 AI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8시간 교대로 현재 36시간 넘게 작업 중이며 4만 6천 개 넘는 물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테슬라 출신 엔지니어가 설립한 피규어 AI는 테슬라와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대로 36시간, 네, 일을 하는데 충전 때문에, 네, 교대로 일을 하게 되는 거고, 4만 6천 개가 넘는 물품을 처리했다. 네, 굉장히 뭐 효율성은 높은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처음 나온 약간 프로토타입 방식이라서, 네, 지금은 좀 문제점이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런 거 문제점들이 보이는 게 좋은 게, 이런 문제점들이 보여야 이제 개선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다른 프로토타입들은 또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기존에, 예, 이 작업을 하던 사람들은, 일자리를 좀 잃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소식은 건강 소식입니다. 심근경색 겪으면 기억력, 사고력 저하 더 빨라질 수 있다. 네, 이런 소식입니다. 오하이오 주립대 모하메드 리드하 교수팀은 15일 미국 심장협회 산하 뇌졸중협회 학술지에서 성인 2만여 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해 과거 심근경색 병력과 인지기능 변화 사이에서 이런 연관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리드하 교수는 심근경색을 겪은 적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력과 사고력 저하가 더 빨라질 수 있다며 심혈관 질환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치매와 인지기능 저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혈류와 혈관 건강에 영향을 미쳐서 뇌기능 저하와도 관련될 수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연구팀은 그러나 심근경색 병력과 장기적인 인지기능 변화의 관계를 대규모 인구 집단에서 추적한 연구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실험은 참가자 2,923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참가자 평균 연령은 63세였고 모두 연구 등록 시 인지장애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참가자들은 2003년에서 2007년 등록 당시 의료 면담과 신점도 검사를 통해서 과거 심근경색 여부를 평가받았고 연구팀은 이후 10년 동안 매년 전화 기반 육문항 성별 검사를 통해서 인지 기능 변화 등을 추적 감찰했습니다. 이 중 과거 심근경색 증거가 확인된 참가자는 전체의 10.4%였습니다. 연구 결과 인지 기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이, 성별, 인종, 교육 수준, 소득, 음주 흡연, 당뇨병 등 요인을 보정해서 분석한 결과 심근경색 병력에 있는 사람은 병력이 없는 사람보다 인지장애 발생 가능성이 연평균 5%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경향은 남녀와 흑인, 백인 모두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이전에 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적은 없지만

효과와 치매 예방 방법에 대한 상담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바로 스트레스 없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커피소년의 행복의 주문 듣고 오시겠습니다.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e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네, 행복의 주문으로 여러분 조금 행복해지셨나요? 행복한 마음으로 국제뉴스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좀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 정상들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아첨하는 태도를 보인 반면, 시 주석은 핵심 현안에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며 양국이 온도차를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전쟁이나 경제 분야에서 성과가 급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시 주석은 미국과 대등한 초강대국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는 분석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국 방문 내내 유화적인 행보를 이어갔는데, 이는 과거 대선 유세 당시 중국을 일자리를 빼앗는 나라이자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맹비난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향해 당신은 훌륭한 지도자이고 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말한다며 14억 중국 인구를 이끄는 그의 강력한 통치력에 감탄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좋아하는 스타일이 딱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한 이제 그런 지도자들, 근데 약간 강하면서 독재하는 지도자들 스타일을 좀 좋아하는 것 같은 게 푸틴 대통령한테도 굉장히 잘 보이려고 얘기를 하고. 아, 근데 독재는 또 아닌가? 왜냐면 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한테는 또 이제 굉장히 또 호통을 치셨던 그런 경력이 있어서 하여튼 좀 강한 느낌의 그런 지도자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시진핑 주석한테 칭찬을 했지만,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자마자 미국은 대만 문제를 최대한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며 대만 문제가 양국 관계의 레드라인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 순간은 두 적대국 간의 새로운 균형점을 포착한 듯 보였다며, 시 주석은 철저하게 개선된 모습으로 등장해서 이제 중국이 초강대국으로서 면모를 보일 때가 왔음을 분명히 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미국과 이란의 충돌 국면에서 영향력을 확보한 시 주석이 그에 걸맞는 자신감과 권위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고 시사되고 있습니다. 양측이 회담 접근 방식에서도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났는데, 정상 간 대면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거래 타결에 집중했지만, 시 주석은 미중 관계의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가령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중국에 대한 존중을 표하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기업인들을 초청했다고 밝혔지만, 중국의 전기차 업체 BYD나 인공지능 기업 딥시크 등의 경영진은 이번 공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빈 만찬에서도 "사람들은 모르지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서로 전화하며 문제를 아주 빨리 해결했고, 앞으로도 함께 멋진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 주석은 회담 모두 발언부터 미중 양국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고대 스파르타와 아테네 간 전쟁처럼 기존 강대국이 신흥 강대국의 부상을 우려해 견제에 나서면서 결국 무력 충돌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미중 충돌이 필연적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쓰입니다. 백악관은 또 미국과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고 이란의 통행료 부과를 막는데 의견을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 중국이 요구할 대가가 무엇인지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양국 정상의 이런 온도 차이와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성과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사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정상회담이 미중 핵심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양국 관계의 안정적 관리 의지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 주석을 향해 칭찬을 쏟아내면서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에 주력했지만, 이란 문제에 대한 양측의 온도차는 이게 강하게 좀 드러난 데다가 대만과 반도체, 무역 갈등 등 양국의 구조적 충돌 요인은 그대로 남았다는 분석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지만, 양국 정상회담에서 무역 분쟁이나 대만 문제, 이란 전쟁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됐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과 시 주석이 이란 문제에 대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고, 다른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지만, 자세한 설명은 또 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도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역사적이며 상징적인 이정표라고 묘사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피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이번 회담이 두 초강대국 간 불안정한 관계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다고 진단했고,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찬사를 아끼지 않았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빈손으로 귀국길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지는 이란 문제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랐다고 짚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도 이란 전쟁이 끝나길 원하고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원하지 않으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바란다고 밝혔지만 중국 외교부가 이날 내놓은 성명의 뉘앙스는 사뭇 달랐다는 것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서 이란 전쟁에 대해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전쟁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고, 평화 협정 체결을 노력을 지지한다면서도 이란 전쟁이 세계 경제와 에너지 공급망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는 지적도 담았습니다. 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한다. 이거 누가 시작했냐? 누가 시작했을까요? 네, 미국이 시작했죠. 이게 참, 이게 일편단심적인 짝사랑 같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중국도 이제 이란한테 좀 이렇게 힘을 좀 써라, 네, 말을 좀 해라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말을 했지만, 중국은 아 이거 전쟁 누가 일으켰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일으킨 사람 잘못이네라고 좀 직접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고요. 네, 하여튼 중국이 이란의 영향력을 협사해서 휴전 협상이 성사될 수 있기를 바랬던 미국한테는 이게 좀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질 수가 있겠죠. 파이낸셜 타임스도 요거를 지적하면서, 놀랍게도 지금까지 중국 측 발표문에는 이란 비핵화에 대한 합의나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데니스 와일더 전 CIA 중국 분석국장은 중국의 논평부재는 시 주석이 정말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돕겠다고 말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터는 그 밖의 합의들도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꼬집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중국이 보잉 항공기를 최대 500대까지 주문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 합의는 200대에 그쳤다는 점,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막판에 방중 일정에 합류했지만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 판매와 관련해서는 확실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로이터지는 그러면서, 그나마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는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무역 휴전을 휴지한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CNN은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이번에 합의한 사항도 향후 무산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잉 항공기 구매나 뭐 미국산 농산물 구매 합의 등은 비교적 이행이 쉬운 성과물로 평가되고 있지만, 이거 실제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수년이 걸릴 수 있고 그 사이에 언제든지 양국 관계에 따라서 약속이 파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CNN은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중국을 첫 국빈 방문했을 때도 $2,500 규모의 합의를 체결하기는 했지만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시설 투자 등 여러 합의들은 양국 관계 악화로 실현되지 못했다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정상회담 중에 양국 경호원들 간에 또 충돌이 또 벌어졌다고 그런 소식이 있네요. 미국 비밀경호국 요원 한 명이 무기를 소지한 채 텐탄공원에 입장하려다가 중국 보안당국에 의해서 제지당해서 양국 경호인력 간에 좀 격렬한 대치가 벌어졌고, 취재진 입장이 30분 넘게 지연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베이징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텐탄공원에서는 앞서 정상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산책을 이제 했는데, 세계의 만남으로 불리는 이 미중 간 역사적인 외교 현장에서 경호 충돌이 벌어져서 한때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텔레그래프 소속 특파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X 계정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 차례의 격렬한 충돌을 봤다라고 적으며, 중국 측은 여러 차례 미국 기자들과 스태프들이 차량 행렬에 합류하는 것도 막으려 했다고 전했습니다. 취재 열기로 인민대회당 회담장에 중국 기자단이 또 몰리면서 백악관 소속 인원이 또 이렇게 밀려가지고 넘어져서 다친 사실도 좀 뒤늦게 알려졌는데, 뭐 심각한 부상은 아니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 백악관은 중국 취재진에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 당국은 미국 측 방문객들을 통제하는 한편 생수를 압수하거나 화장실 접근조차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거 기본적인 생리현상인데 이런 것도 막아버리면 어쩌자는 거죠. 네,
더불어 뉴욕포스트는 보안과 통제를 중시하는 중국에서 행사가 열린 가운데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했고 트럼프 행정부 직원들과 기자들은 해당 기간 동안 일회성 선불폰과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과잉경호로 인한 미중 간 대치 상황이 이번이 처음은 또 아닌 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시절인 2017년 11월 베이징을 찾았을 때도 미국의 핵무기 발사 코드가 들어있는 이른바 핵가방을 든 백악관 비서실장이 중국 보안요원에게 입장 지지를 당하면서 양측 간의 몸싸움이 벌어졌었습니다. 또 같은 날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인민대회당에서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입장하지 못할 뻔한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대만 매체 나우뉴스는 미 방송 CNN의 중계 화면에서 베센트 장관이 정장 옷깃에 입장 배지를 달지 않아서 보안 요원에 의해 입장이 잠시 저지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치, 네, 국제 관련 소식 계속 전해드렸고 마지막 소식은 네, 엘니뇨 관련 뉴스가 또 나와서 전해드릴게요. 태평양에서 형성 중인 슈퍼 엘니뇨의 영향으로 내년 지구촌이 역대 최고 기온과 기상이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가 제기됐습니다. BBC 방송은 어제 미국 국립해양대기국과 유럽중기예보센터 등의 전망을 인용해서 올 가을 강력한 엘니뇨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으로 현재 태평양 일부 지역의 해수면 온도는 이미 섭씨 0.5도 이상 상승한 상태입니다. 특히 최근 수주간 열대 태평양의 수온 상승 속도는 이례적으로 빠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유럽 중기예보센터의 수치예보 모델 중 절반 이상도 올가을 태평양 특정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2.5도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예측에서는 상승폭이 3도를 초과할 것으로도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는 현재까지 최고 기록인 1877년에 2.7도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1877년에 강력한 엘니뇨는 약 18개월 동안 이어졌고 아시아와 브라질, 아프리카 전역의 극심한 가뭄과 대기근을 초래해서 수백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현재 형성되고 있는 강력한 엘니뇨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영국 레딩 대학의 리즈 스티븐슨 교수는 이번 엘니뇨가 매우 강한 수준으로 발달할 경우 내년 세계 기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2023에서 2024년 엘니뇨 이후 지구촌은 역대 가장 더운 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또 지역별로 극단적 기상현상도 유발하고 있는데 북부 페루와 남부 에콰도르, 동아프리카 등에서는 홍수 가능성이 커지고 호주와 인도네시아, 남미 북부 지역에서는 가뭄과 산불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상이변은 농업 생산량 감소와 세계 식량 공급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데 스티븐스 교수는 이미 빈곤 상태에 놓인 인구가 늘어난 상황에서 엘니뇨로 가뭄이나 홍수가 또 발생해서 농작물 생산량까지 감소하면은 식료품 가격은 더욱 상승하게 된다며 인도주의적 위기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네, 이렇게 엘니뇨 위험 소식을 끝으로 5월 15일 스승의 날 굿모닝 워싱턴 국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대자연이 저절로 그려지는 노래 존 덴버의 Take Me Home Country Roads 들으시면서 저는 잠시 뒤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K-Radio 청취자 여러분, 어려운 시간을 지나 맞이한 2026년은 메릴랜드가 건국 25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이 땅에서 3회 터전을 일구어온 이민자들의 노력과 헌신은 메릴랜드의 역사 속에 깊이 새겨져 있으며 앞으로의 250년을 만들어갈 소중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다양한 배경 속에서도 함께 살아가며 공동체를 세워온 우리의 이야기가 존중받고 기억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26년은 메릴랜드 시민협회가 한인사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섬김과 연대로 묵묵히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그동안의 상처가 치유되고 모든 가정과 공동체 위에 평안과 희망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2: 아침 식사 중.
1: 이렇게 조용하게?
2: 여기, 당신 커피 있어?
1: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2: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1: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2: 한정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3: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4: 아유,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5: 난 내 셀폰 전화도 잊어버려.
6: 100세 인생, 현대인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치매입니다.
7: 세종뇌보감 출시.
8: 세종뇌보감은 우리의 뇌기능을 활성화하고 치매 예방을 위한 뇌의 보약입니다. 세종뇌보감으로 치매 예방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9: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의 형제.
7: 치매 예방, 100세 건강. 세종뇌보감
10: 703-256-7671 703-256-7671
11: 세종바이오텍.
12: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5월 15일 스승의 날 굿모닝 워싱턴 2부로 다시 인사드리는 김훈입니다. 오늘 금요일은 우리 MC오님과 함께 네, 저희 또 얘기 나눠보는데 MC오님 모시기 앞서서 노래 한 곡 듣고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럭파티의 One More Chance

0: 럭파티의 One More Chance 듣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 형님 모셔보겠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Good morning, Washington.
0: 어떻게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1: 이벤트 많았죠. 저 어저께는 저기 Asian Night Market 저기 Downtown DC Union Market에서 5시 반에서 시작하고 10시 반까지 네. 했는데 DJ하고 MC도 했는데 재밌었어요. 뭐 만두 먹는 거 컴피티션도 있고
0: 오, 또 누가 이겼어요?
1: 몰라요. 쟤는 2층에 있고 아래층에 해서 했는데 네. 사람 많이 나왔어요. 아니 뭐 어저께는 되게 추웠어요.
0: 맞아요. 날씨 너무 추워가지고
1: 손하고 얼굴은 네. 네. 너무 얼어 죽이고 but 사람 많이 나오고 재밌었어요.
0: 아 고생하셨습니다.
1: 뭐 Asian Heritage만 때문에 아직도 바쁘죠. 오늘도 George Mason 뭐 이벤트 있고 네. 또 내일은 토요일날은 저기 다운타운 DC 뭐 펜실베니아 아베뉴 쪽에 Fiesta Asia 한 2만 명 나오고 또 Sunday는 저기 Asian Festival Main Street Downtown Fairfax에서 제가 되게 바쁘고 MC도 해야 되고 뭐 DJ도 해야 되고 또 퍼포먼스도 많고 뭐 벤더도 엄청 많았고 사람도 날씨는 좀 더워질까요?
0: 아 맞아요. 네, 이번 주부터 더워진다고.
1: 선데이는 뭐 90대 예 90도 네. 되는데
0: 그리고 이렇게 그 휴미디티도 되게 높아진다고 습도도 높아진다고.
1: 습기에 습기는 네. 너무 많았고 저것 때문에 물도 많이 가져와야 되고 또 준비도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뭐죠 저 다음 2주 있다는 뭐 펀드레이저 같은 것도 있고 또 5월 30 Asian Festival 저기 Columbia, Maryland 쪽에
0: 네.
1: So Korean Culture Arts of Maryland도 뭐지 북춤 같은 거 다른 것도 할 거고.
0: 네.
1: 이번 토요일날은 네. 저거도 있어요. 저기 뭐죠? 비엔나 쪽에.
0: 네.
1: 저기 뭐지 한국말은 모르겠는데 저기 큰 벨 있죠. 저기 Korean Bell Garden, 네. Meadowlark Botanical Garden에서.
0: 아, 네, 네.
1: 한국 벨 가든 있죠.
0: 네네. 아, 네.
1: 비즈니스 센터도 있고.
0: 네.
1: 그래서 요번 토요일날은 10시에서 1시까지 저기 뭐 태권도, 춤, 뭐 먹는 것도 다 공짜요.
0: 오.
1: 그래서 이거 벨도 이렇게 링잉 하는 거.
0: 네네.
1: 6,000파운드 벨인데 되게 큰데.
0: 아, 그래요? 예. 6,000파운드?
1: 6,000파운드요.
0: 아, 저 큰 종이구나.
1: 예.
0: 네.
1: 그래서 쟤도 여기서 우리 사는데 네. 한 번도 못 가봤어요.
0: 6,000파운드?
1: 몰랐죠?
0: 네.
1: 예, 그래서 저것 때문에 이제 Korean Bell Garden Annual Celebration.
0: 아, 전 벨가든 그래서 예. 그냥 그 왜 그 윈드차임 같은 거 있잖아요. 작은 거 예. 그런 거 몇 개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예. 아, 그렇게 큰 종이 있는 줄 몰랐네.
1: 제도 모르고 예. 저것 때문에 좋아할까? 사람 나오면 저거 보는 거 하고 춤도 태권도 뭐 다른 것도 뭐 음식도 꼭 나오세요.
0: 아, 네.
1: 시간 있으면.
0: 네네. 아, 또 이번 주말 또 날씨도 좋고 하니까 나들이 삼아서 한번 가보시면.
1: 사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0: 그죠 그죠. 네. 네. 음식도 공짜고.
1: 저거 음식 방금 음식 얘기하는 거는 어저께 덤프 만두 컴피티션 했는데
0: 네.
1: 제가 얘기했죠. 혹시 추석 시간에서
0: 네.
1: 만두는 뭐 한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뭐. 몽골리안도 있고 다른 뭐 even 이탈리안도 만두
0: 네.
1: 뭐 토르텔리니 같은 것도 만두 있고
0: 네.
1: 저렇게 생각 라비올리
0: 만두 엠파나다
1: 엠파나다도 있고 네. 저렇게 생각하면 진짜 만두 컴피티션 같은 거 컴피티션 아니고 뭐 쇼케이스 같은 거
0: 네.
1: 추석 시간에서 하면 진짜
0: 네. 네.
1: 재밌을까요?
0: 어...
1: 생각 어때요?
0: 근데 만두가 금방 배부러지지 않나요?
1: 아니 뭐 컴피티션 하면 뭐 네. 누구
0: 많이 먹는 거.
1: 많이 먹는 거, 빨리 먹는 거.
0: 근데 약간 그게 막 처음에 엄청나게 먹고 그게 좀 어느 정도 시간이 돼야 되는데 만주도 같은 경우는 한 30초면 또 금방 배부르게 다 먹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1: 중국식도 똑같게 얘기했는데 중국 음식 먹으면 네. 뭐 한 시간 있다 더 배고. 저렇게 맨날 되는데 저기. But 요즘에는 음식도 저기 한국 음식 K 할리우드 때문에
0: 네.
1: 크리안 음식도 진짜 인기 엄청 많아요.
0: 맞아요.
1: 많은데 어떤 친구는 한국 갔다 왔는데 이거 제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한국 음식은 요즘에는
0: 네.
1: 달아요. 왜 다
0: 이거 사탕, 저 너무 공감해요.
1: 사탕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0: 설탕
1: 같은데.
0: 설탕 엄청 넣고 예. 그 예전에 또 이게 또 누구 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예. 어떤 그 사업하면서 요리 프로그램에 많이 나온 한 요리 전문가가 한 명 있는데 예. 그 사람이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거 예능하면서 음식에 설탕을 엄청 넣는 그런 걸 보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따라서 설탕을 넣기 시작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또 단 거 먹으면 더 단 게 땡기잖아요.
1: 아 맞아. 저렇게 생각하면 맛이 없을 것 같아요.
0: 맛이 없어요. 네, 단맛밖에 안 나지.
1: 근데 요즘에도 저기 한국에서는 뭐 매운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0: 네네.
1: 말라.
0: 거. 네.
1: 불닭. 네. 적어도 제 친구 한국 사람인데 네네. 한국 같은데 좀 짜증난 거예요.
0: 아 너무 맵다고?
1: 너무 맵고 네. 너무 다 따르고 너무 뭐지 저기 치즈도 다 뿌리고 또 어떤 때는 빵집 가면 네. 쟤는 마늘빵 좋아하는데
0: 네네.
1: 이탈리안 스타일 맞죠?
0: 네. 아,
1: 한국에 가서면 달아. 왜 달아요? 너무 말도 안 되고
0: 진짜 달아요 맞아요.
1: And why 계속 why 저기 슈거는 왜 저렇게 엄청 많이 붙이고 네. 맛이 없게.
0: 근데 그게 약간 맛이 없는 거를 그나마 좀 약간 가리려고 예. 설탕이나 매운 맛을 좀 가미를 하게 되면은 예. 맛이 없는 게 덜 느껴지잖아요.
1: 예.
0: 단맛만 느껴지니 그래서 아마도 많이 쓰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1: 제 친구는 이렇게 얘기해. Stop! 하지 마라. 너무 많이 했는데 쟤는 저기 뭐 여기서 빵집 가면 마늘빵 사면
0: 네.
1: 아이, 사탕 없는 거 혹시 있어요? 계속 물어봐요. 다 아니 저렇게 안 생기고
0: 네.
1: 또 뭐 어떤 데 뭐지 소금빵도 소금빵 좋아하는 거는 소금 맛 있고 짠 거 맛 있고 and then 다른 거 맛 섞은 거
0: 네.
1: 저거는 괜찮아요.
0: But
1: everything 사탕 있는 거는 진짜
0: 어떻게 MCO님은 그 매운 음식은 잘 드세요?
1: 매운은 옛날에는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네. 아, 불닭도 싫고 또 제가 뭐 샀지? 자빠게리 샀는데 네. 잘못 샀어요.
0: 매운 거 샀구나.
1: 매운 거 자빠게리 샀는데 이건 말도 안 돼. 왜 매워야 돼? 저기 자빠게리인데 아 진짜 짜증나고 너무 기분 안 좋아하고 다른 친구한테 줬어요.
0: 잘했었어요.
1: 제가 이거 못 먹는데 네. 아, 뭐 짜장면도 뭐 맵게 만들고 뭐
0: 맞아 맞아.
1: 불닭은 원래 불닭은 네. 진짜 매운 거 아니죠. 가짜 artificial 되게 매운 건데.
0: 캡사이신. 네, 맞아요. 고추에서 만든 게 아니고
1: 예.
0: 화학적으로 맵게 만든.
1: 아, 너무 말도 안 되고.
0: 네. 저도 불닭 볶음면은 딱 태어나서 딱 한 입 먹어 봤어요. 그 이후로 너무 매워 가지고
1: 예,
0: 너무 매워서 저는 도저히 못 먹을 것 같아서.
1: 네. 아, 지금 배고파요.
0: 생각하면. 오늘 점심 뭐 드실 거예요?
1: 점심은 뭐 혹시 김밥?
0: 김밥?
1: 김밥하고 라면?
0: 또?
1: 맨날 아니 아니, 오늘은 안 되는데 네. 원래 이 김밥 저기 페어팩스 있는 거 런치 스페셜 있어요.
0: 네.
1: Monday through Wednesday까지
0: 네.
1: 저기 10불
0: 네.
1: 김밥하고 라면 같이 나오는 거.
0: 오,
1: 세트로.
0: 아,
1: 네. 오늘은 못 가지.
0: 유 얘기 계속 하시는데 진짜 맛있었나 보다.
1: 진짜 아니 원래 김밥은 네. 제가 뭐지 2주 전에 얘기했죠 저기 뭐 가게에서 사는 거 이름 안 할게요. 가게에 있는 거 김밥은
0: 네.
1: 어떤 때는 오래되고 어떤 때는 너무 딱딱하고
0: 네네 맞아요.
1: 요즘에는 Trader Joe's 프로즌 김밥은 인기 엄청 많아요.
0: 맞아. 근데 그거 안에 그 고기가 안 들어가지고
1: 히라패고 네. 저렇게 쉽게 먹으면
0: 비건이라서 좀
1: 고기 있는 건 없죠.
0: 없어요.
1: 저기면 fresh 김밥은 네. 진짜 최고야.
0: 거기가 제일
1: 최고
0: 맞다.
1: 최고죠. And then 뭐지 요즘에 저기 우리 드라마 얘기하면
0: 네.
1: 드라마는 진짜 재밌는 것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시작한 거는 누구 나오는 거지? 저기 Extraordinary Wu
0: 우영우. 네.
1: 오늘 새로운 슈퍼히어로 같은 거
0: 네.
1: 90년 타임 피리드인데
0: 와.
1: Wonderfuls.
0: 네.
1: Wonderfuls인데 진짜 좀 웃기고 재밌게 나오는 거예요.
0: 그래서
1: Wonderfuls은 오늘 넷플릭스에서 시작했고
0: 네.
1: 지금 있는 거 넷플릭스에서 저기 우리 혹시 노래 들을 거면
0: 네.
1: 김민석 Be With You
0: 멜로망스
1: 멜로망스
0: 내가 있을게.
1: 예.
0: 네.
1: 저기 you know 영어로 하면 We're All Trying Here 저기
0: 네.
1: 저기 타이틀 저기
0: 네.
1: K-드라마.
0: 네.
1: 너무 재밌어요. 이거 감독인데 감독 못하게 뭐 영어 만드는 거 못해내고 또 러브 스토리도 조금 있는데 진짜 재밌어요. 아, 제가 스포일러 얘기 안 해.
0: 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1: 지금 에피소드는 다 아직 안 나왔는데, 넷플릭스에서 계속 인기 올라가고,
0: 네.
1: 또 이 릴레이션십하고 디렉션 스타일도,
0: 네.
1: You know, 뭐 어떻게 하지? 옛날 친구 있죠.
0: 네.
1: 혹시 대학교에서도 뭐 클럽이 있는 거,
0: 네, 네.
1: 사람 있지 같이 있는 거, 클럽이 있는데, 어떤 때는 하면은 뭐지? 돈도 잘 벌고 네. 일도 잘 하고 질투 기분도 있고 또 뭐 또 혹시 클럽에서 좋아하는 여자 있는데
0: 네.
1: 남자 두 명 같이 좋아하는데
0: 네.
1: 어떻게 고백을 안 하고 저거 때문에 이 드라마는 진짜 재밌어요. 꼭 봐야 될 거예요.
0: 알겠습니다. 네. 저 예전에 그 소개해 주신 그 사냥개들 하운즈 요즘 보고 있거든요.
1: 끝났어요.
0: 네,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보고 있는데
1: 비도 나오고 네. 너무 재밌어요.
0: 되게 맞아, 되게 재밌더라고요.
1: 샤워하는 거하고 제가 뭐지 인터넷에서 보는데
0: 네.
1: 준비하는 거, 운동하는 거 다 와 진짜 너무
0: 맞아, 진짜
1: 열심히 열심히 박싱 배우고
0: 네 맞아 맞아.
1: 너무
0: 그리고 너무, 몸도 진짜 좋더라고요.
1: 너무 멋있어요. 네. 맞아. 저것 때문에 배우도.
0: 네.
1: 뭐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진짜 일도 많아요.
0: 그래요. 아, 맞아요. 진짜 고생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배우들이 쉽게 네. 돈 버는 게 아닌 것 같아요.
1: 아니죠. 아니죠. 뭐 진짜 힘들게 아프게 네. 어떤 데 다치고.
0: 맞아.
1: 애는 뭐 B는 와이프한테는 네. 캐릭터 있죠. B는 이 드라마에서
0: 네.
1: 나쁜 놈 나왔죠.
0: 아, 맞아요.
1: 집에서도 네. 똑같게 나쁜 놈 멘탈리티 계속
0: 집에서
1: 연습하는 것 때문에.
0: 아니 근데
1: 와이프는 기분 진짜 안 좋았어요.
0: 아니 근데 진짜 나쁘게 나오던데 그걸 집에서 그렇게 한다고요?
1: 그래요. 아니 저기 뭐지? What's it called? Method acting. 메소드 배우 하는 거.
0: 메소드 연기 맞아요.
1: 연기
0: 네.
1: 하는 거. 네. 저기 때문에 계속 이런 말도 하는 거. 와이프는 진짜 너무 싫었어서.
0: 진짜 싫었겠다. 진짜 나쁘게 나오거든요.
1: 잔소리 많이 했죠. 비한테.
0: 알겠습니다.
1: 아니 근데 진짜 Bloodhounds는 진짜 재밌고 또.
0: 네.
1: 이거는 벌써 시즌 끝나는데
0: 네.
1: 시즌 3도 혹시 나올 거야.
0: 그래요?
1: 끝나면
0: 네.
1: 지금 얘기 안 했고 끝나면 마지막까지 어떤 네. 때는 뭐지 포스트 크레딧 씬 있죠.
0: 네네.
1: 크레딧은 다 끝나고
0: 네네.
1: 포스트 크레딧 씬 꼭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몰랐어요.
0: 그래서
1: 끝까지 꼭 봐야 돼요. 네네. 라스트 에피소드에서.
0: 알겠습니다.
1: 저거 보면 네. 혹시 시즌 3도 나올 수 있을까요?
0: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예.
1: 아니, 인기 너무 많은데.
0: 맞아.
1: 또, 스토리도 어떻게 컨티뉴 하는 것도 봐야 되고.
0: 네. 예, 알겠습니다.
1: 그래서 지금,
0: 네.
1: 음악 지금 들으죠?
0: 네네. 김민석, 예. 내가 있을게. 잠시 예. 듣고 오실게요.
1: 예.

0: 네, 김민석의 내가 있을게 멜로망스 듣고 오셨습니다.
1: 예, 뭐죠, 저기 요번 Sunday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저기 Asian Festival Main Street 11시 아침에 시작하고 10시 아니 6시까지 뭐 밴드도 많고 뭐 한복 쇼도 있고 다른 것도 해야 될 거면 꼭 나와야 돼요.
0: 네.
1: 또 우리 다음 얘기는 World Cup.
0: 아, World Cup. 네.
1: 저희 아이, 한국 진짜 잘 해야 되는데
0: 한 달도 안 남았네 이제.
1: 한 달만 네, 맞아요. 네. 6월 12일 날에
0: 11일.
1: 예, 네. 저기 누구죠? 저기 한국하고 체코스로바키아.
0: 네. 아니요.
1: 6월 12일 날 저기 10시 저녁 때 네. 여기 이스트 코스트 타운.
0: 네.
1: 또 어떤 교회 두 개 저기 뭐지? 쇼 스크리닝 저기 같이 보는 거 스크리닝 이벤트 있을 거예요.
0: 네.
1: 그래서 한 경우에는
0: 공동 응원. 네.
1: 예. 워싱턴 중앙장 또
0: 중앙 장로교회.
1: 교회. 네. And then Annandale 쪽에는 메시아.
0: 예. 장로
1: 교회.
0: 교회.
1: 그래서 꼭 나와세요. 혹시 뭐 한국은 우리 혹시 잘 될 건지 모르겠는데. We'll see, we'll see, we'll see.
0: MCO님은 누가 이길 거라 생각하십니까?
1: 아이, 원하는 건 한국 꼭 이겨야 되는데, 네. 요즘에는 팀 좀, 좀 약해 보이는데.
0: 아, 그러면 안 되죠.
1: 알아요. 꼭, 네. 대한민국.
0: 화이팅.
1: 대한민국.
0: 네.
1: 레드 데빌스 꼭 가야 되죠.
0: 네네. 그, 다음부터는 누가 부르면 무조건 한국이 이긴다. Period. 끝.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I mean, 그 체크하고 네. 또 다음 거는 멕시코.
0: 멕시코.
1: And then 저기 라운드 3는 누구죠?
0: 남아공. 저기, South Africa.
1: Yeah, South Africa.
0: 네.
1: South Africa는 혹시 이길 수 있는데 멕시코는 힘들까요?
0: 멕시코 아니죠.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셔야죠. 네. 다 이긴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1: 돼요. 아, 이겨야 되죠. 네.
0: 스피릿이 있기 때문에.
1: 아, but 축구 보면
0: 네.
1: 혹시 2000년에서
0: 네.
1: 저기 한국에서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0: 2002년?
1: 네.
0: 네, 한국에서. 저 그때 중학생이었어요.
1: 사람 진짜 난리 났죠.
0: 그때는 엄청 났죠. 네, 그때는 네,
1: 이기면 사람도 뭐 길도 다 막고 사람들 다
0: 맞아 맞아요. 네, 길 다 막고 그때 네. 사람들을 막 길거리에서 보고 막.
1: 네. 아, 저렇게 똑같게 해야 되는.
0: 그때만큼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진짜 대단했었는데 요즘은 근데 워낙 또 재밌는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1: 네. 네. 맞아요. 네. 아, 꼭 봐야 되죠. 저기 꼭 이 저기 워치 파티에서 꼭 네. 나와야 되고
0: 네.
1: 재밌을 거예요.
0: 네,
1: 이기면도
0: 네.
1: 재밌고 안 이기면도
0: 지면 질 리가 없어요.
1: 질 리 네. 없지.
0: 그런 거 생각하시지 마시는 걸로.
1: 네, 아니 꼭 봐야 되죠.
0: 네.
1: And then 뭐지 저기 다른 여기서 워치 파티 엄청 많을 거예요.
0: 맞아요.
1: 뭐, 멕시코 사람도 있고 뭐 사우스 아프리칸 사람도 있고 뭐 유러피안 사람도 많고.
0: 네.
1: 또 누구지? 일본도 들어갔죠.
0: 일본도 네.
1: 일본 사람도 뭐 혹시 메릴랜드 쪽에 저기 워치 파티도 많이 할 건데.
0: 네. 월드컵 1등은 누가 하실 것 같으세요?
1: 원래는 맨날 브라질 or Germany
0: 독일.
1: 독일고 뭐 we don't know. 뭐 이탈리아하고 프랑스도 어떤 데는 영국도 잘 되는데.
0: 아, 근데 이탈리아랑 프랑스는 요즘 월드컵 못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1: 예, 맞아요.
0: 네. 네, 영국일 수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1: 아, 그래서 우리 마지막 얘기는
0: 네네.
1: 저기 다른 드라마 하나 또 있는데,
0: 네,
1: Royal Nemesis.
0: Royal Nemesis. 네,
1: 이거는 저기 옛날에서 뭐지 어떻게 얘기했지 저기 코르산 뭐
0: 네
1: 여자 저기 타임 트래블하고
0: 네네
1: 요번 있는 시간에서
0: 네.
1: 체벌 아들에서 만나고
0: 네.
1: 어떻게 저기 처음에서 옛날 한국 옛날 아니 조선에서 있는 거 한국에서
0: 네.
1: 지금 말은 한국 보면
0: 네.
1: 진짜 많이 뭐 먹는 거 옷 입는 거 아유. 여자도 어떻게 비헤이비어 해놓은 거
0: 엄청 다르죠
1: 다 다르죠
0: 네 옛날에
1: 저것 때문에 진짜 재밌 저것 때문에 네. 진짜 재밌어요
0: 알겠습니다. 요게 멋진 신세계.
1: 예.
0: 네, 멋진 신세계고, 임지연, 허남준, 장승조, 김민석, 이세희, 요렇게, 네, 나오고
1: 예.
0: 있습니다. 조선시대 돌아가실 수 있다. 돌아가 보실 건가요?
1: 꼭 가고 싶어요. 타임 트래블은 네. 제 생각에 타임 트래블 진짜 할 수 있으면 네. 다 돌아다니고 다 보고 싶어요.
0: 아, 돌아다니는 거 안 돼.
1: 돌아다니기 안 돼.
0: 가서 일 조선시대에 살아야 돼요.
1: 아, 살아야 돼요. 네.
0: 갔는데 아, 돌아오지 못해요.
1: 더 힘들겠죠.
0: 아, 그래요?
1: 네, 너무 힘들죠. 모르겠는데 제 이름은 오시인데 네, 네. 제 아버님 얘기하면은 오시는 몽골리안 우시예요.
0: 아, 그래요?
1: 우, 확실히는 네. 네. 우리 뭐 제가 뭐 ancestry or DNA 같은 거 안 했는데 네. 뭐 혹시 우리 몽골리안에서 네. 이름 바꿨어요. 우, 중국 캐릭터는 우고 네. 나중에는 한국 캐릭터는 오로
0: 바뀌어서. 아, 그래요?
1: 저렇게 체인지 됐고 네.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죠. 몽골리안에서 혹시 뭐 겐기스칸 or 뭐 내가 뭐 family member면 네. 뭐 힘 있고 뭐 네. 파워도 있는데.
0: 징기스칸은 칸씨라서 네, 아마 그 징기스칸이랑 또 연관된 가능성은 좀 없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네네. 네.
1: 저기 때문에 너무 힘들 거예요. 네. 뭐 혹시 밑에서 뭐
0: 징기스칸 뭐
1: 뭐 슬레이브도 되는지.
0: 아, 네, 슬레이브는 아니고 그래도 성이 있으니까. 네.
1: So we'll see, we'll see. 네네. 저기 때문에 진짜 궁금해요. 저기 네. 때문에 뭐 ancestry 뭐지 genealogy. 23andMe.
0: 아, 23. 저 해봤거든요.
1: 했어요?
0: 네, 저 했는데.
1: 확실히 한국 사람이에요?
0: 저는 99.99% 코리안 나왔어요.
1: 아, 좋죠.
0: 그니까, 왜, 미국 사람들, 뭐, 백인들 이런 사람들 하면은 뭐 15% 아일랜드계, 뭐, 90%, 뭐, 아이. 80% 어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예. 일본도, 뭐.
1: 일본, 저것도 있는데. 옛날에는 어떤 왕은 저기, 인도 프린세스하고
0: 네 맞아요.
1: 저 인도도 혹시 있을까요?
0: 네 저는 네 전혀 없고 99.99%
1: 한국 사람이요.
0: 한국 사람이고 제가 또 고향이 경상북도거든요. 경상도인데 또 90% 경상도 DNA라고 나왔어요.
1: 와 저렇게 디테일도 나왔어요?
0: 네 나오더라고요. 네.
1: 오케이. 좋죠.
0: 네,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막 그 뭐 자는데 코골 확률 DNA, genetically, 이게 네.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슬란트로 싫어할 확률, 이런 것도 나오고.
1: 와. 슬란트 네. 싫어할 것도 나오고.
0: 네. 오케이, 왜냐면은, 그 특별한 그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은, 그 슬란트로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진짜 슬란트로를 못 먹는 거고.
1: 진짜 못 먹어요?
0: 저 못 먹어요. 싫어요.
1: 슬란트로 너무 좋아하는데.
0: 아, 그래요? 야, 역시.
1: 너무 좋아하는데.
0: 역시 몽골리안.
1: 혹시 몽골리안?
0: 역시 몽골리안. 그리고 오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도 저희는 그냥 먹는데 네. 오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오이 그 냄새가 특유의 냄새가 난대요. 우리는 못 맡는.
1: 오이 때문에?
0: 오이. 예, 예.
1: 저것도 몰랐어요.
0: 그래서
1: 와, 오이도 되게 좋아하는데.
0: 그것도 지네틱리 네. 유전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1: 아니, 뭐 한국 혹시 뭐 미나리도 좋아해요?
0: 미나리 아 좋아하죠.
1: 뭐 다른 건 뭐죠? 저기 뭐 다른 나무 있는 거
0: 두릅
1: 두릅도 좋아요?
0: 아 두릅 좋아요.
1: 두릅 싫어요.
0: 아 싫어요?
1: 근데 깻잎도 싫어요.
0: 아 진짜요?
1: 쟤는 진짜 한국 사람 아니에요. 진짜? 깻잎 싫어하는 건데.
0: 진짜 몽골 사람 맞구나.
1: 깻잎은 냄새하고 맛 좀 제한테는 좀 이상해요.
0: 한국 사람 중에 깻잎 싫어한다는 사람 제가 처음 보거든요. 크리스찬 오님이.
1: 깻잎 싫어요. 그래서 고기 먹으면 네. 깻잎 주지 마.
0: 그럼 상추랑 같이 드세요?
1: 상추는 먹는데 네. 깻잎에서 이렇게 삶으로 하면 네. 싫어요. 깻잎 기름은 괜찮아요. 깻잎 기름.
0: 들기름.
1: 들기름. 뭐 저기 김에서 한 거.
0: 그건 참기름.
1: 참기름은 뭐 페릴라 오일은 네네. 괜찮은데 네.
0: 깻잎은?
1: 깻잎 저기 플레인 or 뭐지 저기 소이 소스에서
0: 네네네 무침
1: 무침한 거는 싫어요.
0: 저번에 고기 좋아한다 하셨잖아요. 정말 몽골 사람 같네요. 고기 몽골 사람들 고기 좋아하고
1: 고기는 다 좋아하는데
0: 야채 싫어하고
1: 예 네. 아니 뭐지 저기 뭐 혹시 뭐 뭐지 deer 한국말로 deer 뭐지
0: 사슴
1: 아 사슴 고기 먹어봤어요?
0: 먹어봤습니다.
1: 좋아요?
0: 아 싫어요.
1: 쟤는 괜찮아요.
0: 야 저거 봐.
1: 어떤 사람은 진짜 딜 고기는 싫어요.
0: 너무 싫던데.
1: Because 너무 뭐지? 한국말은 모르겠는데 게임이 너무 네네네. 너무 이상한 거
0: 냄새나요. 네.
1: 쟤는 괜찮은데 네. 뭐 스테이크 주면 안 먹을까? 네. 뭐 그라인드 하고 뭐 조금만 먹으면 네네. 괜찮은데 뭐 큰 스테이크 같은 건 싫고.
0: 그러니까 저도 그 두 개 다 먹어봤거든요. 네. 그냥 고기는 약간 냄새나고 질기고 별로 맛이 없었고 그다음에 갈아가지고 햄버거로 먹어봤는데
1: 근, 칠리.
0: Not bad. Yeah. Not bad. 나쁘진 yeah, 않았는데, 근데 소고기가 더 맛있다.
1: Obviously. Obviously. 맞아요. 또 뭐 혹시 다른 것도 먹어봤어요? 뭐 토끼 고기.
0: 아, 토끼 제가 구워서 먹어본 적 있는데, 네. 아, 정말 맛없더라고요, 토끼는.
1: 토끼는 닭고기가 그 똑같은데. 아,
0: 냄새나요?
1: 저는 저렇게 생각,
0: 아, 진짜요?
1: 근데 뭐, 뭐지, 개구리 고기도.
0: 개구리도 닭고기랑 비슷하다 그래서.
1: 비슷하고.
0: 입에 넣었다 뺐어요. 도저히 그건 못 먹겠어가지고.
1: 제 아는 친구는 네. 개구리 다리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아, 좋아요. 아,
0: 그래요?
1: 다리만.
0: 어디서 먹어요, 그거를?
1: 저거는 뭐, 플로리다에서 먹을 수 있어요. 플로리다에서. 아~ 여기는 모르겠는데, 네. 그, 여기는 저기, 텍스맥스도 어떤 때는, 다리만 파는 거.
0: 개구리 다리를 팔아요?
1: 타코 있어요.
0: 아, 진짜?
1: 뭐지? Uncle Julio's? 아, 기억 안 했는데, 네. 어떤, 뭐, 인터넷에 search하면 찰 수 네. 있어요. 또, 야, 뱀고기도 먹어봤는데.
0: 뱀고기도 어디서 드셨어?
1: 저거는 저기 플로리다에서도 똑같게. 플로리다 텍사스에서.
0: 거기서.
1: 너무 질겨.
0: 아. 너무 어때요?
1: 맛이, 먹는 거는 닭하고 비슷한데.
0: 뱀고기가?
1: 질기고 네. 맛이 뭐지? 너무 싱거워요. 뭐 맛도 없어요.
0: 아.
1: 맛도 없던데. 네. 아, 한국에서는 뱀술도 먹어봤어요. 제 큰 삼촌 뱀술 만들고. 저거는 마약 같았어요.
0: 왜요?
1: 마시면 네. 진짜 너무 기분 좀 이상했어요.
0: 술이 사서 그런 거 아니에요?
1: 아니 술 때문에 아니고 뭐 네. 혹시 뭐 베놈 있는
0: 독?
1: 거
0: 네.
1: 진짜 너무 이상했어요.
0: 어...
1: 아니 뭐 큰 마약 같은 거.

0: 먹어봤어요. 저거도
1: 보고...
0: 포이즌도 제시지. 베놈 진짜 조심해야 돼요.
1: 네네. 보고 먹어봤습니다.
0: 좋았어요?
1: 보고 좋아요. 보고는 맛있어요.
0: 보고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1: 아, 보고는 먹을만하다고 저는
0: 궁금해요.
1: 네. 궁금해요. 그냥 생선 같아요.
0: 똑같아요.
1: 근데
0: 뭐
1: 이제
0: 맛 같은 거는 찌르는 거 아니겠죠?
1: 맛은 맛도 좋은데 예. 이게 맛을 떠나서 이제 스릴.
0: 아, 이 한국인은 적어도 뭐 찌개한테도 들어가죠. 뭐
1: 네, 보거탕, 보거지리.
0: 예, 맞아요. 네. 맞아요.
1: 네, 진짜 진짜 맛있어요. 시원하거든요. 근데 조심해야죠. 아무래도.
0: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마지막 노래는 네. 저기 로얄 네메시스에서 나오는 거.
1: 네, 남종의 하여튼.
0: 예.
1: 네,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0: 네, 남종, 네, 남종의 하여간, 네, 듣고 오셨습니다.
1: 알았습니다. So, 네. 저기, 혹시 사람 시간이 있으면,
0: 네.
1: 내일은 저기, Queen Bell에서 나오고,
0: 네.
1: 또, Sunday는 Asian Festival Main Street에서 나와서, 제가 만날 수 있고,
0: 네.
1: And then 다음 주는 우리, Paralympic Sports Gala Fundraiser도 있는데,
0: 장애인 올림픽, 네. 네.
1: 저거는 저기 펀드레이저 타이슨스 코너 다음 주, 우리 다음 프라이데이에서 얘기 좀 더 해요.
0: 요거는 네, 네 다음 주에 하는 걸로 네, 네 알겠습니다.
1: So 진짜 요즘에 날씨 더 좋아지고
0: 네.
1: 선데이는 더울 거고 조심하고 뭐 옷도 뭐 편하게 입고 물도 많이 마시고

0: 주고.
1: 네.
0: 아, 그래서 다음 주로 볼게요.
1: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그러면 이렇게, 네, 5월 15일 굿모닝 워싱턴 2부도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에 또다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더워진다고 하니까 네, 옷차림도 신경을 좀 쓰시고 좀 시원하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도 네, 또 행복한 한 주 또 보내시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0: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5: 아침 식사 중.
4: 이렇게 조용하게?
5: 여기, 당신 커피 있어?
4: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5: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4: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5: 한정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6: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7: 짜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6: 703-354-1950 703-354-1950.
8: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투 글로벌 미니스트리가 주최하는 제1기 버지니아 성경중심의 상담치유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성경적 상담, 인지치료와 행동분석, 커뮤니케이션 등 전문 강사진이 함께하는 이번 세미나는 5월 16일 토요일, 22일 금요일, 2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버지니아 비엔나에 위치한 워싱턴 온누리교회에서 열립니다.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가족이나 성도님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내 자신도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성경 중심의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703-307-8453, 703-307-84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워싱턴 가정상담소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 부모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ADHD 데코리드 부모를 위한 필수 가이드를 주제로 아동과 성인의 ADHD에 대한 이해부터 진단, 치료, 그리고 실질적인 양육 전략까지 워싱턴 가정상담소 멘탈 헬스팀의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최 크리스틴 박사와 임상 전문 상담사 이다운 박사가 직접 전해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5월 14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워싱턴 가정상담소 홈페이지 fccgw.org 또는 전화 703-761-2225, 703-761-222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가격 매칭하는 이번 행사는 5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9: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라디오 워싱턴 초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네, 오늘이 5월 15일 금요일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금요일 참 좋은 기분이 좋은 날이죠. 날씨도 너무 좋고 또 내일 모레 쉴 수 있는 그런 생각하시면서 아주 기분이 좋으실 텐데요. 오늘은 정말 이 워싱턴 일대가 아주 북적북적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 음악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네,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들려드린 곡. 이 곡 굉장히 귀에 익으신가요? 그리고 왜 제가 이 곡을 틀었을까요? 네, 이 곡은 영국 작곡가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입니다. 바로 전 세계 졸업식장에서 가장 많이 흘러나오는 음악이죠. 이 선율이 들릴 때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 가운을 입고 모자를 쓰고 새로운 문 앞에서 서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그 문 앞에 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 뒤에서 애쓰신 분들을 위해서 이 음악을 전해드립니다. 네, 이번 주말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DMV 지역의 대학 캠퍼스들이 졸업식으로 가득합니다. 지금 현재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는 졸업식이 거행이 되고 있고요. 조지타운, 조지 워싱턴, 아메리칸 대학, 메릴랜드 대학, 버지니아 공대, 하워드 대학교, GMU 수천 명의 졸업생들이 네, 가족들 앞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 한인 학생들이 많이 있지요. 부모님 손을 잡고 이 땅에 처음 발을 디뎠을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곳에서 태어나신 우리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아마도 처음에 학교 복도조차 낯설었을 이 아이들이 이제는 그 부모님 앞에서 학사모를 던져 올리기도 하고 또 졸업을 축하하겠지요. 이 졸업이라는 한자를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마칠 졸, 업. 업을 마쳤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무언가를 마쳤다는 것은 동시에 또 다음 무언가가 시작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영어로 graduation은 라틴어 gradus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이 뜻이 걸음, 단계라는 뜻입니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다음 계단으로 올라서는 한 걸음이라는 의미지요. 그리고 졸업식은 commencement라고도 하는데요. 이 뜻이 시작이라는 뜻이지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알려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요. 이제 이 대학생들은 이번 주말 졸업을 많이 하고 또 이제 6월 초, 5월 말이 되면 우리 어린 학생들도 초, 중, 고 학생들이 이제 또 졸업을 하게 되지요. 이 졸업이라는 것이 참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첫 번째는 졸업은 증명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4년 혹은 그보다 더 오랜 동안 버텨왔다는 증명. 뭐 대학은 4년, 2년이지만 또 사실 프리스쿨부터 미국에서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학교를, 고등학교를까지도 가게 되지요. 예, 학교를 다닌다는 것이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게 학교를 들어간다고 해서 다 졸업하는 것도 아니고 중도에 하차하는 학생들이 많아서요. 정말 그 어떤 단계든지 그 초, 중, 고를 졸업할 때 정말 축하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었던 날들이 왜 없었을까요? 그리고 또 왜 학교를 다녀야 하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졸업을 통해서 감사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이 자리에 혼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새벽에 도시락을 싸주던 어머니, 학비를 위해서 두 번, 세 번 정말 몇 가지 잡을 하시면서 가족을 또 자녀들의 그 학업을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또 함께 밤새운 친구들도 있을 테고요. 또 틀린 것도 맞다고 끄덕여준 우리 선배들도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이 졸업식장에는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글씨로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그리고 이 졸업은 책임이라는 단어와 함께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학교라는 울타리가 사라진 다음의 세계는 아무도 정답을 가르쳐주지 않는 걸까요? 물론 살면서 인생에 정말 좋은 선배들을 많이 만나지만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참 많지요. 스스로 질문도 하고 이제는 스스로 찾아가야 할 것 같고요. 그 자유가 때로는 두렵기도 하겠지만 그 두려움이야말로 또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입구가 되겠지요. 제가 오늘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요. 진추아의 Graduation Tears입니다. 이 노래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작별을 고할 시간, 교과서와 나의 길을 즐거움으로 함께 줬던 벗과 친구들, 선생님에 대한 감사함과 또 졸업에 대한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하는 그런 가사를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네, 홍콩 최고의 가수 중에 하나죠. 진추아 씨 노래를 듣고 돌아왔는데요. 정말 이 노래 들으면서 옛날 생각이 나시지요? 참, 인생의 순간순간, 그 빛나는 순간들을 어쩌면 그때는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그 시절이 얼마나 짧고 또 아름다웠는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번 주말 또 오늘 졸업식장에 서 있을 우리 젊은 청년들을 대해서 정말 축하의 마음을 드리면서요. 제가 보통 이제 졸업식장에서 졸업 연사들을 초대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참 어느 대학에서 어느 연사를 초대를 하는지가 뉴스에서 회자가 되기도 하고 참 궁금해하는데요. 역대 졸업 연사로서 참 의미 있는 말을 남겨주었던 분들의 말을 제가 좀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또 기억하는 말들도 있고요. 네, 그중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분은 스티브 잡스예요. 스티브 잡스는 애플 공동 창업자이고 이분이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 연설 2005년이었죠. 굉장히 오래전에 한 연설인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요. 이분 모르는 분 없으시죠? 지금 여러분 손에 들린 그 스마트폰, 그 개념을 처음 세상에 내놓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은 화려한 성공 이전에 놀라울 정도로 많은 실패와 버려짐이 있었습니다. 그 태어나자마자 생물학적 부모에게서 타인 아이를 포기하면서 양부모에게서 자라게 되지요. 양부모가 아이를 교육을 대학까지 시키려고 했지만 입학 후에 6개월 만에 자퇴를 하고요. 그리고 그는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을 자신의 학비로 쓰는 것이 옳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는 자퇴 후에는 학교 기숙사 바닥에서 잠을 자면서 코카콜라 병을 모아서 팔아서 끼니를 해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시절 그가 들은 수업이 있었는데요. 캘리그래피, 서체의 디자인이었는데요. 실용적 가치가 전혀 없어 보이던 그 수업이 훗날 맥킨토시의 아름다운 폰트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1976년 차고에서 애플을 창업을 하지요. 그리고 1984년 맥킨토시를 세상에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 1985년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지요. 이사회의 결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영입한 CEO에 의해서 사실상 해고가 된 것이죠. 정말 얼마나 억울했을까 싶은데,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가 해고되었을 때가 30살이었고요.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30살에 해고가 되었고, 내가 성인이 된 이후 삶의 전부였던 것을 잃은 것이라고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인생 최고의 시기라고 회고를 했고요. 성공의 무게에서 벗어나 다시 초심자가 될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넥스트 컴퓨터를 창업을 하고 픽사 애니메이션을 인수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픽사에서 나온 첫 작품이 토이 스토리이죠. 그리고 다시 애플이 넥스트를 인수를 하면서 스티브 잡스는 애플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리고 2001년 아이팟, 2007년 아이폰, 2010년 아이패드. 인류의 생활 방식을 바꾼 제품들을 연달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가 2005년 스탠퍼드 졸업식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점을 잇는 것, 사랑과 상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얘기한 말을 제가 전해드릴게요. 앞을 내다보면서 점들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뒤를 돌아봐야만 비로소 점들이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점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용기, 운명, 삶.
무언가에 대한 믿음, 이 접근이 나를 결코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는 그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미 당시에 췌장암 진단을 받은 상태였죠.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낡은 것을 치워 새 것이 자리할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그 새 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그 연설의 마지막 한마디, Stay hungry, stay foolish. 우리 한국에서는 헝그리 정신 이런 말도 많이 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헝그리 정신이 없다라는 말도 하시는데 조금 어역해서 전달을 하면 늘 갈망하십시오. 늘 우직하십시오.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2011년 10월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기계들은 지금도 수십억 명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죠. 그리고 또 오프라 윈프리, 방송인이고 사업가고 자선가이기도 하죠. 그가 하버드대학교 졸업 연설에서 그리고 이어서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한 졸업 연설을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오프라 윈프리는 미국에서 사실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에 한 명이죠. 30년이 넘게 자신의 이름을 건 토크쇼를 진행을 하면서 수천만 명의 삶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의 삶은 잘 알려진 것처럼 정말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또 더군다나 사생아로 태어나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지요. 가난과 폭력과 차별, 상실. 한 사람의 삶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겹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의 삶을 개척해 나갑니다. 그가 TV 뉴스 앵커로 일했을 때요. 제작진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TV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감정이 너무 풍부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오프라는 그 감정의 풍부함을 강점으로 만들지요. 그리고 하버드대학교 졸업 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실패는 너무 아파서 한동안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내가 실패했다고 느꼈던 그 순간들이 사실은 신이 나를 더 좋은 방향으로 밀어내고 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는 또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신이 인생에서 하는 모든 일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단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 질문이 당신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성공의 진정한 의미가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죠. 그리고 또 덴젤 워싱턴, 너무 유명한 훌륭한 배우지요. 그리고 감독이고 제작자이기도 하고요. 두 차례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말콤 엑스, 트레이닝 데이, 필라델피아, 글로리. 그가 이렇게 정말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쉬운 길은 사실 하나도 없었죠.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아버지는 성직자였고 어머니는 미용사,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의 부모와의 이혼과 그리고 고
고등학교 때 방황이 심했고요. 하지만 그는 그의 방황 속에서 연기의 세계를 만나게 되면서 수십 번의 오디션에서 떨어졌지만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도 버텨냈지요. 사실 할리우드에서 흑인 배우가 주연상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는 그 숫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펜실베니아대 졸업식 연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제 어머니는 내가 배우가 되겠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라. 내 꿈을 신께 맡겨라. 저는 그 말이 싫었습니다. 좀 더 실질적인 조언을 원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돌이켜보면 그것이 가장 실질적인 조언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실패하라. 크게 실패하라. 왜냐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전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무언가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그냥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 쓰러져야 합니다. 라고요. 그리고 쓰러지긴 쓰러지는데요. 앞으로 쓰러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쓰러질 때는 뒤로 쓰러지지 말고 앞으로 쓰러져라.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마이클 조던의 얘기를 하면서요. 마이클 조던은 9,000번 이상의 슛을 실패했고 300번 이상 경기에서 졌고 역전승을 이끌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 슛을 26번이나 놓쳤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도 하죠. 네, 이외에도 참 많은 분들이 연사로서 나와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요. 이 사람들의 말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또 하나로 모이지요. 두려워도 나아가라. 실패해도 앞으로 나아가라.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당신이 살아온 모든 순간이 결국 하나로 이어진다. 라는 의미로 저는 다가옵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주말 다음 주 초까지 졸업을 하는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잊기까지 그 자녀를 정말 훌륭하게 뒤에서 앞에서 이끌어주시고 보듬어주시고 함께해주신 그 부모님께 정말 자랑스러운 그 자녀들을 보시면서 흐뭇해하실 그분께도 제가 대신해서 또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요. 또 우리 워싱턴 한인 동포 여러분들 오늘 졸업을 하실 그런 청년들에게 저와 함께 큰 축하를 해 주시길 거지요. 네, 세상으로 나아가고 또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앞으로 여러분에게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응원합니다. 셀린 디옹이 부르는 My Heart Will Go On입니다.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위한 분들에게 이 노래를 드리겠습니다.

0: 네, 셀린 디옹의 My Heart Will Go On 이 노래가 오늘 졸업을 하는 분들에게 큰 희망과 또 도전이 되었길 바라면서요. 네, 잠시 후에 저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신디 최 매니저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0: 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파수꾼이 찾아왔습니다. 요즘 자도 피곤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기가 부쩍 힘들다는 분들 많으시죠? 네, 오늘은 우리 몸의 해독 담당 강건강 이야기와 함께 기분 좋은 선물 소식까지 준비를 하셨는데요. 우미노 시즈쿠의 신디 최 매니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쩍 기운 달린다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오늘 제가 활력을 꽉 채워드릴 수 있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0: 네, 그럼 그 기분 좋은 선물 이야기부터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3: 아, 물론이죠.
0: 네.
3: 일단은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에서 이제 저희가 1년에 한 번이나 두번 사은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후코이단을 구매하시는 모든 고객분들한테 에센셜 뉴트리션, 이 바로 활력을 더 도와드릴 수 있는 그 에센셜 뉴트리션을 150알에서 최대 이제 300알까지 선물로 증정하는 사은행사 준비했고요. 그리고 후코이단과 에센셜 뉴트리션을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이번 프로모션 기간에는 이 에센셜 뉴트리션만 따로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도 고객분들한테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선물은 최대 330불, 할인율은 1260불에 저희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간 건강에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에센셜 뉴트리션은. 그래서 이 사은행사 선물 준비한 거를 좀 많은 분들이 애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정말 특별한 사은 행사를 준비를 하셨군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간 웬만큼 아파도 티가 안 나서 우리가 침묵의 장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간이 우리 기력이랑 상관이 큽니까?
3: 굉장히 크죠. 일단은 간은요, 우리 몸에서 간이 해주는 역할이 한 500여 가지가 돼요. 그래서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바꿔주기도 하고, 그리고 간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해독작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몸속의 독소를 청소해주는 기관인데, 그런데 이 간이 지치잖아요. 그러면 몸에 독소가 쌓이게 되죠. 그래서 에너지가 제대로 안 만들어지니까 아무리 좋은 걸 드셔도, 그리고 푹 자도 몸이 천근만근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0: 그렇군요. 간이 건강해야 몸 전체가 잘 돌아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바쁜 우리 현대인들이 몸이 좀또 편찮으신 분들은 식사만으로 간에 좋은 영양소를 다 챙기기가 어렵다고들 하시더라고요.
3: 그렇죠. 특히 이제 저도 하루 세끼 챙겨 먹기 힘들거든요. 아나운서님 하루 세끼다 챙겨 드시지 않으시잖아요.
0: 맞아요. 세끼 밥으로 다 먹는 건 아닌 것 같아요.
3: 그렇죠. 근데 이제 몸이 편찮으신 분들은 더못 드신단 말이에요. 물론 밥이 보약이라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삼시 세끼 균형 맞추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보면은 편찮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소화력이 굉장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평소보다 풍부한 단백질하고 미네랄 섭취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음식만으로 채우려면 이거를 다 어떻게 채울 수도 없고, 이걸 다 채운다 하더라도 배가 불러서 못 드실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간편하면서도 확실하게 흡수되는 확실한 신개념 영양 보조제가 꼭 필요한 거거든요.
0: 네, 제가 말씀드리면서 생각나는 게 에센셜 뉴트리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름부터가 좀 뭔가 핵심적인 영양소만 담았을 것 같은데 어떤 제품입니까?
3: 네, 저희가 선물로 준비한 이 에센셜 뉴트리션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스마트한 올인원 영양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에센셜 뉴트리션은 의학 박사님이 아프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영양을 제대로 챙겨서 빨리 회복하실까? 아니면은 건강하신 분들 중에서도 필요하신 분들 많고 그리고 면역력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0: 네.
3: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고민 끝에 개발한 제품이고요. 이 에센셜 뉴트리션은 미네랄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근육과 뼈를 만드는 아미노산, 그리고 이들의 흡수를 돕는 효소까지 한 병에 다 담았습니다.
0: 네, 비타민에 아미노산, 효소까지를 네. 다 한 병에 다 담았다고요.
3: 네.
0: 이 말씀드리면 그냥 다른 거는 안 드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효소도 물론 챙겨 드시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3: 그렇죠. 효소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따로 구매를 해서 드시는데요. 따로 드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0: 네.
3: 이 에센셜 뉴트리션 에 들어있는 효소는 우미노 시주쿠 후코이단만의 비결인데요. 그 세계적인 과일 회사 DOLE 돌사 아시죠?
0: 네, 그렇죠. 네.
3: 그 돌사하고 저희가 독점 계약을 맺고 녹색 바나나를 제공을 받아요. 그래서 녹색 바나나에서 추출한 바나파엔이라는 효소 성분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바나파엔이라는 효소는 우리 몸속의 대사를 원활하게 그러니까 돌려주는 원활류, 윤활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먹어도 몸에서 활용이 안 되면 헛수고잖아요.
0: 네.
3: 그래서 이 바나파엔 효소의 역할이 그 영양소들을 몸 구석구석으로 잘 전달해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에센셜 뉴트리션은 이 기초가 되는 영양소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특히 간 건강, 해독작용에 직접 간접적으로 매우 좋은 성분들로 작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에센셜 뉴트리션을 드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제일 먼저 피로회복, 에너지 레벨 상승, 면역력 지원, 그리고 이 뼈 관절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부드러워졌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제품이에요.
0: 네. 아, 정말 그래서 인기가 높은 제품이지요. 네, 효소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꼭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도 들어있군요.
3: 네,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기둥인 근육하고 뼈를 만드는 재료거든요. 그래서 아프신 분들은 무조건 이 아미노산을 드셔야 하는데요. 특히 간 건강을 염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에센셜 뉴트리션이 굉장히 좋고요. 이 에센셜 뉴트리션 안에 들어있는 그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기본 구성 요소라서 간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간이 손상이 되면은 뭐 회복이 가능한 단계잖아요. 간은. 이때 아미노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간이 독소를 처리할 때 특정 아미노산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아미노산, 에센셜 뉴트리션 드시면은 간 건강에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건강하신 분들도 이제 연세가 들면 들수록 근육이 빠져서 뭐 손에 힘이 없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굉장히 잘 넘어진다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에센셜 뉴트리션을 드신 분들은 무릎이 좀 튼튼해진 것 같다. 그래서 걷는 게 훨씬 수월하다. 하시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게 바로 이 아미노산이 근력을 받쳐주기 때문이거든요.
0: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효소, 아미노산, 미네랄도 다 들어있군요.
3: 네.
0: 그런데 이 미네랄 중에서도 셀레늄이라고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항산화 효과가 비타민 E보다 훨씬 높은 거 맞습니까?
3: 네, 무려 1800배나 높다고 하더라고요.
0: 아, 네.
3: 그래서 우리 몸속의 세포를 늙고 병들게 하는 게 바로 활성산소잖아요.
0: 그렇죠.
3: 이 셀레늄이 이 활성산소를 잡아먹는 청소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셀레늄은 면역력도 지원해주지만 갑상선 건강에도 필수로 필요하는데 예전에는 이 셀레늄 때문에 브라질 너트를 굉장히 많이 드셨단 말이에요.
0: 네.
3: 그런데 그렇죠. 이 브라질너트는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독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브라질너트는 좀 이제 하루에 6알 이상은 드시면 안 되고요. 대신 에센셜 뉴트리션은 의학 박사님이 딱 1일 권장량을 고려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매일 드셔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에센셜 뉴트리션 안에는 또 바이라민 A, B, D까지 골고루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 방어막을 쳐준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에센셜 뉴트리션 안에 들어있는 효소 같은 경우는 또 감기 기운이 있으신 분들한테 되게 좋은 성분이기 때문에 이 에센셜 뉴트리션을 드시게 되면은 우리 몸의 면역 부대가 튼튼하니까 그냥 수월하게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지나가겠죠. 그래서 에센셜 뉴트리션은 종합 비타민이 절대로 아니고요. 면역력 지원하고 간 건강, 에너지 레벨, 그리고 중요한 근육과 뼈 관리를 동시에 챙기고 싶은 분들이 드시면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0: 네, 그렇군요. 말씀 듣다 보니까 아픈 분들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도 미리 챙기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 보통 분들은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3: 만 9세 이상 어린아이부터 남녀노소 모든 분들이 드실 수 있고요. 건강 유지로 드시는 분들은 하루 2알에서 3알, 그리고 너무 피곤하다. 장거리 운전이나 아니면 좀 어디 좀 이제 일을 늦게까지 하신다 그러면 피곤함을 좀 많이 느끼신다면 5알까지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뭐 집안일 하시는 주부분들도 아침에 일어나시기 굉장히 힘드시다면 이 에센셜 뉴트리션을 한번 복용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대신 아프신 분들이시라면 이 에센셜 뉴트리션은 하루에 5알을 드시기를 권해드리고 있고 우미노시즈 후코이단과 이 에센셜 뉴트리션을 함께 복용을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엄청나거든요. 특히 이제 같이 복용하셨던 분들은 그 코로나 때도 아프신 분들은 면역력이 건강하신 분들의 7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분들이 코로나나 감기에 걸렸을 때 우미노시즈 후코이단과 에센셜 뉴트리션을 함께 드셨더니 코로나도 안 걸리고 감기도 안 걸렸다는 말씀을 정말 자주 들었어요.
0: 네, 그렇군요. 우미노시즈코 하면 역시 후코이단이잖아요. 그런데 이 후코이단이랑 에센셜 뉴트리션을 같이 먹으면 이렇게 좋군요.
3: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후코이단은 나쁜 세포랑 싸우는 공격수라면 이 에센셜 뉴트리션은요. 우리 몸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수비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같이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좋고요. 특히 이제 병원 치료 받으시고 회복 중인 분들은 잘 못 드시기 때문에 체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때 이 두 가지를 같이 드시면 기운이 나고 면역력을 지원을 받으시니까 치료도 훨씬 더 잘 견뎌내실 수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0: 네. 그리고 축하할 일인데요. 우리나라 시수구가 정말 벌써 25년이 되었습니다. 네. 한 분야에서 이렇게 오래 살아남는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만큼 또 믿을 수 있다는 증거겠죠?
3: 네. 저희는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오직 품질 하나로 저희가 승부를 해왔고 그리고 또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미노시즈 후코이단은 연구소에서 연구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제품이고 그리고 저희는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이 후코이단 제품으로 연구 자료가 있는 유일한 회사예요. 그래서 원료부터가 달라요. 우미노시즈 후코이단의 원료는 청정지역이죠. 바로 오키나와 섬의 그 모주꾸라는 갈조류를 저희가 직접 양식

0: 18년 전에 저희가 이 임상실험을 할 때도 이 세 가지 원료를 썼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효능을 경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25년 이상 처음에 만들었던 제품을 아직까지도 고수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1: 네. 그리고 자파 인증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0: 일단은 한국에서 사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 KS 마크가 있으면 100% 다 믿으시고 제품을 구매하셨죠.
1: 네.
0: 그러면 약은 FDA 승인이에요. 그러면 건강보조식품 중에서 후코이다는 뭘로 인증을 할까요? 어떻게 믿으실까요? 그게 바로 JHFA 자파 인증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JHFA 인증 마크는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거고요. 건강식품의 품질, 안전을 보증해주는 가장 까다로운 인증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원료부터 제조 공정까지 다 합격을 해야 주는 인증 마크이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판매되는 후코이단 중에는 이 인증 마크가 있는 거는 저희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하지만 모든 분들이 제대로 만들었다면 이 인증 마크는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JHFA 인증 마크 하나면 후코이단 구매하실 때 후회나 실패는 안 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아, 그리고 정말 이제 기다리던 소식. 1년에 단 두 번뿐인 에센셜 뉴트리션 프로모션. 이번 혜택은 또 특별히 더 대단하다면서요?
0: 네, 일단은 저희가 최대 1260불 할인과 330불 상당의 선물을 드리고 있고요. 5월 15일까지 진행을 할 예정인데, 에센셜 뉴트리션 같은 경우는 원래는 후코이단 사시는 분들한테만 판매했었는데 이번 기회는 따로 사고 싶다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일단 특별 판매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됐고요. 에센셜 뉴트리션은 한 팩에 150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은 50일, 아프신 분들은 한 달을 드실 수 있는 분량인데 이 한 팩 가격이 50불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50불요? 프리미엄 네. 영양제치고는 가격이 정말 착하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또 그만큼 많이 사면 더 저렴해지나요?
0: 일단은 정가족분 건강을 위해 사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3팩 이상 사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팩당 45불씩, 그리고 6팩 이상 사시면은 저희가 팩당 40불씩 내려가는 혜택을 5월 15일까지만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1: 네. 그리고 또 무료 선물도 준비하셨다고요?
0: 후코이단 사시는 분들한테는 이 에센셜 뉴트리션을 무료로 증정하는 사은 행사가 있는데요. 후코이단 3병 이상 구매를 하시면 에센셜 뉴트리션 150알 선물, 그리고 캡슐 7병 이상 구매하시면 에센셜 뉴트리션 300알 선물, 그리고 더 많이 구매하시면 저희가 최고 330불 선물이 고객님들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고요. 이 에센셜 뉴트리션과 후코이단 구매하시는 또 모든 분들한테는 작은 휴대용 마사지 링까지 저희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사은 행사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 때문에 걱정이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0: 일단은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진단을 받으시고 정말 왜 나는 괜찮았는데 참지 말걸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1: 네.
0: 근데 아프셨는데 나중에 좋아지겠지, 좀 잠은 좋아지겠지 하고 참고 방치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특히 간은요, 이 한 번 무너지면 되돌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통해서 건강을 지키시면서 이번 기회에 정말 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에센셜 뉴트리션을 좀 경험해 보시고 몸이 가벼워지고 넘치는 활력을 한번 느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 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거나 또 혹시 후코이단 무료 샘플도 받아보실 수 있을까요?
0: 그럼요. 일단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 오리지널 인증 체험용 샘플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866-566-9원 866-566-9099으로 전화를 주시면

0: 샘플 보내드리면 지금 드시는 후골단 제품하고 한번 비교해 보셔도 좋고요. 특히 위나 구강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샘플만 드셔도 바로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8625-6999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다 보내드릴 거고, 워싱턴 DC에서는 딱 세 군데예요. 웰빙모아, 엘리커시티 약국, 콜롬비아 히거리 약국에서만 오리지널 후골단 구매 가능하십니다.
1: 전화번호도 제가 알려드립니다. 1866-566-9원9원으로 전화하셔서요. 상담도 받아보시고 또 무료 샘플도 받으셔서 네, 건강한 봄을 또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귀한 정보와 선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신디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0: 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71도, 이번 주말 토요일은 83도, 일요일은 87도까지 오릅니다. 일요일 잠깐 비가 스쳐 지나갈 것 같긴 하지만요. 정말 이제 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좀 아쉽지 않으세요? 특별히 이번 주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꽃들이 만개를 한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꽃들 보시면서 행복한 추억, 또 이 꽃들을, 봄꽃들을 마음에도 가득 담으시는 그런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 다시 여러분께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오후 되시길 바랍니다.
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0: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씨 없는 수박 개당 6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케이타운 떡국 떡볶이 떡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자연의 고운 고춧가루 5파운드당 1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3: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벽에다 액자를 걸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혹시 한국에서 액자를 걸었던 기억도 나시나요? 제 기억에는 벽에다 벽지가 발라져 있고 그 안에는 아주 단단한 시멘트나 벽돌이 있기 때문에 요령도 있어야 하고 힘도 있어야 대못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은 정반대죠. 힘껏 내리쳤다가는 못이 쑥 박혀버리는 것을 넘어서 벽에 구멍이 뚫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드라이월로 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이월은 강하게 프레스한 석고를 두꺼운 종이 두 장으로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못을 박을 때 표면은 종이가 있고 다음에 석고 가루가 부슬부슬 부서져 나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택은 이 드라이월을 인테리어 벽과 천장에 사용합니다. 싯락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싯락은 드라이월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회사의 브랜드 이름입니다. 드라이월의 사이즈는 가장 커먼한 사이즈가 4x8입니다. 성인 한 명이 두 팔 벌려 키보다 높게 들고 가야 하는 크기죠. 두께는 하프 인치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8분의 5 사이즈도 사용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못을 박으면 안에 석고 가루가 나오기 때문에 매끈한 못보다는 포류를 사용해서 시공을 합니다. 참고로 1970년대 말까지 사용되어진 에스베스토스 파이버 월이 있습니다. 발암 물질이 함유되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드라이월은 석고, 에스베스토는 석면입니다. 석고는 우리가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할 때 치료를 위해 쓰던 깁스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반면에 석면은 섬유상의 광물질이기 때문에 부서지는 게 아니고 찢어지는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자 이야기를 계속해 볼까요? 드라이월은 스터드를 세워서 붙이게 되는데요. 못이나 스크류를 박다 보면 어떤 부분은 힘없이 쑥 들어가고 어떤 부분은 딱딱한 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벽을 만들기 위해서 일정 간격으로 세워놓은 나무를 스터드라고 합니다. 보통 2x4 사이즈를 쓰고 2x6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탈 스터드도 있는데 메탈은 주로 커머셜 공사에 쓰입니다. TV 같은 무거운 것을 벽에 달기 위해서 스터드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두드려 보시는데 스터드는 보통 16인치의 간격을 두고 세워져 있습니다. 스터드 넓이의 정가운데서 다음 스터드의 정가운데가 16인치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 개의 스터드만 찾으면 다음 스터드는 찾기가 쉬워집니다. 아주 간혹 24인치인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16인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주택 내부 벽은 대부분 석고판, 드라이월입니다. 벽에 무엇을 걸어야 한다면 앵커를 사용하시거나 스크류를 사용하시고 무거운 것을 달아야 한다면 스터드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스터드의 간격은 16인치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부동산 에이전트를 인터뷰하실 때는 집을 사고 파는 것은 기본이고 집의 속속들이 건축과 관리까지 알고 있는 전문인을 고용하시기를 반드시 권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0: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투 글로벌 미니스트리가 주최하는 제1기 버지니아 성경중심의 상담치유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성경적 상담, 인지치료와 행동분석, 커뮤니케이션 등 전문 강사진이 함께하는 이번 세미나는 5월 16일 토요일, 22일 금요일, 2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버지니아 비엔나에 위치한 워싱턴 온누리교회에서 열립니다.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가족이나 성도님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내 자신도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성경 중심의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703-307-8453, 703-307-84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워싱턴 가정상담소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 부모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ADHD 디코리드 부모를 위한 필수 가이드를 주제로 아동과 성인의 ADHD에 대한 이해부터 진단, 치료 그리고 실질적인 양육 전략까지 워싱턴 가정상담소 멘탈 헬스팀의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최 크리스틴 박사와 임상 전문 상담사 이다운 박사가 직접 전해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5월 14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워싱턴 가정상담소 홈페이지 fccgw.org 또는 전화 703-761-2225, 703-761-222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가격 매칭하는 이번 행사는 5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분석입니다. 미 최대 전력망 PJM의 전력 도매 가격이 AI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 영향으로 1분기 76% 급등했습니다. 전력 수요 폭증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자 부담 확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 확대를 위해 해외 채권 시장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외국 기업 사상 최대 규모의 엔화 채권을 발행하며 AI 투자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태평양에서 슈퍼 엘니뇨 조짐이 나타나면서 내년 지구촌이 사상 최고 기온과 극단적 기상 이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염과 홍수, 가뭄 등 이상 기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가 대기 오염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관련 소송 개입 가능성을 내비치며 지원에 나섰습니다. 시민단체들은 XAI가 무허가 가스 터빈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예의대 의대 입학 과정이 흑인과 히스패닉 지원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차별금지법 위반을 지적하고 시정 합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인종차별은 없었다고 반박하며 입시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발자들이 노트북을 항상 열어둘 필요 없이 ChatGPT 모바일 앱으로도 코딩 작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오픈 AI가 코덱스 기능을 스마트폰에 탑재하면서 개발 환경이 한층 더 이동형으로 확장됐습니다. 미 재무장관이 이란의 원유 수출 차질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생산 중단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다만 실제 선적 재개 정황도 포착되면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금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9년 만에 중국 방문을 수행한 관료와 슈퍼스타급 기업인들이 베이징 인민대회당 공식 행사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행동과 이색적인 모습으로 포착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주요 인사들의 행동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가운데 중국 방문을 수행한 고위급 관료와 슈퍼스타급 기업인들이 예상 외의 모습으로 공식 행사장 곳곳에서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해 환영 행사를 거행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몸을 360도 회전하면서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글로벌 정세 혼란 속에 세계 두 대국의 수장이 반년 만에 처음 만나는 자리이자 의장 대 사열 등 엄숙한 분위기가 지배적인 행사장에서 머스크 CEO의 호기심이 가득해 보이는 모습이 눈에 띈 겁니다. 네티즌들은 머스크 CEO가 국빈 방문에서 관광객이 된 것 같다는 등 유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머스크 CEO는 이날 인민대회당에 자신의 어린 아들을 대동해 주변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6살로 알려진 그의 아들 X는 중국풍 상의에 호랑이 얼굴 모양의 중국 전통 가방을 들고 등장했습니다. 머스크 CEO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함께한 국빈 만찬장에서 레이쥔, 샤오미 CEO 등과 셀카를 찍는 모습, 팀 쿡 애플 CEO와 대화하는 모습 등이 잇따라 공개돼 화제를 이어갔습니다. 화제가 된 또 다른 이는 방중 전부터 중국 정부의 제재 문제로 주목을 받았던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입니다. 루비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에 배석하면서 인민대회당 회담장 천정을 고개를 들고 쳐다보는 장면이 외신 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고 싱가포르 중국어 매체인 연합조보가 보도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회담장 천장을 가리키는가 하면 무언가를 말하면서 이른바 엄지척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건축물에 관심을 보이는 듯한 그의 모습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등장하자마자 단연 취재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애초 방중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그는 알래스카에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1에 막판 합류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젠슨 황 CEO가 14일 인민대회당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상회담은 잘 진행됐다며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놀라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중단에는 중국에 대한 H200 칩 판매를 기다리고 있는 엔비디아나 상하이에 공장을 운영 중인 테슬라만이 아니라 애플, 블랙록 등 세계 유수의 기업 수장들이 함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환영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릴 때 까치가 갑자기 날아들었다는 점도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과 중국 등에서는 까치는 반가운 손님을 의미하는 길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만찬장에서 건배를 한 뒤 와인을 한 모금 입에 대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시 주석에 대한 존중을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미 은행권의 반대로 난항을 겪던 가상화폐 규제 체계 법안이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하며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14일 디지털 자산 시장 클래러티법을 공화당 의원 전원에 민주당 의원 2명 찬성으로 승인하고 법안을 상원 본회의로 넘겼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클래러티법은 가상화폐 토큰의 법적 성격을 증권 상품 등으로 분류하고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관할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이 최종 제정되면 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기관 투자가 자금 유입 확대와 디지털 자산 시장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등 업계는 스테이블코인 보상지급 허용을 강하게 요구했고 미국 은행가 협회는 예금 잠식 우려를 들어 관련 조항 삭제를 요구하며 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의 막판 로비를 벌였습니다. 가상화폐 업계는 2024년 선거에서 친 가상화폐 후보 지원에 1억 1,900만 달러 이상을 쏟아부으며 입법 압박을 이어왔습니다.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 2명은 작은 세탁 방지 조항 강화, 정치인의 가상화폐 영리 행위 금지 등이 보완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반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본회의 통과에는 60표가 필요합니다. 하원은 이미 법안을 통과시킨 상태입니다. 양원 조율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최종 발효됩니다. 예측 시장에서는 클래러티법의 연내 통과 가능성을 7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 더 브롱스 지역에서 5세 여아가 길거리 총격에 휘말려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용의자 3명의 모습이 담긴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13일 뉴욕시 더 브롱스 길 한복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5세 여아가 총격 부상을 입는 사각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사건 현장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며 용의자 3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13일 오후 5시 25분경 더 브롱스 롱우드 지역 서던 블루버드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충격으로 인근 상점 유리문이 깨졌으며 사건 현장 인근에 어머니와 함께 있던 5세 여아의 귀 부위를 총탄이 스치며 부상을 입었습니다. 수사당국은 총상을 입은 5세 아동 표적이 아니었지만 다른 임무를 겨냥한 총격 과정에서 인근에 있던 여아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 아동은 인근 할렘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인근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주인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즈니스를 열고 생계를 꾸려가야 한다는 것을 몸소 보이기 위해 계속 장사를 하고 있다며 자신 역시 5살 난 손주를 둔 할아버지로서 이번 비극적인 사건이 남의 일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3: I'm out here trying to let my businesses know that it's still okay to open. You know, it is a tragic thing and I'm taking it very personal because I am the grandfather of a five-year-old. So that hits kind of close to home.
2: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는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3명이 포착됐습니다. 사건 당시 첫 번째 용의자는 짙은 피부색의 검은색 상의를 착용한 채 갈색 백팩을 메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검은색 상의와 하의, 검은색 백팩을 착용했으며 세 번째 용의자는 흰색 로고가 있는 검은 상의에 회색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다른 그룹과 다툼으로 총격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인근에 설치된 CCTV를 토대로 사건 발생 원인과 추가 공범 여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체포된 인물은 없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4일 미국의 이란 선박 봉쇄로 인해 이란의 원유 저장 시설이 이미 가득 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경제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일간 이란 최대 원유 수출 터미널인 하르그섬에서 원유 선적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선박들이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는 만큼 해상 저장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란은 결국 원유 생산을 중단하기 시작할 것이다. 위성 사진을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운 정부 업체 윈드워드는 이날 파나맥스급 유조선 한 척이 하르그섬에서 원유를 선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7일 이후 하르그섬에서 확인된 첫 원유 선적 사례라고 설명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이 선박이 하르그섬 동쪽 터미널의 접안에 있는 모습을 포착했으며 이와 별도로 인근 대기 구역의 위치 신호를 끈 이른바 그림자 선단 유조선 약 20척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파나맥스급 유조선은 대략 40에서 55만 배럴의 원유를 선적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중동산 원유 공급 차질에 대응해 미 에너지 구입을 늘리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알래스카에서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을 늘릴 계획이라며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하면 알래스카는 중국이 에너지를 수입하기에 적절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보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 중동 의존도에서 벗어나 공급원을 다양화할 것이며 그 대안으로 미국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4: 라디오 정오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0: 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홉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코홉 제공입니다.
4: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24불 99, 하트 딸기 팩당 금토 1, 월 한정 판매 7불 99, 한국산 무청 시래기 박스당 14불 99, 하 4번들당 1불 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등심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5불 99, 항정살 파운드당 7불 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 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 차고 있지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시라고요?
3: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1: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3: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4: 다음 소식입니다. 메릴랜드 한인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미주 한인의 날 제정법안이 주의회를 최종 통과하며 공식 법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1월 13일은 메릴랜드 주정부가 공식 선포하는 기념일로 지정돼 1903년 하와이 이민으로 시작된 한인 이민 역사와 한인사회의 공헌이 주 역사 속에 공식적으로 남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5: 메릴랜드 한인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미주 한인의 날 제정 법안이 주의회를 최종 통과하며 공식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1월 13일은 메릴랜드 주정부가 공식 선포하는 공식 기념일로 지정돼 미주 한인 이민 역사와 한인 사회의 공헌을 기리는 날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웨스모 메릴랜드 주지사는 12일 클라렌스 램과 케이티 헤스터 주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상원법안 세넷표 627호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매년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지정하고 메릴랜드 주지사가 이를 해마다 공식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날 열린 서명식에는 램과 KT 상원의원을 비롯해 문인석 총영사, 박충기 주행정법원장, 수잔 리 주 국무장관을 비롯해 지역 주요 한인 단체장들과 법안 통과를 지지해온 한인 인사들이 참석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또한 린다 한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 미동구 연합회장, 수아난 메릴랜드 한인회장, 김영아 몽고메리 카운티 한인회장, 박로사 워싱턴 한인재단 이사장, 마리오장 메릴랜드 카그로 회장, 조지영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사무총장 등 메릴랜드와 워싱턴 지역 주요 한인사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 법안의 통과는 한인사회와 메릴랜드 주 상하원 의원들이 함께 이뤄낸 초당적 협력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램 상원 의원은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동료 의원들의 폭넓은 지지 속에 법안을 성공적으로 통과시켰으며 특히 KT 상원 의원과 브라이언 펠드만 상원 의원 그리고 코트니 왓슨, 마크장, 데이비드 문, 차오우 하원 의원들의 지원이 법안 통과에 큰 힘이 됐습니다. 메릴랜드주에서 미주 한인의 날 제정 움직임은 20여 년 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박충기 주 행정법원장은 2004년 당시 하원 의원이었던 수잔 국무장관은 지역 한인 지도자들과 함께 1월 13일을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메릴랜드 의회 내에서 한인 이민 역사와 커뮤니티 기여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밑거름이 됐고 결국 SB 627호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메릴랜드 주지사들은 2005년부터 매년 미주 한인의 날을 선포해왔으며 전임 레리 호건 주지사 역시 영부인 유미 호건 여사의 권위로 기념일 선포에 동참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열린 주의회 상원본회의 제3독회 표결에서는 찬성 136표, 반대 한 표라는 압도적인 지지 속에 최종 통과됐습니다. 하원에서는 코트니 왓슨 하원 의원이 관련 법안 HB 770호를 발의했으며 마크장과 차오 하원 의원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법안 추진에 힘이 실렸습니다. 다만 그동안은 상징적인 선언 차원에 머물렀지만 이번 SB 627호 통과를 통해 미주 한인의 날은 법적 효력을 갖춘 공식 기념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램 상원 의원은 서명식에서 이번 법안은 한인 사회의 역사와 공헌을 미래 세대에 공식적으로 남기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동료 의원들과 한인 커뮤니티 지도자들 그리고 박충기 법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1월 13일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미주 한인 이민 역사의 출발점으로 기록되는 날입니다. 1903년 1월 13일 102명의 조선인 이민 선조들이 최초의 공식 이민선인 갤리코를 타고 하와이 호놀룰루 항에 도착하면서 미주 한인 이민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사탕수수 농장 계약 노동자로 낯선 땅에 첫발을 내리던 이들은 언어와 차별, 가난과 고된 노동 속에서도 공동체를 일구고 삶을 개척했으며 조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데에도 헌신했습니다. 메릴랜드가 매년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공식 지정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민 선조들의 희생과 도전, 그리고 미주 한인 사회가 이룩해온 역사와 공헌을 주 정부 차원에서 영구적으로 기리고 기억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인사회 지도자들은 이번 법제화가 단순한 기념일 제정을 넘어 한인 이민 선조들의 희생과 도전, 그리고 오늘날 한인사회의 성취를 다음 세대에 공식적으로 계승하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903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시작된 한인 이민의 발자취가 123년이 지난 오늘 메릴랜드 주정부의 공식 기록으로 남게 되면서 미주 한인사회의 역사와 정체성 또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됐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4: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을 상대로 비밀리에 군사공격을 감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14일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전현직 미 당국자 3명을 인용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의 무차별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각각 이란 모처를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나라가 이번 전쟁 국면에서 직접 이란을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이번 공격은 이란에 대한 사전 예고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는 사실상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를 직접적인 교전국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그간 이란의 공격에 맞선 방어 조치만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번 보복 공격을 기점으로 양국이 전쟁의 전면에 나서게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미국과 긴밀한 군사적 관계를 유지하며 안보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은 걸프국에 만류를 뿌리치고 지난 2월 28일 대이란 공습을 단행했으며 이후 이란과 인접한 사우디 등 걸프국가들은 무차별적인 보복 공습에 노출됐습니다. 더불어 중동지역에서 안전한 비즈니스 관광 허브를 자처해온 이들 국가의 경제 모델도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위험 분석 컨설팅 회사인 유라시아 그룹의 피라스 막사드 중동 북아프리카 담당 이사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이란과 자체적인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향후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하더라도 중동 지역에서 이란의 공격에 따른 실질적인 위협을 제거할 순 없으며 역내 당사자들은 직접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을 거란 의미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양국 정부의 군사 행동이 트럼프 행정부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사우디가 지난 3월 말 이란 내 목표물에 대해 보복 공습을 감행했다고 보도했으며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랍에미리트가 지난달 이란 남부 연안 나반섬의 정유시설을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영구 통치권을 강조하면서 이란과 적대 세력을 대상으로 한 전쟁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14일 동예루살렘 병합을 기념하는 예루살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란의 테러 정권은 그 어느 때보다 약해졌고 이스라엘 국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급진 이슬람의 모든 위협에 맞서 단호하게 계속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이 지난해 6월과 올 초 이란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해 군사작전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이란은 오늘날 이미 핵폭탄을 보유했을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만이 모든 종교와 민족에게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는 도시라며 예루살렘 사수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유럽에서 성소수자 인권에 가장 보수적인 나라로 꼽히는 폴란드에서 동성 커플이 법적 부부로 처음 인정받았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라파우 트샤스코프스키 바르샤바 시장은 14일 법원 판결에 따라 14일 오전 동성 커플의 혼인 증명서 등본을 처음 발급했다며 앞으로는 판결 없이도 동성 결혼을 적극 인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부부로 공식 인정받은 커플은 2018년 독일에서 결혼한 뒤 폴란드에서도 혼인 신고를 하려다가 거부당하자 유럽 사법재판소에 소송을 냈습니다. 유럽 법원은 작년 11월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동성 결혼이 적법하게 등록됐다면 다른 회원국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폴란드 최고행정법원도 이 판결에 따라 바르샤바 행정당국에 혼인 등록을 명령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모국 폴란드는 인구 70% 이상이 가톨릭 신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톨릭 보수 성향 탓에 성소수자 권리 보호와 임신 중단 허용 여부가 중요한 정치적인 쟁점입니다. 옛 법과 정의당 정부 시절에는 낙태 규제를 더 강화했다가 병원에서 낙태 시술을 거부당한 임산부 환자가 사망해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일부 중국 관련 선박이 13일 밤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기 시작했다고 이란 파르스 통신이 14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 당국의 결정에 따라 13일 밤부터 일부 중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기 시작했다며 이란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항해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번 통항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주 이란 대사의 노력의 결과라며 양국 간 깊은 관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중국 선박의 통행이 추진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날에 맞춰 중국에 상당한 호의를 베푼 셈입니다. 미국과의 종전회담이 교착된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중동 전쟁인 만큼 이란은 우방국인 중국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대변 또는 보호해달라고 호소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홉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코홉 제공입니다.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전반적으로 구름이 조금 끼어있지만 대체로 무난한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69도, 섭씨 21도, 최저기온 55도, 섭씨 13도까지 내려가며 비교적 선선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한층 더 밝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늘이 맑게 개면서 야외 활동하기 좋은 전형적인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79도, 섭씨 26도, 최저기온 66도, 섭씨 19도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약간 지나가지만 대체로 흐림과 맑음이 섞인 안정적인 하늘이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72도, 섭씨 22도, 최저기온 53도, 섭씨 12도로 시작해 일교차가 조금 느껴지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본격적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며 야외 활동하기에 매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5도, 섭씨 30도, 최저기온 66도, 섭씨 19도로 전망됩니다. 전반적으로 미 동부 지역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구름이 걷히고 기온도 점차 오르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15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젤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3: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2: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4: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 문의 516-487.

0: 사용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민주당 시장 예비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민석준 후보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팰리세이즈 타운 정부가 법과 절차를 무시한 개발 공사를 이어가면서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2: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민주당 시장 예비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민석준 후보가 13일 오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정부가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개발 공사를 이어가면서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 후보는 펠팍타운에 제기되고 있는 불법 무허가 듀플렉스 공사 문제는 단순한 민원을 넘어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과 직결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3: 최근 우리 타운에 제기되고 있는 불법 무허가 듀플렉스 공사 문제는 단순한 건축 민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의 안전, 주거 환경, 재산권 그리고 타운 행정의 책임과 직결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2: 이어 주민들은 사전 고지도 없이 주거 환경에 맞지 않는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며 공사로 인한 소음, 주차난, 사생활 침해 문제와 안전 문제가 펠팍 주민들의 일상이 돼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3: 주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의 집 바로 옆에 기존 주거 환경과 맞지 않는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주차난, 사생활 침해, 안전 문제는 주민들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2: 민 후보는 과연 공사가 적법 절차를 거쳐 허가된 것인지, 주차, 배수, 소방 및 안전 구조 검토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주민들의 권리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반문했습니다.
3: 무엇보다 주민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과연 해당 공사가 정말 적법하게 허가된 것인지, 듀플렉스 건축이 가능한 부지인지, 주차와 배수, 소방, 안전, 구조, 검토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권과 재산권은 누가 지켜주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 이어 펠팍타운 정부에 묻고 싶다며 개발 공사에 있어 공사를 누가 어떤 절차에 따라 허가하고 있는지, 또 주민들의 민원과 피해 호소는 제대로 수렴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3: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한 주민을 대신해 현 타운 정부에 묻습니다. 누가 이 공사를 허가했는가? 어떤 기준 절차로 검토했는지, 주민들의 민원과 피해 호소는 제대로 접수되고 조사되었는지, 불법 또는 무허가 사항이 있다면 왜 즉시 조치하지 않았는지.
2: 이어 타운 정부는 개발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적법 절차에 따라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켜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 주민 집 앞에서 벌어지는 문제, 주민 몰래, 주민 설명 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주민을 먼저 보는 행정인지, 개발을 먼저 보는 행정인지, 법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인지.
2: 이어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펠팍 주민은 자신의 이름을 이은희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자택 바로 옆에서 어느 날 갑자기 공사가 시작됐고 불법적으로 넓은 부지를 사용하는 듯 보여 타운 정부에 설계 도면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도면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타운 정부는 어떤 절차로 개발을 허가해주는지, 그리고 개발업자가 마구잡이로 공사를 해도 괜찮은 건지 법적 절차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4: 오가에 사는 팰리사이드 팍에 사는 주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61인데 우리 옆집은 269. 소식이 나는 걸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우리의 집보다 굉장히 많이 돌출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땅 위치보다 2피트나 더 높이 올렸어요. 그래서 오프라 신청을 했는데 조닝보드하고 프레밍보드에 통과되는 도면을 달라 했더니만 도면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타운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은 도면이 없는데 집을 짓는다는 거는 난 납득이 안 돼요. 저는 불법이래요. 타운에 도면이 없다고 그러는데도 이 공사가 되는 건지.
2: K-Radio 이하입니다.
1: 14일 새벽 뉴멕시코주 산악지역에서 소형 의료수송기가 추락해 탑승자 4명이 모두 숨졌다고 현지 당국에 밝혔습니다. 사고로 인해 인근 산림에서는 산불이 발생해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날씨 속에서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리우도소 인근 카피탄 산맥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로 인해 산불은 정오 무렵까지 약 35에이커 규모로 번졌다고 링컨 카운티 관계자 제인슨 번스가 밝혔습니다. 그는 화재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지역 소방당국과 미 산림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번스는 사고기가 접근이 어려운 가파르고 바위가 많은 지형에 추락했으며 구조대가 마지막 0.8km가량을 도보로 이동해 현장에 접근했다고 했습니다. 탑승자들은 모두 의료진과 항공 승무원으로 구성돼 있었으며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번스는 이번 비극적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가족과 지인, 동료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연방 항공청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는 로스웰 에어센터를 출발해 시에라 블랑카 지역 공항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이후 통신과 레이더 접촉이 끊기면서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이후 추락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트랜스 에어로 메데백이 운영하는 의료수송기로 회사 측은 긴급 환자 이송 임무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1966년부터 뉴멕시코 남동부와 텍사스 서부 지역에서 항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리우도소는 인구 8,000명 미만의 산악 소도시로 시에라 블랑카 산맥 기슭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은 구규림으로 둘러싸인 산림지대입니다. 한편 해당 지역에서는 과거에도 유사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2007년에도 의료수송기가 링컨 구규림 내 데비스 캐니언 지역에 추락해 탑승자 5명이 숨졌습니다. 교통안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5년간 의료항공기 관련 치명적 사고는 25건 이상 발생했으며 약 7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에도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025년 1월에는 필라델피아 주거 지역에 제트기가 추락해 8명이 사망했고 지난해 8월엔 애리조나 나바호 네이션에서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멕시코 해군 항공기가 텍사스만 인근 해상에 추락해 탑승자 8명 등 여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항공안전 전문가들은 의료수송기 운항이 일반 여객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헬리콥터 의료 이송의 경우 도로 등 임시 착륙지 활용이 많아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교통안전위원회 연방항공청 사고조사관 제프 구제티는 의료항공사고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위험 요인이 있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 일반 항공사고와 동일한 원인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 대사직 공석이 195개 중 115개로 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외교서비스협회 자료를 인용해 이 같은 수치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소영 기자입니다.
5: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약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 미 대사직의 공석률이 전례 없는 수준을 기록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4일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외교관 노조인 미 외교 서비스협회 자료를 인용해서 전체 195개 대사직 가운데 115곳이 공석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과거 정부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같은 시기 공석률은 24%였으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 2기였던 2015년에는 6.5%에 그쳤습니다. 지역별로는 아프리카 51개국 가운데 37개국이 미 대사가 없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이라크 등 중동 주요국 대사직도 비어 있습니다. 전쟁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도 정식 대사가 임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한 미 대사 역시 1년 넘게 비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미셸 스틸 후보자는 오는 20일 상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백의 원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느린 지명 속도와 의회의 인준 지연이 꼽힙니다. 지난해 12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경력 외교관 출신 대사 약 30명을 본국으로 복귀시킨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습니다. 베테랑 외교관들은 정식 대사 없이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될 경우 현지 영향력이나 무게감, 정부 고위층에 대한 접근권이 낮아 위기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사 공성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고 있으며 외교 정책 역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브 위코프, 제러드 큐슈너 등 측근들을 특사 형태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 번에 여러 지역 현안을 동시에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당국자들의 설명입니다. 위코프와 큐슈너는 이란 협상과 우크라이나 전 문제를 모두 이끌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정부가 현재 미 우선주의 외교정책 의제를 추진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경력대사 배치를 위한 위원회도 재정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원에서 인준을 기다리고 있는 대사 지명자는 20명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6: 메릴랜드주와 대한민국 간의 협력 관계가 경제 외교 전반으로 확대되며 양측의 우호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문인석 총영사는 지난 12일 웨스모어 메릴랜드 주지사와 주요 주정부 인사들을 만나 양측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7: 메릴랜드주와 대한민국 간의 협력 관계가 경제 외교 전반으로 확대되며 양측의 우호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문인석 총영사는 지난 12일 웨스모어 메릴랜드 주지사와 주요 주정부 인사들을 만나 양측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빌 퍼거슨 메릴랜드주 상원의장, 수잔 리 주 국무장관, 아루나 밀러 주 부지사, 박춘기 메릴랜드 행정법원장, 그리고 조슬린 페냐멜니 하원의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양측은 특히 한국과 메릴랜드 간의 경제 통상 협력과 지속적인 파트너십 유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 발전의 중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웨스모어 주지사는 한국과 메릴랜드 간 관계가 양 지역 모두의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며 자신의 방한무역 사절단 활동과 이후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메릴랜드 투자 사례를 언급하며 협력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날 만남에서는 메릴랜드를 상징하는 꽃인 블랙 아이드 수잔을 소재로 한 예술 작품이 주지사로부터 문인석 총영사에게 전달됐습니다. 이번 작품은 로서상 예술가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로 사장은 서울 출신으로 메릴랜드로 건너와 메릴랜드 예술대학 Maryland Institute College of Arts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주예술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현재는 동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한국계 미국인 예술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 사장은 지난해 CBS를 통해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섬주민 유산의 달 AAPI Heritage Month 특집으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이번 만남은 한국과 메릴랜드 간의 지속적인 협력

0: 붙이지 않기로 결정한 지 약 2주 만에 나온 겁니다. 앞서 시 당국은 청소년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일부 지역의 한시적인 야간 통행 제한 조치를 운영해왔지만 이를 연장하는 방안은 정치적 논쟁 속에 무산됐습니다. 이번 치안 강화 움직임의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2025년 3월 행정명령이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 대응 강화를 이유로 해당 태스크포스를 공식 설립했으며 이후 8월에는 워싱턴 DC의 자치 경찰 조직인 메트로폴리탄 경찰을 일시적으로 연방 통제하에 두겠다고 선언하며 범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청소년들이 정부 효율부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코리스틴을 공격한 사건을 언급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이번 정책 방향과 맞물려 피로 연방검사장은 반복적으로 청소년 범죄에 대한 강경 처벌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관용은 더 이상 필요 없다며 14세, 15세 어린 청소년이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성인처럼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형사 책임 연령을 낮추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경한 형사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워싱턴 DC에서 청소년이 연루된 폭력 범죄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이러한 정책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 여름 집중 단속은 단순한 일시적 치안 강화 조치를 넘어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경찰 권한 분배 문제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워싱턴 DC는 미국 내에서도 독특하게 연방정부의 영향력이 큰 지역인 만큼 치안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한편 법 집행기관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실제 청소년 범죄 감소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인권단체들은 과도한 형사처벌 강화가 오히려 청소년 재사회화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워싱턴 DC의 여름 치안 강화 계획은 범죄 대응과 형사사법 정책을 둘러싼 미국 내 정치적 논쟁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뉴욕 롱아일랜드 레일로드가 노사협상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이번 주말부터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노조는 MTA를 상대로 향후 4년간 14.5%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뉴욕 롱아일랜드 주민들의 주요 통근수단인 롱아일랜드 레일로드가 노사 협상 난항으로 파업 위기에 놓였습니다. LIRR 노조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새 임금 계약을 앞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합의에 실패할 경우 오는 16일 토요일 자정을 기점으로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LIRR 기관사들과 신호 담당자, 승무원 등 약 3,500명을 대표하는 5개 노조는 향후 4년 동안 14.5%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MTA는 이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 인상안과 함께 $3,000의 일시금 지급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노조 측은 일회성 보너스는 임금 인상을 대체할 수 없다며 MTA의 제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14일 목요일 성명을 통해 MTA가 진지한 임금 제안을 하지 않는다면 LIRR 노조는 48시간 이내로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노조는 MTA 협상 책임자가 임금 인상안과 보너스 일시 지급의 차이를 비유하면서 빨간 아이스크림과 노란 아이스크림의 차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당황스럽다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MTA 측은 여전히 협상을 통한 타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적인 파업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비상수송 계획도 마련한 상태입니다. MTA에 따르면 파업이 현실화되면 LIRR 열차 운행은 사실상 전면 중단됩니다. 이에 따라 셔틀버스가 런컨코마역과 헌팅턴역에서 퀸즈 179가 지하철역까지 운행되며 승객들은 이후 F라인을 통해 맨해튼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햄스테드 레이크 스테이트 파크 인근에서도 셔틀버스가 운영되며 승객들은 하워드 비치 JFK 공항역에서 A라인으로 환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약 30만 명에 달하는 통근객들이 이용하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운행이 멈출 경우 극심한 교통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TA는 노조 측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내년

0: 최대 8%의 지하철, 버스, 열차 서비스 운임 인상으로 이어지거나 서비스 축소, 인력 감축에 나서야만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MTA는 서비스 요금 인상 없이도 임금 인상에 나설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마지막 파업은 지난 1994년에 발생했으며 당시 이틀간 열차 운행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번 주말 LIRR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약 32년 만의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1: 미 정치권과 안보 커뮤니티에서 캐시 파텔 FBI 국장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USS 애리조나 메모리얼 인근 해역에서 스노클링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추모 공간의 상징성을 훼손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미 정치권과 안보 커뮤니티에서 캐시 파텔 FBI 국장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USS 애리조나 메모리얼 인근 해역에서 스노클링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추모 공간의 상징성을 훼손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됐습니다. 최근 잦은 과음과 결근 의혹으로 구설에 올랐던 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이번에는 진주만 추모지에서 스노클링을 즐겼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AP 통신은 14일 파텔 FBI 국장이 지난해 8월 하와이주를 방문했을 당시 미군 함정 애리조나함 인근에서 이른바 VIP 스노클링을 즐긴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애리조나함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1년 12월 7일 일본군의 진주만 공습으로 침몰한 전함으로 1000명이 넘는 수병과 해병이 승선한 채 순식간에 침몰해 이들의 유해가 선체 안에 그대로 안장된 추모지입니다. 이 함정 주변에서 일반인의 스노클링과 다이빙은 금지돼 있으며 해양 고고학자들이 선박 상태를 확인하거나 애리조나함 생존자 유해를 안치하기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다이빙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이래로 해군 등은 애리조나함 기념관 관리자와 군 관계자 등이 해당 장소에서 수영하는 것을 묵인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군은 파텔 국장의 스노클링이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현재부터 1993년까지 거슬러 확인해본 결과 파텔 국장을 제외하고 FBI 국장이 이곳에서 스노클링을 즐긴 경우는 없었다고 AP통신이 확인했습니다. 핵 엘버트 쓴 해병대 참전용사는 교회에서 총각 파티를 여는 것과 같다며 그곳은 신성한 지역이고 엄숙하게 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파텔 국장은 당시 호주와 뉴질랜드를 공식 방문하러 가는 길에 하와이에 방문했으며 귀국길에도 하와이에서 이틀을 보내고 라스베이거스로 돌아갔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파텔 국장은 여자친구인 컨트리 가수 알렉시스 윌킨과 데이트하려고 FBI의 공용 제트기를 부적절하게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또 워싱턴 DC와 라스베이거스의 클럽에서 만취 상태로 자주 목격되고 이 때문에 아침 회의가 미뤄지는 등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2불 99, 그레이 호박 파운드당 99센트, 매실 파운드당 8불 99,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3불 99. 지금 가장 신선한 제철 식재료로 매일의 식탁을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벤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포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

2월 15일 금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진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국 라이온스 클럽에서 프로 이웃돕기 기금 조성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본 대회는 5월 20일 수요일 오후 1시 클리어뷰 팟 골프 컨트리 클럽에서 샷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오전 11시 30분 BBQ 런치를 시작으로 대회 후 공연과 식사, 시상식이 이어집니다. 이번 골프대회는 홀인원 캐시 5만 불과 B&B, X5, 항공권, 김치냉장고와 대형 TV, 비대기 등 푸짐한 상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가비는 점심, 저녁, 음료와 150불 상당의 구티백을 포함하여 200불입니다. 의미 있고 즐거운 골프대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 전화번호 646-771-6616, 646-771-6616번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가정의 달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체어와 120리터 김치 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 의료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여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가격 매칭하는 이번 행사는 5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스승의 날 그리고 불금 이성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금요일의 여자 성령화입니다.
0: 뭐라고요? 아, 맹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천하의 영재를 얻어 가르치는
2: 잠수사에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텐션이어서
3: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2: 깜짝 놀랐습니다. 예,
3: 중요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예. 보기와 달리 텐션이 높기 때문에
2: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연휴의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이
3: 아주 좋습니다. 예.
2: 아, 기대됩니다. 우리는 왜 얼굴에 혹할까라는 책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3: 아, 예, 감사합니다.
2: 그래서 교수님 얼굴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지금 하시는지 또 지각 심리학은 이제 좀 생소해서 어떤 학문인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3: 네, 지각 심리학 좀 생소하시죠.
2: 네.
3: 제가 심리학 30년 외길 인생을 살았는데 대부분의 인생이 제 전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보냈습니다.
2: 아, 네. 30년 중에 대부분을.
3: 네, 네, 지각 심리학이 사실은 이게 심리학의 원류이기도 한데.
2: 아, 그래요?
3: 네, 이게 워낙 심리학의 족보가 있는 학문입니다.
2: 네.
3: 1879년에 심리학의 아버지 빌헬름 분트가 라이프치히 대학에 그래서 이제 심리학 실험실을 열면서 됐는데
2: 예.
3: 그 아저씨가 하던 게 이제 아니, 그분이 하시던 게
2: 예.
3: 이 지각 심리학이란 건데요. 지각 심리학은 간단히 말하면 별명이 감각의 심리학입니다.
2: 감각의 심리학?
3: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 기관을 통해서
2: 예.
3: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2: 예.
3: 어떻게 해석하고
2: 예.
3: 인식하고 이해하는지 이 과정을 다루는 학문이고요. 저는 그중에서도 시각,
2: 예.
3: 보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2: 아...
3: 이 시각 보는 것 중에
2: 네.
3: 제일 재미있고
2: 예.
3: 복잡하고 아름다운 게 이제 얼굴이지 않습니까?
2: 아, 얼굴.
3: 그래서
2: 아...
3: 이제 저는 얼굴에 관심이 많아서
2: 예.
3: 얼굴 연구를 하는데요.
2: 예.
3: 주로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얼굴을 딱 보고 있지만 이 얼굴 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담겨져 있어요.
2: 아, 얼굴 안에요?
3: 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정보들을 주고받는
2: 예.
3: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3: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보를 지금 이 순간에도
2: 저한테서 뭐 무슨 정보를 얻으셨나요?
3: 근데 뭐 가장 기본적인 네. 정보는 남성이다, 동양인이다.
2: 그 정도, 동양인이다.
3: 그러니까 뭐 연령 20대다.
2: 뭐 이런 소통 잘 되네.
3: 아, 그럼요.
2: 아, 예.
3: 그다음에 뭐 지금 웃고 계시는데 진짜
2: 네.
3: 웃음인가 가짜 웃음인가
2: 아,
3: 그래서 내면은
2: 아, 좀 창피하다 이거는.
3: 아, 뭐 예. 이제 그런 것부터 그래서
2: 네.
3: 다양한 정보들을 주고받고 이제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소통 방식이에요. 언어도 있지만. 사실 말 어렵잖아요.
2: 말 어렵죠. 예.
3: 저는 저희 와이프가 뭐를 이제 이거 먹을래 했을 때 좋쿠라는 말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2: 아하.
3: 이해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2: 3년 동안.
3: 네, 그러니까 예. 대화를 많이 해도 사람 예. 이해하기 좀 어렵지만 얼굴로 소통하는 게 직접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 얼굴로 소통하는 방식, 어떤 정보들이 어떻게 소통이 되는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2: 비언어적 소통 중에서도 이제 얼굴을 보면서
3: 네.
2: 얻는 정보들, 소통
3: 네.
2: 연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어떤 인상을 또 심리학적으로 접근한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는데 그럼 제가 지금 교수님을 보고 실제로 인상이 참 좋으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3: 아, 감사합니다.
2: 그럼 이것도 지각 심리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가요?
3: 나에게 위협이 될 만한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인상이 좋다고 합니다.
2: 아...
3: 그러니까 굉장히 뭐 폭력적이라든가
2: 아...
3: 신경질적이라든가 그런 이제 이미지가 없고 뭐 나한테 대해서 해를 끼칠 것처럼 생각이 되는 부분이 없을 때 우리는 그냥 인상이 좋다.
2: 내가 경계할 필요가 없는 상황,
3: 네네.
2: 사람. 예.
3: 첫인상의 가장 큰 목적이 내가 이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경계해야 되느냐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2: 예.
3: 그래서 인상이 좋다라고 하면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예, 나를 편하게 생각한다. 뭐 이렇게 네. 받아들이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2: 자, 2주에 걸쳐서 최훈 교수님과 저희가 얼굴과 심리학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제 요즘 사람들이 진짜 관상은 과학이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일종의 믿음처럼 돼버린 것 같고 우리가 실제로도 누군가의 얼굴만 보고도 아, 저 사람은 굉장히 똘똘할 것 같다. 굉장히 야무질 것 같다.
3: 그렇죠.
2: 뭐 덤벙댈 것 같다.
3: 네.
2: 이런 그 사람의 성격이나 어떤 지능까지도 판단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3: 네네.
2: 이거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3: 네. 네.
2: 어느 정도로 기냐에 따라
3: 아, 네.
2: 편하게 하시죠.
3: 뭐 알아서
2: 예.
3: 잘.
2: 예.
3: 우선은 이제 오해하실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관상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관상은 못 봐요. 그리고 이제 심리학 분야에서 관상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 아, 그렇죠.
3: 왜냐하면 네. 이제 심리학이 요즘 현대 심리학으로 가면서.
2: 네.
3: 과학적으로 검증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관상은 이제 뭐 그분들이 하시는
2: 네.
3: 뭐 이렇게 진실이 있으시겠지만
2: 네.
3: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점증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 쪽에 많이 다루지 않고요.
2: 네.
3: 편견이 있는 게 아니라
2: 네.
3: 워낙 이제 심리학 하시는 분들 관심 있는 프로이트 있잖아요.
2: 아,
3: 정신분석학.
2: 예.
3: 정신분석학도 현대 심리학에서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2: 아, 그렇군요.
3: 네, 무의식이라든가
2: 네.
3: 뭐 그런 뭐 리비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증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2: 아...
3: 이제 그만큼 이제 그래서 관상이라는 것 자체를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연구하는 건 아니고
2: 좀 더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3: 네, 심리학적으로 예. 이제 우린 얼굴에 있는 정보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긴 하지만 관상이란 좀 차이가 없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관상이라든가 점술이라든가 뭐 요런 이제 이 초자연적인 예. 요런 현상
2: 골상학 이런 거.
3: 네. 네. 뭐 골상학은 뭐 그쵸.
2: 뭐 좀 근거가 있지만
3: 예. 뭐 있기는 있죠. 그거는 좀 약간 과학적인 근거가 있긴 한데 조금 다르지만.
2: 어, 예.
3: 근데 아무튼 여기 그 초자연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심리학이 보통 설명을 할 때는 네. 포러 효과하고 가용성 효과로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2: 포러요?
3: 예, 네, 포러 효과. 어,
2: 사람 이름인가요?
3: 예, 뭐 사람 이름을 어, 한 건데 예. 포러 효과는 어떤 거냐면 그냥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를 성격에 관한 얘기를 해주는데 네. 아 이거 너 이런 성격인 것 같아라고 말해주면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네. 우리 편집장님은 네. 그 보통 때는 사람들과 잘 지내지만 가끔은 혼자 있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2: 예.
3: 맞죠?
2: 맞아요.
3: 그러니까 이제 네. 근데 어느 누구가 아니겠어요.
2: 아
3: 대부분 비슷한데 아, 이거를 네. 이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뭐 점을 볼게라든가 자 얼굴 좀 보자 생년월일 며칠 며칠이야 하고 아, 아 이런 사람이구만
2: 그랬을 막 하면은 굉장히
3: 아, 내 말 내 일처럼 느껴지는 현상을 포로 현상이라고 포로, 하고 예. 그다음 이제 가용성 편향이라고 네, 하는 거는 예. 머릿속에 잘 생각이 나는 게 실제로 더 잘 생기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2: 예를 들어주시면
3: 예를 들면 예. 그 뭐가 있을까요? 그 좀 나쁜 얘기지만
2: 네,
3: 집안일을 하잖아요.
2: 네, 집안일을 해요.
3: 결혼하셨?
2: 아, 미혼입니다.
3: 아니, 근데 결혼하면 이제 가사 어, 업무를 예, 나누잖아요.
2: 했다 치고
3: 예, 50%를 예. 딱 나눠도 예. 서로 불만이 많습니다. 내가 더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2: 내가 미치는 장사라고 생각합니다.
3: 네. 어, 왜냐하면 네. 똑같이 객관적으로 50대 50으로 나눠도 예. 내가 가사 일을 하는 건 생각이 잘 나잖아요. 내 와이프가 하는 건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2: 아~
3: 그럼 내가 한 70% 정도 생각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2: 아, 내가 설거지 한 것부터 생각을 하고.
3: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한 70%하고 아~ 와이프는 좀밖에 안 했다.
2: 아~
3: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이게 가용성 편향이에요.
2: 예, 예, 예.
3: 그러니까 솔직히 점을 보러 가거나 이렇게 할 때도 네. 뭐 진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사기꾼이 있다 치면 네. 막 10개를 던져요. 네. 어, 뭐 집안에 우환이 있어. 무슨 뭐, 그래, 옆집에 버드나무 있지 않냐? 뭐 막 이렇게 하다가 아홉 개를 틀렸는데 하다가 딱 맞아요.
2: 어 그럼 소름돋아.
3: 아 소름돋아. 어 그러면서 백발백중이 되는 거야. 아홉 개는 잊어버리고
2: 아,
3: 하다가 너무 놀라니까
2: 강렬해서
3: 저거 어떻게 알았지? 이래갖고 머릿속에 딱 박히면 네. 그게 생각이 잘 나니까 네. 어 백발백중 쪽집게야.
2: 그게 포러 효과와 가용성 편향의 콜라보네요.
3: 네 그렇죠. 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는다라고 네. 심리학에서 설명을 하긴 합니다.
2: 예.
3: 그런데 저희 심리학에서는 보통 그래서 관상 자체를 다루고 있지는 않은데
2: 네.
3: 요즘 관상 이제 사이언스를 볼 때마다 이제 뭐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냐면
2: 네.
3: 왜 사람들은 얼굴을 보고 성격을 개스하려고 할까?
2: 그렇죠. 얼굴과 성격이 무슨 연관성이 있기에.
3: 그러니까요.
2: 어, 예.
3: 사실 이제 가끔가다 얼굴 보고 착하게 생겼네는 솔직히 뭐 그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2: 데이터가 대충 맞는 것 같은데요.
3: 근데 예, 예, 어떤 예.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참 성실하게 생겼어. 도대체 어떻게 생긴
2: 건데 성실하게 생긴 분들이 있어요, 진짜.
3: 아, 그렇죠.
2: 저 사람 진짜 성실하게
3: 뭔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2: 있어요, 예.
3: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얼굴을 보고 성격을 맞추려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유를 찾을 때 네. 저희가 가장 많이 드는 이유는
2: 네.
3: 뇌가 게을러서 그렇다.
2: 뇌가 게을러서? 네. 무슨 의미죠?
3: 그 우리 뇌가 별명이 있습니다.
2: 뭐죠?
3: 인지적 구두쇠.
2: 인지적 구두쇠? 네.
3: 아. 왜냐하면 얘가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하고 일을 잘하는 기관이긴 한데
2: 네.
3: 너무 예. 할 일이 많아요.
2: 아, 할 일이 많아요.
3: 그래서 예. 맨날 피곤해요.
2: 예, 그렇죠.
3: 그러니까 얘가 웬만하면 자신의 에너지를 세이브하고 싶어합니다.
2: 아, 예.
3: 그래서 뭐든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요.
2: 그렇죠.
3: 그런데 얘가 그게 너무 힘드니까 예. 조금은 떼어놓고 좀 될 수 있으면 쉬운 길로 가려고.
2: 대충 얼굴 정도만 보고
3: 예.
2: 성격까지 파악을 하려고 한다.
3: 너무 좋잖아요.
2: 아, 또 쉽긴 쉽죠.
3: 그러니까요.
2: 아~
3: 10년 대화를 해도 서로 상대방을 모르는데 얼굴 보고 찍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2: 아~
3: 다 좋기는 한데
2: 네.
3: 그럼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질문 하나는
2: 어, 네.
3: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진화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방법을 깨친단 말이에요.
2: 예.
3: 근데 너무 정확률이 낮으면 진화 역사에서 퇴화되게 되어 있어요.
2: 아, 얼굴만 보고 성격을 판단했는데 그게 틀려서
3: 예.
2: 나한테 손해가 오고 이랬으면
3: 그럼요,
2: 그
3: 당연히,
2: 습관을 버렸겠죠.
3: 그렇죠.
2: 어, 그렇죠. 그렇죠.
3: 근데 이게 우리가 네. 아직까지 그게 살아남는다는 건
2: 그러니까 맞았다는 거지.
3: 약간 좀 어느 정도 맞는 거지. 얘기잖아요.
2: 예, 예, 예.
3: 실제로 thin slicing이라고 하는 뭐 예.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 단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찰나의 판단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는데
2: 네.
3: 거기서는 정말 짧은 시간 동안 네. 시각 정보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 네. 뭐 일기예보를 말하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만 보여주고
2: 소리는 없이,
3: 소리는 없이, 없이. 영상만 보여주고 네. 얘 성격 맞춰봐라.
2: 오, 예.
3: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정확률이 생각보다 높아요.
2: 아, 그래요?
3: 네. 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예. 그 중에 하나의 좀 예상되는 설명 중에 하나는 뭐 이런 거예요. 네. 그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2: 예.
3: 아마 교육학 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나에 대해서 어떤 기대가 있으면 네. 내가 그 기대에 맞춰서 변화하는 거. 뭐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착한데 네. 뭐 실제는 아니고 예를 들어 예. 제가 되게 착한데 생긴 게 우락부락하게 생기면 네. 원래는 착한 애가 가만히 있는데 애들이 제 얼굴을 보고서 어, 쟤 좀 세게
2: 생길 것 같아. 네,
3: 좀 조심하자 막 이럴 거 아니에요.
2: 예, 예.
3: 그럼 제가 가만히 있어도 절로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러다 갑자기 나 이제 자고 있었는데 누가 야 이럴 때 아 왜 막 하고서 스스로도 아 너무 센나 막 이랬는데 주변이 조용해.
2: 어.
3: 아 이래도 되는구나.
2: 네 기대에 부응했구나.
3: 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 예, 예. 무의식적으로 아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구나를 배워가면서 아... 실제 성격이 더 폭력적으로 될 수도 있겠죠.
2: 그래서 사람들의 그 말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3: 네 어...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쨌건 생각보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을 맞추는 게
2: 꽤나 정확하다.
3: 아주 무시할 정도로 틀리지는 않는다.
2: 어...
3: 그러니까 살아남았던 거고.
2: 그러네.
3: 특히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2: 네네네. 네.
3: 그다음에 얼마나 똑똑한지 네. 요거는 생각보다 잘 맞춘다 그래요.
2: 어, 교수님 외향적이죠. 무조건 외향적이죠.
3: 아주 내향적이라. 저도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타협하는 이제
2: 아, 그래요?
3: 충전하는 어, 타입인데.
2: 외향적인 것 같은데.
3: 아닙니다. 뭐 그래서 어,
2: 아 그거는 정확도가 더 높은 경향이 있다.
3: 네.
2: 외향성 내향성.
3: 네.
2: 아 그렇군요. 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첫인상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 네.
2: 이제 흔히 첫인상은 3초 만에 결정된다.
3: 네.
2: 혹은 뭐 사랑에 빠지는 데 걸리는 시간 3초. 이런 표현도 들어봤는데,
3: 네.
2: 이거 뭐 일리 있는 말입니까?
3: 예. 그, 일리가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 실제로는 그것도 안 걸립니다.
2: 3초도 깁니까?
3: 3초 너무 길어요.
2: 어, 어느 정도 걸리나요?
3: 0.1초.
2: 첫인상 판단하는데?
3: 예. 네.
2: 아, 0.1초?
3: 0.1초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연구가 꽤 많이 있어요.
2: 어...
3: 실험은 어떤 식이냐면, 사진을 딱 0.1초만 보여주고, 예. 딱 가리는 경우.
2: 어, 예.
3: 예? 성격 검사 한번 얘 어떤 앤 것 같냐
2: 예.
3: 성격을 한번 판단해 보라고 하고
2: 예.
3: 그다음에 무제한적으로 사진을 보여주고
2: 네.
3: 판단해 보라라고 하면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2: 아 0.1초만 본 것이랑 예. 비교해도
3: 예, 뭐 정확률을 떠나서 오. 그냥 걔네 둘은 굉장히 상관이 높아요. 그러니까 0.1초만 봐도
2: 네.
3: 어, 이 사람에 대해서 대충 어떠한 인상이다라는 건
2: 결정이
3: 빨리
2: 된다.
3: 결정이 오.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첫 인상을 갖고 있는 목표가
2: 네.
3: 빨리 내가 이 사람을 경계해야 되는지
2: 그렇지,
3: 아닌지를
2: 그렇지.
3: 알아야 되는데 네. 3초면
2: 아 잡아먹혀요. 예, 공격성 네. 있는 사람이면 그쵸. 이미 뭐 어떻게
3: 자객이 하죠? 와서 나한테 칼을 찔러도 남을 충분한
2: 아,
3: 시간이죠.
2: 더 빨랐어야 되네. 네.
3: 그래서 실제로 어. 뇌각 보시는 분은 0.1초도 길다. 0.017초.
2: 오.
3: 그럼 이제 편도체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요.
2: 편도체요.
3: 네, 편도체는 대뇌피질 가기 전에 있는 애. 그러니까 굉장히 초기 단계에서
2: 네.
3: 얘가 굉장히 빠르게 공포에 관한 정서. 그러니까 보통 정서 중추라고 말을 하는데
2: 네.
3: 정서 중에서도 공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애거든요.
2: 아.
3: 그럼 이제 얘가 딱 보고 나한테 해를 끼칠 것 같은 애면
2: 그렇지.
3: 0.017초 만에 발화를 한다는 거예요.
2: 그러니까 0.017초요?
3: 예, 어. 0.017초.
2: 어,
3: 예, 0.1초보다도 짧은 거예요.
2: 예, 예.
3: 순식간에.
2: 예.
3: 물론 이제 이게 완전히 첫인상이냐라고 말하면 뭐 이제 논란이 있지만.
2: 이거 쪼라 말아를 그 시간에
3: 네,
2: 판단하는 거죠.
3: 굉장히
2: 어,
3: 빨리
2: 예.
3: 해야 된다는 거죠.
2: 어, 신기하네. 그 과정이군요.
3: 네.
2: 예. 우리가 뭐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거는 사실 모두가 경험적으로도 많이들 공감을 하고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지각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첫인상은 왜 중요하고 또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3: 뭐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2: 뭐 예, 유리한 게 네. 워낙 많죠. 첫인상 좋으면.
3: 예.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가?
2: 예, 예.
3: 그러면 첫인상이 그 후속 그 입력되는 정보에 대한 맥락을 형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요걸 이제 심리학 중에서는 정박 효과를 이용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2: 배가 정박하다 할 때.
3: 네, 그 정박 효과.
2: 예.
3: 보통 이제 정박 효과는 무슨 얘기를 많이 하면 흥정할 때
2: 네.
3: 처음에 가격 부르는 사람 근처로 최종 협상가가 결정이 된다라고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2: 어.
3: 그러니까 이제 딱 보고
2: 네.
3: 커피 얼마에 사실래요?
2: 네.
3: 천 원?
2: 천 원.
3: 이렇게 딱 하면
2: 네.
3: 제가 말하는 순간 천 원이라는 게 기준점이 되면서
2: 그렇죠.
3: 그럼 우리 편의점님이 아, 비싸요.
2: 아, 500에 해주세요. 500.
3: 500. 근데 네. 그래서 아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800까지는 해드릴게 막
2: 어,
3: 하면 가잖아요.
2: 네.
3: 근데 이게 막 아무리 깎아도 네. 천 원에서부터 완전 터무니없이 깎아야지 못하는
2: 거예요.
3: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그게 이제 정박 효과라는 건데요. 예. 이게 첫인상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4: 아, 첫인상이 그 기준이에요?
3: 그죠.
4: 아, 처음 효과?
3: 네. 그래갖고 뭐 예를 들면, 고집이 세다라는 성향이 있는데, 한 사람을 설명을 할 때, 예. 야, A는 똑똑하고, 뭐 능력이 좋고, 고집이 세. 네. 이렇게 말하는 경우랑, 네. 야, B는, 어우, 참 성격이 좀 나쁘고, 네. 공격적이고, 고집이 세. 이렇게 딱 하면, 네. 고집이 세다는 건 똑같은 정보인데,
4: 그쵸.
3: 처음에 말한 애들은 똑똑하고, 이런 애들 갖고 있는 약간 장인정신을 고집스러워.
4: 그렇죠. 뚝심 뭐 이런 거.
3: 그럼 그다음 나쁜 애는 그냥 못돼 내가 갖고 그렇죠. 있는 불통.
4: 그렇죠.
3: 예. 똑같은 것도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이기 아, 그렇죠. 때문에 예. 첫인상이 강력한 겁니다.
4: 아 처음에 온 워딩이기 때문에 똑똑하다 예. 나쁘다가
3: 예. 처음에 걔네가 아, 맥락을 형성해 놓고 다음에 어떤 정보가 들어오든지 간에 그걸로 하는 거예요.
4: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한다.
3: 예.
4: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3: 딱같이 오늘 보고 우리 편집장님 오늘 안경 잘 어울리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예, 예. 제가 평상시에 친절한 첫인상이면 예. 어휴 저 사람 역시 나한테 좋은 말 해주네 예. 뭐 이러고 있는데 제가 평상시에 막 되게 비꼬는 막 이런 사람이면 예. 안 어울리나? 아. 제가 또 오늘은 무슨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지? 예. 뭐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첫인상이 이제 기준이 돼서 어려운 거죠.
4: 그러면 교수님 첫인상은 너무 좋았는데 예. 알면 알수록 별로인 사람이 간혹 예.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리고 반대로 첫인상은 진짜 엉망이었는데 그냥 볼매라 그러나? 알수록 네. 좋은 사람 네. 있죠? 이 중에 더 큰 호감도를 주는 쪽은 어딜까요?
3: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사실 심리학 쪽에 호감의 득실 효과라는 게 있기는 있어요.
4: 호감의 득실 효과? 뭐 예. 스포츠 같다.
3: 예. 약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냐면 예. 일단은 기준점이 먼저 딱 정해지면 그 기준점으로부터 더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에 따라 예. 호감이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4: 예.
3: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인 기준이 별로 안 중요하고 네. 내가 처음에 만들어 놓은 처음 기준점이 중요한 거예요.
4: 네.
3: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뭐 그 제가 네. 와이프를 위해서 신혼 때 아침을 차려줬어요.
4: 신혼 때. 예.
3: 그럼 이제 일 잘하라고 네. 국도 끓이고 밥도 끓이고 이제 오찬을 해줬어.
4: 예.
3: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은 제가 바빠서 네. 국 없이 밥이랑 반찬만 내줬어.
4: 예.
3: 그러면 마음이 변했어. 애정이 식었어.
4: 신혼이 왜냐하면, 결혼 생활의 첫인상이니까요.
3: 네. 처음에 다 왔다가 조금 떨어지니까.
4: 그 칠첩반상이 기준이 된 거네요.
3: 네. 그래서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좀 싫은데 예. 반대로
4: 예.
3: 저 굉장히 무심해서 아침을 전혀 안 챙겨주다가
4: 그렇죠.
3: 예. 어느 날은 와이프가
4: 김한 봉지를 꺼내놨어 처음에.
3: 네. 김한 봉지도 안 꺼내고
4: 안
3: 먹든 말든 먹든 말든 안 쓰다가
4: 예.
3: 갑자기 나갈 때 네. 갑자기 에너지바를 주면서 갈 때 먹어.
4: 대단한 이러면, 것도 아니고
3: 네, 에너지 받아 주면서 먹어 이러면
4: 감동 감동
3: 그래 저희가 그 표현을 잘못한 거지 실제로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지
4: 그럼 뒤가 더 중요하네
3: 그러니까요
4: 이게 우상향 그래프인 게 더 중요하네
3: 맞아요
4: 아
3: 그래가지고 처음에 나쁜 게 더 좋다 처음에 하면은 그 기준 맞추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좋다 했는데 뭐 약간 이제 이건 여담인데 네. 제가 학부 때 이걸 배웠어요
4: 예예
3: 그래갖고 아 이거는 네. 우리의 키다. 지금까지 우리가 소개팅과 미팅 나와서 실패한 이유는 네. 너무 잘해줬기 때문이다.
4: 예예예. 예, 예.
3: 라고 친구들이랑 같이 미팅에 나와서 예. 이제 진상을 부렸어요.
4: 나쁜 남자가 된 거죠.
3: 나쁜 남자.
4: 예.
3: 그러고서 이제부터 잘해준대.
4: 예.
3: 그랬더니 이제 중요한 건 예. 타입2가 형성되지 않더라.
4: 두 번째 기회가 없어.
3: 두 번째 기회가 없어요. 아무도 저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4: 처음에 나쁘게 시작해도 적당히 나빠야지.
3: 맞아요.
4: 예. 그래서 진짜 별로면 기회도 없다.
3: 맞습니다. 그래갖고 호감의 득실 효과가 있어서 예, 예. 처음에 안 좋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좋은 첫인상은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인상 효과가 너무 강력해서 내가 그 다음에 볼매는 정말 처음이랑 완벽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볼매라고 생각을 하지
4: 아, 네.
3: 어설프게 비슷하면 그냥 그 맥락에서 해석이 되니까 네. 그냥 똑같이 나쁜 짓인 거예요.
4: 아 그러네.
3: 그러니까는 웬만하면 첫인상은 좋게 잘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4: 아 그러네요. 예. 그리고 설사 내가 실수로라도 뭐 좋은 첫인상을 못 남겼더라도 이걸 또 반전의 기회가 있다.
3: 네네.
4: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 맞습니다.
4: 얼굴 천재라고 불리는 분들이 계시죠?
3: 네.
4: 교수님이 생각하신 대표적인 얼굴 천재 한 명만 얘기해
3: 보세요. 뭐 차은우?
4: 차은우 그렇죠. 차은우 박보검? 씨, 뭐 원빈 씨,
3: 아, 좋습니다.
4: 뭐 카리나 씨, 장원영 씨 뭐 이런
3: 장카.
4: 분들.
3: 네.
4: 예, 장카. 이분들이 잘생기고 예쁘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예. 우리 어떤 점에서 이분들의 얼굴이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건지 지각심리학적으로.
3: 네. 보통 이제 얼굴 매력은 크게 이제 두 부류인데요. 하나는 사회 문화적인 효과가 크다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문화적인 건 시대에 따라 미인상이 달라지고 있다.
4: 네.
3: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과거에는 좀 이렇게 순하게 생긴 여성이 미인상이었죠.
4: 책에 쓰신 예로 신윤복의 미인도.
3: 네, 그거는 사실은.
2: 저도 사실 그분 예쁘다고 생각한 적 없거든요.
3: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정말 고유 명사로 미인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네, 네. 뭐 이제 그런 거죠. 어, 예.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좀 강렬한, 어떻게 보면 요즘엔 더 미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눈도 이렇게
2: 또 변하니까. 예. 네.
3: 그래서 이제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하거나, 네. 아니면 개인의 취향이 반영되거나, 뭐 요런 게 하나 있다라고 치고, 네. 뭐 요런 거 얘기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장동건이 잘생겼어, 원빈이 잘생겼어. 어. 물어보면 이제 반응이 갈리잖아요. 예. 좀 뭐 장원영이 더 아름다워, 카리나가 더 아름다워 이런 말 갈리잖아요. 예. 그거 보고 이제 취향이다. 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네. 아니다. 뭐 취향의 효과가 없는 거는 아니지만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미의 기준이 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네. 저랑 예. 박보검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아, 예. 누가 더 잘생겼어요?
2: 조선시대 사람한테 물어봐도
3: 그렇죠.
2: 관리 이게 뭘 쏠린다.
3: 그럼요.
2: 알 수는 없지만
3: 어느 시대 누구에게 물어봐도 박보검 차은우가 저보다 잘생겼죠.
2: 그럴 그, 아닐 수도 아니 뭐 그렇죠.
3: 아닙니다. 그럴 뭐, 봐도 예. 이게
2: 예. 그렇다고 하기도 뭐하고 예.
3: 아니 그렇다 아닙니다.
2: 예예 예. 예.
3: 언론인으로서의 작가. 네.
2: 양심. 예. 예, 예. 이해했습니다.
3: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보편적인 기준이 뭐냐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애기들한테 해줘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잖아요. 눈, 코, 입을 제 위치에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쁘게 배치하는 거랑, 예. 좀 삐뚤게 배치하는 거랑 보면, 예. 제대로 배치된 걸 더 선호해요.
2: 아.
3: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모호는 있는 거죠.
2: 예, 그러네요.
3: 그래서 이 보편적인 기준에 대해서 밝히는 심리학 연구가 되게 많은데, 네. 아직까지 논란 중이라, 네. 뭐 딱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러나, 그나마 가장 대중적이라는 게 이제 네. 대칭. 좌우 대칭이 된 얼굴일수록 매력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2: 얼굴이 좌우, 애기들도 좌우 대칭형을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3: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실험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네. 정말 컴퓨터로 좌우 정확하게 대칭한 얼굴이랑 네. 원래 얼굴은 좀 좌우가 다 다르거든요. 네. 이제 그런 본래 얼굴이랑 네. 컴퓨터로 좌우 대칭 맞힌 얼굴이랑 뭐가 더 이제 매력적이냐를 물어보면 네. 사람들이 좌우 대칭 정도를 구분은 못해요. 그러니까 저 사진이 더 비대칭이다, 이 사진이 대칭이다 구분 못하는데 그냥 대칭적인 얼굴에 대해서 매력적이다라고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대칭적인 얼굴이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말은 하는데 네. 이게 우리도 다 알고 있어서 우리가 굳이 화장을 하는데 눈썹을 양쪽 짝짝이로 그리진 않잖아요.
2: 그건 그렇죠.
3: 똑같 대칭을 그리니까 많이는 알려져 있는데 네.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2: 그래요.
3: 대표적으로 너무 좌우 대칭이면 기억에 잘 안 남는데요.
2: 아, 예.
3: 큰 적이 없잖아요. 너무 깔끔하니까.
2: 예, 티 나는 부분이 없으니까.
3: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예, 기억에 잘 날수록 매력이 또 매력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도 있어서. 좌우 대칭인 얼굴은 지금 아름다운 얼굴이고 네. 좌우 비대칭인 얼굴은 내일 아름다운 얼굴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시는데 예, 예. 그래서 요즘 이제 뷰티 업계를 보면 이 두 개를 잘 짬뽕하셔서 기본적인 화장을 할 때는 좌우 대칭을 잘 만드는데 네. 애교점 같은 걸 찍어서 비대칭을 잘 만들어주는 예. 약간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업계는 이론은 잘
2: 전략적이네.
3: 모르셔도 이제 시행착오로 다 아시기 때문에
2: 그러네요.
3: 네, 뭐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아직까지도 이거는 논란이라 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이제 어떤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2: 예, 메이크업을 하실 때도 이런 부분을 또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안경 쓰는 것도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3: 안경 쓰는 것도 좋죠. 안경 쓰는 것도 좋은데
2: 제가 지금 알 없는 안경이거든요. 아, 네. 구독자분들은 많이들 아시지만 네. 근데 약간 잡지사 편집장
3: 도미네이터
2: 안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3: 근데 이제 안경은 뭐 저도 안경을 썼습니다만 예, 예. 이 안경이 좀 약간 논란이 있어요.
2: 그렇습니다. 어떤
3: 전통적으로는 안경이 그 매력은 떨어뜨리고 유능성은 올리는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배우들이 예. 전문직을 하실 때는 꼭 안경을 쓰고
2: 그렇죠.
3: 그래서 아마 편집장님으로서 그래서 안경을 네. 쓰신 것 같긴 한데 뭐 저도 똑똑해 보이려고 안경을 쓰긴 했습니다만.
2: 네, 네, 네.
3: 근데 안경이 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네. 매력이랑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옛날에는 다 부정적이
5: 근데 더 무서운 건 체력이었어요. 피지컬을 말씀하시는가 봐요.
3: 그렇죠.
5: 몸이. 네.
3: 야간 쓸 때 매력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경험적인 게 축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안경이 쓰는 게 이제 매력에 도움이 된다라는 주장도 최근에 나오기 시작은 했는데 네. 그럼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좌우 대칭도가 높아지면은 매력도 높아지잖아요. 얘가 쓰면은 얘가 공산품이니까 있는 좌우 대칭이 딱 맞잖아요.
2: 그렇죠.
3: 사람과 달리
2: 한번 박지 않는 이상 좌우 대칭 네. 형성 유지돼 있죠.
3: 딱 이제 저기 안경점을 맞춰 좀 귀까지 해서 딱 하니까.
2: 아 그러네.
3: 그래서 이제 좌우 대칭이 높여주기 때문에 네. 안경이 도움이 된다.
2: 예.
3: 뭐 비슷한 얘기로 마기꾼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2: 마스크.
3: 예, 네, 마스크 쓰면 얼굴 잘 생겨진다. 그런 것도 사실은 현상적으로는 많이 검증이 됐어요. 실제로 마스크를 썼을 때 네. 매력도는 높아지고 네. 약간 공포감도 있대요.
2: 공포감?
3: 예, 그러니까 예. 보면 이 사람이 무슨 말 할지를 모르니까 네. 그래서 공포감도 좀 있는데 어쨌건 마스크를 써도 매력이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마스크가 얼굴의 좌우 대칭도를 높여줘서 그러네.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예. 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요즘 뭐 약간 안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약간 좀 연구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2: 좀 시대에 따라 변하기도 하는 거
3: 그런 것 같아요.
2: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얼굴에 담긴 심리학. 아, 이게 좀 사람이 가지는 인상을 심리학이랑 연결되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한림대 최훈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뭐 외모 지상주의 얘기하는 거 예, 그런 거 아닌 거 다 아시죠? 예, 심리학의 눈으로 예, 우리가 어디에 매력을 느끼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 최훈 교수님과 함께 마저 못다한 이야기 해보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3: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2: 저희 너튜브 채널에 몰아듣기 콘텐츠도 새로 구성해서 올릴 테니까 예, 틀어두고 안전하게 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번 셔터 내립니다.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0: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0: ラディオセバシー。세바씨는오늘을사는많은이들에게더좋은세상을위한지식과경험을전하기도하고요마음을보듬는방법더불어살아가는지혜같은세상의다양한이야기를명쾌하고따뜻한시선으로담아내고있습니다미움에서벗어나나를더사랑하는법입니다책프리웨이의저자드로우앤드류씨의강연준비했습니다드로우앤드류씨는밝고건강하고늘자신감넘쳐보이지만자신도지독한자기혐오에빠져힘들어하던날들이있었습니다심할때면일부러자신에대한악플까지찾아보기도할정도였다고하는데요그런드로우앤드류씨가미움이라는감정에서벗어난방법에대해들려드린다고합니다미움과분노로부터나를구하는법지금부터들어보시죠
1: 안녕하세요저는크리에이터드로우앤드류라고합니다네제가이제올해로유튜브를한지이제6년차가됐어요시간이참빨라요가장기억에남는게제가작년에뉴욕으로날아갔어요왜냐면은게리바이널척이라는게리바이널척은이제미국에서굉장히유명한동기부여연설가이시면서자기기업을운영하시는젊은이들에게기업가정신을이제불러일으킨인물이다라고꼽히는분이신데요저를부르셨거든요만나자그래서뉴욕에가서얘기를나눴는데이분을만났을때제가너무만나고싶었던이유가제가유튜브를처음시작했을때저한테엄청많은영감과용기를주신분이에요근데이분이그때저한테이런말을하시더라고요요즘시대는서로가서로를비교하면서그리고시기와질투가넘쳐나는세상에살고있는것같아서너무걱정이된다
2: I'm very concerned about how much envy and jealousy there is in the world. Everyone's looking at everybody else. I think that's a very dangerous perspective.
1: 근데제가실제로저도유튜버니까실제로느끼기에지금이온라인생태를요즘보다보면은굉장히많은이제편가르기와미움과시기와그리고그걸비판을넘어비난들이이제쏟아지는시대인것같아요저도이제컨텐츠를만드는유튜버로서악플을굉장히많이봤거든요그래서의외인가요 오늘은이미움이라는감정에대해서여러분들과이야기를하고싶어요제가이미움이란감정에대해서저도있거든요저도누군가를볼때보면서그냥왜괜히이제별로인사람들있잖아요 솔직히있잖아요근데그이제막저를향한비난도있고저의게스트를향한비난도있고근데그것들을이제보다보니까되게재밌는게요열심히살라고하잖아요막저희또세바지같은거에서열심히살자딱이러면은그렇게열심히살다가노예처럼부려지고골병든다이런얘기하시고너무열심히살지말고좀적당히느슨하게살아도된다라고하시면그러니까너네같은애때문에나라가망하는거야이런 말씀을하시고이렇게많은사람들한테자신의이제메시지와이제주장을하시는사람들어떻게미움을안받을수있겠어요모든주장에는거기에이제반하는의견이당연히있을뿐인데그래서저도그런생각을하게된거예요아그래나도누군가가그냥이유없이미울때가있는데나도당연히미움받을수있는거아닐까또누구나당연히미움받을수있는거아닐까제가어느날은하루는유튜브를이렇게보고있는데한분이울면서막불만을막토로하는영상이었어요 그래서이건이래서별로다이건이래서싫다뭐누구가나한테이랬다저랬다이러면서막이게되게아쉬움을이렇게토로하시는영상이었는데제마음속에이상한감정이이제스물스물올라오는거예요저사람왜이렇게징징대지 뭐약간그런생각이솔직히들었어요그래서 F 입니다공감력이조금떨어질뿐이지 근데그래서제가이미움이란감정을살펴보기시작했어요아이게나한테왜올라오는걸까물론저는악플달진않았습니다근데어쨌든이게미움이란감정이사실부정적인감정이잖아요그래서아나왜이분한테이런감정을느꼈을까할때제한심리학자분이저한테이런얘기를해줬어요모든사람의행동을결핍으로바라보면다이해가된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저는제감정을이제바라보기시작했죠나에게어떤결핍이있길래내가이런미움이란감정이들었을까자세히이렇게들여봤더니사람마다이제싫어하는이유가다무의식속에잠재되어있거든요그제무의식속을살펴본거죠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맞벌이 부부의 외동아들로 자랐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았거든요. 혼자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 생겼어 이러면서 제가 울어봤자 제 울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 혼자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저 혼자 스스로 이겨내고 우선 해결책을 먼저 찾고 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 때 이제 징징거리는 사람 보면은 문제를 빨리 해결하자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징징거릴 시간에 문제를 해결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 친구들 참 감사한 게 제 친구들이 가끔 저한테 이제 힘든 거 있을 때 저는 이렇게 티처럼 너가 이렇게 해보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는데도 제 옆에 있어준 게 너무 감사해. 근데 사실 되돌아보니까 저도 징징거리는 사람이더라고요. 어쩔 때는 저도 힘든 일 있을 때 친구 데려다 놓고 나 이런 걸로 힘들었어 하면서 징징거리는 저를 보면서 나도 징징이었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미움이란 감정에 집중하다 보니까 제 안에 어떤 결핍이 있었는지 그거를 깨닫고 좀 더 성숙하게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저 사람 징징돼서 좀 짜증나 별로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거가 좀 건드려졌네. 그러니까 나는 악플은 달지 말고 그래 나 이런 게 건드려졌으니까 이거를 내 안에 있는 먼저 상처를 치료하자 이런 쪽으로 많이 성숙한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서로 잘 모르니까 왜냐면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우리 지금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줄 수도 있구나. 그래서 누군가 나를 미워할 수도 있구나 하면서 또다시 그 악플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막 한때는 막 제가 파이팅 넘칠 때 열심히 삽시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열심히 살자는 말 너무 좋은 말이긴 한데 굉장히 우울감에 빠지고 무기력할 때는 그게 또 상처예요. 난 지금 힘든데 에너지가 없는데. 그래서 또 제가 또 무기력하고 우울할 때는 좀 적당히 해도 돼요. 이것도 너무 좋은 말인데 나는 성장하려고 또 자기개발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왔는데 이렇게 맥 빠지는 소리 한다고 하면서 싫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상황이 다르니까 나를 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미움은 내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는 그럼 나를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미움은 얼마나 무서운 걸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을 잘 알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여러분을 미워할 때 더 힘들지 않나요? 사실?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건요. 나를 제일 잘 아는 건 사실 나잖아요. 그래서 나 스스로를 미워하는 게 진짜 힘든 거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제가 되게 밝고 유쾌하고 긍정적인 면을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맞아요. 좀 긍정적이긴 해요. 근데 저도 제 안에 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자기 혐오에 좀 빠진 적 있으시죠? 막 나는 왜 이렇게 행동하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내 이렇게 목표 설정해놓고 이것밖에 오늘 안 하고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지?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저도 스스로 내가 너무 별론 것 같다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심할 때는요. 제가 어떤 일까지 했냐면 그런 저를 욕하는 글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드로엔드를 별로 드로엔드를 재수 업 이렇게 딱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거 이제 보면서 희한하게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 글을 읽는데 그래 이들한테도 이렇게 보이는 거야. 나는 별로야 이렇게 하면서 난 저게 문제하면서 스스로 자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저를 미워하는 이 미움이란 감정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답이 나왔는데 그게 뭐였냐면 저는 어쨌든 제가 드로엔드라는 페르소나 안에서 보여지고 싶은 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에 대한 이미지가 생길 거고 우리 아들이 앤드루처럼 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늘 착실하고 착하고 밝고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일하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못 살 때도 있잖아요. 저도 게으를 때 있고 저도 오늘 늦잠 잤어요. 어저께 새벽 2시 잤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될 때 제가 스스로 자책하는 거예요. 너 사람들이 너 이렇게 게으른 거 알아? 너 사람들이 이렇게 무기력한 거 알아? 너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거 알아? 그런 거가 계속 제가 생각이 들수록 저를 되게 자신감 없고 나약해지고 병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꽤 오랜 시간 억지로 그 밝음과 긍정을 끌어내서 영상을 만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 또 제가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문제가 있을 때 뭐를 하냐면 책을 읽습니다. 여러분 책 많이 읽으시죠? 그 제가 나를 어떻게 하면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책을 딱 펼쳤더니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뜨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막 거울을 보면서 하이파이브를 하래요. 나를 보고. 멋있어 너는. 그리고 딱 아침에 딱 거울을 딱 갔는데 제가 이렇게 어저께 먹고 잔 그 음식에 야식으로 스트레스 푸느라고 이렇게 퉁퉁 부었고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와 있고 살도 쪄 있고 얼굴에 스트레스로 트러블이 나 있는 제 모습을 보는데 사랑해.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나르시즘의 자기의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져 연목에 빠진 아름다웠잖아요. 근데 저의 거울의 모습은 아름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던 차에 제가 아는 지인이 본인의 아내분을 결혼을 결심한 이유를 저한테 설명해 주셨는데 자기 그 당시 여자친구가 때로는 내 친구 같고 때로는 내 엄마 같고 누나 같고 형제 같고 선생님 같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서 사랑하게 됐고 내가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그렇지. 이 사랑이라는 것도 꼭 연인과에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모습의 사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면 나 스스로를 다양한 모습으로 사랑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때로는 내가 나한테 친구가 돼주고 전 또 형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형제가 돼주고 또 부모님이 돼주고 선생님이 돼주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했어요. 제가 조금 우울해지면 저는 이제 저랑 노는 거죠. 제가 이렇게 놀아주는 거죠. 재밌는 거 이제 하고 그리고 제가 자신감이 좀 없으면은 제가 스스로 저한테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는 거예요. 아, 야, 너 드루앤드루야. 너 좀 쩔어. 이렇게 제 스스로 해주고 그리고 제가 또 힘들 때는 잘 보살펴 주는 거예요.

재료로 이제 요리를 하기 시작했고, 저를 잘 먹이고, 그 잠자리를 잘 이렇게 정돈하고, 잘 씻고, 잘 가꾸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제가 잘 못하더라도 실수하고 이러더라도 이렇게 토닥여주고 하다 보니까 많은 변화들이 났어요. 그러니까 살도 빠지고, 얼굴이 많이 좋아졌죠? 그런 작은 변화들이 이제 저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자기개발 유튜버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자기개발 유튜버가 알려주는 성공하는 세 가지 이런 거를 기대하고 오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 컨텐츠를 만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벌써 이제 6년째 만들고 있잖아요. 제가 그동안 너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한편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많은 숙제를 드린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숙제를 없애는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분 계세요? 대단하시다. 자기개발하면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매일 운동해야 되고 독서해야 되고 글 써야 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억지로 하는 순간 그게 숙제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기개발을 숙제처럼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하기 전에 제일 전제돼야 되는 거는 우선 나를 귀하게 키워야 되더라고요. 나를 귀하게 대해주는 것부터 시작되고 나를 사랑해야 그런 새벽 운동, 막 아침 학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개발 크리에이터로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스스로한테 약속해 봅시다. 내가 나를 귀하게 키우기로 하겠다고. 네. 나를 귀하게 키우는 것부터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풍요롭고 아름답고 꽃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이제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공식 후보 등록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인 21일부터 6월 2일까지 13일간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죠. 점차 더워지는 날씨와 함께 이번 주말 선거 일기도 함께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절차 다음 주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부산 북갑, 경기 평택을 재보선해도 단일화 바람이 불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경북 안동에서 초등학교 은사를 만난 데 이어서 대구 군위군 농촌을 찾아 모내기 체험을 했습니다. 잠시 일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여의도 외전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2: 한판 브리핑.
1: 예, 박정현 판승도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반갑습니다.
1: 네, 오늘도 박원석 전 의원님과 이재영 전 의원 두 분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1: 자, 5월 15일 자 스승의 날입니다. 아, 오늘 스승의 날에 맞아서 많은 분들이 또 선생님께 전화 드리고 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경북 안동을 가서 초등학교 때 은사를 만났다고요?
3: 네, 안규영 청와대 부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낮 안동의 한 식당에서 3개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시기 담임이었던 박병기 교사와 초등학교 동문들을 만나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1: 예.
3: 동문들은 식당에 도착한 이 대통령을 박수로 맞이했고요. 이 대통령은 박 교사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포옹했습니다. 박 교사는 정말 감격스럽다면서 어떤 선생님이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싶다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1: 예.
3: 또 박 교사는 이 대통령에게 나라를 제자리로 잡아줘서 고맙다면서 가는 곳마다 이재명 잘한다 얘기가 많이 들려 기분이 참 좋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1: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안동을 방문한 다음에 또 대구 경북을 찾았습니다.
3: 네, 이재명 대통령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인 대구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 일대를 방문을 했습니다.
1: 예.
3: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대구시 국방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게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요. 재원 문제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1: 예.
3: 또 이후에는 모내기 체험, 농민 세참 간담회 등을 가지면서 인공지능, 드론 등을 활용한 첨단 농업을 강조를 했고
1: 예.
3: 자율주행 이안기를 직접 써보기도 했습니다.
1: 예, 또 사진상으로는 오늘 이제 대구를 찾아서 모내기 체험도 하고 새참도 먹는 사진 자료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대통령의 이제 스승의 날에 맞아서 고향 가서 이제 은사도 만나고 또 갔던 지역이 또 TK 지역이네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 일단 스승의 날에 맞은 행보 어떻게 보셨는지 박 의원님부터.
4: 아니 스승의 날 목요일 찾아서 그 어릴 적에 뭐 은사님이나 친구들하고 식사한 건데 할 수 있죠. 그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선거 개입한다 이렇게 뭐 비판을 하던데
1: 예.
4: 선거 기간에 대통령은 청와대에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1: 아무것도 하지 말고.
4: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도
1: 예.
4: 선거 때 다 뭐 이런저런 민생 행보도 하고 하셨어요.
1: 예.
4: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검증이 안 됩니다. 그게 뭐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1: 예.
4: 다만 야당이 또 그렇게 비판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높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움직이면 그 자체가 메시지인데 하필이면 대구 경북 지역에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접전 지역 아닙니까? 신경이 쓰이겠죠. 근데 그렇다고 대통령이 뭐 편하게 가가지고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1: 예.
4: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는 거죠. 그 지난주 울산도 갔었고 모란시장도 갔었는데 어쨌든 명분 있는 민생 행보들을 한 거기 때문에
1: 예.
4: 야당이 비판하더라도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뭐 선거 때까지 비슷한 일정이 몇 번 더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청와대도 그런 비판을 의식해서 그렇게 노골적인 행보를 하지 않겠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총선에 아예 가가지고 그냥 민생 간담회를
1: 맞아요.
4: 수리하면서 했잖아요.
1: 기억납니다.
4: 효과도 예. 효과도 없었지만
1: 효과도 없었지만 효과가 미세하게 있었을 수 있죠.
4: 아니,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1: 예. 예. 이재호 의원님
5: 담임 만나러 가는 거야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1: 초등학교 선생님.
5: 네.
1: 예.
5: 뭐 스승의 날.
1: 예.
5: 뭐 대통령이 그러는 거에 대해서 뭐 저는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고.
1: 예.
5: 대구가 됐던 경북이 됐던 본인이 안동에서 자랐으니까 가는 거 갈 수 있죠.
1: 예.
5: 근데 이거를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저는 별 영향이 없다고 봐요.
1: 아.
5: 네. 왜냐하면
1: 예.
5: 이게 만약 그 지금 현재 지방선거 판세가 한 두 달 전이었다면 대통령 지지율이 아직도 높긴 하지만
1: 예.
5: 뭐 민주당의 지지율뿐만 아니고 뭐 후보들에 대한 검증이 시작 안 된 상태에서 했다면은 아마 선거에 도움이 됐을 겁니다.
1: 예.
5: 근데 지금은 공소취소 그 법안 때문에
1: 예.
5: 후보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바뀌었다는 의견들이 많잖아요. 특히 보수 결집이 됐다.
1: 예.
5: 보수 결집이 보통 어디서 됐냐면 영남 지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이 간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왔기 때문에 나는 뭐 지금 결집하는 걸 멈춰야지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1: 이미 결집이 시작했다.
5: 이미 결집이 시작했고
1: 아.
5: 이미 벌써 그 공소취소라는 그 큰 틀에서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던져줬기 때문에
1: 예.
5: 이번 선거에서는 대통령이 아무리 간다 한들 이 지역에선 별 효과가 없을
1: 효과 없을 것이다.
5: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자, 우리 경북 출신 김승인 평론가께서는 대통령의 네. 저 모습을 어떻게 보셨는지 아무 영향이 없습니까?
3: 영향을 안 끼치려고 안 끼친다고 생각하고 이런 행보를 했을 리는 없다라고
1: 아.
3: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대통령의 언행이라는 게 뭐 선거법에 걸릴 정도가 아니면
1: 그렇죠.
3: 네, 뭐 그리고 특히 매 정권마다 대통령이 선거 때 지역 행보를 하면은 야당은 비판을 하는데 그 야당은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1: 아.
3: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1: 예.
3: 앞으로도 아마 점점 대통령들이 선거 때 이곳저곳으로 가기 더 편해지지 않을까.
1: 아.
3: 이게 누적이 되어 왔기
1: 때문에. 보란
3: 듯이. 네. 근데 이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건데 기본적으로는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긍정적 영향,
1: 예.
3: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부정적 영향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좀 하나만한 얘기인데 근데 중요한 관건은 오늘 이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얘기를 했거든요.
1: 맞아요.
3: 예, 그것이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좀 김부겸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보다 이렇게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1: 예.
3: 근데 이제 여기서 관건은 지금까지 해결 안 된 부분이 컸었는데 이거를 현 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느냐. 대통령도 재원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명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재원 문제를 현 정부가 해결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에 좀 단초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또 주말에 내부 시작되는 주말에 또 대구는 굉장히 뜨거울 것 같긴 한데 사실 저는 대통령이 모내기 한 장면
4: 예.
1: 사실은 대통령이 모내기 하는 장면은 제 기억에는 어렸을 때 대통령 관련 사정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4: 그렇죠.
1: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이분들이 많이 했던 제 어린 잔상에 많이 남아있어요. 그 외 대통령은 크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4: 별로 기억이 안 남죠.
1: 그렇죠.
4: 박정희 대통령은 그런 모습을 굉장히 자주 연출했어요.
1: 그렇죠.
4: 원외기하고 네. 그 논두렁에 앉아서 막걸리 마시고.
1: 맞아요. 네.
4: 또 새마을운동 하던 시절이었으니까
1: 예, 예.
4: 그때는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가 농업이 주요 산업이었어요.
1: 아, 그래서
4: 대통령의 예. 민생 행보는 농업 현장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많이 달라지기는 했는데 저런 모습 저도 근래 처음 좀 드물게 본 것 같아요.
1: 예, 예.
4: 근래 대통령들은 주로 시장을 갔죠.
1: 그러니까요.
4: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도 갔지만 지금 또 모내기 철이기도 해요.
1: 예.
4: 모내기 현장에 가서 어쩌면은 저게 계산된 행보일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대구 경북 지역에는 박정희 향수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1: 예, 예.
4: 거기서 밀짚 모자 쓰고 그 논두렁에 앉아가지고 막걸리 마시고 이건 상당히 과거의 어떤 장면을 연상시키는 연출이잖아요.
1: 예. 예.
4: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얼핏 드네요.
1: 예. 자 일단 대통령의 TK 지역 방문 왜 이재명이 왜 아니에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5: 아니 재밌었겠다.
1: 재밌었겠다.
5: 왜 모내기 차 끌고 그 뭐라 그러죠? 경기 같은 거 있잖아요.
1: 이양기
5: 그래. 예. 죄송해요. 제가 안 해봐가지고
1: 예.
5: 꽃 타고 쭉 가는 거잖아요.
1: 예.
5: 재밌었겠다. 뭐 이상한 들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이재명 의원님 좋아하실 만한 얘기일 것 같아서 자 서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주치 폭력 사건 관련 공방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3: 네, 국회에서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정 후보가 직접 나서서 성매매 강요 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를 했고요.
1: 예. 그러니까
3: 앞서서 제기한 의혹, 1995년 폭행 사건 당시에 5.18 문제로 싸웠던 것이 아니라 정원호 후보가 카페 여성 종업원에게 외박을 강요했다. 이 의혹에 따른 것입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1995년 10월 11일 23시경 신정 5동 가해에서 성매매 요구가 있었나 거절하는 업주를 협박까지 했나라고 물으면서 떳떳하다면 왜 부인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냐라고 되물었습니다.
1: 예.
3: 또 정 후보가 판결문 내용대로라고 반박한 것을 두고 정 후보가 그토록 강조하는 판결문에도 5.18의 5자조차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고요.
1: 예.
3: 또 기자회견에 앞서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요구로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지만 정부 여당 불참으로 정회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측은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공개하면서 유흥업소가 맞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예, 또 정원 후보 측 역시 재차 반박에 나섰습니다.
3: 네, 정원 후보는 공약 발표 행사를 국회에서 가졌는데요.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 국민의힘 측 의혹 제기에 대해 네거티브나 마타도 아니면 이번 선거를 뒤집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하고 있는 허위 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고 책임을 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고요. 또 판결문뿐만 아니라 다섯 개 언론사에 기사가 남아있다고 강조를 했고 외박 강요가 없었는지 질문이 이어지자 말씀드렸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편 사건 당사자 중에 한 명인 김석영 전 양천구청장 비서실장은 JTBC와 전화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1: 예.
3: 그 술자리에서 정치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5.18 이야기가 나오게 됐고 자신이 폭행을 했고 정 후보는 수습하다 휘말렸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정 후보만 기소된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은 구속이 풀리자마자 바로 사표를 제출했고 정 후보가 현직 실장으로서 책임지고 기소되었거나 혹은 자신이 민사 합의가 돼서였다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1: 예, 짧게 31년 사건 1999년 10월로 자꾸 이제 기억이 소환되는 상황이고 당시 또 기사가 다섯 건이 있었다. 다섯 개 언론사가 썼다라는 것이고 이제 양측이 서로 공방을 이어가고 있긴 합니다. 일단 국민의힘 측에서 추가 증거를 내기도 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당시 당사자 중에 한 분이 또 증언도 이어가고 있는데 박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4: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그 키워드를 하나 뽑으라 그러면 파묘인 것 같아요.
1: 파묘, 과거.
4: 아. 지금 뭐 평택에서도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서울시장 선거에도 31년 전 행적까지
1: 예.
4: 이렇게 샅샅이 확인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폭로전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당시에 무슨 일이 실제 있었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1: 네.
4: 남아있는 기록을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네. 두 개의 기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1: 네.
4: 하나는 판결문이 있는 거고
1: 하나는 속기록.
4: 양천구 의회 구정질의 속기록이 있는 건데 그런데 네. 각각의 기록의 성격상 판결문은 쌍방 주장을 다 감안해서 네. 경찰 그 조사 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내려진 결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예요. 그에 반해서 그 구의 속기록도 법적 그 문서긴 하지만 그건 주장이거든요. 상대방의 반박은 뭐 따로 국민의힘에서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반박이 예.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1: 예.
4: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정원호 후보 측이 주장하는 당시에 정치적 언쟁을 하다가 다툼이 있었고 폭력을 행사했다. 물론 정치적 언쟁 끝에 혹여 5.18 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사람 때리는 건 안 되죠. 그건 잘못한
1: 예.
4: 거죠.
1: 예.
4: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듯이 뭐 여정업원 외박 이제 그런 이제 선정적인 문제 제기가 과연 사실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원호 후보 측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미지에는 영향을 줄 겁니다. 이미지 타격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1: 예.
4: 그게 무슨 뭐 국민의힘에서 하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쨌든 31년 전에 이런 폭행 사건이 있었고 출동한 경찰한테도 폭력을 행사했고 그로 인해서 벌금형을 받았고
1: 맞아요.
4: 이런 건 환기가 되는 거잖아요.
1: 예.
4: 뭐 후보에게 좋을 일은 없겠죠.
1: 이재호 의원님?
5: 일단 말씀하신 대로 판결문하고 속기록이라는 텍스트가 남아있잖아요.
1: 예.
5: 뭐 그거는 팽팽히 맞선다 치더라도 일단 속기록이 매우 구체적이기 때문에 당시 그 구의원이 질의를 할 때 너무나도 구체적인 얘기를 어디서 들었느냐. 그럼 바로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그 동네에서 뭐 이런 제보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1: 예.
5: 그러니까 지금의 뭐 속기록에 대해서 한쪽에서 공방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한다 하더라도
1: 예.
5: 저희가 모든 속기록이라든지 이런 뭐 인터뷰를 할 때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뭐 의혹 제기를 할 때는 꽤 뭐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거나 인터뷰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1: 예.
5: 그 부분은 이것이 뭐 가짜다라고만 얘기하는 민주당 얘기는 들을 수가 없고 근데 이제 그 텍스트 이후에 두 개가 더 나왔죠. 당사자들의 인터뷰가 양측에서 나왔잖아요.
1: 예.
5: 근데 그거를 보더라도 사실은 이거 저는 그 누구죠? 김석영 전 그
1: 양천구청
5: 비서실장. 그분의 인터뷰를 봤어요.
1: 예.
5: 일단 오마이뉴스에서 나왔고 JTBC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 봤는데 전 그걸 보면서 만에 하나 정원호 측에서 이거를 세팅을 한 거다 반박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 되게 잘못된 수를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가해자잖아요. 가해자가 피해자가 나는 사과도 안 받았고 5.18 얘기로 싸운 적도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가해자가 나는 때렸고 사과했다고 했고 그다가 5.18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기에서 이미 위치가 맞지가 않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이 가해자가 자기가 다 책임졌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1: 예,
5: 했다.
1: 자기 주도했다.
5: 그러면은 자기가 얘기하는 판결문도 좀 정원호 측에서 얘기하는 판결문 봐라. 이 부분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박원석 선배가 나를 때렸어.
4: 아니, 그런 사람 아니에요.
5: 아니, 많이 날 때렸어.
1: 이게 속기록 이거 아닙니다.
5: 어, 예. 날 때렸는데 어? 여기 김종인 평화가 말렸어.
1: 예.
5: 어? 그래가지고 황수 앵커께서 예. 당신 잘못했어요 나가.
1: 예.
5: 그래가지고 이제 앵커 이제 더 이상 이제 한판 승부 못 한단 말이죠. 예. 근데 갑자기 이분은 관뒀으니까 갑자기 말린 사람이 벌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판, 그 재판관이 그런 일을 했다고요? 그게 말이 되나요? 저는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그 경찰까지 때린 사람이 벌을 받은 게 맞지. 어떻게 자기는 일을 관뒀기 때문에.
1: 수습하다 휘말렸다.
5: 휘말리면은 패도 되는 거예요, 사람은?
4: 아니, 저도 아? 그 해명은 좀 이상해요.
5: 어.
4: 왜냐하면 그분이 공범이잖아요. 그리고 네. 그분은 구속이 됐다가 구속 적부심으로 풀려났어요.
5: 맞아요.
4: 근데 또 판결문을 통해서 기소돼가지고 기록이 남은 거는 정원호 네. 청장만 남았어요. 네. 좀 이상한데.
1: 예.
4: 근데 그분이 나서서 지금 사실 그때 그 폭행을 주도했던 건 나였고 정원호는 이따가 휘말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되나요? 그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에서 이제 피해자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주진우 의원이 피해자를 직접 만난 것 같진 않고 피해자가 누군가에게 녹취. 얘기하는 녹취를 공개를 했는데
1: 예.
4: 이렇게 되면 또 이제 피해자 내세울 가능성이 있죠. 그럼 점점 수렁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예. 저는 정원호 의원 측에서 정원호 후보 측에서 그냥 심플하게 잘못한 건 잘못했고
1: 예.
4: 사실이 아닌 건 아니고 이렇게 넘어가야지 이걸 가지고 계속 뭐 이제 뭐 법적 대응하고 뭐 그 당시에 공범이라는 사람 내세우고 이럴 문제가 아니다. 자꾸 이제 지금 말려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당시 카페 사장 그분이 나서거나 해당 뭐 종업원이 등장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을까요?
4: 쉽지 않을 거요. 쉽지 않을 찾는 거는.
1: 예. 우리 김승희 평론가는 관련 네. 공방 어떻게 보시는지.
3: 방금 말씀하신 그 당시에 다른 관계자들.
1: 예, 예, 예.
3: 워낙 30년 전의 사건이어서
1: 1995년
3: 네, 최근에 10월. 비교적 최근에 일어났던 정치권 사건들도 당사자가 다 나타나고 이런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1: 그러니까요.
3: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피해자라고 하는 쪽하고 정원호 구청 정원호 후보라든지
1: 네.
3: 이번에 이제 김석영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1: 예.
3: 이쪽에 좀 공방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이는데
1: 예.
3: 일단 이제 좀 걸러야 될 부분들은 그 속기록에 구체적인 저항이 나왔다라고 에이. 하는데, 근데 그 속기록을 전체를 다 읽어보면,
1: 아.
3: 그때 당시에도 장내 소란한다거나,
1: 맞아요.
3: 회의가 20분 정해된다거나,
1: 맞아요.
3: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때도 이게 확정된 사실은 아니었고, 이제, 당시 구청장이 인정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는데, 근데
1: 예.
3: 구청장이 그때 얘기한 말이 답변 때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봐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할
1: 맞아요.
3: 말은 많지만 할 수 없다.
1: 예.
3: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1: 근데 예.
3: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또 한편 의문이 제기되는 게 그러면 정원호 후보가 말리다가 결국에 연루가 됐다는 건데
1: 예.
3: 왜 정원호 후보만 처벌받았는가. 혹시나 무리하게 감싸주려고 하는 건 아닌가.
1: 아.
3: 이런 의심들은 또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예. 이재용 의원님 더 하실 말씀이 있다고.
5: 조금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자꾸 끝에 가서 5.18 걸고 넘어집니다. 3.15면 5.18이잖아요.
1: 올해.
5: 네, 근데 네. 이 피해자가 당시 이제 박범진 전 의원의 보좌진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1: 네.
5: 박범진 의원이 누구세요? 14대, 15대 했지만 YS의 비서실장 했죠. 대변인 했죠. 그리고 이 재정법에 참여했고, 그거를 자신의 정치 역사에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인데,
1: 네.
5: 이분의 보좌진하고 5.18에 대해서 싸웠다면은,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럼 5.18에 반대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1: 예.
5: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 5.18을 활용해서 악용했다는 이 부분,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매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1: 발언 맥락은 정확히 모르니까 무슨 말이 오가는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5: 아, 그러니까 근데 본인이 5.18을 활용했던 건 나는 5.18을 보호하기 위해서, 5.18에 대해서 반대하고 공권력을 활용하려고 했던 이 경찰들을 내가 때려눕힌 거야. 라고 처음에 인식이 되게끔.
1: 경찰도 그런 말 했어요?
5: 아니, 경찰이라는 게 아, 아니고 예. 제 말은 예. 그때 와서 경찰들한테 자기가 폭행을 했던 이유가 5.18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놓고 지금에 와서 나오니까 지금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변명과 해명이 거짓에 거짓으로 될 수 있다는 요 느낌의 느낌, 느낌적 느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1: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단일화. 또 하나의 키워드는 단일화입니다. 파미위에서 또 왔다는 키워드 단일화인데 울산에서 민주당과 진보당이 합의를 했네요?
3: 네. 울산 지역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관계자들은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일화 합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에선 민주당 김상욱, 진보당 김종훈 후보가 경선으로 단일화를 하기로 했고요. 여론조사 방식입니다. 대신 울산 동구청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사퇴하고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북구청장, 중구청장은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하고 남구청장과 울주군수, 울산 4개 선거구 광역의원은 경선 방식으로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1: 예.
3: 민주당 김상욱 후보는 단일화를 울산 시민의 명령이라고 표현했고요. 변화하는 AI 시대에 노동 중심의 산업 대전환을 선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명분을 강조했습니다.
1: 예.
3: 진보당 김종훈 후보는 산업 대전환기를 사람 중심으로 맞이하기 위해 적극 준비하고 지방균형 발전의 중요한 축의 하나로 울산을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1: 예. 자, 일단 울산 지역에서 범여권 진보진영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일단 울산시장 후보들은 다음 주에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네. 확정한다는 거죠? 네.
4: 그 오늘 후보 등록들은 다 마친 것
1: 예,
4: 같아요.
1: 예, 예.
4: 일단 후보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하되 공식 선거운동 개시 이전에 후보 단일화를 완수하겠다. 이게 이제 목표인 것 같고요.
1: 예.
4: 뭐 여론조사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론조사 방식이나 문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세부적 합의만 마치면 다음 주 초에 곧바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 같고요. 그동안에 물밑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데 진통이 좀 있었던 거죠. 특히 이제 울산은 진보당의 세가 만만치 않은 것이고 후보도 많이 냈습니다.
1: 예.
4: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울산시장만이 아니라 구청장, 뭐 광역시의원 이 전체를 놓고서 일종의 패키지들이 진행이 된 건데 김상욱 후보가 중앙당에서 좀 조정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아마 막판에 중앙당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되고요.
1: 예.
4: 관건은 이제 이 지역의 단일화가 저는 뭐 김상욱 후보로 단일화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론조사 흐름으로 보면 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1: 울산시장은.
4: 예. 그리고 구청장도 이미 민주당 후보로 된 데도 있고 그다음에 진보당 후보로 된 데도 있고 일부는 또 이제 경선 남겨두고 있는데 관건은 다른 지역의 단일화에 영향을 줄 거냐. 요게 관건입니다. 특히 이제 평택 같은 경우에
1: 예.
4: 진보당 김재현 대표가 출마해 있고 김재현 대표는 계속 조국혁신당까지 포함해서 민주당, 혁신당, 진보당 간의 당대당 연대를 요구를 해왔어요. 지금 이제 가능성이 좀 멀어졌는데 조금 울산에서 단일화로 변화가 생긴 것 같거든요. 요게 평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요게 이슈가 아닐까 싶어요.
1: 국민 입장에서는 또 이제 울산에서 이 진보진영 단일화되면 또 보수진영 통합도 중요할 텐데 이재영 의원님은?
5: 앞서 말하신 부분 다 동의하고요. 이 박맹우 후보가 지금 무소속으로 나와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5: 이 여론조사 꽤 나오더라고요.
1: 한 자릿수지만 네. 후반부로 나오긴 하고.
5: 꽤 예. 나오고요. 예. 그래서 김두겸 이제 후보가 있는데 이제 단일화가 이제 진보진영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뭐 일어났다고 볼 수밖에 없으니 우리도 이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1: 예, 그러니까.
5: 그러면 이제
1: 필요성은.
5: 근데 지도부가 이제 박맹우 후보를 어떻게 설득하느냐 뭐 이 부분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저는 줄 게 뭐가 있을까 하면 별로 줄 게 없을 것 같기도 해서
1: 민주당 진보당 그래도 어느 한 구청장은 진보당이 바로 가져가고 또 민주당이 또 가지고 이렇게 교환이 있었어요.
5: 물물 교환할 네, 것들이 있었어요. 많은데 있었어요. 여기는 별로 없거든요.
1: 없어요.
5: 그래서 네. 그게 큰 이제 허들이 됐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렇죠. 박맹우 후보가 또 굉장히 기분이 많이 상한 상태다.
5: 맞아요.
1: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있고.
5: 근데 또 풀어줘야죠.
1: 이재용 의원님 내려가서 화해 전도사로 할 일이 많으시네.
5: 저 서울만 이기면 됩니다. 저는 우리 박원석 선배한테 반드시 밥을 얻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1: 김승희 평론가 단일화 가능성.
3: 아 김두겸
1: 박명호. 예, 보수.
3: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 어떤 주고받을 만한 것이 없거든요.
1: 예.
3: 그렇다면 결국 국민의힘 측 관계자들이 호소할 것은 역사가 아닐까.
1: 역사?
3: 선배님 역사에 어떻게 남으실 겁니까?
1: 혹시 지보진영은 통합해서 이렇겠는데 보수의 역사에. 네,
3: 그래서 존경받는 원로로 남아주십시오라는 호소 전략이 남아있잖아요.
4: 전 시장 입장에서 반문할 것 같아요. 니들은 애국심 있냐? 반문하지 않을까?
3: 애국심보다 이제 애당심을 강조를 하는 거겠죠.
1: 선당후사. 네. 네. 자 일단 울산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김수인 평론가였어요.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내전보다 짜릿한 진짜 고수들의 진검 승부. 여의도 외전.
1: 예, 박정희 한판 승부, 여의도 외전. 자,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면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자, 정옥임 전 의원님, 엘레강스 정, 어서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오늘 의상이 굉장히 눈부십니다.
3: 이거 되게 오래된 옷이에요. 아. 그리고 코리아, 국산 옷입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아, 댓글에 네. 명품 같다고 그래가지고.
2: 정옥임은 아. 코리아를 입는다.
4: 아, 어. 아니, 그래시죠. 사람이 명품이니까 멀리 보도 아,
1: 멀리 보도
4: 보이잖아요.
1: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프로그램 품격을 올려주셨고요. 자, 일단 우린 또 우리 선거 얘기로 넘어가, 바로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아우, 벌써 덥네요. 후보자 공식 등록이 조금 전 마감이 됐는데, 자, 일단 한동훈 후보는 하재정은 박민식 후보보다 하루 늦은 오늘 등록을 했고, 자, 지금 이제 분위기를 봤을 땐, 투표용지 인쇄 전날까지 단언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동학 최고부터?
2: 아니, 일단은 뭐 후보 등록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뭐 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예. 어쨌거나 단일화는 전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1: 지금 2등 싸움,
2: 2등 싸움이 상당히 치열하다. 그냥 보수 패권을 두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여지고, 저는 박민식 후보가 과연 대가 있는가? 이 대라고 대가 있는 이게 버틸 힘이 있는가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단일화는 안 된다 하더라도 막판에 가서 이거 한동훈 패권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장동혁의 공천 준 거에 대해서 그냥 뭐 무시해버리고 후보를 사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1: 후보 사퇴?
2: 지금 국민의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더 아. 열심히 해야죠. 제가 볼 때 그런 방향이 나올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 실제로 뭐 유권자 단일화 얘기를 국민의힘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한동훈 쪽에서 주로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땐 그렇게 해도, 예, 그 승부는 하정우 수석 쪽으로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될 거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1: 예.
2: 그, 아니, 부산 국부주민들 역시도 대통령과 함께 또 부산시장 전재수 후보와 함께 뭔가 결을 맞춰가지고 더 부산 발전을 더 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1: 계속 네. 말씀하고 있는데 네. 우리 정옥 의원이 계속 의미심장의 웃음이 열심히 한다 이런 의미야, 그치? 맞지?
3: 내 맘이야.
1: 맞어. 시도학자 계속 말하고 있는데
2: 제 평론이 너무 명품
3: 열심히 한다 맞았는데
1: 열심히 한다
3: 열심히 한다에 한 글자 더 들어가지 열심히도 한다
1: 아 열심히 애쓴다 자 우리 정옥 의원님 말씀 주세요
3: 까먹었어 내가
1: 저에게 허를 찔리셨죠
2: 대전역에 너무 오잖아요
3: 맞아요 네 자, 부산이 네. 지금 이제 경향성으로 봐야 되는데 네. 박민식 후보가 잘 떨어지진 않아요 20%대에서 네. 그런데 지금 한동훈 후보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1: 예.
3: 하정우 후보는 그 탄탄한 민주당의 구도 속에서
1: 예.
3: 마치도 길 잃은 양 한 마리처럼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 맞지? 그래가지고 이 다음 주까지의 예. 여론 동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현장에 가 있는 그 기자분들에 따르면
1: 예.
3: 현장 분위기는 아마 한동훈 후보가 제일 좋은가 봐. 저는 뭐 누구에 대한 선호 이런 거 없어요. 객관적으로 예. 하려고 애를 쓰는데
1: 네네.
3: 그 얘기를 기자분이 하더라고요.
1: 아.
3: 굉장히 그 뭐 할머니, 아주머니 또 아. 남성들에게까지
1: 예.
3: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스킨십이라 그러죠. 그런 게 잘 되고 있나 봐요. 이제 하정우 후보와 관련해서는
1: 예.
3: 분명히 이 지역 출신인데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로 왜, 아니, 좀 잘하지, 왜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1: 아...
3: 그런데 단일화는 지금 현실적으로.
1: 불가능하다?
3: 아니요, 불가능한지 모든 일에는
1: 100%
3: 절대로
1: 없다.
3: 안 되는 일은 절대로 없더라고요.
1: 아...
3: 그래서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요. 예. 그 왜 유권자 단일화 말씀하시잖아요.
1: 예.
3: 그러니까 유권자 단일화가 탄력을 받도록 그 단일화를 원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그 좀 소구력 있는 호소, 설득 이러한 그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설득력 있는.
1: 박민식 후보가 우리나라 여론조사 허망하다, 돈값 못한다 또 이런 말씀하면서 여론조사 요구에 좀 불만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5: 여론조사에서 본인이 안 나오면 늘 저런 불만들을.
1: 허망하다, 돈값 못한다.
5: 제기해요.
1: 예.
5: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개소식이 있었잖아요.
1: 네.
5: 그 개소식 이후로 여론조사 나온 흐름을 보면 확실히 박민식 후보가 처지는 것 같아요.
1: 아, 하락세다?
5: 네, 그리고 한동훈 후보하고 차이가 조금씩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예. 그런데 그게 아직은 뭐 승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도의 차이는 아니고, 여전히 하정우 후보가 우위에 있어요.
1: 예.
5: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3자 대결하고 가상 양자 대결을 물어보면, 예. 그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물어보는 건데, 두 후보의 산수를 한 만큼 안 나와요. 가상 양자 대결을 했을 때.
1: 그러니까 한동훈, 박민식 더 한 숫자만큼. 네,
5: 그리고
1: 안
5: 이제 표 유향을 물어보면, 예. 그 두 후보 지지층 중에 각 한 30%에서 40% 정도만 그 흡수되는 걸로.
1: 아.
5: 즉, 박민식 지지자의 한 30, 40%만 한동훈한테 흡수되고,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1: 예.
5: 그러니까 단일화가 돼도 시너지가 크지 않을 거다. 이런 예측들이 벌써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로 좀 교착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 변수는 국민의힘의 부산 지역 의원들은 단일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박형준 시장도 공개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1: 맞아요.
5: 그리고 여론조사에 응하는 국민의힘 지지층도 단일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일화를 원하는데 문제는 누가 그럼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거냐. 이게 없어요. 예. 박민식 후보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고 당 지도부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힘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1: 예.
5: 부산 지역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이 총궐기를 하든 아니면 지금 지도부와는 다른 결이 다른 당내 의견이 총궐기를 하든 근데 제가 거듭 여러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지금 문제점은 뭐냐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에요. 어떤 정치적 권위도 없어요. 당 지도부가 권위가 없잖아요.
1: 무질서한 상태입니다.
5: 네, 그리고 당내 야당도 별로 권위가 없고 그리고 막 얼라들이 고문한테 메타인지가 안 된다 그러고 막 이런 당이에요. 그러면 성사가 안 돼요, 저게.
1: 아하.
5: 그냥 저러다 마는 거죠. 그럼 마지막 가서는 민심 단일화 이것만 남는 건데 그 측면에서는 한동훈 후보 확실히 유리하죠. 그런데 이제 박민식 후보를 한 20% 밑으로 10%대로 확 찌그러뜨릴 수 있느냐. 요게 관건이고 다음 주 초반에 여론조사 흐름이 되게 중요할 거다.
1: 이번 주말 지나서 흐름. 자 이재용님 빙글에 웃고 계세요?
2: 아니 저는 박민식 제가 만약 박민식 후보라면
1: 예.
2: 현 지도부가 너무 미울 것 같아요 이제.
1: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
2: 왜냐면 개소식 때 우르르 내려갔잖아요.
1: 그렇죠. 중진들도 많이 갔고
2: 중진들 다 갔잖아요. 네.
1: 원희룡, 나경원 의원.
2: 근데 선거에는 전 악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때 지도부가 내려가서 개소식은 뭐 성황리에 치렀을지언정 그때 기억나시겠지만 최고위원을 그 현장에서 하려고 했더니 부산에서 나온 시구위원들하고 이제 지자체 장들이 안 된다 하지 말아라고 해서 반대를 해서 못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그게 민심일 거 아니겠어요? 부산 민심. 그러니까 그 모습에서 반대되는 개소식을 했던 우리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에 손해를 봤을 거다. 그리고 최근에 조강한 최고가 그 말을 했잖아요. 단일화,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 관두면, 여기서 드랍을 시키면, 네. 드랍을 해주면, 네. 당에 다시 입당시키는, 복당시킬 수도 있다.
1: 네.
2: 이게 그냥 박민식 후보한테 비수를 찌르는 거예요. 이 진짜 지고 있나 보네, 완전히. 이거를 지금 확인시켜주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박민식 후보라면 당장 전화해서 왜 그딴 소리 하느냐. 전 이렇게 컴플레인 되게 세게 걸었을 것 같아. 난 죽으라고 하고 있는데.
1: 죽으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2: 하고 있는데 왜 딴 사람도 아닌 조강인 당신 최고가 지금 한동훈 관두면은 네. 복당시켜주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딴 사람도 아닌 당신이 얘기하면 내가 지금 확연히 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1: 이제 박민식 후보 오신 것 같아요.
2: 아, 그래요?
1: 예. 네.
2: 제가 목소리도 좀 똑같이 하고 싶은데.
5: 박민식 후보는 솔직히 말해서 네. 지금 매달릴 때가 당 지도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개소시 컨셉이 안 나오잖아요. 당 그렇죠. 지도부도 안 가면.
1: 네.
5: 그래서 본인이 원했을 거예요.
1: 예. 네,
5: 그리고 당에서 공천장 줄 공천장 줄 때 네. 엊그저께 박민식 네. 후보만 갔어요. 광역단체장 후보 중에 유일하게. 대구의 이진숙 후보하고 선대위 출범식에.
1: 예.
5: 그거 안 갔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그 바쁜데 부산에 서울까지 와가지고 당사에서 선대위 출범식에 나타난 거는 믿을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본인이 의지할 때가.
1: 예.
5: 그래서 지금 지도부 의견하고 박민식 후보 의견이 거의 같은 거라고 저는 봐요.
6: 박민식 후보는 지금 사실 워딩도 그러니까 뉴스에서 사라졌어요.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한동훈 얘기나 아니면 뭐 이 하정우 후보 얘기할 때 그냥 덤으로 얘기해 주는 거지.
1: 지금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박민식 후보.
6: 그러니까 덤으로 얘기해 주는 거지. 이게 지금 무슨 어떤 전략인지 뭔가 예. 뭐 노이즈를 만든다든가 뭔가 예. 없어요. 그런 게.
3: 아니, 저기야. 장동혁 대표 얘기를 들으면 그게 그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어?
6: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한동훈대 보수 안에서
3: 아니 박원석 의원님이 그러셨나? 네. 박민식 장동혁 단일화가 완성됐다고.
1: 아
5: 네. 그런 얘기들이 파다하죠.
3: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전에 그 조강
1: 한채고
3: 그 사람이 한동훈 후보에게 사퇴해서 사퇴를 하면 입당시켜서 뭐 복당을 단일화 양보하면 복당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거 굉장히 오만한 얘기거든요.
1: 거의 당대표가 하도 이상한 근데 얘기인데.
3: 전직 당대표한테 네. 마치도 솔직히 진짜 당이 당신 거야 하고 내가 진짜 반문하고 싶을 정도의 이런 아주 오만한 발언이에요. 근데 네. 이거는 저는 한동훈 후보에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오만 방자한 이런 그 당 지도부의 태도는 예. 지금 그 호를 단신 혼자서 저렇게 뛰고 있는 한동훈 후보에게는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정성국 의원이나 진종호 의원이 뭐 단일화를 위해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뭐 지금 필요한 것은 침묵이 아니다, 결단이다, 당 지도부 나서라 이러는데요. 저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런 그 소위 친한계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도움이 많이 될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정말 생각이 있으면 이 사람들도 같이 스킨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 같으면은요. 김대식, 곽규태, 김도읍 의원 찾아가겠어요. 그래서 지금
1: 의원들.
3: 예, 친한계, 친윤계 이게 지금 의미가 없이 지금 당이 이런 그 위기 누란의 와중인데 이러한 그 목표 때문에 우리가 단일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선배들이 지금 단일화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진정성을 호소해가지고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단일화 안 될 거예요. 거의 안 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의원이나 지금 지방선거에 뛰는 후보나 또 유권자들이 야 그래도 한동훈이밖에 없다라는 그런 그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훨씬 중요할 것 같은데
1: 예.
3: 저 지금 한동훈 후보님 제가 잘 돕고 있나요? 마치 이런 거 보여주듯이 마이크는 우리가 잡고 하는 거지.
1: 예.
3: 그래서 그런 전략 전술을 좀 구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도 그 박민식 후보가 굉장히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비난하잖아요. 저는 똑같이 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봐요.
1: 장동혁 대표가 또 SNS에 이제 반드시 지방선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 단순히 표만 계산하는 단일화는 보수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표만 계산하는 단일화. 요거는 이제 한동훈 후보와 박민식 후보 합치면 명확하게 한정 후보 이기는 숫자가 나오니까 이것도 계속 압력이 높아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는 말인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장동혁 대표의 이러한 일관된 모습 굉장히 힘이 되시죠?
6: 스스로 생명 연장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1: 그런가요?
6: 들고 단일화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예. 이런 생각도 갔는데 제가 볼 땐 거대한 당의 후보잖아요. 박민식 후보는.
1: 그렇죠.
6: 그런데 지금 굉장히 쇠약해 보여요. 그리고 오히려 홀혈단신인 한동훈 후보가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이 2등 싸움은요. 한동훈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훨씬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추후에 부산 현역 의원들도 제가 볼 때 한동훈계에서 적극적으로 영입할 필요가 있고 아니면 그들로 하여금 박민식 후보고 주저앉아라 이렇게 얘기할 그 작전을 좀 짜면 좋을 것 같은데
1: 예.
6: 장동혁계에서는 이걸 그대로 눈 뜨고 보고만 있을 거냐. 이거 자체를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박민식 후보 자체 개인기는 없고 장동혁 대표 역시도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보니까 이분도 뭔가 일을 제대로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개소식 때 보여줬던 중앙 스타 군단들 있잖아요. 일부 예. 극우 보수들의 어떤 네. 스타 군단들 예. 그런 분들이 계속 북구를 찾아가지고 박민식 후보 옆에서 계속 선거를 같이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방안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한동훈 대 장동혁의 싸움인데 그 예. 뒤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거고
1: 예.
6: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만약에 지게 될 경우에는 장동혁 역시도 치명상을 입게 될 겁니다.
5: 그렇게 남 걱정을 많이 해.
1: 민주당에 잘하면 되지.
6: 국민의힘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5: 싸움이 좋은 거죠.
1: 그 뒤에서 이게 하정우 후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얘기하시는데
5: 저는 저게 굉장히 자기 파괴적인 정치잖아요.
1: 네.
5: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박민식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마 박민식 후보는 2년 뒤가 총선인데 네. 뭐 굳이? 그리고 어차피 이번에 안 되면 그 한동훈은 떠날 거고 그러면 지금 당권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내가 또 공천을 받을 수 있을 텐데.

0: 다음 주부터 확연하게 차이가 날 거라고 보고 다만 이게 3자 구도에서도 이 보수 정당의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차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절묘하게. 이게 이제 답답한 거죠. 근데 한동훈 후보로서는 단일화에 대해서 열어놓잖아요. 그거는 꼭 단일화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어서 열어놓는 게 아니고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게 박민식 흔들어서 표 빼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열어놓는 거라고 보고 근데 진짜 제대로 선거를 하려면 박민식, 장동혁 이 커플도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아무 내용도. 그러니까 저렇게 정치하는 거는 저는 선거의 승패를 떠나서 저게 무슨 정치입니까?
1: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하정우 후보가 이제 공약을 냈는데 그 지역 내 총생산 GRDP 이 수치를 또 잘못 포기한 게 생겨서 이제 박민식 후보라든지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정옥희 의원님부터.
2: 그 당당하게 1억 몇천만 원이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1: 예, 1억 2천만 원.
2: 네. 아, 정말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1: 왜 이렇게 많이 먹나?
2: 근데 부산 평균이 한 몇천 3천 예. 뭐 얼마라고 하던데. 아, 그러니까 진짜 하정우 후보가 이 그 외모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평범한 외모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부담감이 없고 또 금세 친해질 수 있는 그리고 또 본인이 실력자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 실력이 지금 발휘되지 않는 그리고 처음부터 이제 실수를 하면서 거기다 정치를 처음 하니까 아 이게 진짜 이 판은 진짜 짬밥이 중요하구나.
1: 짬밥이라면?
2: 그러니까 경력?
1: 아, 짬밥.
2: 짬밥이구나. 짬밥.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뭐 다른 후보들로부터 맹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도대체 AI 전문가라 그러는데 그냥 하고 다니는 거 봐서는 전혀 AI 전문가 같지도 않고 그 구포하고 AI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킬 건지 나 굉장히 궁금했는데 예. 그 시장에도 로봇가 다닌다고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그거하고도 연결을 못 짓느냐고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3: 그 주문 받는 그 로봇 말하는
2: 그러니까 예. 차라리 그러면은 그 로봇하고 같이 다니면서 내가 AI 전문가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든지 또 막 짜장면 나르다가 야단도 맞고 막 정말 그냥 TV 화면을 보면서도 막 민망해. 야단 맞는 게 한편으로는 참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할까. 아마 진짜 서글프다는 마음도 들 것 같아요.
4: AI는 AI인데 홀루시네이션을 엄청 하는 거지.
2: 여론조사를 해보면 여전히 지금 뭐 많든 적든 오차범위 내에서라도 아직까지는 그 1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경영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올라가는 후보가 그 좀 더 그 결국은 이제 한동훈 후보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한동훈 후보가 이제 지면 떠난다 그러는데 이 정치인도 떠날 수 없어요. 거기 있어야지.
1: 거기 계속 있겠다 그랬어요.
2: 아니 거기 군인이. 있겠다 근데 사람들이 안 믿는데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거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1: 아 저도.
2: 그렇죠. 그리고 이기면 이기면 지금하고 상황이 완전 180도 반전이에요.
1: 그렇죠.
2: 그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의 정치인들도 이제 그때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걸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 생각을 한다면 지금도 뭐 굉장히 막 힘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거보다 더 뛰어야 될 수밖에 없어.
1: 더 열심히 해라.
2: 더 열심히 해야지 뭐.
1: 더 열심히 해라.
2: 그냥 여기서 나 죽겠습니다.
1: 아, 더 해라.
2: 몇 번 쓰러져야 돼.
1: 근데 하정 후보에게도 하신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4: 죄송합니다.
1: 죄송합니다.
4: 실수했습니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앞으로 이러지 않겠습니다. 동료들과 더 진짜. 진절하게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2: 이동학 최고가 진짜 잘한다. 저렇게 응원을 해줘야 본인에게도 도움이 돼요. 여기다가 뭘 잘못했어 하정우가 막 이렇게 나오면 아유 넌 좀 더 맞아야겠다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진짜 잘하시네.
4: 일단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실수했을 때 본인이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오히려 유권자들한테 맞습니다.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상대방들이 상대방 약점 잡고 물군으로 지고 이거 대표 선수가 한동훈 후보잖아요. 이게 완전히 약점을 이번에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짚고 들어오는 건데 하정우 후보가 이러한 빌미를 주지 않는 것도 제가 볼 땐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빌미를 주지 않는 게 지금까지 요 몇 주간 보여줬던 것에서 실점을 좀 줄일 수 있는 길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2: 그 말씀 들으니까 짧게 그 이제 GRDP 1억 2천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는 그거는 상대 후보로서는 당연한 건데 그 스타일이 꼭 약점 잡아갖고 이렇게 비트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점잖게

0: 그거 잘못이거든요. 많이 부족하십니다. 이렇게 진정하게.
1: 그런 거는 이재용 형이 잘하실 것 같아요.
0: 어, 잘할 것 같아.
1: 자, 해보세요. 어떻게 해보세요.
0: 해봐봐.
1: 자, 하정우 후보가 앞에 있다.
0: 1억 2천이라고 그랬어. 어. GRDP를.
2: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요.
1: 그렇게 하면 안 돼.
2: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아,
0: 다시. 틀렸다는 얘기에. 틀렸, 너
3: 저거는
0: 잘못했어.
3: 저희 캠프로 들어올 생각 없으신가요?
4: 저거는 상대 후보의 메시지가 아니고, 네. 같은 캠프 내에서 옆에 참모의 메시지. 후보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1: 레드팀, 레드팀, 레드팀. 하정우 후보를 돕기 위해서 내려가.
4: 이재용 의원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1: 아, 그래
4: 저렇게밖에 안 돼.
1: 그러니까 요즘 훨씬 공격적으로 바뀌었는데, 바뀌었는데 요 정도의 매너. 젠틀맨이에요.
4: 아니, 근데 하정우 후보가.
2: 품격을 지킵시다.
4: 네, 하정우 후보가 바로 사과했더라고요.
1: 네, 사과
4: 잘못 시인하고 잘했고요. 그 신인이기 때문에 아직도 얼떨떨한 게 여러 가지가 있고
1: 예.
4: 그리고 막 길거리에서 자기 지지하지 않는 후보한테 예. 약간 막 거부당하고 이러면 당황해요.
1: 아, 유권자 아니,
4: 저희처럼 뭐 선거 여러 번 나갔던 사람도 당황하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1: 그렇겠죠.
4: 그리고 크면서 살면서 예. 칭찬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공부도 잘하지.
1: 그러니까
4: 좋은 직장에 갔지. 아,
1: 좋은 직장.
4: 대통령이 뛰어가지고 청와대 수석도 했지. 공천도 받았지.
1: 예.
4: 근데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막 이제 그
1: 싫어하는 사람을 듣고 만나니까
4: 당황스럽죠.
1: 예.
4: 이제 어쨌든 본인이 선거하려고 나왔으니까 극복해야 될 문제고.
1: 예.
4: 그러니까 저는 하정우 후보는 뭘 특별히 잘하려고 하지 말고 실수를 줄이고 본인의 그 배경과 전문성과 장점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어필할까 여기에 집중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AI라는 건 거대한 산업적 비전이기 때문에 그거를 북구에서 국포시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거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것 자체가 틀린 질문이에요. 자꾸 한동훈 후보가 그렇게 몰아붙이던데 그건 예. 뭘 모르는 소리니까
1: 아하.
4: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1: 아.
4: 어쨌든 부산 발전이라는 지금 전재수 후보하고 약간 파트너잖아요.
1: 그렇죠.
4: 그런 큰 맥락에서
1: 어.
4: 본인이 전문가로서 갖고 있는 비전을
1: 예.
4: 어떻게 이제 부산을 위해서 쓸 거냐
1: 어.
4: 그리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쓸 거냐 이런 비전 내놓으면 돼요.
1: 전재수 후보랑도 좀 최근 통화해 보셨어요?
4: 최근에는 못했는데
1: 예.
4: 뭐 제가 아주 아끼는 후배예요.
1: 아끼는 후배.
2: 저는
1: 예.
2: 이분들이 말씀하신
1: 이분들?
2: 어, 이 두 분이 말씀하신 어. 하정우 후보에 대한 이 조언이
1: 이동아?
2: 너무나도 가혹하다 하정우한테.
1: 아, 그래요?
2: 왜냐하면 이게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프로는 실수가 있으면 바로 태세 전환됩니다. 아마추어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근데 예. 안 되는 사람한테 자꾸 하라 그러시는 거는
1: 이게 더 무서운 말이네.
0: 그게 더 가혹해요.
2: 아니 제가 봤을 땐 그게 아주 가혹한 진짜
1: 예.
2: 조언이고
1: 예.
2: 제가 봤을 땐 지금 하정훈 의원 후보는
1: 예.
2: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1: 예.
2: 왜냐하면 우리 여론조사 아까 처음 얘기했잖아요.
1: 예. 예.
2: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한동훈하고 박민식입니다. 하정훈은 그냥 쭉
1: 일관된 흐름이 있다.
2: 일관되게 높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티핑 포인트는 오히려 여기서 생길 거다. 야당 쪽에서.
1: 예.
2: 그렇기 때문에 하정훈 그냥 침대 축구한다, 그냥 가만히 있다. 저는 실패하는 선거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오히려 공세적으로 TV 토론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정우 후보에게 도움될
0: 그렇죠.
1: 것이다?
2: 그럼요.
1: 네.
0: 정원호 후보도 그렇게 네. 해야 되는데.
2: 맞아요.
0: 네.
3: 이런 조언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안 돼요.
1: 아, 속으면 안 됩니까?
4: 하정우 후보 속지 말고 하던 페이스를 유지해라.
1: 하던 페이스 유지해라. 토론 같은 거 많이 하지 마라. 아,
4: 유지해라.
1: 유지해라.
4: 지역구 후보가 무슨 토론이에요. 지역구 누가 토론을 본다고.
3: 소규모 모임을
0: 아니요, 그러니까
3: 하면서.
0: 오히려. 지역구 후보들이 토론을 해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잖아요.
1: 네.
0: 그런데 토론을 피한다 그러면 그 자체는 인식을 하거든요.
1: 그렇지, 그렇지.
0: 차라리 맞아. 토론을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네. 보든 말든 하면 거의 안 봐요.
1: 아.
0: 그래도 아 열심히 저렇게 토론에 임하는 거 보면 자신이 네. 있나 보다.
1: 아.
0: 그런 인식을 하게 되죠. 근데 지금은 아유 쟤 뭐 무서운 것도 많고 저 어떡하냐 저거. 저 오빠 하라 그러면 오빠 하고 짜장면 하라 그러면 짜장면 나르다가 야단이나 맞고 어? 깨빡이나 치고 그렇게 아, 생각하잖아요.
4: 이 얘기는 정원 후보가 들어야 되고
1: 예.
4: 하정 후보는 하던 대로 해라.
1: 아,
4: 중요하지 않다.
1: 그러니까 서울시장 네. 도전자는 더 강하게 해라고.
4: 유권자 12만에 60% 투표 잡으면 7만 2천 명 투표하는 거고
1: 예.
4: 3만 5천 표 잡으면 이긴다.
1: 알겠습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자 여의도 예정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아주 주말 잘 보내시고요.
0: 네.
1: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4: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함께 하셨습니다. 자, 한판승부에서는 이번 주말에 또 이번 6월 재보선 핫플레이스 중 하나죠. 부산 북갑 현지 취재를 한번 다녀올 예정입니다. 현지 취재를 열심히 주말 동안 해서 월요일날 취재물을 들고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승부.

0: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씨 없는 수박 개당 6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케이타운 떡국 떡볶이 떡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자연의 고운 고춧가루 5파운드당 1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안녕하세요. 비전원 크레딧 대표 박유진입니다. 저희 비전원 크레딧은 2007년부터 크레딧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개인이 해결하기에 너무 복잡한 파이낸셜 크레딧 문제, 앞으로도 한인 여러분의 입장에 서서 권리와 혜택을 저희 비전원 크레딧에서 찾아드리겠습니다.
0: 703-539-8377, 703-865-7308.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오늘도 가만히 있는 나를 뒤흔드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누구는 주식으로 몇 배를 벌었다더라. 또 누군 주사 맞고 몸무게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더라. 하루 10분 투자에 인생이 달라졌더라. 들을 때마다 두 귀가 팔랑팔랑 춤을 춥니다. 몸의 중심을 잡으려면 코어, 우리 몸의 중심인 배의 힘이 중요합니다. 흩어진 호흡을 모아서 다시 나를 반듯하게 세우는 힘. 요란한 세상 속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결국 그건 내 안에서 나옵니다. 내 마음 당신 곁으로 김정수입니다.

0: 진짜 요새는 애들도 주식해서 돈을 벌더라고요. 이렇게 주식을 안 하는 나만 바보인가 싶기도 하고 배우고 싶죠. 그런데 이 나이에 주저하게 됩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안 하면 내가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죠. 독야 청청 멋지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기가 어디 쉽나요? 누가 여기서 한마디 하면 어? 그런가? 또 누가 저기서 한마디 하면 어? 진짜? 이렇게 막 흔들리고 저만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 굳이 살 필요 없었는데 예예 이게 이렇게 좋댄다 하면 갑자기 괜찮아 보여서 덜컥 사신 적 없으십니까? 이런 건 주로 약이 그렇더라고요. 특히 예예 몸에 너무 좋대 하면 크게 비싸지 않으면 예 사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 약 끝까지 먹은 거 별로 없으시죠? 다 먹지도 못하고 유통기한 지나서 결국 버리게 되는데 뭐 이런 거 하나 정도는 다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은 팔랑귀 되셔도 손해볼 수 일 없으실 겁니다. 안 사면 손해. 오늘도 세일 품목 갖고 오실 방정일 부장님이 아니고 지금 한국 가셔갖고요. 오늘은 다른 분이 오실 텐데 어떤 물건을 갖고 오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 우리 최현주의 아따 이야기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엘리커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보험, 엘리코3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에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이고요.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 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 반점. 내 생이 누룽지 703-354-1950 703-354-1950.
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4: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5: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6: 구매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5: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6: 면역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5: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6: 866-566-9191 866-566-9191.

날씨 이야기. 꽃 떨어진 자리마다 연두빛 어린 잎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연한 녹색에 매일매일 초록을 더해 진한 녹색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어느새 세상이 다 녹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이 본격적으로 생장하고 번식하며 열매를 맺는 여름으로 가고 있는데요. 폭죽 터지듯 휘몰아치던 봄꽃과 바람에 흩날리는 꽃비도 좋지만 밖에서 지칠 줄 모르고 노는 아이들 웃음소리만큼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봄은 꽃처럼 아름답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바로 꽃가루 알러지로 자꾸 긁어 피부는 엉망이고 코와 기관지 속으로 꽃가루가 들어가 콜록콜록거리게 되고 외출 자체를 삼가해야 하지만 이렇게 좋은 5월 봄날 집안에만 있을 수 없는 우리 아이들. 솔직히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으신데 이산화탄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기후 가열화가 세계적인 기후 위기가 되지만 식물에게는 양껏 번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합니다. 식물이 먹고 자라는 광합성 재료인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요. 잎과 꽃 생산량도 늘어나면서 더 많은 꽃가루를 생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돼지풀, 자작나무, 오리나무처럼 수컷이 꽃가루를 바람으로 퍼뜨려 번식하는 풍매화의 꽃가루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중요한 식물이라고 하는데 더 심각한 것은 단순히 양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꽃가루의 독성도 더불어 강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점점 많아지는 기후 위기 환경에서 자란 식물의 꽃가루에 사람 몸이 훨씬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알레르기가 점점 심해지고 재채기와 콧물 정도로 끝나던 문제가 천식, 기관지염증,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병이 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후 변화는 꽃가루 양도 늘리고 독성도 강해지는 데다가 꽃가루가 날리는 기간 자체를 길게 만들고 있는데 예전에는 잠깐 지나가던 봄철 꽃가루가 이제는 몇 달씩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겨울이 짧아지고 봄이 빨라지면서 식물의 개화 시기가 앞당겨졌고요. 봄이 오래가기 때문인데요. 결국 훨씬 더 오랜 기간 꽃가루에 노출되면서 우리 몸의 면역계는 끊임없이 자극받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예전엔 꽃가루 알러지 같은 경우는 그저 계절성 불편쯤으로 여겼는데 이제는 인간 면역 체계 전체까지 뒤흔드는 거대한 환경 재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봄날 퉁퉁 부은 아이의 눈, 밤새 기침하는 우리 어르신들의 기관지, 마스크를 써야만 외출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북극곰이 불쌍하다는 감성의 문제가 아니고 먼 미래의 후손에게 미안해해야 하는 윤리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이제 기후 위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인간 자신의 폐와 심장, 면역 체계와 생존을 직접 흔드는 현실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지구야, 아프니? 나도 아프다. 결국 우리 인간도 아프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건조한 가운데 알러지가 피크인 요즘 차라리 비가 좀 자주 왔으면 하는데 어쩜 비가 이렇게 인색할 수가 있죠? 왔다 하더라도 그냥 흉내만 내고 가는 것 같아요. 아유, 또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폭우가 쏟아져서 피해나 입는 건 아닌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비가 너무 인색하네요. 오늘부터 날씨 정말 끝내줍니다. 끝내주다 못해 9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곧 시작이 될 텐데요. 다가올 더위에 비하면 뭐 오늘은 아주 선선한 날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현재 최고 기온은 70도, 섭씨 21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햇볕은 다시 비추고 습도는 낮게 유지되면서 오늘 퇴근길마저 모두 쾌적한 날씨로 한 주를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북서풍으로 보는 25마일 이상의 강풍이 때때로 불겠습니다만은 밤이 되면서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밤 DMV 지역은 맑거나 부분적으로 흐린 날씨로 조용하고 선선한 불금을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저녁 늦게 기온이 50도 후반까지 떨어졌다가 토요일 새벽에는 50도 초중반까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밤에는 바람이 약해지고 거의 잔잔해지면서 습도도 낮아서 쾌적한 수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는 예상되지 않고 있고요. 토요일 이른 아침에는 순환도로 주변에서 햇살과 간간이 지나가는 구름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토요일부터 본격적인 기온 상승이 시작이 됩니다. DMB 지역 대부분에서 최고 기온이 80도대까지 오르면서 햇살과 맑은 구름이 섞이겠고요. 습도는 5월 중순 기준으로 비교적 쾌적한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오후 늦게 I-81 서쪽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대부분 지역은 비가 오지는 않겠습니다. 토요일 밤은 온화한 날씨 이어지면서 최저 기온은 50도 후반에서 60도, 섭씨 13도에서 15도 가까이 예상됩니다. 토요일에는 최고 기온 기록 경신에는 근접할 수는 있겠지만 기록을 깰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외선 지수가 9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9를 찍었네요. 지금부터 자외선 차단제 준비하시고 꼼꼼히 바르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도요, 여름 같은 따뜻함이 중부 대서양 지역에 돌아옵니다. 오후 최고 기온이 91도, 섭씨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도심 지역과 순환도로 안쪽 일부 지역은 더 무더울 수 있겠습니다. 습도도 점차 높아지겠는데요. 특히 워싱턴 북쪽과 서쪽 지역에서는 늦은 오후에 소나기나 천둥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지만 대부분 지역은 비가 오지는 않겠습니다. 일요일 저녁은 따뜻하고 다소 습하겠으며 이번 따뜻함은 다음 주 초에 더 더워질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이번 주말 뭐든 만끽하는 주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매우 덥거나 더운 날씨가 DMB 지역에 걸쳐 나타나면서 최고 기온은 80도 후반에서 90도 중반까지도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습도가 높아지면서 오후에는 체감온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하루 대부분은 비가 오지는 않겠지만 늦은 오후 고지대에서 국지적으로 뇌우가 발생해서 저녁에 동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발생하는 뇌우는 다소 강하겠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이건 내셔널 공항과 덜러스 공항에서는 최고 기온 기록 경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레이건 내셔널 공항의 5월 19일 최고 기온 기록은 93도이고요. 덜러스 공항의 최고 기온 기록은 92도입니다. 특히 오후에 맑은 날씨가 지속된다면은 예상 최고 기온이 이 기록에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이 5월 15일이니까 4일 안으로 93도를 찍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다음 주 화요일도 무더운 날씨 예상되며 최고 기온은 96도, 와 벌써 찍었습니다. 섭씨 3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쪽에서 찬 전선이 서서히 접근하면서 습도도 계속 높아지겠고요. 화요일은 늦은 오후와 저녁에는 산발적인 뇌우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집중호우도 내릴 수 있습니다. 최고 기온 기록 경신 가능성 물론 있습니다. 레이건 내셔널 공항의 5월 20일 최고 기온은 95도였는데요. 벌써 뭐 다음 주 화요일이 96도니까 덜러스 공항의 기록도 93도니까 뭐 쉽게 기록 경신 하겠는데요. 현재 예보 기온은 이 기록에 약간 못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더 높은 기온이 예상대로 나타난다면 최고 기록이 경실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해지는 시각은 오후 8시 15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6분이 되겠습니다. 5시 56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기온으로 봐서는 확실히 봄이긴 합니다. 바람도 아이고 지금은 좀 잠잠해졌네요. 방송국 올 때만 해도 와 미친 듯이 바람이 불더니 마음 단단히 잡으시고요. 구창모입니다. 방황.

0: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 매주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특히 이 주말을 맞아서 자칫 설레일 수도 있고 또 자칫 또 함부로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꼭 잡아주는 것만 같은 때로는 언니같이 때로는 동생같이 때로는 철없는 아내같이 예, 영혼이 맑은 여성입니다. 최현주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1: 너무 과찬의 말씀으로
0: 뭐 돈도 안 드는데 뭐 아니 진짜예요.
1: 감사합니다.
0: 아 진짜 예예.
1: 예쁘게 봐주셔서.
0: 저는 없는 말은 안 해요.
1: 맞아.
0: 저 진짜
1: 나 믿어.
0: 솔직해요.
1: 이런다.
0: 아니 진짜
1: 예. 이렇게 쓱 받는다.
0: 아 그 웃음 소리가 아주 인간적이네요. 안녕하세요 이러다. 그게 또. 반전 매력. 예, 좋습니다.
1: 반전에 반전에 반전입니다.
0: 참, 어떻게 저런 목소리에 설거지를 쌓아놓고 잠을 잘 수가 있는지. 진짜 연구 대상.
1: 벌레 안 나옵니다.
0: 알아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1: 대박의 유래를 아십니까?
0: 대박의 유래요? 오, 재밌겠는데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1: 옛날 옛날에 노랭이 영감댁이라고 악명 높은 부잣집에 새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지독한 구두쇠 노릇을 하며 자수성가로 재산을 불린 노 시아버지는 어느 날 며느리를 곳간 앞으로 불렀습니다. 자, 이제 내가 곳간 열쇠를 맡게 되었으니 내가 부자가 된 비밀을 전수해 주겠다. 곡식을 내어줄 때는 이 작은 대박으로 세어서 주고 받을 때는 이 큰 대박으로 세어서 받거라. 영특한 며느리는 시아버지께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오히려 그 반대로 하였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쌀을 끌어오는 사람들에게 큰 바가지로 내어주고 작은 바가지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소문이 아름아름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이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멀리서 다른 마을 사람들까지 이 집으로 곡식을 끌어오는 바람에 곳간에 깊숙이 묵은 곡식까지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자 곳간에는 햇곡식들이 들어와 전보다 더 많은 독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안 되어 새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되었고 그 집은 노랭이 영감댁이라는 별호 대신 대박집이라는 별호를 얻게 되었답니다.
0: 그러니까 집안에 누가 들어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1: 아, 그 대박이 네. 이렇게 곡간 곡식 이렇게 받을 때
0: 네, 네, 네. 그 대박.
1: 네, 네. 네, 네. 그 대박인데 작은 대박이냐? 큰 그, 대박이냐? 그래서 대박으로 와, 이 며느리 진짜
0: 지혜로운.
1: 아,
0: 어떡하나?
1: 이런 며느리 또 얻어야 돼. 아니 그 나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런 며느리 구합니다. 우리 집을 부자로 만들어줄 대박 며느리 구합니다.
0: 그 대박이 거기서 유래가 됐군요.
1: 그랬다네요. 저도 지금 처음 알았는데.
0: 글쎄 말이에요.
1: 그래서 대박 대박 했군요.
0: 대박.
1: 이렇게 깊은 뜻이.
0: 그러니까 집안에 누가 네. 들어오느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집안뿐만이 아니라 어느 사회를 가든 어느 모임을 가든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은 굉장히 환해지고 또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은 또 분위기가 또 싸해지고 그 분위기 메이커들도 있고 이렇게 항상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있고 에너지를 뺏어가는
1: 사람.
0: 그래서 그 이효리 씨가 그랬다죠. 그 이상순 씨는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라고 누가 물어봤는데 이효리 씨가 그랬대요. 이 세상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어딨어. 나와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거지.
2: 맞아 맞아. 네.
0: 근데 뭐 분위기를 싸게 하거나 에너지를 빼가는 사람이 꼭 나쁘다고는 할 순 없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에너지를 주는 사람 또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2: 아,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떤 친구는 만나고 오면은 막 신이 나요. 그리고 막 룰루랄라 룰루랄라 막 이러면서
0: 다음에 또 만나고 싶고
2: 설거지를 싹 다 해.
0: 아이고 그 진짜 좋은 친구인데.
2: 근데 어떤 친구는 만나고 오면은 기운이 지쳐져가지고 아유 올라가서 자자 그렇게 되는 친구가 있어요.
0: 어떤 분은 또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감정의 쓰레기통. 내가 저 친구의 감정의 쓰레기통인가? 그러니까 만나면 자기 하소연만
2: 자기 할 말만 다 해.
0: 예. 아우, 그 얘기만 진짜. 쫙 늘어놓고 빠 이러고 가면 아우. 자기는 별로 할 말도 안 했는데 지친대요.
2: 당연하죠. 대화라는 게 주고받아야지. 혼자 다 하면 무슨 대화입니까? 그러려면은 방송국에 가서 마이크 잡고 하지. 왜 나를 만나?
0: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누가 듣습니까? 예. 그 김창옥 쇼에서 김창옥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상과 인상이 있는데 그 엄마들도 아이가 잘 되는 집안은 엄마 인상이 좋고 아이가 좀 잘 안 되는 집안은 엄마가 진상이지.
2: 저도 들었어요.
0: 우리가 진상은 되지 말아야지. 인상까지 말하지도 않지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집안이 환하고 아이들이 반기면 그거는 좋은 인상을 가진 엄마고 내가 집에서 나가면 아이들이 환하고 좋아하면 그건 진상이다.
2: 천천히 오세요.
0: 그러게요. 오늘 뭐 친구분들이랑 늦게 오셔도 됩니다. 놀다가 뭐 또 이렇게 나오면 이건 생각해 봐야 돼요.
2: 맞아요. 바퀴벌레 아빠라는 말도 있어요.
0: 그래요?
2: 아빠가 퇴근하면 애들이 스스스스 들어가.
0: 이야.
2: 그래서 뭐 그런
0: 바퀴벌레 아빠.
2: 그런 말도 있고.
0: 적어도 우리 그 소린 듣지 말아야 되지 않아요?
2: 그럼요.
0: 나 마음은 그런데 이제 그게 되냔 말이죠.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2: 저는 좀 그래도 애들이 반겨주는 편이에요. 아유 또 자랑한다.
0: 아니에요. 예, 그러실 것 같아요.
2: 왜냐면 저는 애들 키울 때 잔소리를 안 했거든요.
0: 최고의 엄마죠. 최고의 엄마. 잔소리 안 하는 것은.
2: 잔소리를 안 한 이유는 양심이 있어서. 왜냐면은 저도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 저도 어렸을 때 맨날 못 빠뜨리고 다니고 맨날 어질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잔소리를 하려다가 아 나도 그랬는데 이것들이 하늘에서 봤나? 찔려서 잔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0: 예. 참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쉽지 않죠 사실은. 내가 그랬기 때문에 너는 그러지 마 이러고 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나도 그랬기 때문에 그냥 입을 닫는다는 건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2: 근데 저희 새언니가 제 조카한테 엄마는 전교 1등만 했는데 막 이랬대요. 그래서 아 설마 그랬겠니?
0: 안 봤는데 뭐 조사할 것도 아니고.
2: 그런 엄마들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양심적인 엄마도 있습니다.
0: 어느 것이 꼭 맞다 틀리다는 저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예, 뭐 다 자기 자식들 알아서 잘 하시겠지.
2: 아이 그럼요.
0: 자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의 최현주였습니다.
2: 이번 한 주간도 아름답고 따뜻하게 보내세요.

0: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0: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2: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씨 없는 수박 개당 6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K타운 떡국 떡볶이 떡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자연의 고운 고춧가루 5파운드당 1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멕시코의 한 서커스 공연가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75kg이 넘는 무게를 들어 올려 세계의 신기록을 경신했다는 소식입니다. 기네스북에 따르면 멕시코 포토시주 산루이스 출신의 서커스 다이애나라는 예술가는 르파즈 극장에서 열린 도전에서 75.35kg의 하중을 머리카락으로 견뎌내며 머리카락으로 가장 무거운 무게 들어 올리기 여성 부문 기네스 세계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26년 경력의 베테랑 공연가인 다이애나는 이번 도전을 위해 6개월간 혹독한 훈련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녀는 두피와 목, 등 근육에 가해지는 엄청난 압력을 견디기 위해 체육관 원판과 또 쇠사슬을 이용한 특수장치를 고안한 뒤 점진적으로 무게를 늘려왔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도전 당일 자신의 머리카락을 양갈래로 단단히 땋고 이를 고리 모양의 도구와 쇠사슬로 연결된 중량판에 고정을 했습니다. 긴장한 관중들 앞에서 그는 성인 한 명의 몸무게와 맞먹는 무게를 오직 머리카락의 힘만으로 들어 올렸는데 75.35kg의 무게를 공중에서 14초 동안 유지한 그녀는 무게를 버티는 와중에도 두 팔을 옆으로 우아하게 뻗는 퍼포먼스를 선보여 관객들의 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기록 경신 직후 이어진 추가 공연에서는 갈고리에 머리카락을 고정한 채 자신의 체중 전체를 실어 공중에 매달리는 고난도 기술을 선보이면서 다시 한번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고 하네요. 아이고, 서커스가 원제적 서커스요. 이 천막 치고 가만히 깔고 개구멍으로 탈락달락 오던 때가 진짜 재밌었는데 요즘은 애지 아니어서는 감당도 안 할 겨. 아이고 이니들도 힘들겄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장악으로 인한 글로벌 연료 위기 속에서 지난해 칸 국제영화제를 찾은 유명 인사들의 전용기 행렬이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칸 영화제 기간 운항한 전용기는 700대 이상으로 약 200만 리터의 연료를 소모했는데 이는 승용차가 지구를 약 750바퀴 돌 때 배출하는 탄소량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연료 부족이 전 세계적인 식량난과 기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한정된 연료 공급이 재난 구호와 인도적 지원 활동에도 차질을 빚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미 5월에만 전 세계 항공편 13,000편이 취소가 되는 등 항공 대란이 현실화됐음에도 부유층의 전용기 이용은 여전하다는 지적인데요. 이에 전직 조종사들과 백만장자 단체는 올해 영화제 참석자들에게 전용기 대신 일반석 이용이나 기차 이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직 전용기 조종사는 기후 위기와 연료난이 겹친 상황에서 전용기를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식량 생산과 구호 활동에 절실한 연료를 낭비할 명분이 없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유럽연합의 허술한 세제 혜택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현재 유럽연합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전용기의 3분의 2와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탄소세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매일 지불하는 세금을 정작 부유층은 피해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국의 진보단체에서도 전용기는 최상위 부유층만 누리는 사치제임에도 여전히 연료세나 탄소세 대상이 아니며 필수 의료와 서비스용 연료 확보를 위해서라도 전용기 운항을 제한하고 정당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하네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 말이 달리 나왔겠냐고요. 아니 꼼은 돈 벌어야지 뭐. 법도요 원래는 있는 놈들끼리 맹근 거 아뇨. 아님 말로 당신네들도 있어봐요. 저런 말 나오나. 자고로 있는 놈들이 더 무섭다니까.
캐톨릭 국가로 성소수자 문제에 보수적인 폴란드에서 해외에서 결혼한 동성 커플이 법적 부부로 처음 인정받았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폴란드법에는 아직 동성 결혼 관련 규정이 없지만 다른 유럽연합 국가에서 맺은 결혼이라면 국가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폴란드 시장은 법

독일에서 결혼한 두 명의 폴란드 남성에 대해 당국이 혼인관계를 인정해 줘야 한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하는데요. 폴란드 총리 역시 우리 정부는 법원 판결을 가능한 한 빨리 이행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그동안 차별받아온 성소수자 커플들을 향해 수년 동안 거부감을 느꼈던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며 이번 변화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그는 이어 공직자들에게도 개인적인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각 개인의 존엄성은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며 그들도 우리 곁에 사는 이웃이며 다른 이들과 똑같이 존중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과 행정 조치가 폴란드 내 동성결혼의 전면적인 합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폴란드 헌법은 여전히 결혼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하네요. 정의를 허문 모요. 이미 허락했잖아. 아이 그렇게 한둥 두놈 하다 보면 뭐 당중에는 다 되는 것이지 뭐. 이런 걸 보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 아니오. 이탈리아 법원이 아버지 2명과 어머니 1명 총 3명을 아이의 법적 부모로 공식 인정했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대표적인 캐톨릭 국가인 이탈리아에서 3인 부모가 법적으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탈리아 바리 항소법원은 약 5년 전 독일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기록을 인정하며 생부와 그의 남성 배우자, 생모 3명을 공동 부모로 등록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해당 아동은 독일에 거주하는 남성 부부와 이들의 오랜 여성 친구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부부 중 한 명은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이며 이탈리아, 독일 이중 국적자인 배우자와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생부의 배우자는 동성 부부의 이웃 의붓 자녀 입양을 허용하는 독일법에 따라 아이를 정식 입양했고 이후 이들 부부는 독일에서의 입양 사실을 이탈리아에서도 공식 등록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현지 지자체는 대리모 출산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탈리아는 대리모 출산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그러나 항소법원은 원심 결정을 뒤집고 이들의 공동 양육 모델을 최종 인정한 것으로 세 사람 모두를 아이의 법적 부모로 등록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부부 측을 대리한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은 이번 판결의 진정한 의미는 법원이 세 사람 사이에 공동 양육 합의를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라며 대리모 계약 등 제3자 개입 없이 함께 가족을 이루겠다는 공동의 자발적 선택이 있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전통적 가족 가치를 중시하는 캐톨릭 단체에서는 이번 판결이 가족법 체계를 흔들고 미성년자들을 이념적 실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고 하네요. 아니 지들이 뭔디 나서고 난리요? 이? 부모를 안 허겄다는 것도 아니고 허겄다고 하는데 이? 한번 잘 키워보라고요. 아이고 애 키우는 거 녹록지 않죠. 이? 낭중에 안 한다고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네. 이? 필리핀의 12세 소녀가 보트 전복 사고 후 구조 요청을 위해 5시간 동안 약 6km를 헤엎친 놀라운 사연이 전해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필리핀 콜라시 지역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 체리 앤 마테오라는 학생은 지난 6일 오전 11시경 일행과 함께 타고 있던 모로보트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당시 승객 4명을 태운 보트는 쿨라시 본섬에서 바트바탄 섬으로 이동하던 중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를 만나 뒤집혔다고 합니다. 보트가 전복된 뒤 소녀는 바다에 고립된 일행을 구하기 위해 직접 육지까지 헤엄쳐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한 뒤 거센 파도와 강한 조류를 건너며 약 5시간 동안 6km를 헤엄친 끝에 가까스로 섬에 도착을 했고 주민들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사고 신고를 접수한 뒤 필리핀 해양경비대는 수색, 구조 작업에 착수했는데 거친 해상 상황 속에서도 섬 주민들은 모터보트 8척을 동원해 구조 작업에 나섰으며 당국은 탑승객 4명 전원이 무사히 생존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해양경비대는 소녀의 용기와 희생정신을 공식적으로 치하했습니다.

있으며 현지 지방정부는 소녀에게 장학금과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아니 무슨 검토를 그렇게 오래야. 그냥 주면 되지. 아주 그냥 창한 학생이네. 아이고 지발 낭중에 정치나 안 했으면 좋겠네. 일본이 곰피해 확산으로 고심 중인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곰이 목격된 건수는 307건으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고 퇴치 스프레이 오작동 사고 등 추가적인 이슈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먹을 것을 찾아 민가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으며 가급적 정해진 시간에 쓰레기를 버려 쓰레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른 아침과 저녁에 시야가 좋지 않은 곳을 지날 때 유의해야 하며 곰의 서식지에 들어가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서식지 주변에 가게 될 때에는 라디오나 벨, 소리가 나는 물건, 퇴치 스프레이를 휴대하고 헬멧이나 배당을 착용할 것을 권장했으며 곰을 만나 공격을 당할 시에는 얼굴과 머리, 정강이 등을 팔로 가리고 엎드려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다고 하네요. 아이고 들어갈 곳이 없어서 곰 서식지에 들어가. 이? 죽을라면 뭔 짓을 못하겠냐마는 차라리 날 잡아 잡수쇼. 어찌 그려. 무한리필 식당에서 과식으로 토하는 손님이 늘자 스페인의 한 식당이 이른바 구토 요금을 도입했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손님이 지나치게 많이 먹은 뒤 매장 안에서 토할 경우 추가 비용을 물릴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스페인 세비야 지역 할베스에 있는 무한 리필 식당 스시 토로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이 식당은 최근 과식으로 인한 구토 사례가 늘자 매장에 안내문을 붙였다고 하는데 식당 안내문에는 손님이 너무 많이 먹은 결과로 구토할 경우 식당이 피해 보전을 위해 추가 요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식당 측은 구토 사례가 다른 손님과 서비스, 매장 관리 위생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식당은 제때 주문을 내보내고 위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른 손님들에게도 피해가 생기고 있어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로 구토한 손님에게 얼마를 부과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이 식당의 뷔페 가격은 요일과 시간대에 따라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2만 7천 원에서 3만 8천 원 안팎으로 그닥 비싼 편은 아닙니다. 이번 조치는 음식을 남기는 손님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일부 뷔페 운영 방식과 비슷하지만 구토 행위 자체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 무한 리필 식당은 정해진 금액을 내고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긴 하지만 일부 손님이 본인 식사량을 넘겨 음식을 과하게 먹거나 매장 안에서 토하는 상황이 번복이 되면 다른 손님에게도 불쾌감을 줄 수 있고 무엇보다 구토 요금은 손님을 처벌하려 라는 목적보다는 과식을 막고 매장 위생을 지키려는 경고에 가깝다고 하네요. 아니 꼴랑 20불도 안 되는 돈으로 한 달치 먹고 안 먹으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 말이야. 아이고 아주 그냥 추접시던네 추접시던. 아무리 배고라 죽는 사람 있어도 배 터져 죽는 사람 없다고 말이야. 배 터져 죽겠냐 하는 식으로 먹는다 말하냐 시방. 거지가 달리 거지여. 그 거지 새끼들 같으니라고. 진성입니다. 보릿고개.

잠시 후 안내 들으시고요. 저는 2부에서 여러분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장 보러 가는 날. H마트의 세일 품목. 오늘은 뭘 하나를 갖고 오실지 기대해보면서 저는 잠시 후에 찾아뵙고요. 라라랜드 1부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nto Global Ministry가 주최하는 제1기 버지니아 성경중심의 상담치유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성경적 상담, 인지치료와 행동분석, 커뮤니케이션 등 전문 강사진이 함께하는 이번 세미나는 5월 16일 토요일, 22일 금요일, 2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버지니아 비엔나에 위치한 워싱턴 온누리교회에서 열립니다.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가족이나 성도님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내 자신도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성경 중심의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703-307-8453, 703-307-84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워싱턴 가정상담소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 부모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ADHD 디코디드 부모를 위한 필수 가이드를 주제로 아동과 성인의 ADHD에 대한 이해부터 진단, 치료, 그리고 실질적인 양육 전략까지 워싱턴 가정상담소 멘탈 헬스팀의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최 크리스틴 박사와 임상 전문 상담사 이다운 박사가 직접 전해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5월 14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워싱턴 가정상담소 홈페이지 fccgw.org 또는 전화 703-761-2225, 703-761-222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미한 기업인 친선포럼과 버지니아 한인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반아시안 혐오 범죄 대응과 예방, 법적 권리와 커뮤니티 협력 포럼이 개최됩니다. 최근 반아시안 혐오 범죄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법률, 외교, 치안 전문가들과 함께 실질적인 대응 방안과 예방 전력을 공유하게 되는 이번 포럼은 5월 15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8시까지 알렉산드리아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립니다. 사전 등록자에 한해 참석이 가능하니 자세한 문의는 240-281-7949-703-939-552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과 페어팩스 카운티 등 관련 기관의 후원과 함께하는 이번 포럼을 통해 대응 역량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인 동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오늘은 2026년 5월 15일 민방위 날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매달 15일 민방위 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라라랜드 2부 이 시간도 변함없이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이죠. 옴니화재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다힐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씨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카톡 친구 맺으셨다고요? 맺으신 김에 노래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준킴께서 신청해 주신 곡 조항조의 만약에, 오늘 2부 첫 곡입니다. 앞으로 자주자주 들러주시고요. 신청곡도 보내주시고 좋은 글 있으시면 같이 공유도 해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카톡 친구 맺으시면 저희가 또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도 드립니다. 영문 이름과 주소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조석진님께서 또 글과 함께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벌써 또 돌아온 불금이네요, 은경씨. 일주일 중 가장 아름다운 이름, 금요일. 오늘 하루는 당신의 노력에 대한 선물입니다. 지친 일주일을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수고했어 라고 말해주는 따뜻한 금요일 밤이 되길. 금요일은 설렘을, 주말은 휴식을, 오늘 밤은 아무 걱정 없이 즐기세요 하시면서 불금에 어울리는 짧은 시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나왔다. 지친 마음에도 불은 꺼지지 않았고, 우리는 또 주말이라는 작은

괜히 신나는데요. DJ 덕이 부릅니다. Run to you!

0: 기분이 좀 업 되셨나요? 이 디지덕의 노래는 좀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어도 저절로 어깨가 들썩들썩해지거든요. 자, 이사야 12장 2절 말씀 보내주신 복별님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라, 하느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구원이십니다. 진실한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감사 기도하신다며 오늘도 귀한 말씀과 함께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꿈은 이루어지나니 항상 쉬지 않고 노력하면 노력의 결과가 올 것입니다. 오늘도 청혼의 꿈을 향하여 미친 듯이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달려요. 저는 너무 달려서 탈이에요. 감사하고요. 탐존스의 Keep on Running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이 곡도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요.
1: (제가) 중학교 때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0: 뭐 열정 따라갈 가수 별로 없을걸요. 탐 존스입니다. Keep on running.

라라라 퀴즈. 노래 다섯 곡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노래 다섯 곡 잘 들어보시고요.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톡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오후 5시 전까지 생방송 스튜디오 703-218-1310으로 전화주시면 제가 받습니다. 그렇게 정답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정답자는 매주 수요일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세요. 정답자는 물론이고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퀴즈 나갑니다. 힌트를 드리자면요, 가수들에게 조금 집중해 주세요. 들으시는 곡은 김민종이죠. 하늘 아래에서라는 곡입니다.

여러 가지 구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연기를 잘하니까 그 연기의 구설이 가려진 배우 중에 한 명입니다. 바로 이병헌의 눈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 탤런트가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몰랐어요. 지창욱이 부르는 지켜줄게 듣고 계시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모두 들려드렸습니다. 이 다섯 곡의 공통점, 이 다섯 가수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정답하시는 분들 카톡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는 다음 주 수요일 발표합니다. 정답자에게는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스타벅스에서도 입맛에 맞게 골라 드실 수 있는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인생사 세월의 다리를 건너고 건너오니 늙음이 머물고 뚜벅뚜벅 많은 세월을 걷다가 보니 좋은 인연도 만나고 기분 좋은 아침도 맞습니다. 우리네 인생사 어디서 멈출지 어느 정류장에서 내릴지 모르지만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 하시기를 하시면서 우리 애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강문경이 부릅니다. 팽이.

강문경의 팽이 들으시면서요. 또 잠시 전하는 말씀 들려드리고 자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매주 우리 방정일 부장님이 나오셨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센터빌의 우리 양주호 부지점장님께서 셀프목 하나를 맡고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2: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3: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4: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3: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4: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3: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4: 866-566-9191, 866-566-9191.
5: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6: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씨 없는 수박 개당 6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케이타운 떡국 떡볶이 떡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자연의 고운 고춧가루 5파운드당 1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자, 오늘 특별히 센터빌 지점이죠. 우리 센터빌 H마트의 양주호 부지점장님께서 오늘 특별히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예,
1: 센터빌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니, 내가 이렇게 확 뛰어나는데 갑자기 안녕하세요. 예, 항상 이렇게 좀 조용하신 편이세요. 그렇죠?
1: 예, 맞습니다.
0: 예. 근데 이 시간은 좀 약간 시장터처럼 약간 좀 이렇게 방방 뛰어야 되는데, 이래갖고 이 물건 마실 수 있겠습니까?
1: 예, 최선을 다해서 그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0: 예. 내가 지쳐. 자, H마트 이번 주 세일 품목 기대가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품목은 어떤 건가요?
1: 이번 주에도 저희 H마트 고객님들을 위해서 네. 40주년 상품들이 또 준비가 됐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이번 주 40주년 상품은요. 오리온 꼬북칩입니다. 이제 나들이 시즌이다 보니까 나들이 가실 때 챙겨가시라고 꼬북칩을 14개, 12개죠. 12개를 한 상자에 담아서 8불99전에,
0: 와우.
1: 8불99전에 준비를 했고요. 또 지난번에 세일을 했던 조지 루시 텀블러를 이번에 다시 앵콜 세일로 준비를 했습니다.
0: 오, 예, 저번에도 너무 감사하죠.
1: 예,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하셔가지고 이번에도 준비를 했는데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뭐 42불99전 하던 텀블러가 11불99전이에요.
0: 말이 됩니까?
1: 이번에도 아마 많은 물량이 소진이 될 것 같아서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아니 색깔도 너무 이쁘고 그리고 사실은 이 텀블러도요. 이것도 소비성이거든요.
1: 예, 맞습니다.
0: 잘 잊어도 버리고 소중하게 갖고 다니다가도 이게 유통기한이 있더라고. 지가 알아서 없어져죠. 예, 그래서 특히 텀블러 같은 경우는 구석구석 닦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뭐 좀 오래 쓰셨다 하면 이번 기회에 이렇게 싼 가격 나왔을 때 구입하시면 너무 좋죠.
1: 예, 맞습니다. 또 조지 루시 그 브랜드다 보니까
0: 그럼요.
1: 보온이 너무 잘 된다고 고객님들이 그 피드백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다시 저희가 앵콜 세일을 준비를 한 겁니다.
0: 네네. 감사하죠, 저희는. 총 7종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종류가 많은가 봐요?
1: 예, 종류가 두 종류인데 색깔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요.
0: 아, 네네네.
1: 예, 뭐 마음에 드시는 색깔로 매장 방문하셔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1: 예. 그리고 또 저희 스마트카드 고객님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저렴한 상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스마트카드 멤버들께 드리는 세일은 이번 주는 농협 한국쌀이에요. 농협 탕진강 찰진쌀 새청무쌀이라고요.
0: 네.
1: 예, 한국쌀을 준비했습니다.
0: 이 발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잘하시네요. 예. 연습하셨어요?
1: 예, 계속 팔고 있다 보니까
0: 아, 이제
1: 많이 찾으셔서 네. 예, 알고 있는데 이 새청무쌀은 강진쌀이에요. 전라남도 강진쌀이고 그 품종이 청무벼라는 품종입니다. 이제 일반 벼보다 좀 식감이 더 찰지고 네. 쫀쫀한 맛이 강해서 고객님들이 좋아하시고 또 단백질 수치가 조금 더 낮다 그래요. 다른 벼보다.
0: 네.
1: 그래가지고 밥이 좀 더 푸석하지 않고 부드럽다고 합니다.
0: 알겠습니다. 네.
1: 그리고 또 저희 줄기토마토 준비를 했습니다. 줄기토마토가 4파운드 한 상자고요.
0: 네?
1: 한 상자에 6불99전씩. 예, 요즘에 토마토 가격이 제일 많이 오르는 야채 중에 하나인데 줄기토마토를 일부러 좀 저렴하게 고객님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또 우리 붕어빵 준비했습니다. 또 아이들 간식으로 제일 많이 사랑을 받는 용궁에서 온 붕어빵입니다. 예, 단팥과 슈크림인데 다 발음하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예. 용궁에서 온 붕어빵이고요.
0: 네.
1: 또 해오름 게맛살. 해오름 게맛살도 4불99전에 저희 스마트카드 고객님들께 한해서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 네.
1: 또 우리 곤약 젤리 준비를 했는데요.
0: 아, 요 다이어트 하시는 예, 분한테는 맞아요. 뭐 최고죠.
1: 예, 포만감이 있다 보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식사 대용으로 좀 많이 드시고 있는데
0: 네.
1: 이게 곤약이 또 콜레스테롤 조절에도 좋다고 합니다.
0: 최고입니다.
1: 예, 그러니까 저렴할 때 7불99전에 7팩이 안에 들어있어요. 하루에 하나씩 드시는 걸로 기획이 돼서 준비된 예, 곤약 젤리입니다. 저렴할 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이 곤약 같은 경우는 그 냉동 보관도 가능한 거죠?
1: 냉동 보관도 가능합니다. 예,
0: 예, 예.
1: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이들 학교 보낼 때 간식으로 곤약을 보내는데
0: 네?
1: 예, 얼려가지고 넣어서 보내면 녹아서 아이들이
0: 그 사이에 녹습니까?
1: 예, 먹더라고요.
0: 아니 근데 애들이 곤약을 먹어요?
1: 예, 아이들도 좋아하는 간식이에요. 곤약은.
0: 오.
1: 예. 그러니까 아이들 간식에도 좋고 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좋고.
0: 최고죠.
1: 예. 그러니까 곤약 젤리 저렴할 때 구매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또 떡국과 떡볶이 떡도 준비를 했어요. 저 H마트 예, 브랜드 K타운 브랜드입니다. K타운 떡국 떡볶이 떡을 4.4파운드가 4불99전에 4불99전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저렴할 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야채 코너에서도 저렴한 것들을 많이 준비했는데요. 네. 특히 수박. 수박이 전부 사이즈입니다.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사이즈예요. 저희는 큰 사이즈를 6불99전 한 통에 저렴하게 수박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사과는 허니즈 사과입니다. 좀 고객님들이 조금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허니즈 사과가 고객님들이 좋아하셔서 저희가 지금 계속 세일을 종종 내고 있는데 네. 허니즈 사과는 이제 허니 크리스피를 개량한 품종이에요. 미국 품종인데 더 아삭하고 단맛이 정말 극대화된 품종이에요. 그래서 드셔보신 분들은 정말 맛있다고 다시 와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 품종입니다.
0: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저께 예. 샀어요. 예. 어저께 샀는데 이거 세일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내가 세일이면 나 그럼 내일 와야 되나 그랬더니 목요일 저녁부터 세일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허니 크리스피 그 사과 먹거든요. 예. 예전에는 이제 후지
1: 예, 맞아요. 예, 예.
0: 그것만 먹었었는데 예. 어느 순간 허니 크리스피를 먹으니까 세상에 이런 사과가 그래서 그것만 고집하다가 얼마 전에 그 방정일 부장님이 이 사과를 소개를 해줘갖고 먹었는데 어머. 허니 크리스프도 더 맛있는 거예요.
1: 네, 정말 그 일반 미국 마켓에서도 고급 품종으로 좀 분류가 돼서 판매하는 아이템이에요.
0: 가격도 네. 아주 괜찮고.
1: 예, 맞습니다.
0: 그래서 저도 어제 이거 사갖고 오늘 하나 먹었는데 양도 적당하고 사실 허니 크리스피는 조금 커요.
1: 예.
0: 그래서 하나를 다 먹기 조금 부담이 되는데 요건 아주 딱 좋습니다. 예. 적극 추천, 강력 추천입니다.
1: 예, 많은 분들이 진짜 좋아하고 계시니까요. 한번 이번 저렴할 때 한번 이용해 보시면은 파운드에 1불 99전에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 다시 한번 사과 이름이?
1: 허니즈 사과예요. 허니즈 사과.
0: 허니즈 사과. 네.
1: 파운드에 1불 99전도 있고 또 2파운드 봉투에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그건 3불 49전에 두 가지 다 저렴하게 세일하고 있습니다.
0: 네.
1: 뭐 그리고 고객님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샤인 머스켓 포도가 한 팩에 9불 99전씩 저렴하게 준비가
0: 맛있죠.
1: 되어 있고요. 또 파가 세일이에요. 파가 5단에 2불씩.
0: 웬열?
1: 파가 5단의 이불이니까 파는 뭐 기초 식자재잖아요.
0: 많은
1: 꼭 필요하시니까 오신 김에 저렴할 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파 같은 경우는 쌀 때 잔뜩 사다 놔서 그리고 종종 썰어서 냉동 보관하면 좋더라고요.
1: 예,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렇게 저장을 하신다고 많이들 사가십니다.
0: 예, 예.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5개의 이불.
1: 5단의 이불. 아. 예. 그리고 느타리 버섯도 세일입니다. 느타리 버섯이 파운드에 4불 99전이고요.
0: 네.
1: 또 두부가 세일이에요. 자연 담은 두부가 한 모에 1불 29전씩 예,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 종류가 다 저렴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정육 코너와 수산 코너에서도 다양한 상품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0: 네.
1: 정육 코너에서는 생 돼지 등갈비를 파운드당 4불 99전씩 그리고 육개장용 앞치맛살을 9불 99전에 저렴하게 준비를 했고요. 또 불고기가 3불 99전입니다. 돼지불고기가 3불 99전에 어허. 준비되어 있고 또 매콤한 삼겹살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양념 삼겹살을 5불 99전에 저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0: 네.
1: 또 저희 수산 코너에서는 제주산 광어가 21불 99전 오랜만입니다.
0: 아, 직송입니까?
1: 예, 제주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
0: 이야,
1: 아주 귀한 몸들입니다.
0: 우리보다 낫네.
1: 네, 맞습니다. 예, 광어를 또 오랜만에 저희가 세일을 준비를 했는데요. 또 제주 광어 이제 아무래도 쫄깃한 그 식감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0: 다르죠.
1: 많고
0: 네.
1: 최근에 이제 사시미가 비싸서 많이 못 드셨던 분들은 이번에 저렴할 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운드에 21불 99전이고요. 또 통갈치 준비되어 있어요. 갈치구이 드실 분이나 갈치찜 드실 분들을 위해서 통갈치가 파운드에 4불 99전씩 4불 99전씩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새우, 머리 달린 머리새우가 5불 99전에 5불 99전에 새우도 저렴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 그 그로서리 섹션에서는요.
0: 네.
1: 현미, 현미가 15파운드 12불 99전. 네, 12불 99전에 준비가 되어 있고, 또 한국 쌀 말고 그 캘리포니아 쌀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가지고 국보 옐로우를 15파운드 13불 99전에 같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쌀도 13불 99전에 저렴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런천 미트는 두 개 5불씩 저희 아얌육 런천 미트예요. 저희 아얌육은 저희 H마트 브랜드인데요. 아얌육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뉴욕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FDA가 함께 상주하면서 운영을 하는 공장입니다. 오, 그래서 그러니까
0: 그만큼 믿을 수 있다.
1: 예, 그렇죠. 품질 면에서 믿고 구매하실 수 있는 그 저희 육가공 그 공장이니까요. 네. 저렴할 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런천미트 같은 경우는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
1: 예,
0: 그리고 또 약주 좋아하시는 또 우리 아버님들한테 예. 최고의 반찬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예, 맞습니다.
0: 이렇게 저렴할 때 이것도 몇 개 사놓으면 비상용으로도 좋을 것 같고
1: 예. 그리고 또 칠갑 예, 들깨 수제비와 칼국수를 함께 담아서 이번에 출시가 된 기획 아이템입니다.
0: 네네.
1: 수제비와 칼국수가 함께 들어있는데요. 기존의 들깨 수제비도 참 고객님들이 좋아하시고 들깨 칼국수도 참 좋아하셔서 칠갑에서 따로 런칭을 한 거예요. 이제 칠갑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그 소면 그 제면 회사로는 최고의 회사이기 때문에
0: 네네.
1: 믿고 드셔도 되는
0: 네,
1: 그런 아이템을 8불 99전에 준비를 했고요.
0: 네.
1: 또 풀무원도 따라서 같이 저희 생면 아이템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뭐 짜장면, 우동, 칼국수 전부 다 4불 49전에 평소에 하던 세일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 그 어려운 경제를 함께 나누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그리고 또 고객님들을 좋아하시는 인기 상품인데요. 얼짱 쭈꾸미예요. 쭈꾸미 16불 99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양배추 같은 거 하나 함께 송송 썰어서 넣으셔가지고 볶아 네. 드시면은 아주 뭐 식당에서 드시는 쭈꾸미보다 더 네.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0: 예. 이거 혹시 집에서 해보신 적 있으세요?
1: 저희 집은 자주 먹습니다. 예.
0: 아 그러세요? 예. 아 그리고 우리 지점장님께서 직접 해서 드시나요?
1: 제가 할 때도 있고요.
0: 아.
1: 예. 이제 아내가 해줄 때도 있고.
0: 어느 게 더 맛있나요?
1: 저는 아내가 해주는 게 맛있는데 아내는 또 제가 해주는 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0: 원래 너미 해준 게 제일 맛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예. 예.
1: 그리고 또 삶은 부지깽이 나물을 저렴하게 세일을 했습니다.
0: 예, 부지깽이 나물이요? 이거 예. 또 처음 듣는 나물인데?
1: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0: 네.
1: 이게 삶아서 얼려놨기 때문에 드시기가 너무 편해요. 그냥 물기만 빼서 바로 무쳐 드셔도 되고
0: 예.
1: 그냥 볶아 드셔도 되고 또 부지깽이가 뭐 효능이 뭐 당뇨를 좋게 해준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0: 확인된 거는 없지만 소문에 의하면은
1: 아무래도 예, 소문도 그렇고
0: 네.
1: 또 요즘에 또 유명한 그 챗GPT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예예예. 예. 예, 예. 예,
1: 그리고 이번 주에 다시 들어온 이번 주에 처음 들어온 이제 신상품입니다. 샤르봉봉 두바이 스타일 쫀득 초코 모찌예요. 예, 한국에서 한참 인기가 많았던 두쫑쿠를 아실 텐데요.
0: 두쫑쿠 알죠,
1: 예,
0: 알죠.
1: 예, 두쫑쿠는 이제 쿠키 그 성분 때문에 저희가 들여올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모찌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쿠키 외에 다음에 모찌가 또 유행을 했는데
0: 모찌가 맛있어. 예,
1: 두쫑모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
0: 네.
1: 한 팩에 6불 99전에 예, 샤르봉봉 그 제빵회사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한국에서 많이 떠오르고 있는 회사인데
0: 네.
1: 그 회사에서 만든 거니까 믿고 이번에 두쫌모 한번 즐겨보시면 보통 베이커리 가서 드시는 것보다 예,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0: 지금 부지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에 제가 그 부지깽이 나물 한번 좀 찾아봤어요.
1: 예.
0: 비타민 A와 C, 사포닌이 풍부해서 호흡기 건강, 그러니까 가래나 기침, 그러니까 담배 피시는 분들한테도 좋고
1: 예.
0: 황산화 및 면역력 강화, 연세 드신 분이나 늙는 거 싫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좋고 혈당 조절, 다이어트까지도 좋다네요.
1: 그래서 그런지 고객님들이 많이 찾으세요. 많이 찾으시고 세일하면 또 많이 사시고
0: 이게 그러니까 늘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러면?
1: 늘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세일할 때 이 가격은 세일할 때만 드릴 수 있는
0: 그렇죠,
1: 가격이라서
0: 그렇죠.
1: 저렴할 때 어차피 냉동 부지깽이니까요. 구매해놓고 드셔도 되고 많은 분들이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드신다고 여러 개를 사가시더라고요.
0: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 오늘 당장 사야겠는데 요거하고 두쫑크.
1: 예, 아, 두쫑모입니다. 두쫑모.
0: 알겠습니다. 예,
1: 두쫑모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또 저희 그 낭만브라더에서 나온 낭만 꾸떡이 이번에 4불 49전 세일이에요. 이것도 정말 기가 막힌 간식인데요.
0: 아, 그래요?
1: 예, 떡 안에 모짜렐라 치즈가 들어있어요.
0: 오, 그래서 너무 맛있겠는데? 예,
1: 녹여서 구워서 찍어 그 참기름 같은 데 찍어 드시면은 예. 아주 인기가 높은 간식입니다. 예.
0: 다시 한 번요?
1: 낭만브라더 낭만 꾸떡이에요.
0: 예, 꾸떡.
1: 예, 꾸떡. 여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꾸떡이 이번에 좀 저렴하게 세일을 하고 있으니까 꾸떡. 저렴하게 이용하시면 좋고 또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태 아이스크림을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 뭐 바밤바부터 탱크보이 여러 종류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매장 오셔서 저렴할 때 좀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또 오랜만에 다시 저희가 세일을 하는데요. 해오름 순수 보리차예요. 보리차. 고객님들이 많이 아시고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 한동안 저희가 물량이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고객님들께 준비해드리지 못했는데 이번에 다시 저희가 준비해드릴 수 있게 돼서 예, 두 개 3불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 굉장히 저렴하고 특히 보리차 같은 경우는 몸에 열을 내려주기 때문에 여름에는 뭐 필히 드셔야 되는 또 차 중에 하나입니다.
1: 예, 맞습니다. 보리차를 집에다 그냥 보리차를 끓여 드시지 않고 사서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요즘에는 많이들 선호하시는 아이템이에요.
0: 네네.
1: 그리고 통통배 볶음 멸치입니다. 멸치가 1파운드 지함으로 되어 있어서요. 조그마한 그 종이 상자 안에 들어있고요. 15불 99전에 예, 볶음 멸치가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유부초밥도 풀무원 유부초밥도 한 팩에 4불 99전씩 저렴하게 준비를 해놨고 또 고춧가루 찾으시는 분들 위해서 자연의 고운 고춧가루를 17불 99전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0: 뭐 김장을 하든 안 하든 고춧가루는 예. 우리 한인 그 밥상에 빠져서는 안 되는.
1: 예, 맞습니다. 또. 고춧가루 필요하신 분들 많이 가져가시는데 그분들 위해서 저희가 고운 고춧가루를 저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저희 하우스웨어 섹션에서도 저렴한 아이템들을 준비를 했는데
0: 네.
1: 뭐 페리오 칫솔, 칫솔이 오늘 4+4.
0: 오.
1: 예, 8개가 8불 99전입니다. 8불 99전. 또 한국, 저희는 이제 한국 손님이 많다 보니까 네. 말씀을 나눠보면은 한국 칫솔을 꼭 굳이 써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한국 칫솔이 한국 분들 치아에 딱 맞다. 그래가지고 저렴하게 저희가 또 한국 페리오 칫솔을 8불 99전에 준비를 했고요.
0: 네.
1: 또 고무장갑 준비했습니다. 고무장갑이 1불 79전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0: 근데요, 왜 고무장갑은 꼭 한쪽만 그렇게 빵꾸가 나죠? 희한하죠?
1: 글쎄요, 저는 제가 고무장갑을 쓰질 않아가지고 저는 그냥 맨손으로

0: 준비해 놨으니까요. 저렴하게 매장 오셔서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지금 이 모든 게 그 센터빌뿐만이 아니라 페어팩스, 버크 뭐 다
0: 예, 맞습니다.
1: 동일한 가격인 거죠?
0: 예, 저희가 그 신문에 광고로 나가고 네. 제가 여기 나와서 안내해 드리는 상품들은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전 매장이 동일한 가격입니다.
1: 알겠습니다.
0: 예, 동일하게 취급하는 상품들이고 가격이니까 어디든지 가까운 데 가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1: 네.
0: 또 그리고 고객님들이 요즘에 많이 물어보시는 게
1: 네.
0: 그 코코넛 워러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가
1: 코코넛 워러. 예, 예.
0: 이번 주에 저희가 코코넛 워러를 준비를 했어요. 자코 코코넛 워러가 2불 49전입니다. 코코넛 워러는 물보다 더 수분 흡수가 빠르대요.
1: 아, 수분 흡수가 이 코코넛 워러 예. 드시는 분들은요. 예. 이것만 드세요.
0: 예, 맞아요. 많이 찾으 한국
1: 완전 매니아들이 많이 너무 많아서 주로 스페니쉬 친구들이 코코넛 워러 많이 찾는데 이제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한인 분들도 굉장히 매니아들이 많이 생기셨더라고요.
0: 예, 몸에도 좋고 뭐 말 그대로 천연 이온 음료라고 하니까요.
1: 네.
0: 저렴할 때 오셔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굴소스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금기 판다 굴소스를 준비를 했어요. 예, 이금기 판다 굴소스는
1: 최고죠.
0: 예, 굴소스로는 판매 1위예요.
1: 1위. 오리지널
0: 판매, 예. 판매가 제일 잘 되는데 한국 그 굴소스를 드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 저렴하니까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관장 특별 세일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관장 네. 아이템들이 일부 30% 세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5월 28일까지예요. 가정의 달 세일을 할 때 저렴하게 오셔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사실 정관장 좋은 건 아는데 가격이 네, 참... 그렇죠.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고맙게도 30% 세일을 해 주신다니까 5월 28일까지 예, 기간 놓치지 마시고 일찍 가서 꼭 사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번에 갔었는데 세 개를 샀는데 없어요. 더 하나 살라 그랬는데도.
0: 예, 맞습니다.
1: 왜 벌써 솔드아웃이 됐더라고.
0: 빨리 서두르셔야 돼요. 저희가 예. 많이 갖다 놓는다고 갖다 놓지만 또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까 정관장은 또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서 많은 분들이 믿고 사시다 보니까는 금방금방 떨어집니다.
1: 맞습니다.
0: 또 그리고 제가 여기 나와서 이제 고객님들께 또 이렇게 세일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리고 설명해드리지만 또 빨리 이 정보를 접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저희 카카오톡을 이용하셔도 돼요. 카카오톡에서 저희 H마트 버지니아 VA를 검색하시면은 저희 카카오톡에 H마트가 뜹니다. 그 친구를 추가하시면 매주 목요일 저녁 7시경에 새로운 세일 아이템들과 함께 새로운 프로모션 모든 다양한 정보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오늘
0: 예,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제 저렴하게 정말 알찬 쇼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꼭 매장 오셔서 그 외에도 많은 상품들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안 되니까 예, 오셔서 직접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오시자마자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든지 네. 하나라도 더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예, 역시 다르십니다. 자, 오늘 특별히 센터빌 지점 우리 양주호 부지점장님께서 나오셔서 놓치면 손해볼 특가 상품들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요.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일찍 품절될 수 있는 세일 품목들이 더러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요거는 꼭 사셔야 된다라는 것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0: 제가 이번에 개인적으로 진짜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1: 네.
0: 두바이 초코 모찌입니다.
1: 저도 그거 살려고 했어요.
0: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이제 지금 처음 들어왔지만
1: 네네.
0: 앞으로 계속 들어올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왔을 때 한번 또 맛보셔야 한국 분들과 또 얘기도 하고 할 때 나도 두바이 초코 모찌 먹어봤다 예,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드셔보시고 아이들과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가격도 괜찮고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게 되나요, 또?
0: 아무래도 다음 주에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또 좋은 기회를 얻어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H마트의 우리 양주호 부지점장님이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는 걸로 기약을 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기로비의 신인류의 사랑 들으시면서 라라랜드 문을 닫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저 주말 좀 푹 쉬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더 많은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월요일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시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여러 군데 집을 보고 오신 후에 마음에 드는 한 군데를 결정하고 막상 어퍼를 하려고 하니까 그 집 상태가 어떠했는지 생각이 잘 안 나시는 경험을 하시죠. 어퍼 넣기 전에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꼼꼼히 살핀 후 어퍼를 하면 될 일인데 셀러 마켓이거나 경쟁이 붙은 집들은 그럴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더욱이 인스펙션을 하지도 못하고 사는 경우는 정말 집 사기 전에 딱 한번 둘러보고 마지막 클로징 전에 파이널 워크드루에서 한번 보는 것이 끝인 경우도 있습니다. 몇십 불짜리 옷 한 벌을 살 때도 한참을 입어보고 비교하고 들었다 놨다 하는데 수십만 불, 백만 불이 넘는 집을 사는데 20, 30분도 둘러보지 않고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켓에서 처음 방문하셨을 때 어떻게 어디를 살펴봐야 하는지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의 위치나 구조 등은 개인 취향이시니까 각자의 방법으로 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집을 들어가실 때나 나오셔서 지붕과 사이딩의 상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붕이 높아서 잘 안 보인다면 몇 걸음 골목을 올라가서 멀리서 보시면 대부분 지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지붕이 언제 교체되었는지 알려달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붕과 맞닿은 맨 위층에 올라가셨을 때는 천장에 물이 스며들어온 자욱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장이나 창틀 쪽에 누렇게 젖었다가 마른 자국이 있다면 지붕이나 창문 틈새에 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올드하우스의 경우 창문 교체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창문의 상태도 꼭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덱과 패리어로 나가는 슬라이딩 도어의 상태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이딩의 경우는 정면에서 살펴보는 것보다 옆으로 비스듬히 살펴보시면 사이딩이 휘었다거나 헤일 데미지 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엌 싱크나 화장실 싱크의 캐비넷은 열어보셔서 물이 샌 자욱이 바닥에 있는지 살펴보시고 자욱이 있다면 살짝 만져보셔서 현재도 젖어 있는지 예전에 새었지만 고쳐진 것인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많이들 염려하시는 에어컨과 히팅은 직 방문하시면서 켰다 껐다를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유닛의 제작 연도, manufacture date을 보고 얼마나 오래 되신 것인가를 보고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간혹 제작 연도가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매뉴팩처 회사들은 유닛의 시리얼 번호에 제작 연도를 알 수 있는 숫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에 혹시라도 물이 들어온 흔적이 있는지는 unfinished 된 mechanical room 같은 곳에서 벽면을 잘 살펴보시면 흔적을 발견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무로 된 스터드가 젖었다 마른 자욱이라든가 선펌프 주변의 콘크리트의 상태, 외벽의 상태 등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집 사기 어려운데 계약이 되어도 불안한 경우가 많으시죠? 서두르지 마시고 마음에 드는 집을 만나시면 꼼꼼하게 최대한 살펴보시고 경험이 풍부한 에이전트에게 많이 질문하시고 의견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2: 케이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K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지난달 중순부터 이어지고 있는 휴전을 45일 더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남극 탐험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미국과 유럽 보건당국이 승객들에 대한 격리 및 추적 관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 확산을 촉발한 미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뉴욕의 재재심이 15일 배심원단 평결 불발로 또다시 무효로 종결됐습니다. 뉴욕과 롱아일랜드를 연결하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노사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으면서 북미 최대 규모 통근 철도 시스템이 운행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미 한인사회와 아시아계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비영리 공익재단인 한인 커뮤니티 재단 KACF가 샌프란시스코 KACF-SF와 합병 추진 계획을 12일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여름철 청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한 대규모 연방 단속이 추진됩니다. 오늘 나이지리아 북부와 남부에서 무장괴한의 학교 공격으로 학생들이 잇따라 납치됐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뉴멕시코주 산악지역에서 소형 의료 수송기가 추락해 탑승자 4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뉴욕과 롱아일랜드를 연결하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노사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으면서 북미 최대 규모 통근 철도 시스템 운행이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노조 측은 토요일 자정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으며 뉴욕주와 MTA는 대체 교통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뉴욕시와 뉴욕 롱아일랜드를 연결하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노조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 간의 임금 협상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파업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관사, 정비사, 신호 담당 직원 등 철도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5개 노조는 토요일 자정까지 새로운 계약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노조는 전체 LIRR 직원 약 7,000명 가운데 절반가량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LIRR은 평일 기준 하루 약 25만 명이 이용하는 북미 최대 규모의 통근 철도 시스템으로 뉴욕 맨해튼과 롱아일랜드 지역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교통수단입니다. 실제로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뉴욕 광역권 출퇴근 교통망에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LIRR 노사 갈등은 지난해 9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중재로 한 차례 파업 위기를 넘긴 바 있습니다. 당시 연방정부의 개입으로 협상이 일시 연장됐지만 이후 60일간의 추가 협상에서도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최대 쟁점은 임금 인상 규모입니다. MTA는 이미 다른 노조들과 동일한 수준인 3년간 9.5%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반면 노조 측은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 증가를 반영해야 한다며 4년간 총 16%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공개 협상 이후 MTA 측 수석 협상가 게리 델라버스는 4년차 계약 기간에 사실상 4.5% 수준의 추가 보상을 제공하는 절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노조가 요구하는 기본급 인상 대신 일시금 형태의 지급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MTA 측 협상가 델라버스는 기자회견을 통해 양측의 입장차는 극복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라며 현재 남은 문제는 결국 금전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노조 측 대변인 케빈 섹스턴은 합의를 향한 긍정적인 움직임은 있었지만 타결이 임박했다는 전망은 섣부른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생활비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는 계약은 결국에는 실질적인 임금 삭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주와 MTA는 파업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 대책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MTA는 출퇴근 시간대에 무료 셔틀버스를 제한적으로 운행해 주요 LIRR역과 퀸즈 지역 지하철역을 연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캐티 호컬 뉴욕주지사는 필수 근로자를 제외한 시민들에게 가능하면 재택근무에 나설 것을 권고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앞서 노조의 임금 요구에 대해 지역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과도한 요구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이용객들의 불안과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승객은 철도가 멈추면 맨해튼 출근은 악몽이 될 것이라며 휴가 사용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생활비 상승에 대한 노조의 입장에는 공감하면서도 수십만 시민들의 불편을 볼모로 삼는 방식에는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LIRR은 지난 1994년에도 약 이틀간 파업을 벌인 바 있으며 2014년에도 파업 직전까지 갔다가 당시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중재로 극적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미투 운동 확산을 촉발한 미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뉴욕 제재심이 15일 배심원단 평결 불발로 또다시 무효로 종결됐습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날 맨해튼 뉴욕주 대법원의 커티스 파버 판사는 배심원단이 사흘간의 심의에도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하자 재판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파버 판사는 배심원들이 도저히 합의에 이를 수 없을 정도로 팽팽히 맞서 있다며 더 이상 심의를 이어갈 이유가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은 와인스틴이 2013년 맨해튼 한 호텔에서 배우 지망생 제시카 맨을 성폭행한 혐의를 다뤘습니다. 와인스틴은 2020년 1심에서 맨 등 여성 3명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뉴욕주 대법원이 재판 과정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파기했고 재심이 결정됐습니다. 2025년 재심에서 배지먼다는 제작 보조원에 대한 성범죄 혐의는 유죄로 또 전직 모델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맨에 대한 성폭행 혐의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혐의만 분리해 다시 재판에 넘겼지만 이번에도 배지먼단 평결이 불발되면서 재판은 다시 무효가 됐습니다. 와인스틴 측은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변호인단은 맨이 와인스틴과의 합의된 관계를 통해 영화계 경력을 쌓으려 했으며 이러한 시도가 무산 되자 앙심을 품고 혐의를 지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재판 무효에도 와인스틴은 당분간 수감 상태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와인스틴은 2022년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별도의 성폭행 혐의로 징역 1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습니다. 맨해튼 검찰은 이번 무효 선언 이후에 해당 혐의에 대한 네 번째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남극 탐험 크루즈 선에서 발생한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서 미국과 유럽 보건당국이 승객에 대한 격리 및 추적 관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3명이 숨지고 여러 국가에서 감염 의심 사례가 보고된 가운데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네덜란드 탐험 크루즈선 MV 헌디우스호에서 발생한 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미국과 유럽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은 남극 관광 출항지인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아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인 또는 추정 감염된 사람은 최소 10명 수준이며 이 가운데 2명이 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이 공식 확인됐고 나머지 한 명은 한타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사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현재 미국 내 최소 41명이 한타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으로 보건당국의 모니터링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3명은 11개 주 보건당국 관리 아래 추적 관찰 중이며 일부는 병원에 격리됐습니다. 크루즈선에 직접 탑승했던 미국 승객 16명은 네브라스카대 메디컬 센터로 이송됐으며 이 가운데 15명은 격리 관찰 병동에서 모니터링을 받고 있습니다. 초기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던 미국인 의사 스티븐 콤펠트 박사는 이후 재검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 병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콘펠드 박사는 현재 자신의 건강 상태는 매우 좋으며 한타바이러스 음성이 확인돼 안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보건당국도 크루즈선 확진자와 접촉한 26명을 병원에 격리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프랑스인 접촉자들 모두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보건당국은 잠복기가 최대 42일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 3회 검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프랑스에서는 혼디우스호에 총 5명이 탑승했으며 이 가운데 여성 승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여행했던 다른 승객들과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접촉한 사람들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이번 감염 사태의 발원지로는 아르헨티나 최남단 도시 우수아니아 외곽 지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일부 승객들이 출항 전 조류 관찰 투어와 야외 활동에 참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설치류 배설물을 통해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우수아니아 외곽 쓰레기 매립지 일대에서 감염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타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설치류의 배설물이나 소변, 치매 포함된 바이러스 입자를 사람이 흡입할 경우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수아니아 당국은 지금까지 지역 내에서 한타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공식 부인했습니다. 당국은 바이러스를 옮기는 긴꼬리 생쥐와 유사한 설치류가 지역에 존재하지 않으며 섬 지형 특성상 바이러스의 유입 가능성도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증상이 있는 감염자와 가까운 접촉을 했을 때 전파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실제 연구 사례를 보면 단순히 밀접 접촉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염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아르헨티나 엔프엔 지역에서 34명이 한타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되고 11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 감염자가 발열 상태로 생일 파티에 참석한 이후 참석자 여러 명이 잇따라 감염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어 장례식장에서 추가 감염이 이어진 정황도 보고됐습니다.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의 조지프 앨런 교수는 단순히 길에서 인사를 나눈 정도의 접촉 이후 감염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안데스 한타바이러스가 COVID-19처럼 강력한 전파력이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약 150명의 승객이 수주 동안 같은 크루즈선에서 함께 생활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감염자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홉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 은행의 안정감과 로컬 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3: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빨간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없는 수박회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5불99, 바베큐용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갈비 파운드당 3불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7: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7: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8: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9: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앤안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앤안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0: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매색이 누룽지 탕도.
9: 703-354-1950 703-354-1950.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9분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성영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특파원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중국 방문을 마치고 15일 귀국길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한 관련 논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했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북한에 대한 어떤 논의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알다시피 나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다라며 그는 최근 매우 조용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과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는데 소통의 시기가 언제인지는 불분명해 보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소통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후속 질의에 그게 중요한가라고 반문한 뒤 나는 그것에 대해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와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를 존중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전날 정상회담에서 중동 정세와 우크라이나 위기 그리고 한반도 등 중대한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거론됐던 대만 문제에 대해 시 주석과 많은 얘기를 나눴다면서 중국과 분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문제에 대해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해선 안 된다는 중국 측 요구에 확답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추정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방어할 것인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시 주석이 오늘 내게 그것을 물었지만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아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며 바로 나다. 나만 유일하게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 주석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공격 상황에서 미국의 대응 기조를 물었다는 것이 사실일 경우 그것은 시 주석이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는 뜻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중 홍콩 언론사주 지미 라이에 대해 시 주석이 석방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전날 정상회담 직후 NBC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라이의 수감 문제를 거론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미중 간 관세에 관련해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선 핵 프로그램의 20년 중단이면 괜찮다면서도 그것은 진짜 약속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라디오 성령화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끝낼 실마리를 잡지 못하자 공화당이 중국이 힘을 보태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14일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끝날 실마리를 잡지 못하자 공화당이 중국이 힘을 보태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14일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케빈 크레이머 상원의원은 이날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에 많은 희망이 걸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스티브 데인스 상원의원은 중국의 석유 약 3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협 재개막은 그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에 말했습니다. 대이란 강경파인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이 선택만 한다면 지구상의 모든 국가 중에서 이 전쟁을 끝내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란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된 이후 전 세계의 원유 해상 운송량의 5분의 1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했고 에너지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이는 미국 서민들의 생활비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론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지난 11일 파이낸셜 타임스가 여론조사 업체 포컬 데이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이슈는 인플레이션과 생활비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권자의 58%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대처 방식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다음 달까지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가별 비축유가 고갈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 부족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해 시 주석이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돕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협조에 나설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미국 중앙정보국 중국분석국장은 놀랍게도 지금까지 중국 측 발표문에는 이란 비핵화에 대한 합의나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며 중국의 논평 부재는 시 주석이 정말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시 돕겠다고 말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파이낸셜 타임스에 말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지난달 중순부터 이어지고 있는 휴전을 45일 더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두 나라는 평화 합의를 위한 추가적인 진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공격 행위 중단을 45일 더 연장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에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70년이 넘도록 적대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된 후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충돌은 격화했습니다. 양국은 미국의 중재 하에 4월 16일 열흘간의 휴전에 들어간 이후 휴전을 연장하며 적대관계 종식을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지난 14일과 15일 워싱턴 DC에서 3차 협상을 했으며 이달 2일과 3일 협상을 계속해 가기로 했습니다. 뉴멕시코주 산악지역에서 소형 의료 수송기가 추락해 탑승자 4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사고 여파로 인근 산림에서 산불까지 발생하면서 당국이 진화작업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3: 14일 새벽 뉴멕시코주 산악지역에서 소형 의료수송기가 추락해 탑승자 4명이 모두 숨졌다고 현지 당국에 밝혔습니다. 사고로 인해 인근 산림에서는 산불이 발생해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날씨 속에서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리우도소 인근 카피탄 산맥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로 인해 산불은 정오 무렵까지 약 35에이커 규모로 번졌다고 링컨 카운티 관계자 제인슨 번스가 밝혔습니다. 그는 화재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지역 소방당국과 미 산림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번스는 사고기가 접근이 어려운 가파르고 바위가 많은 지형에 추락했으며 구조대가 마지막 0.8km가량을 도보로 이동해 현장에 접근했다고 했습니다. 탑승자들은 모두 의료진과 항공 승무원으로 구성돼 있었으며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번스는 이번 비극적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가족과 지인, 동료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에어센터를 출발해 시에라 블랑카 지역 공항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이후 통신과 레이더 접촉이 끊기면서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이후 추락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트랜스 에어로 메데백이 운영하는 의료수송기로 회사 측은 긴급 환자 이송 임무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1966년부터 뉴멕시코 남동부와 텍사스 서부 지역에서 항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한림지대입니다. 한편 해당 지역에서는 과거에도 유사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2007년에도 의료수송기가 링컨 국유림 내 데비스 캐니언 지역에 추락해 탑승자 5명이 숨졌습니다. 교통안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5년간 의료항공기 관련 치명적 사고는 25건 이상 발생했으며 약 7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5년 1월에는 필라델피아 주거 지역에 제트기가 추락해 8명이 사망했고 지난해 8월엔 애리조나 나바호 네이션에서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멕시코 해군 항공기가 텍사스만 인근 해상에 추락해 탑승자 8명 등 여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항공안전 전문가들은 의료수송기 운항이 일반 여객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헬리콥터 의료 이송의 경우 도로 등 임시 착륙지 활용이 많아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교통안전위원회 연방항공청 사고조사관 제프 구제티는 의료 항공사고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위험 요인이 있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 일반 항공사고와 동일한 원인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4: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홉 지점을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 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제공입니다.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다가오는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KCS에서 금연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흡연이 폐암과 구강암 등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을 알리고 금연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행사에서는 금연 교육과 함께 니코틴 대체제 및 금연 패치 무료 제공, 또 다양한 금연 인식 개선 캠페인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5월 20일 수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2시까지 KCS 플러싱 노인복지센터에서 열립니다. KCS는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금연 지원 서비스를 알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연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과 가족, 또 지역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917-285-4164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뉴욕지회가 한국전쟁 76주년을 맞아 오는 6월 24일 베이사이드에서 한미 6.25 참전용사 합동 오찬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13일 플러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석희 회장은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는 제목의 칼럼을 발표하며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뉴욕지회 제7대 회장으로서 2025년 8월 20일 임기를 시작해 공식 취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회장은 2004년 초대 회장을 역임한 이후 21년 만에 다시 회장직을 맡게 됐다며 생존 전우들과 함께 건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전쟁 76주년 한미 6.25 참전용사 합동 오찬회에 동포사회 지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전쟁 76주년 한미 6.25 참전용사 합동 오찬회는 오는 6월 24일 수요일 낮 12시 베이사이드 마벨라 연회장에서 열립니다. 문의는 강석희 회장 718-808-3778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이나 인공지능, 즉 AI 기술에 관심은 있지만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워싱턴 DC 지역에서는 시니어들을 위한 무료 또는 저비용 스마트폰 컴퓨터 AI 활용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 도서관에서는 스마트폰 기본 사용법부터 문자 보내기, 사진 저장, 카카오톡과 줌 사용법, 그리고 온라인 사기 예방 교육까지 실생활 중심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ChatGPT 같은 AI 사용법을 통해 간단한 영어 번역, 건강정보 검색, 여행계획, 이메일 작성 등 시니어들이 일상에서 AI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와 몽고메리 카운티, 시니어 센터들에서도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수업은 한국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프로그램 정보는 페어팩스 카운티 시니어 센터스, 몽고메리 카운티 시니어 프로그램즈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0: K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홉 지점을 만나보세요. 대형 은행의 안정감과 로컬 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쿠쿠와 함께하는 섬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1: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오브홉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오브홉 홈모기지.
3: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2: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1: 재융자도 뱅크오브홉 홈모기지.
4: 뱅크오브홉 홈모기지.
5: 뱅크오브홉 이즌 이퀄 하우징 랜들.
6: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7: 임상 연구 결과 PNS 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6: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8: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대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0: 펠리세이즈 파크의 새로운 내일 드디어 시작됩니다. 현시 의원으로서 행정개혁과 재정 투명성을 앞장서 외쳐온 민석준 후보. 드디어 2026년 펠리세이즈 파크 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9: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출마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우리 타운을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저 민석준이 법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 주민이 중심이 되는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0: 1H 원유봉 크리스틴 원윤 시의원 후보, 2H 제이슨 줄리아노 시의원 후보와 함께 강력한 팀을 구성한 2G 민석준 시장 후보. 주민과 상인이 모두 존중받는 펠리세이즈 파크. 이제는 실천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펠리세이즈 파크의 변화 민석준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2G 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 민석준 시의원.
10: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1: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10: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번 5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0: 뉴저지 최대의 비즈니스 잔치 제3회 뉴저지 부동산 앤 비즈니스 박람회가 드디어 열립니다. 5월 16일 토요일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50여 개 대표 업체와 3,000명의 소비자가 만나는 뉴저지 최대 네트워킹 현장. 선물도 역대급입니다. 이번 행사는 메인 스폰서로 뱅크 오브 호프가 함께하며 하이트론 소원, 라플 상품, LG 스타일러부터 어린이 그림 대회와 전문가 부동산 세미나까지 가족 모두를 위한 풍성한 혜택이 쏟아집니다. 특히 이날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K라디오 특별 공개 방송이 현장에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소통하고 즐기고 실질적인 성과까지 만드는 특별한 기회. 5월 16일 뉴저지 부동산 앤 비즈니스 박람회에서 꼭 만나요.
1: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2: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3: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2: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3: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4: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4: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5: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뉴욕 공공도서관 예산을 시 전체 예산의 0.5%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아직 목표치에 못 미치지만 시는 연간 3,170만 달러의 반복 예산을 추가 편성하며 도서관 재정 안정화에 나섭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6: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15일 금요일 기자회견을 통해 뉴욕시 3대 공공도서관 시스템에 대한 연간 정기 예산 3,170만 달러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도서관 예산 불확실성의 반복을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가 지원으로 2027 회계연도 뉴욕시 공공도서관 총 예산은 약 5억 2,700만 달러 수준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전체 시 예산의 0.4%를 조금 넘는 규모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시장 선거 당시 공공도서관 예산을 뉴욕시 전체 예산의 0.5%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올 2월 공개된 첫 행정 예산안은 공약했던 목표에 미치지 못해 비판을 받았지만 이번 증액으로 목표치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0.5%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시장 임기 안에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올해는 매우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시작했다며 당초 120억 달러 규모 재정 적자에 직면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공공도서관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도서관은 매년 기본 운영 예산 확보를 위해 시의회를 상대로 반복적인 예산 로비를 벌여야 했는데 이번에 매년 정기 예산이 편성되면서 최소 핵심 서비스 운영에 있어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린다 존슨 브루클린 공공도서관 관장은 이 정도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한 것은 오랜만이라며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만 오늘만큼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정 예산안에는 도서관 외에도 공원 시스템과 뉴욕 시립대학 등에 대한 정기 예산 지원 확대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뉴욕시 공공도서관들은 최근 수년간 운영 예산 부족으로 인해 운영 시간 축소와 인력 감축 가능성에 직면해왔으며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도서관 예산 복원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이어왔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5: 미 한인사회와 아시아계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비영리 공익재단인 한인커뮤니티재단 KACF가 전국 단위의 통합조직으로 합병을 추진합니다. 2002년 뉴욕에서 설립된 KACF는 한인 기부문화 확산과 비영리단체 지원을 주요 목표로 활동해왔습니다.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 지원 활동을 이어온 KACF는 교육, 정신건강, 청소년 지원, 노인복지, 가정폭력 예방, 이민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한인 및 아시아계 비영리단체에 기금과 운영 지원을 제공해왔습니다. 특히 한인 사회 내 자선 문화와 사회 환원 참여를 확대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윤경복 KACF 회장은 한인 커뮤니티 재단 KACF와 샌프란시스코 한인 커뮤니티 재단 KACF-SF의 합병을 통해 하나의 통합된 전국 조직을 설립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7: 네, 우리 KACF는 2002년에 설립됐고 우리 KACF 샌프란시스코는 2014년에 시작된 자매 기관입니다. 그 당시에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한인 리더들이 KSF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샌

0: 지역에도 큰 가능성과 또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션 프로그램 브랜드와 지원으로 KCF 샌프란시스코가 설립되었습니다. 올 여름에 공식적으로 하나의 통합된 재단이 될 예정입니다.
1: 두 기관은 전국적인 자선활동과 공익지원 강화를 위해 하나의 조직으로 새롭게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합병 절차는 올 여름 안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두 재단은 지난 10여 년 동안 협력관계를 이어오며 한인사회 비영리단체 지원과 기부문화 확산에 힘써왔습니다. 이번 통합으로 양측의 자원과 네트워크, 운영 경험을 결합해 미 전역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 범위를 더욱 넓히겠다는 계획입니다. 윤경복 KACF 회장은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기반과 전국적인 연대가 함께할 때 지속가능한 변화가 가능하다며 이번 합병은 한인사회 자선활동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 이번 통합을 통해 다양한 지역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확대하고 더 전략적이고 컬렉티브한 나눔의 문화를 또 다른 주에도 새로운 지역으로 넓혀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이번 결정은 한인사회를 포함한 AAPI 커뮤니티가 다양한 사회적 과제와 변화를 동시에 겪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재단 측은 AAPI 관련 비영리 단체들이 민간 재단 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세대 간의 자산 이전 또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으로 기부와 사회 참여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뉴욕 샌프란시스코 연례 갈라 행사와 지역 프로그램들은 합병 이후 지원금 확대와 신규 프로그램 추진,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다른 지역 진출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지금까지 한인 커뮤니티 관련 비영리 단체에 총 2,4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해왔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재단 KACF와 샌프란시스코 한인 커뮤니티 재단 KACF-SF의 이번 합병을 계기로 한인사회의 폭넓은 지원과 사회적 가치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여름철 청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한 대규모 연방단속이 추진됩니다. 이번 조치는 치안 강화와 함께 연방, 지방경찰 권한 확대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워싱턴 DC에서 여름철 청소년 범죄를 겨냥한 이른바 여름 집중단속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닌 피로 워싱턴 DC 연방검사장은 DC 안전 및 아름다움 태스크포스의 추가 집행 조치와 인력 자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지역 내 범죄 대응 강화를 목표로 연방과 지역 법집행기관이 협력하는 조직입니다. 이번 조치는 워싱턴 DC 시의회가 여름철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연장안을 표결에 붙이지 않기로 결정한 지 약 2주 만에 나온 겁니다. 앞서 시 당국은 청소년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 한시적인 야간 통행 제한 조치를 운영해왔지만 이를 연장하는 방안은 정치적 논쟁 속에 무산됐습니다. 이번 치안 강화 움직임의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2025년 3월 행정명령이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 대응 강화를 이유로 해당 태스크포스를 공식 설립했으며 이후 8월에는 워싱턴 DC의 자치 경찰 조직인 메트로폴리탄 경찰을 일시적으로 연방 통제하에 두겠다고 선언하며 범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청소년들이 정부 효율부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코리스틴을 공격한 사건을 언급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연방 정부의 이번 정책 방향과 맞물려 피로 연방검사장은 반복적으로 청소년 범죄에 대한 강경 처벌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관용은 더 이상 필요 없다며 14세, 15세 어린 청소년이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성인처럼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형사 책임 연령을 낮추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경한 형사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워싱턴 DC에서 청소년이 연루된 폭력 범죄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이러한 정책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 여름 집중 단속은 단순한 일시적 치안 강화 조치를 넘어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경찰 권한 분배 문제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워싱턴 DC는 미국 내에서도 독특하게 연방정부의 영향력이 큰 지역인 만큼 치안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한편 법 집행기관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실제 청소년 범죄 감소에 어느 정도

0: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인권단체들은 과도한 형사처벌 강화가 오히려 청소년 재사회화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워싱턴 DC의 여름 치안 강화 계획은 범죄 대응과 형사사법 정책을 둘러싼 미국 내 정치적 논쟁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1: 투자의 구루, 스승으로 불리는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이사회 의장의 연례 자선 행사였던 버핏과의 점심이 경매에서 100억 원에 낙찰됐다고 루이부터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베이에서 이뤄진 자선 경매에서 버핏과의 점심 기회는 한 입찰자에게 전날 100달러에 낙찰됐습니다. 입찰자가 누군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버핏과의 점심 자선 행사가 부활한 것은 4년 만입니다. 버핏은 2000년부터 매년 이 행사 낙찰액을 샌프란시스코 빈민 지원단체인 글라이드 재단에 기부해 오다가 지난 2022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오늘 조금 흐린 날씨 보인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65도, 섭씨 18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집니다. 밤 최저 기온 55도, 섭씨 13도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최고 기온 79도, 섭씨 26도로 대체로 맑고 쾌적하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65도, 섭씨 18도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흐리지만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 최고 기온이 86도, 섭씨 30도,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19도 이상입니다. 뉴욕 현재 흐린 날씨 보이며 기온은 64도, 섭씨 18도 나타냅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일원입니다. 흐리고 쾌적한 날씨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 72도, 섭씨 22도. 오늘 밤에도 맑은 날씨 이어집니다. 밤 최저 기온은 48도, 섭씨 9도 예상됩니다. 토요일 최고 기온 85도, 섭씨 29도로 대체로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일요일 역시 흐리지만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워싱턴 일원 폭염이 예상됩니다. 워싱턴 현재 화창한 날씨 보이고 있으며 기온은 72도, 섭씨 22도 나타냅니다. 날씨였습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잠시 후 6시에는 연합뉴스를 통한 한국 소식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 에비뉴 팰리세이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고베 주얼그룹 뉴욕 보석쇼. 이번 주 토요일이 마지막 피날레입니다. 진주 목걸이, 랩 다이아몬드, 몰사나이트, 컬러스톤 등 2000여 점의 화려한 보석을 최고 80% 특별 세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미모 업그레이드 컨셉의 체험형 보석쇼로 한인 여성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더스데이를 놓쳤다면 지금이 오히려 최고의 득템 찬스. 애프터 마더스데이 특별전. 이번 주 토요일까지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노던길 K블링블링 G4 세매장에서 고베 주얼 그룹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천종산삼의 파격 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 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게시판이었습니다.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연합뉴스 TV를 통한 한국 소식이 이어집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박 3일 정상 외교가 마무리됐습니다.
2: 두 정상은 중국 권력의 심장부 중난하이에서 마지막 차담과 오찬에 이어가며 우호적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공동성명 등 공개할 만큼의 구체적인 성과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3: 중국 권력의 심장부 중난하이 정원을 나란히 걷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정상들도 이곳에 오느냐고 묻자 시 주석은 아주 드문 일이라고 답합니다. 시 주석은 이번 중난하이 초청이 2017년 마로라고 환대에 대한 화답이라며 트럼프 방중을 이정표적 방문으로 규정했습니다. 1972년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과 마오쩌오 등이 미중 대탕트의 물꼬를 튼 이곳에서 이번 회동을 미중 관계의 새 출발점으로 부각한 겁니다. 실제 시 주석은 중미 건설적 전략 안전관계라는 새 틀이 향후 미중 관계에 전략적 지침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자체를 미중 관계가 자신들이 제시한 안정 플레임 위로 올라선 외교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보잉 항공기 주문과 미국산 농산물, 에너지 구매, 이란 핵무장 불가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논의를 성과로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오랜 관계와 이란 해법의 공감대를 강조하며 시 주석을 존경하는 친구라고 지칭했습니다.
4: A lot of good has come of it, and we've made some fantastic trade deals, great for both countries. 미중은 각자 성과를 강조했지만 공동성명이나 공동기자회견 없이 같은 회담, 다른 결사를 남긴 채 정상외교를 마무리했습니다.
5: 미중 정상이 마지막 중난하이 회동까지 우호적 표정과 밀착 장면을 부각했지만 세부 의제에서 온도차가 부각되면서 이른바 해법 자켓은 9월 회담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베이징의 사람뉴스 TV 배삼진입니다.
1: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대만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직접 언급은 삼갔지만 대만 문제가 향후 미중 관계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6: 방중 전 대만 무기 문제를 시진핑 주석과 논의하겠다고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 그러나 백악관이 발표한 회담 결과문에 대만 관련 언급은 전무했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이 회담 전부터 4대 레드라인을 설정해온 가운데 비공개 회담에서 시 주석이 대만 문제를 잘못 다루면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직격한 데 대해서도 미국의 공식 답변은 없었습니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대만 정책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무기 판매 문제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비중 있게 논의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이 경제협력을 우선하며 대만 문제를 비껴간 모양새입니다. 중국은 시 주석의 충돌 발언을 회담이 끝나기도 전에 관영통신을 통해 선제 공개하며 대만 문제에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7: 处理好了，两国关系就能保持总体稳定；处理不好，两国就会碰撞甚至冲突，将整个中美关系推向十分危险的境地。
6: 대만 주변 공역에서 평소 수십 대씩 출몰하던 중국 군용기는 트럼프 대통령 방중 기간 한 대도 탐지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회담장에서는 강하게 압박하면서도 군사적으로는 긴장을 낮추는 이중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대만은 미중 회담 전날 적 상륙저지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는 등 경계하고 자체 방위 의지를 더욱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침묵은 대만 문제를 향후 협상 국면에서 활용할 공간으로 남겨두겠다는 의도적 선택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미국 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같은 모호한 접근이 장기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방문 도중 시진핑 국가주석과 북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베이징에서 전용기를 타고 귀국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대만 문제에 대해 중국과 분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란과의 종전협상과 관련해선 핵 프로그램의 20년 중단이면 괜찮다면서도 그것이 진짜 약속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방중에서 경제적으로도 충분한 선물을 받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 반도체와 희토류, 관세 등 양국이 신경전에 벌여온 핵심 현안에 관해서는 이렇다 할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6: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중 건설적 전략 안정관계 개념을 내세우며 미국과 대등한 경쟁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반면 낮은 지지율 속에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즉각적인 거래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전 시 주석을 비롯한 중국 최고위 관료들과 미국 기업인 간 만남까지 직접 주선했습니다.
8: I said, what about using visa in China? For some reason, they were blackballed. And maybe that'll come off.
6: 방중 대표단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까지 막판 합류하며 세계의 단판이 되리란 기대가 있었습니다.
9: Are you hoping to be able to sell your chips, yeah?
10: Will you be able to sell your chips?
6: 하지만 반도체 수출 통제와 희토류, 관세 등 주요 현안들에 관해선 뚜렷한 합의를 내놓진 못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 경쟁 속 반도체 수출을 통제해왔는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 문제가 이번 회담의 주요 주제는 아니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일부 예외 허용 가능성을 시사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반도체 H200에 대해 구매 여부는 중국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라며 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에 관해선 문제를 더 키우기보단 이견을 관리하려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습니다. 무역 협상에서도 구체적 진전 대신 협력, 지지 같은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를 이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미국의 대중관세가 어떤 수준일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중국도 일정 수준의 관세가 유지될 거란 점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마음 급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인 거래 타결에 집중한 반면 중국은 초강대국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드러내는 데 집중하는 등 애초부터 접근 방식이 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의 보잉 항공기 200대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약 9년 만에 대규모 주문인데요.
2: 다만 투자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에 보잉의 주가는 오히려 급락했습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1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의 보잉 737 항공기 200대를 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틀차 중국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 중국에서 진행된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언급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잉이 150대를 말했지만 시 주석이 200대로 합의했다면서 미국에 수많은 일자리를 불러올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호재를 기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자평과 달리 보잉의 주가는 장중 4% 넘게 급락하는 등 월가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당초 중국은 737 맥스 여객기 500대에 대형 광동체 항공기까지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그 절반에도 못 미친 수준으로 확정되자 투자자들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2017년 트럼프 행정부 1기 방중 당시 중국이 300대를 사들인 이후 9년 만에 대규모 주문인데도 규모 논란을 피하지 못한 겁니다. 로이터통신은 투자 전문가를 인용해 중국 정부가 정상회담을 통해 대규모 항공기 주문을 발표해온 관행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항공사의 항공기 구매는 정부 승인이 필요한 만큼 외교 일정과 연계될 때가 많은데 실제 운항사가 불명확한 특징이 있다고도 짚었습니다. 다만 오트버그 보잉 CEO가 이번 방중에 동행했고 보잉 임원진도 중국 측 무역기구와 회동한 만큼 추가 계약 여지도 남아있습니다. 일각에선 중국이 급증하는 항공 수요를 감당하려면 추가 항공기 주문이 불가피하다는 관측 속에 보잉이 향후 계약을 더 따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TV 최진경입니다.
1: 미중 정상회담 의제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도 조만간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2: 앞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공습에 나서면서 우크라이나는 미중 정상회담 시기를 노렸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김재수 기자입니다.
12: 러시아 크렘린궁이 푸틴 대통령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할 거라며 구체적인 일정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직후 나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5월 중 방중이 성사된다면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같은 달 중국을 찾는 첫 사례가 됩니다. 중국은 미러 정상을 차례로 불러들이며 국제사회에 존재감을 과시하는 자리로 연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미중 정상회담 와중에 우크라이나 후방까지 겨냥해 대규모 공세를 벌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찰은 여자 어린이 한 명을 포함해 7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소 1,500여 대의 드론이 우크라이나를 타격했다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시점에 이루어진 공습은 우연이 아니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번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은 미국과 러시아가 잇따라 종전을 거론한 직후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으로 떠나기 전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이 가까워졌다며 연내 러시아 방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미국만이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종전 협상 과정에 유럽의 개입을 경계하면서 중국의 협조를 요청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김지수입니다.
0: K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13: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14: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2불 99, 그레이 호박 파운드당 99센트, 매실 파운드당 8불 99,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3불 99. 지금 가장 신선한 제철 식재료로 매일의 식탁을 더 건강하게. 한남 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0: 지금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 이번 유럽 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2: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1: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2: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1: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2: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합.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1: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3: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4: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친밀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의 성과를 강조하며 우호적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는데요.
5: 반면 이란에는 반대로 군사력 초토화를 거론하며 경고를 던졌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 방중 일정을 앞두고 SNS를 통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 강력해지길 희망한다며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이 보인 성과를 시 주석도 축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시 주석이 미국을 쇠퇴하는 나라에 빗댔다고 전했는데 자신도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신이 아닌 바이든 행정부를 겨냥한 발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 주석이 실제로 회담에서 관련 언급을 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앞서 중국이 트럼프 집권 이후에 미국을 몰락하는 국가로 여기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의식한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되는데 언론 인터뷰에서도 양국이 뜻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7: But he said I would love to be a help if I could be of any help whatsoever. He'd like to see the Hormuz Strait open.
6: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방문 중에도 이란에 짧은 경고를 던졌습니다. 이란 군사력의 초토화를 자신의 성과로 꼽으며 이러한 강한 억제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적 분위기를 연출하는 동시에 종전협상 교착 국면에서 공세적 메시지를 퍼붓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의 성과를 강조하는 가운데 행정부 내에서는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반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예린입니다.
4: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란 전쟁을 끝낼 실질적인 해법이 마련될지 여부에 전 세계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5: 미국이 이란의 영향력을 가진 중국을 지렛대 삼아 종전 돌파구를 마련해낼 것이란 기대였는데요. 보도에 장윤희 기자입니다.
8: 베이징으로 떠나기 직전 이란과의 전쟁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애써 낮췄던 트럼프 대통령.
9: We need any help with Iran. We'll win it one way or the other. We'll win it peacefully or otherwise.
8: 하지만 실제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이란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두 정상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 반대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란 원칙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백악관은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이란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말했고 이란산 원유는 계속 수입하겠다는 입장도 알렸다고 전했습니다.
7: But they'd like to see it opened. But they actually closed it. He didn't like the fact that they're charging tolls.
8: 중국 정부도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란 정세가 논의됐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란 핵 문제 등을 포함해 각국의 우려를 모두 고려하는 해법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도출해야 한다고 원칙적으로 언급하며 미국 백악관 발표와는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앞서 미국은 그동안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이란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왔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중국 역할론의 가능성은 열어둔 모습이지만 그 구체적 성과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다만 시 주석의 대만 관련 발언 수위가 높았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용인하고 이란 문제에서 중국의 협력을 약속 받아줄 수 있다는 일부 관측도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장윤희입니다.
4: 이란 매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회담을 두고 미국의 협상력이 약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전쟁에서 패배했다고도 주장했는데요.
5: 이란은 미국의 요구한 조건이 먼저 충족돼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8: 이란 매체들이 미중 정상회담을 두고 전쟁에서 실패한 미국의 협상력이 약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현실이 미국의 쇠퇴와 자신감 상실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당성 없는 전쟁에서 패배한 뒤 중국에 도착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성과를 얻지 못한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방문해 자신감도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미국이 전처럼 대만과 무역 문제 등에서 협상력이 강화된 중국을 압박하기 어려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기간 전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의 강경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란 보수 매체 타스님 뉴스와 인터뷰에서 제재 해제 등 요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협상할 수 없다고 밝힌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 등이 이란 지도자가 순교한 것과 상응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은 개인이나 단체가 종교적 이념적 의무를 수행할 경우 정부가 5천만 유로를 지급하도록 규정한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지훈입니다.
4: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종전협상 난항으로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란이 전후질서 선점에 나서고 있습니다.
5: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간 밀착 행보에 경고를 보내는 한편 호르무즈협의 통제권을 공식화하려는 시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10: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 중이던 지난 3월 아랍에미리트를 극비 방문했다는 소식을 접한 이란은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강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분열을 조장하려 이스라엘과 공모하는 자들은 책임지게 될 것이라며 아랍에미리트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란은 신흥경제국 연합체 브릭스 회원국들을 향해 자국을 침공한 미국과 이스라엘을 함께 규탄하자고도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허가제를 공식화하려는 시도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라크와 파키스탄에 이어 이란의 통항 규칙을 준수하기로 한 일부 중국 선박의 통항을 허가하며 해협의 주인이라는 점을 과시했습니다. 종전 협상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도 전후 세계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중동 국가들은 종전 이후 긴장 관리를 위해 이란과의 상호 불가침 조약 구상에 나섰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해 나선 불가침 조약은 1970년대 냉전 시기 유럽의 동서진영 긴장을 완화했던 헬싱키 협약을 잠재 모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지만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이에 따를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테러 정권이 어느 때보다 약해졌고 이스라엘 국가는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고 주장하며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불안정한 휴전 상황은 한동안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배윤주입니다.
5: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을 믿을 수 없다면서도 외교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현지 시간 15일 인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인들을 믿을 수 없다며 합의가 되려면 불신이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휴전에 대해선 깨지기 쉬운 상태라면서도 외교에 또 한 번 기회를 주기 위해 우린 휴전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또 며칠 전 이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글을 올렸는데 이후 미국 측에서 대화를 계속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남우호를 공격한 비행체의 잔해가 어제 항공편을 통해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5: 드론보다는 대한미사일 가능성의 무게가 실리는데요. 전문기관의 정밀 분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국가재해협회 우리 상선 남우호를 공격한 비행체 엔진 잔해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외교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잔해가 UAE 정부와 협의를 통해 항공편으로 15일 한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수거된 잔해들은 전문기관에서 정밀 분석을 거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외교 행랑에 실려 민항기편으로 이날 오전 중 한국에 도착했고 이미 연구기관으로 옮겨진 걸로 보입니다. 앞서 취재진과 만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잔해가 외교 행랑을 통해 한국으로 오는지 이란 측의 반응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을 삼갔습니다.
11: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더 상세한 것은 20일 날 국회에서 다 밝히고
5: 그때쯤 일반적으로 세관의 검사 절차가 간소화되는 외교 행랑과 달리 비행체 엔진은 군사물품이라 반출을 위해 아랍에미리트 외무부는 물론 출입국, 사법당국과도 협의한 걸로 보입니다. 한편 공격 주체와 비행체 상세 재원 파악을 위한 정밀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국방과학연구소 등 전문가 10여 명으로 꾸려진 기술분석팀을 두바이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다만 현재로선 드론보다 미사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드론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미사일 등 여러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파손 부위가 해수면과 가까운 점을 감안하면 낮게 날아오는 대함미사일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란은 나스르1과 코사르 등 소형 지대함미사일, 카데르 같은 중형미사일을 여럿 가지고 있습니다. 비행체 엔진 수거와 국내 운반이 완료되면서 사고 원인 조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아입니다.
4: 해군의 4,400톤급 구축함 왕건함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항했습니다. 해군은 어제 부산 작전기지에서 청해부대 48진 왕건함 출항 환송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260여 명 규모의 청해부대 48진은 파병기간 아덴만 해역 일대에서 대해적 작전을 펼치고 선박의 안전호송과 안전항해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청해부대 작전지역은 아덴만 해역 일대지만 정부가 미국이 요구한 호르무즈 재개방을 위한 군사공조에 참여하기로 결정할 경우 왕건함이 국회 비준 동의 등을 거쳐 호르무즈 해협까지 작전 범위를 넓힐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어제 코스피가 장중 8,000선을 돌파하며 국내 증시의 새 역사를 다시 한번 썼습니다.
5: 그러나 기쁨도 잠시 이후 외국인 매물폭탄에 6% 넘게 급락하며 시장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7,000선을 넘은 지 단 7거래일 만에 8,000선까지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새 역사를 썼습니다. 장 초반 8,046선까지 치솟으며 시장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하루 동안 7조 원 넘게 주식을 팔아치우자 지수는 빠르게 밀렸습니다. 개인이 7조 2천억 원 넘게 사들였지만 하락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코스피는 6.12% 떨어지며 7,500선 아래까지 밀렸습니다. 장중 낙폭이 커지면서 오후엔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코스피 8,000선 돌파 기념 행사까지 준비했다가 급락장이 펼쳐지면서 결국 행사를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증시 랠리를 이끌었던 반도체주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나란히 7에서 8% 급락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 가능성을 시사한 점도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 국채 금리 급등까지 겹치며 시장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12: 제일 좀 걸리는 부분 자체는 국채 금리 급등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 미국, 영국 전 세계 국채 금리 자체가 상당히 좀 큰 폭의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우리나라 펀더멘탈 뭐 이 부분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이제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심리 자체가 상당히 꺾일 수 있다라는 것이 주식시장 특히 상당히 좀 악재로 좀 작용할 수 있는
5: 외인 투매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한 달여 만에 다시 1,500원을 넘어섰습니다. 향후 코스피가 추가 조정을 이어갈지 8,000선을 재탈환하며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양현주입니다.

0: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라디오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A버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6시 30분부터 7시까지 세상을 읽어드리는 이브닝 매거진입니다. 저는 이 잡지의 페이지를 넘겨드릴 에디터 성령아입니다. 오늘도 팩트 그 너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드릴게요. 오늘 준비된 이브닝 매거진의 목차입니다. 먼저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자 연예계의 어두운 이면인 음주운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성훈 기자가 전해드리는 생생한 스포츠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이프 섹션에서는 오늘 한국의 스승의 날이죠. 스승의 날의 유래와 현재의 모습까지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기도 하고요. 또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연예계의 어두운 이면이기도 합니다. 바로 도로 위 살인무기라고 불리는 음주운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는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스타들이 술에 취해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는 소식 너무나 자주 접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단 한 번의 실수에 그치지 않고 두 번, 세 번, 심지어 그 이상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이 위험한 선택을 반복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 사회와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이것을 막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오늘 이브닝 매거진에서는요, 연예계 음주운전의 실태부터 그 뒤에 숨겨진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해결책은 없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태부터 살펴볼게요.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긴 것은 초범이 아닌 상습범들의 사례인데요. 배우 박상민 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4년 5월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이 됐는데요.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이미 과거에 두 차례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전에 슈퍼주니어였던 가수 강인 씨도 역시 과거에 음주운전 사고 폭행까지 복합적인 논란이 누적되면서 그룹을 탈퇴해야 했고요. 배우 윤재문, 유명 메이저리거 출신 강정호 선수, 리쌍의 길, 이른바 음주운전 삼진아웃 대상자가 연예계와 스포츠계에 아주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를 잘못된 학습 효과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도 사고가 나지 않았던 그 경험들이 뇌에 괜찮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음주운전을 해도 1, 2년 정도 이른바 자숙기간만 거치면 복귀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걸려도 잠시 동안 쉬면 된다 이런 안일한 생각이 재범을 부추기는 독이 된 셈입니다. 그리고 적발된 연예인들은 공통적으로 내뱉는 변명들이 있습니다. 집이 가까워서요, 대리가 안 잡혀서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조금 더 복잡한 심리적, 직업적 요인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생활 노출에 대한 공포입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것을 꺼립니다. 술에 취한 모습이 낯선 이들에게 노출이 된다거나 또는 자신의 집 주소가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극도의 불안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매니저를 밤늦게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이 미안해서 아니면 혹은 또 갑질로 비춰지지는 않을까 싶어서 직접 운전대를 잡는다는 이런 비논리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권의식 그리고 도덕적 해이입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뭐 경찰이 설마 나를 잡겠어? 이런 특권의식이 판단력을 흐립니다. 특히 유명세가 높을수록 자신의 잘못이 금방 잊힐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사실이 있죠. 음주운전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보다 타인의 생명권이 훨씬 상위에 있는 명백한 범죄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고리를 끊어낼 방법은 없는 걸까요? 현재 법적, 기술적으로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꼽히는 것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입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인 이 제도는요, 차량에 시동을 걸기 전에 호흡 측정을 통해서 만약에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게 차단해주는 장치입니다. 한국도 2024년 10월 달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서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범을 대상으로 해서 이 장치를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이 됐습니다. 다만 실제 차량에 부착한다거나 조건부 면허 적용은 올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또 연예계 내부의 자정 노력도 필수적입니다. 일부 방송사에서는요, 음주운전 전과자의 출연을 금지하고 있지만 OTT나 유튜브 같은 이런 플랫폼들이 다양해지면서 규제의 사각지대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업계 전반에 걸쳐서 공통된 그런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소속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한데요. 소속 연예인의 일탈을 단순히 개인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 책임을 물어서 강력한 위약금 아니면 계약 해지 조건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그런 고통과 또 가해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안깁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 대중의 선망을 받는 만큼 그 책임의 무게 또한 아주 무거워야겠죠. 술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내가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아니란 생각이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을 앗아갈 수 있다는 이런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제는 대중도 단순히 자숙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나 쉽게 면죄부를 주어왔던 행태에 엄중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연예계 음주운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단순히 누군가를 비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스스로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깨우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브닝 매거진의 두 번째 섹션이죠. 바로 뜨거운 스포츠 페이지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오늘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1: 어제 5월 14일 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전통적인 라이벌전은 5회 초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팀이 0-2로 뒤진 2-4-1루 상황, 타석에 이정우가 들어섰습니다. 상대의 투수는 다저스의 선발 에밋 시안. 볼카운트 투 스트라이크 노볼에 불리한 상황에 시안이 던진 시속 94.8마일의 높은 포심 페스티벌을 이정우는 본능적으로 배트 컨트롤로 밀어쳤습니다. 이타구는 3루측 파울라인을 절묘하게 타고 오르며 좌측 펜스로 직격했습니다. 다저스 좌익수인 테오스카 에르난데스가 타구 판단에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 공은 불규칙하게 굴절되어 외야 깊숙한 곳으로 흘렀습니다. 이정우는 1루를 도는 순간 이미 가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렸고 3루 베이스 코치의 정지 신호가 없음을 확인한 뒤 주저없이 홈까지 내달렸습니다. 홈런이 아닌 안타로 홈까지 들어오는 예전엔 그라운드 홈런이라고 불렀던 인사이더 파크 홈런이었습니다. 이 기록은 이정우의 개인 통산 첫 장내 홈런이자 시즌 3호 홈런으로 기록됐습니다. 특히 스탯캐스트는 이 과정에서 이정우의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이 홈플레이트를 통과하는 순간을 완벽한 타이밍으로 평가했으며 공식 기록으로는 이를 상대 실책이 아닌 주루 능력을 인정한 홈런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이정우의 이번 기록은 한국의 메이저리그 역사에서 아시아 최다 홈런 기록자인 최신수나 현역 최고의 내야수 김하성조차 달성하지 못한 진기한 기록으로 이정우가 단순한 교타자를 넘어 메이저리그 최상위권의 주루 스피드를 갖췄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구장 역사적 관점에서도 이번 기록은 기념비적입니다.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샌프란시스코 선수가 인사이더 파크 홈런을 친 건 지난 1954년 8월 15일 엘빈 다크가 브루클린 다저스의 에베트 필드에서 기록한 이후 무려 72년 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이 단 한 번의 질주로 샌프란시스코와 다저스의 100년 라이벌 역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각인시키게 됐습니다. 다음 북중미 월드컵 특집, 대한민국 월드컵 대표팀의 경기를 한 경기 한 경기 미리 보기를 해보는 대한민국 월드컵 로드맵 시간,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한국이 조별리그를 1위, 2위, 3위로 각각 통과했을 경우에 32강에서의 한국의 로드맵에 대해 알아봅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이 조별리그에서 개최국 멕시코를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할 경우 말 그대로 VIP 꽃길이 열립니다. 조 1위는 멕시코 내에서 짧은 이동거리를 유지하며 최상의 컨디션으로 토너먼트에 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2강전에서 조 C, E, F, H, I의 3위 팀 중 한 팀을 상대하게 되어 16강 진출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또한 16강에 진출해서도 다시 한번 32강을 치렀던 같은 에스타디오 아스테카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르는 건 태극 전사들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조 2위로 32강에 오를 경우 대한민국은 멕시코에서 미국 LA로 이동하게 되어 물류 및 체력적으로 지옥의 일정을 감수해야 합니다. 32강전 첫 상대도 B조 2위와 격돌하게 됩니다. 12개 조 중 최약체들이 모여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B조에는 개최국 캐나다, 스위스, 카타르, 보스니아가 한 조로 묶여있어 사실 캐나다가 조 2위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지만 월드컵 토너먼트에서 승리가 없는 FIFA랭킹 19위 스위스와 맞붙게 되더라도 해볼만한 대진입니다. 허나 조 2위의 경로는 총 이동거리가 약 13,000km에 달하며 고지대인 멕시코에서 저지대인 미국으로 급격히 환경이 변하는 트러블 쇼크를 유발할 수 있어 선수들의 근육 피로도와 바이오리듬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경기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 3위로 32강에 오를 경우 상당히 복잡한 가시밭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12개 팀 중 성적이 좋은 8개 팀의 조 3위도 32강 진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불확실한 도박이며 이럴 경우 32강 대한민국의 첫 상대는 월드컵 우승 후보인 프랑스, 스페인, 브라질 등 조 1위 팀들 중 한 팀이 될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이렇게 이번 대한민국의 월드컵의 승패는 전술만큼이나 높은 고도의 경기장에 대한 적응도, 무더운 날씨, 그리고 비행거리에 대한 적응이 경기력에 보이지 않는 원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마주할 이번 2026 월드컵 로드맵에서 조별리그 한 경기 한 경기가 매우 중요한 이유도 바로 조 1위와 조 2, 3위의 로드맵이 극명하게 차이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든 경우의 수에도 손흥민의 경기 지배력, 김민재를 중심으로 한 수비의 철벽 방어, 그리고 이강인과 이재성의 창의적인 패스와 뜨거운 서포터스의 응원이 결합하여 또 한 번의 놀라운 기적의 승리를 만들어내기를 기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북중미 월드컵 특집 대한민국 월드컵 로드맵 네 번째 시간, 한국의 조별리그 순위별 로드맵 스포츠 섹션 이성훈이었습니다.

0: 이브닝 매거진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굿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문의 전화는 718-886-3344, 718-886-3353입니다. 저는 잠시 광고 들으시고 다시 돌아올게요.
1: 나 또 찔끔했나봐. 밤에도 화장실 가느라 자주 깨고. 아, 정말 고민이야.
2: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젤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1: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2: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3: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의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 문의 5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빨간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험물 수박해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5불99, 바베큐용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갈비 파운드당 3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여러분은 5월 15일 금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이브닝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5월 15일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한국의 스승의 날입니다. 졸업한 지 오래된 분들도 마음 한구석엔 늘 그리운 선생님 한 분쯤 계실 텐데요. 사실 요즘은 예전만큼 이 스승의 날에 화려한 행사를 보기는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본질만큼은 변하지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스승의 날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전 세계 100여 개 국가들이 저마다의 날짜에 또 저마다의 방식으로 선생님께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브닝 매거진 라이프 섹션에서는 한국, 미국 그리고 세계 곳곳의 이색적인 스승의 날 풍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으로 가볼게요. 한국의 스승의 날 왜 하필 5월 15일일까요? 원래 시작은 1963년이었습니다. 당시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병중에 계시거나 아니면 퇴직하신 선생님들을 찾아뵙는 봉사활동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계기가 됐다고 해요. 처음에는 5월 26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년 후인 1965년에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세종대왕의 탄신일에 맞춰서 5월 15일로 날짜를 옮기게 된 겁니다. 성군 세종의 가르침을 본받자라는 깊은 뜻이 담겨있는 셈이죠. 그런데 최근에 스승의 날 한국의 풍경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카네이션 한 송이도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것만 허용이 되고요. 이런 엄격한 기준이 적용이 되면서 요즘 학교 현장에서는 편지 쓰기, 감사 영상 제작, 혹은 학생들이 선생님을 위해서 작은 공연을 준비하는 이런 이벤트형 기념식이 대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시선을 좀 넓혀서 이곳 미국의 경우를 살펴볼게요. 뉴욕을 포함한 미 전역은 지난주가 아주 특별한 주간이었습니다. 미국은 스승의 날을 하루만 기념하는 게 아니거든요. 5월의 첫 번째 전체 주간을 교사 감사 주간으로 지정을 하고 일주일 내내 감사 분위기를 이어갑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 4일부터 8일까지 교사 감사 주간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화요일을 스승의 날로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5월 5일이었습니다. 미국의 스승의 날 행사는 지극히 실용적이면서 참여형입니다. 학부모회가 주축이 돼서 선생님들께 점심 식사를 대접하거나 아니면 휴게실을 간식으로 채워주기도 합니다. 거창한 선물보다는 선생님이 평소에 좋아하는 커피 브랜드의 기프트 카드라던가 혹은 교실에서 필요한 문구류 같은 것을 선물하는 문화가 정착이 돼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요,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들이 이 교증을 제시하는 교사들에게 무료 음료, 할인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로컬 비즈니스의 동참도 눈에 띄는데요. 이렇게 지역사회 전체가 스승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데 동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권 국가들은요, 유교적 전통이나 국가적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아주 개성 있는 스승의 날을 보냅니다. 먼저 베트남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베트남에서 11월 20일, 이날은요 거의 국경일 수준의 대접을 받는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아오자이를 입고 선생님 댁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요. 길거리 곳곳이 꽃다발을 든 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를 가르쳐준 스승에게 감사하라라는 전통이 아주 강하게 남아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태국은 어떨까요? 태국은 매년 1월 16일이 스승의 날인데요. 태국 학생들은 와이크루라는 전통 의식을 치른다고 해요. 학생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정성스럽게 만든 꽃 쟁반을 선생님께 바치면서 절을 하는 모습은 경건하기까지 합니다. 교육을 성스러운 과정으로 여기는 태국인들의 가치관이 돋보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9월 10일이 스승의 날인데요. 신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승의 은혜를 먼저 되새기자는 의미인데요. 최근에는 공자의 탄생일인 9월 28일로 날짜를 바꾸자라는 논의가 꾸준히 이어질 만큼 스승에 대한 예우를 중요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유럽과 국제기구의 기준도 한번 살펴볼게요. 유네스코는 1994년 10월 5일을 세계 교사의 날로 선포를 했습니다. 1966년 교사의 지위에 관한 권고안이 채택된 날을 기념하는 건데요. 독일, 캐나다, 필리핀 같은 이런 100여 개국이 이 날을 공식 기념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을 공식 기념일로 채택하지 않은 다른 국가들의 재미있는 점은요. 국가마다 누구를 기리느냐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인도는 철학자이자 대통령이었던 나다 크리슈난의 생일인 9월 5일을, 또 체코는 현대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코메니우스의 탄생일인 3월 28일을 스승의 날로 기념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종대왕의 탄생일을 스승의 날로 기념하는 것처럼요. 그 나라가 어떤 교육적 가치를 지향하는지 동전의 양면처럼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 세계의 다양한 스승의 날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날짜도 다르고 방식도 제각각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끄는 일에 대한 존중입니다. 사실 요즘에 교권 침해 문제, 또 교육 환경의 변화, 이런 문제들로 선생님들의 어깨가 많이 무겁다는 소식 자주 들려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어디에서나 교육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서 거창한 선물까지는 아니더라도 짧은 메시지 한 통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교단을 지킬 수 있는 큰 힘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5월 15일 이브닝 매거진,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저녁 시간 평안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오후 6시 30분에 다시 알찬 내용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령화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국 라이온스 클럽에서 구로 이웃돕기 기금 조성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본 대회는 5월 20일 수요일 오후 1시 클리어뷰 팍 골프 컨트리 클럽에서 샷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오전 11시 30분 BBQ 런치를 시작으로 대회 후 공연과 식사, 시상식이 이어집니다. 이번 골프대회는 홀인원 캐시 5만불과 B&B, X5, 항공권, 김치냉장고와 대형 TV, 비대기 등 푸짐한 상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가비는 점심, 저녁, 음료와 150불 상당의 구티백을 포함하여 200불입니다. 의미 있고 즐거운 골프대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 전화번호 646-771-6616, 646-771-6616번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디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우리는 아주 좋은 감정을 느낄 때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때 달달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단맛이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키기 때문인데요. 초콜릿 한 조각에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행복한 순간도 뇌는 똑같이 반응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달콤함과 가장 잘 어울리는 달은 5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햇살과 바람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거기에다가 음악 한 스푼 있으면 금상첨화 아니겠어요? 달콤한 아이스크림 같은 비간 즐겨보시죠.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아이스크림 사랑 임병수 씨의 노래였습니다. 자, 어린이날, 어버이날 다 보내고 모처럼 맞은 한가한 일요일 오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가요 속으로 잘 들어오셨어요.

성미경 물안개 8287-2222 남혜윤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그리고 1895-7673번으로 정해주신 조덕배씨의 꿈에였죠. 5040번 저는 오늘 부모님 댁에 내려와서 맛있는 장어 먹고 왔어요.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이 장어라 그런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덩달아 저도 기분이 좋았답니다. 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면 나도 덩달아 행복해지는 순간. 그거만큼 좋은 것도 없죠. 한 폭의 수채화 같은 멋진 오후입니다. 9095번. 마당의 꽃들에게 모처럼 꿀벌과 나비가 찾아와서 즐기고 있네요. 그래요. 이 벌들, 나비들, 사람들 모두 행복한 5월의 오후입니다. 하태석 씨는 충남 청양의 귀농에서 구기자 농사를 지은 지 10년 되었습니다. 오늘도 잘 듣고 있다고 사연을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작업하실 때 항상 좋은 음악들과 함께 하십시오. 민유정 씨의 신청곡이에요. 김동률, 이소은이 함께 부르죠. 욕심쟁이.

성시경,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김동률, 이소은이 함께 부른 욕심쟁이. 이 두 곡을 들으시고 가요 속으로 해서 왜 이렇게 젊은 음악이 나오지 하시는 분들. 그렇죠. 이렇게 듣기만 하면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자 보세요. 2002년에 발표된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2004년쯤 발표된 욕심쟁이 두 곡이거든요. 이야, 이 노래들도 얼마가 된 거야? 한 25년 정도의 전 노래들입니다. 자, 이렇게 가요 속으로서 다양한 음악들 함께 하시면 됩니다. 33년 전 연애 시절 다녀온 여수 오동도와 금오동 섬 여행을 마치고 아내와 서울 가는 기차에서 듣습니다. 늘 변함없이 지켜준 아내와 CBS에 감사드려요 라고 하시면서 자, 6537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곡으로 마침 한민영 씨가 신청하셨네요.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들려드렸습니다. 두 분 평생 잘 어울리는 그 모습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김유선 씨, 아카시 꽃이 피어서 사진 찍고 콧바람도 쐬고 왔어요. 좋은 날 빨리 가기 전에 누리려고요. 잘하셨습니다. 아카시 꽃향기가 진동하고 있는 일요일 오후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송순혜 씨가 숲길 걷다가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다고 하셨는데 조동진 씨의 노래 나뭇잎 사이로 신청하셨네요. 원성남 씨도요.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양희은 씨의 노래 들길 따라서, 오늘 들길 따라서 이렇게 걷기 참 좋겠는데요. 상암동 월드컵 천변 걸었답니다. 보리가 피었더라고요. 계절은 정말 못 말려요. 야, 보리. 거의 익어서 이제 뭐한달 정도? 그 정도 안에 수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모든 모습들이 다 보이는 5월이에요. 김성형 씨, 오늘 참 여유롭게 가요 속으로 듣고 계시네요. 평소에는 퇴근길에만 듣다가 오늘 휴일에도 들을 수 있어서 급히 회원 가입하고 침대에서 누워서 듣는데요. 묘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하셨어요. 편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뭐니 뭐니 해도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듣는 라디오. 이거 최고죠. 그쵸? 추하영 씨, 이번 주 지나며 지갑은 조금 얇아졌지만 그래도 웃습니다. 웃는 거밖에 달리 도리가 없네요. 다시 두둑해질 날을 꿈꾸며 하셨는데 맞아요. 지갑이 조금 얇아진 거 사실이죠. 추하영 씨의 지갑이 다시 가득가득 차일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박보경 씨가 신청하신 노래예요. 임영웅이 부르는 바램입니다.

심신 오직 하나뿐인 그대 찰손님 그리고 2776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친정 부모님 뵙고 올라가는 길 도로는 주차장이에요. 언제나 묵묵히 같이 가는 우리 남편 김동교 씨를 방송에 소개하고 싶어요 하시면서 신청하셨네요. 막히는 길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교 씨 아내분과 함께 기운 내서 잘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들었던 노래는 가인 민서가 부른 이미 오는 소리였어요. 3951번으로 정해주셨고요. 9849님 이거예요 이거 진정한 휴식. 이야 일요일 간만에 집에서 진짜 제대로 쉬고 있습니다. 집안 정리도 안 하고 아침부터 씻지도 않고 처음이라 어색하지만 종종 필요한 것 같아요. 남편이 결혼식에 가서 없으니까 더 편하네요. 예, 이런 일이 뭐 자주 생기지는 않잖아요. 9849님, 아무 일정 없는 일요일은 우리 세수 안 하기로 이렇게 안 되나? 좀 그런가요? 저는 자주 그러거든요. 굉장히 편해요. 6752번으로요. 야, 이 사연은 정말 황당합니다. 화딱지가 나요. 주말 농장 들렀는데요. 겨울잠 자고 일어나서 잘 자라던 당귀랑 미나리를 누군가 홀라당 베어간 거예요. 지난주에 심어놓은 호박 모종도 다 캐어갔어요. 우와, 진짜 못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연을 주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정말 삑! 누군지 참. 이런 말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도 너무 좋은 말이에요. 아, 짜증나. 그쵸? 음악 들으시면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원 널 사랑하겠어 7409번으로 신청하셨어요.

시아의 노래 사랑의 인사 이어드렸습니다. 0707번으로 신청하셨는데 요즘 TV 프로그램이나 방송에서 시아의 모습 자주 보이게 되던데요. 아, 이 세 명 노래도 참 잘하고 아무튼 시아의 재발견을 요즘 우리가 보게 됩니다. 9597번 양주 홍중리에서 의정부를 운행하는 5번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바깥 풍경과 노래가 너무 잘 어울려져서 운전하는데 피곤함을 잊습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군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그냥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일요일 오후 여러분들은 어디쯤 계실까요? 댁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테고 내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의 모습도 이렇게 보입니다. 걷기 운동하기 좋은 5월의 일요일 오후 여러분과 오늘도 가요 속으로 함께했네요. 향기가 가득한 이런 저녁 시간. 오늘 끝곡이에요. 양준일의 뷰티풀. 9651 3586 5614 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는데요.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FM 팝스 한동준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진 샘 리차드는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의 사회학과 교수인데요. 그의 어머니는 세계 여행이 목표였지만 그 꿈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여행 대신 다른 나라들의 음식을 파는 식당에 가서 그 나라 전통 음식을 자주 먹었다고 합니다. 여행 대신 음식으로 대리만족을 한 거죠. 이것처럼 한동준의 팬팝스에서 틀어드리는 세계 각국의 노래를 들으시면 여러분께서도 전 세계를 여행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